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익스 볼이야.
1: 고마워, 호기. 우와, 루브르 모양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2: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0: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응?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공룡 세계로 떨어진

0: 공룡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2: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1: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3: 네가 그런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4: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1: 무슨 일이지? 괜찮아, 아가들아.
2: 방금 뭐였지?
3: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4: 대체 어떻게 된 거지?
5: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0: 뭔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5: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6: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7: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가자!
1: 저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3: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뭐가 떨어진 걸까?
1: 트리코! 뭔가 보여! 이게 뭐지?
3: 빨리 꺼내서 확인해보자! 대체 누구지?
1: 처음 보는 친구인데?
3: 이봐, 일어나!
1: 물이라도 끼얹어볼까?
2: 여기가 어디지?
1: 어우, 정신이 들어? 괜찮아?
2: 너희 누구야?
1: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3: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2: 메스터 고아!
3: 뭐?
2: 어디 있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6: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1: 뭐? 스타코어가 뭔데?
2: 돌려줘! 빨리!
6: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3: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6: 거짓말! 어서 돌려줘!
1: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놔줘!
6: 너나 떨어져!

0: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돼! 쟤들 안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2: 어? 휴,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어디로 갔지?

0: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2: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3: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0: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3: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응.
3: 물이 필요해.
0: 물? 물이라면 잠깐만. 어? 아하!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3: 잘됐다. 변신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4: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0: 잠깐! 앞에 절벽이 있잖아!
4: 망설일 시간이 없어!

0: 멈춰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 거야.
1: 내가 해결해 볼게. 샐리, 토네이도 액션!
0: 다음은 우리 차례야. 전부 호수까지 날려보내자.

0: 헤이. 잘 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작전 성공. 그렇게 된 거야.
1: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2: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찾는 걸 돕는다.
0: 고마워, 티너.
3: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4: 맞아.
5: 누구 얘기야? 설마...
6: 꽁지?
3: 여기 있다! 내 스타코어!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이어서 미리 가본 대학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Here we go. Off the rails.
3: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4: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5: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6: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5: 킵본, 쏘나타, 엘트라, 갑대, 산테, 스프, 엑스, 1톤 트럭 봇.
6: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5: 500억.
6: 500억이요?
5: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6: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5: 그래요, 뭐, 그냥.
4: 차를 매번 준다든지.
5: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0: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호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누구세요? 또 어디를 환상한 거야? 여기가 어디지? 잠깐만.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잠깐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1: 어디서?
0: 저 예전에 저기 퀴즈 나오신 분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유적 이렇게 발견하셔가지고.
2: 와, 도망가. 와, 도망가.
0: 아,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거를 여기서 만났어요? 뭐하고 계셨어요?
1: 지금 현재 저희가 박물관에서 학부생 친구들이 직접 발굴에 참여하고.
0: 발굴을요?
1: 네. 와.

0: 아 근데 여기가 어디길래 전시도 하고 뭐 박물관도 있고 여기가 어디예요?
1: 여기는 이제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입니다.

0: 여기는 뭐 강당인가? 어, 반가워요, 반가워.
1: 안녕. 아니, 뭐,
0: 혹시 학번이?
1: 아, 나 2학.
0: 아, 선배님이네. 과가 혹시?
1: 나는 에너지 전기공학과야.
0: 그러면?
2: 나는 글로컬 인재학부야.
0: 글로컬 인재학부? 아니, 뒤에는 무슨 과예요?
3: 나는 행정경찰공공학과.
0: 아, 아니 지금 이렇게 과가 다 다른데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수업이에요, 선배?
1: 이 수업은 공연 창작 그룹 수업인데.
0: 공연 창작 워크숍.
1: 응, 맞아.
0: 아니 선배는 그러면 공연 창작 워크숍이랑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3: 우리 학교에는 좀 차별화된 교육 제도가 있어.
0: 차별화된 교육 제도?
3: 나만의 모듈을 쌓아서 나만의 교육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게 모듈 수업이라고 그러거든.
0: 모듈 수업.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오늘은 IP,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브랜드 가치의 종합적인 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제일 중요해요. 말 그대로 자기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색깔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IP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학생, 손을, 한 손 말고 두 손 들어. 두 손. 어, 슬리피 학생은 안 드네. 자, 좋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두 손 든 학생.
7: 어, 저는 짧게 노래 한 소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 박수 한번 쳐줄까요?

0: 많이 올라간다.
1: 사랑 없는 삶 그것과 같을 테니.
0: 야호.
2: 자, 이 노래랑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IP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3: 이제 저는 남자지만 이제 원키로 저만의 색깔을 녹여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봤어요.
2: 그럼 남들이 못하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3: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2: 그래, 맞아요. 그게 지적 재산권이야. 우리 슬리피 학생도 이런 자기 자신만의 IP, 지적 재산권이 있을 것 같은데 박수로서 한번
4: 보여줘, 보여줘.
0: 제가 얼뜻 기억이 납니다. 제가 힙합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네. 에이, show me the money로 꽉 찬 주머니. 니들이 욕해도 늘었던 버리. 거만을 쪄버린 내 걸음걸이. 요즘 다니기 힘들어진 길거리. 인터넷 게시판에 짓거리 겠지 내 욕짓거리. 월!
2: 와! 제가 갑자기 목걸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컨텐츠가 쌓이면 그게 바로 하나의 지적 재산, 그리고 즉 IP로 발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네.
5: 감사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야.
6: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글로컬 인재학부, 글로컬 인재학부가 좀 생소해요, 저는.
7: 쉽게 말하자면 자유전공학부라고 말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6: 자유전공.
7: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아, 나 여기로 할까? 저기로 할까? 여기로 할까? 저기로 할까? 하다가 하나를 정할 수 있게.
6: 전공을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학과.
7: 그렇지, 그렇지. 아,
6: 그러면은 글로컬 인재학부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8: 나는 입학 전에는 보건 쪽이나 그 요리 쪽이나 경찰 쪽에도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게
6: 많았네.
8: 내가 뭐에 잘 맞을까? 뭘 잘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글로컬 인재학부 들어왔지.
6: 아, 제대로 왔네.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완전히 상반된 게 많으니까.
9: 나는 반대로 원래 생각한 진로가 없었어.
6: 아, 오히려.
0: 아, 나 아직 모르겠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었구나.
7: 나는 원래 경영으로 경영을 딱 생각하고 아, 그냥 경영이나 가야지 했는데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라고.
6: 해외 무료로? 무료. 너무 좋네.
7: 그래서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 막 기업도 탐방하고 대학도 탐방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무역이 없으면 못 사네. 무역은 되게 미래가 밝네. 무역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난 무역회사에 꼭 들어가려고 무역학과로 전과하게 된 거지.
6: 여러 가지 수업도 듣고 이런 해외 탐방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또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나도 학교 때 이제 고등학생 때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항상 고민인 친구들이 그런 거였어.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반대로 물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못 정했다. 이런 친구들한테 너무 딱 맞는 학부인 것 같다. 저는 또 다음 수업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전공을 찾아서, 저희 적성을 찾아서.
5: 화이팅!
6: 화이팅! 우와, 이게 뭐야? 오, 엄청 많이 모여있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6: 아니,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엄청 많은데.
10: 저희 지금 동아리 가두 모집하고 있어요.
6: 진짜 축제하는 줄 알았어요.
10: 네.
6: 가두? 가두가 뭐예요?
10: 저희 다양한 동아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조원들도 이제 모집을 하고 그런 거.

0: 네, 아세, 아세, 제발 퇴나! D&D, 우려먹고 지겨워, 이제 지겨워. 짜다 짜지기도 싫어, 내가 더 싫어, 나 도망치. Peace out!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호, 여호!
1: 안녕하세요.
3: 아, 반갑습니다.
4: 어, 슬리피 아니세요?
3: 아, 슬리피,
4: 어, 래퍼!
3: 아, 래퍼 아니야, 아니에요. 저 신입생입니다.
4: 아, 우리 학교 신입생.
3: 우리 학교 신입생. 예, 신입생.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너무 잘 봤어요. 지금 뭐, 공연한 거예요? 아니면 뭐, 연습한 거예요? 리허설?
4: 아, 리허설이에요. 네.
3: 아.
4: 저 이따가 공연을 위해서 방금 리허설을 했습니다.
3: 우리 지금, 과는 어떻게 됩니까?
4: 저는 과. 국사학과고요.
3: 국사?
4: 네, 국사.
3: 오.
5: 저는 호텔 경영학과입니다.
3: 호텔 경영?
6: 저는 아동 청소년 교육학과요.
3: 어, 전혀 다 안 어울리는. 힙합과 전혀. 상관이 없는
6: 힙합으로 풀어내는
3: 아
4: 동아리 들어오고 직접 가사를 쓰면서 공연도 하다 보니까 아, 힙합에 대한 이해도 하고 학교 생활이 너무 즐겁게 돼서 학교가 너무 다니기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0: 뭐, 얼마나 구워요?
1: 가위바위보!
2: 오! 오!
0: 야, 이런 게 진정한 대학생활이지. 와, 수업도 수업인데 동아리 너무 재밌다. 이제 오늘 여기서 그냥 쭉 놀아야지.
3: 아니, 너 여기서 지금 뭐해?
0: 어? 나 그냥 동아리 지금 한 번씩 체험해보고 있는데요?
3: 아니, 우리 지금 수업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0: 어? 저 수업 들어가야 돼요?
3: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0: 어? 와, 여기 잠깐만. 어? 여기 지금 황리단길 아니에요, 여기? 아니, 수업한다 그랬는데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4: 아니요. 황리단길에 수업하러 온 거야.
0: 아, 황리단길에서 수업을 해요?
4: 아, 그치.
0: 오.
5: 안녕하세요.
0: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수업을 여기 지금 관광지 아니에요? 황리단길 여기서 수업을 한다고요? 네.
5: 저희가 과가 무슨 과인가요? 호텔 관광 경영학과잖아요.
0: 네네.
5: 관광의 현장에서 직접 공부를 하는 거죠.
0: 아, 너무 좋다. 네. 관광도 하나요?
5: 우리는 여행하듯이 수업을 합니다.
0: 아, 너무 좋다. 네. 여행하듯이.
5: 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지역에 관광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광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경주시에도 도움이 되는 이것들을 고민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0: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 그렇죠. 아. 네. 그러면 한번 현장 조사를 떠나볼까요?
0: 네네, 가시죠.
5: 가시죠.
0: 어, 근데 너무 좋다, 나와서 하니까.
5: 그쵸. 네.
0: 황리단길은 좀 자주 와봤나요?
6: 네. 놀거나 네. 데이트할 때 타요.
0: 아, 놀거나 데이트할 때.
7: 가장 핫플이라고 할 수 있죠.
0: 아, 번화가, 제일 번화가. 네. 아니, 그럼 황리단길 뭐가 유명해요? 유명한 거. 뭐 맛있는 거.
6: 얼굴빵, 경주 얼굴빵으로 얼굴에 해서 사진 찍는 게 엄청 유명해요.
0: 얼굴빵? 오, 이거예요?
6: 이거예요.
0: 아, 저기 테레비도 나왔네, 저기.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이거 지금 얼굴빵도 유명하다고 그러고 여기 손님 많이 와요? 오, 그 외국인 분들도 많나요? 오, 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 영어를 못해서 불편하다. 아, 제가 그 신입생으로서 제가 쏘겠습니다.
7: 잘 먹을게.
8: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0: 어, 벌써 나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우와!
6: 됐어요. 하나, 둘. 됐어요.

0: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문제점이.
1: 나온 아이디어가 통합하는 웹사이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 줄이 될 것 같고.
0: 맛집이나 지도, 교통, 또 뭐 다른 것도 들어갈 게 있을까요?
2: 우리 문제 중에 하나였던 뭐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위치를 말을 해준다든지, 외국인들이 아팠을 때 병원을 찾기 힘드니까 뭐 병원 갈 수 있는 곳 가까운 곳도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 자, 이 팀은 어떻게 문제점 잘 찾고 아이디어들 많이 나왔어요?
0: 아, 네. 완벽합니다. 예.
3: 아, 네. 좋습니다.
0: 선배들이, 예.
4: 한 바가지 나왔어요.
0: 교수님, 그러면 원래 좀 이 지역과 연계된 이런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나요?
3: 네. 지산학 연계 교육이라고 해서 지역과 지역 기업체 그리고 대학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문화 관광 도시이기도 하지만 한수원이 경주에 있잖아요.
0: 네네.
3: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에너지 전략 산업 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 아이스 캠퍼스에는 원자력 에너지 학과가 있고요.
0: 네.
3: 한수원이나 지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산학 협력을 맺어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오늘은 동국대 YG 캠퍼스에서 새내기로 한번 살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되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미리 가본 대학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하루에 한 번에 서만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2: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꽃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3: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4: 와! 이 바나나가 딱은 모이든가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2: 발품 받아 이제 왔는지
5: 보람이 있습니다.
6: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3: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0: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하네. 어? 어?
1: 아,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2: 자, 여기 기다렸어요.
1: 거기 앉아 있어.
3: 왜 다 떠나는 거? 진짜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4: 첫 성교육!
3: 야, 신납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오늘 특히나 뉴페이스가 한 분 나와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Nobody, nobody but you. 오! 예!

0: 이제는 아이돌이 아닌 아이 둘의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와~
1: 어떻게 혜리 씨가 아이돌이
2: 어떻게?
3: 아, 저도 TV에서 봤는데 남편분이 그 태권도 선수 맞죠?
0: 맞아요.
3: 아, 그럼 여기 성교육 방송 네. 이 그 출연 제안 받았을 때 어땠어요?
0: 시우가 이제 22년생인데 요즘에 좀 자기 신체 몸에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됐다. 가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1: 자, 오늘 주제는요. 저희 의상의 답이 숨겨져 있는데
3: 저는 일단 드레스코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약간 출애사 같은 느낌? 신랑 다시 하기 좀 그럴 것 같고
1: 출애사
4: 옳다, 오라. 네. 저는 오늘 결혼식 사회자로
5: 단정하게 네, 톤 다운해서 네,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1: 잘 어울려요.
0: 네. 저는 약간 하객룩 느낌으로 왔어요. 좋아요.
5: 그쵸. 네.
1: 저는 약간 상반신은 신부의 마음, 밑에는 하객. 콜라보를 저는. 나름 콜라보를.
4: 밑에 뭐라고요?
1: 하객, 하객.
4: 아, 하객.
1: 하객과 신부의 어떤 그런.
4: 아, 섞으셨구나.
1: 네, 많이 섞어봤어요. 네. 새롭게. 네. 네. 교수님 잘 어울리신다.
6: 사실 이렇게 입고 줄에도 서요.
1: 오! 아, 줄에도?
6: 네. 줄에도 네 번 섰어요.
1: 와, 교수님이 멋져요.
4: 그 뭐라 해야죠? 세컨 웨딩이라고 하나?
0: 리마인드 웨딩.
4: 아, 그렇지. 리마인드
1: 웨딩. 죄송한데 경규 씨, 나 많이 창피해요. 나 많이 창피해요.
4: 네,
1: 혜림 씨 앞에서 많이 얼굴이 빨개져요.
3: 조금 위험한데.
4: 리마인드 웨딩.
1: 지금 혜림 씨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많이 잡아줄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아마 다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0: 사람은 결혼했어.
1: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3: 왜 엄마가 아깝냐?
4: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1: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2: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3: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요.
5: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6: 빨리 나와.
1: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기까지 다 역사가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죠.
2: 그렇죠. 뭐 하고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은 그냥 네. 주름 생기는 것만 보고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1: 그래서 저희가 리마인드를 하시라고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 맞아. 나 되게 예뻤다 그때.
3: 예쁘다.
1: 예뻤어요.
4: 공동 임신 같아.
1: 저희 남편 같이 임신해가지고 마음이 착해요.
3: 형님 배꼽이 진짜 크시다.
1: 1년 좀 지나고 바로 아이를 낳았고 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이제 둘째.
3: 어머.
1: 둘째도 낳았죠.
3: 아 이제 쌤 형.
1: 나 이제 쌤, 네 쌤 씨.
2: 13년.
1: 쌤 씨 말랐다.
3: 형 많이 얼었는데 지금?
1: 많이 말랐어. 네. 쌤씨도 같이 임신했네. 같이 임신했네.
2: 화살표에다가 맥주 써 있어요.
3: 어머.
2: 비어. 이렇게 와이프 거 위에 베이비 써 있고, 내거 맥주.
1: 비어. 아, 맥주 배. 오, 일벤져스. 와. 오, 귀엽죠, 애기들.
3: 진짜.
2: 그럴 때도 있었구나.
1: 자, 이번에는 정민 씨는 오, 네. 2015년에 결혼하셨네요.
3: 맞아요.
1: 사진만 봐도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3: 햄스로 받았어요.
1: 딸 둘, 진리와 자유. 이름도 너무 예뻐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혜림 씨는. 혜림 씨가 20년에 결혼했네요. 20년도에.
7: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1: 그러게요.
3: 혜림 씨도 배만 이렇게 나왔죠.
1: 배만 나오시면 너무 예뻐요. 우리 혜림 씨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7: 근데 저 임신했을 때 20kg 빠졌어요.
3: 어?
1: 너무 좋구나.
7: 진짜? 20kg. 네. 68kg.
1: 이제,
3: 돌잔치.
7: 돌잔치. 저는 한복에 한옥 이런 꼭 하고 싶었어요.
3: 아, 그렇구나.
1: 잘 어울려요. 우리 시안이.
7: 둘째는 좀 힙하게.
3: 오.
1: 너무 멋있다.
7: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1: MZ 느낌 있어.
7: 24년 12월.
1: 완전체 이렇게 레시피가.
3: 남편이 또 엄청 멋있어요.
1: 잘생기셨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사진을 보니까 언제 저럴 때가 있었나 싶은데 정규 씨는 뭐 지금 뭐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3: 네. 진짜 저는 또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성숙도 있었어가지고
1: 아 이미
3: 네.
1: 네 외모적으로.
2: 근데 애들 이 결혼식 사진 보면 엄마 아빠 아닌 것 같고 천통 혼례 그 궁중 혼례 했으니까
1: 한국식으로
2: 예 좀 놀림 많이 받았어요.
3: 왜요?
1: 너무 이쁜데
2: 왜 이렇게 무슨 왕이니? 뭐 이렇게 약간
1: 뭐라고?
2: 왕이냐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애들 아빠 왜 그래?
3: 엄마 아빠 이 결혼 스토리나 출산 스토리 네. 들려주기에는 아 뭔가 조금 우리도 조금 쑥스럽고
1: 맞아.
3: 좀 살짝 맞아. 오글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게 필요할까요?
8: 이게 어느 나라나 건국신화나 설화 이런 게 있잖아요. 민족에 대한 게 이게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맥락에서 자라왔는지를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이제 이야기화 해주는 건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신의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아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굉장히 강하게 잘 이겨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 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 거예요?
8: 네, 미국에서 실제로 학습장애라고 난독증, 난산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심리학자가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 좀 잘 안 되고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도 안 돼도 잘 다시 풀어나가고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알아봤더니 자기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족을 모아놓고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니, 너네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아니 이런 거 쭉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0: 실제로 그 연구 중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가 미국에서는 정말 큰
1: 큰 사건이죠.
0: 트라우마였거든요. 뭐 그 사건 이후에 더 빨리 회복한 애들이 바로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아이들.
1: 야,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네요.
2: 와, 진짜 대박이다.
1: 네.
3: 사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결혼했어? 이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역사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1: 중요하죠. 맞아요.
3: 태어났느냐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태어난 날 아빠 너무 좋아서 병원 복도에서 막 우셨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정말 기다렸던 존재구나. 굉장히 중요한 서사예요.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서사죠.
2: 사실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속으로는 뭐왜 엄마가 아깝냐?
1: 아니, 너무 예쁘긴 해요.
2: 막 화가 나는 거예요.
1: 근데 궁금하긴 해요. 너무 예뻐서 이런 생각은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1: 만약에 지금 아이가 엄마,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 어머, 어머,
1: 웃음소리죠.
2: 귀엽다.
1: 아우, 귀여워. 해보고 싶은가 봐.
4: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5: 결혼이 뭔지 알아요, 이게?
6: 자기를 사랑하는 듯.
1: 서로를 사랑하는 듯.
6: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그거를 진짜로 결혼이라고 말해.
1: 아이를 낳는 거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2: 커플 점수.
7: 하나, 둘, 셋.
1: 잘하잖아. 오, 점수.
8: 아빠는 왜 100점이야?
1: 100점?
2: 과연?
9: 49점은 왜 49점이야?
1: 49? 이게 진짜일 것 같은데?
6: 그만, 엄마는
1: 싸우가지고.
6: 야, 싸우니까. 그만해가지고 싸우하는 걸 따르니까. 잘리.
0: 그래서 안 좋아져요.
1: 여기서는 엄마가 505점?
0: 505는 뭐지?
6: 엄마는 505 아니야? 엄마 505 아니야?
10: 엄마 55. 50점?
1: 아, 점.
2: 아, 50보다.
10: 안 맞는 점도 반. 맞는 점도 반. 대화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7: 엄마랑 아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10: 아니, 안 어울린 것 같은데.
0: 역시 아이들은 솔직해.
1: 90점?
6: 오, 우와. 아니, 많이 잘 어울리니까.
5: 아빠는 엄마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서 90점으로 했어.
6: 왜 아까워?
5: 100점 만점.
6: 왜? 화를 많은 점.
1: 화를 많은
6: 점. 화가 많은 점.
8: 다들 화가 많으신가 봐.
1: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눈동자.
5: 엄마가 예쁘니까.
10: 자기 나보다 점수 낮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1: 아빠는 만점? 만점. 엄마는 2억 만점.
11: 야, 이게 좀 과하지 않아요?
2: 애들 점수가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여기 애들.
10: 그럼 그 점수가
6: 1, 2, 3, 4, 5, 6, 7, 8, 9, 10.
10: 나랑 결혼을 잘했다는 거?
12: 아유, 그건 중얼하면 잔소리지.
1: 진짜였네. 나는 제일 큰 숫자였겠다.
2: 엄청 잘 맞나 봐요.
12: 어떻게 1억 점을 줄 생각을 한 거야?
6: 날 태어나게 해주고, 나는 예뻐해주고, 엄마 아빠가 화려하게 태어난 모습이 예뻐서. 아빠 왜 엄마랑 같이 결혼했어?
12: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빠는 엄마가 이뻐서 결혼.
1: 어머나, 정답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10: 뭘 하자고 할 때, 별로라고 한 적이 없고 무조건 오케이.
6: 왜?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어.
10: 여울이랑 만나고 싶어서.
2: 아, 이 대답도 너무 좋다.
10: 엄마 아빠 결혼했으니까 여울이가 생겼고.
6: 아,
5: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결혼한 거야?

0: 아빠는 친절하고 잘생기고 엄마는 살짝 예민하지만
1: 예민한데
0: 그럼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거야?
1: 대답 잘해야 돼요?
2: 그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한번 해봤는데.
1: 근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근데 진짜 갑자기 왜 결혼했어? 그럼 내가 막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을 조심스럽거든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3: 우리 애들 솔직히 저는 약간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훈육 담당이라서
1: 악역을 하는구나. 네.
3: 엄마는 아플 때 우쭈쭈 이렇게 해주고 따뜻한 사람. 그래서 왜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1: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100점 만점에서 다들. 근데 솔직하게 안 쓰면 제가 바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써주셔야 돼요.
3: 예.
1: 부부의 점수를. 하나, 둘, 셋. 자.
4: 오.
1: 오. 오. 오, 다 점수 비슷하게. 80점, 85점, 80점.
3: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맞아요.
5: 아니, 어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1: 어제 왜요?
3: 어제만?
1: 뭐가 좋았어?
5: 어제
1: 뭐가 좋았어?
5: 어제 막 우리 너무 막 같이 뽀뽀하고
1: 너무 사랑했어.
5: 너무 좋았어.
1: 아 오케이 그럼 인정해 드리고
6: 여기는 99점.
1: 선생님도
7: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전혀 없고 너무나 만족하고 지내.
1: 근데 초점이 계속 흐려지시는 거 눈을 계속 다른데 모셨다 여기 모셨다.
5: 말을 계속 더듬으시는
1: 게 좀
7: 계속 노력하고 싶어서 미완성으로 99점 이렇게.
1: 야, 근데 아내분 혹시 이 방송을 매번 매주 보시나요?
7: 매주 봅니다.
1: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 혜치가 80점을 하셨어요.
8: 요즘 제 가장 큰 불만은 좀 예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1: 아,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다.
8: 너무 이렇게 툭툭 내뱉고 그런 게 좀 안 예쁘게 말할 때가 많아서.
1: 그리고 결혼생활 몇 년차 되셨죠?
8: 이제 6년 차 됐어요.
1: 6년 차?
8: 연애 7년 하고.
1: 6년 차. 한 10년 차 되면 이제 말수가 적어지게 되죠. 그런 것도 좀 얘가 예고를 해드립니다. 이게 가족의 탄생과 스토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8: 저는 네.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시고 네.
1: 아버지가?
8: 아버지가. 친오빠도 태권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태권도 모임에 따라갔어요. 아빠가 오늘 저녁 식사 오면 그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밥 먹으러 따라갔다가 거기에 남편을 봤어요.
5: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버지 같은 분을 이상형으로 두고 있으셨나 봐요.
8: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닮은 듯 다르지만 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1: 아니면 아버지가 빅픽처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자만추처럼
5: 대박이다.
1: 이런 빅픽처.
5: 아, 진짜 아니 가는 줄 알았는데.
8: 근데 일단 부모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남편.
1: 그럼 맞지. 그럼 맞죠. 우리 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랑 SNS로 제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연락했어요.
1: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자리 없기 때문에 막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5: 아, 그래 저한테 네. 처음 그 뭐 24살 박지원입니다 하면서
1: 진짜?
5: 모니터에서 빛이 난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1: 본인이 의심을
5: 아니,
1: 했어.
5: 아니, 저는 진짜 무슨 저기 사이비 그런 데서 나 포교 활동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1: 별 생각을 다 했네.
5: 진짜 다 했어요. 네.
3: 아니 뭐 저는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그냥 술집에서 만났어요.
1: 아 술집에서.
3: 낭만 없어요. 오. 그냥 옆 테이블에 있다가.
1: 자연스럽게.
3: 어디에서 왔니? 와이프 먼저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냥 한국말로 맞춰봐.
1: 매력 있다.
3: 한국말로 섞으면서 영국? 아 아니야 호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합석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다가
1: 야 그러니까 인연이 진짜 신기해요.
8: 진짜 자만추네요. 네.
5: 아, 누나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아 저도 근데 소개팅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뭐 한 달 정도 후에 만나자고 그때 부가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한 달 후에 만나자고 이제 그런 오기심이 발동을 해서 만난 거죠.
5: 남의 얘기 남의 결혼 스토리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엄마 이야기라고 하니까
1: 더 재밌지.
5: 얼마나 재밌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5: 네.
6: 저는 이럴 때 이제 상대를 왜 결혼 상대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연애에 대한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아까 아버지를 닮은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얘기처럼 우리들의 이상형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다정한 거, 뭐 아빠가 재밌는 거 이런 장점을 갖고 얘기를 해주고 또 왜 연애부터 지금 결혼 생활 하면서 어려움 좀 있잖아요. 어려움 극복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영웅전보다 더 재밌는 거죠. 아, 그랬어?
1: 대부분 이제 부부 사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가 조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버지가 다 존경스러울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빠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6: 그래도 아빠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우리가 네.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아빠하고의 단점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이미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강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1: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모두가 다 모범적인 뭐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7: 저도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그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 엄마랑 아빠는 결혼을 하신 거야?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많이 여쭤봤는데 가족 스토리 연구를 분석해봤더니 상승형 이제 가족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계속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강형이라고 해서 만나고 나서 계속 안 좋은 거야. 뭐가 계속 안 좋은 데로 이사가고 뭔가 이렇게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진동형이라고 해서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 이런 진동형 스토리가 트라우마 극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힘들었던 점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가거나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적나라한 감정 표현이나 과거를 굉장히 후회하는 말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네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
5: 아이고.
7: 정말 아닐 것 같지만
1: 은근히 많아요.
7: 정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네. 네.
7: 나와요.
1: 나올
7: 그래서
1: 수 있죠.
7: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죄책감을 많이 갖거든요. 네.
6: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부모 결혼 탐색 인터뷰 같은 걸 시켜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 왜 만났냐, 왜 하필 저 사람하고 결혼했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듣는데 아이들은 대학생이 돼도 부모의 결혼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런 그렇죠. 여러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1: 그렇죠.
6: 못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혼이나 사별의 기간이 좀 길었으면 그러면 여쭤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도 아빠도 그 결혼에 대한 성찰이 훨씬 깊어졌을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오늘 여기 계신 혜림 씨가요. 아이에게 가족의 탄생기를 제대로 알려주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어휴, 패션이다.
1: 아우, 패션이 아니네. 오! 오. 와. 여기 힘들겠다. 이 집이 힘들겠다.
5: 와, 에너지 장난 아니다.
8: 제발, 헬프비. 저 원더걸스 활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1: 빠졌어요. 어머나.
8: 47kg.
1: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요?
4: 이게 누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발세워 중요한 게.
9: 안녕하세요.
10: 시우시안이 엄마 우혜림.
9: 아빠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5: 삼남선녀. 와.
1: 복권도 최고죠, 우리 신민철 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들. 어떻게 너무 귀여워.
10: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너희들이 있는지, 이걸 잘 알려주려고 합니다. 둘째 만삭 사진.
5: 아, 방금 시우 사진인 줄 알았어요.
1: 그쵸. 아빠랑 많이 닮았구나.
10: 어렸을 때.
9: 짠.
11: 홍콩이 엄마입니다.
10: 홍콩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누구야? 친구는 누구야?
9: 볼럼?
10: 시우랑 닮은 것 같아? 안 닮았어?
9: 아니, 닮은 것 같은데?
10: 똑같지, 뭐.
9: 시아나, 일로 와. 자, 요거 누구야? 어, 누구야?
1: 아는 사람은 누구야?
9: 어, 그러니까 이거 누구야?
1: 이거야, 그냥 이거야.
10: 어, 이거야. 엄마는 이거.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이거밖에 엄마 없어. 엄마 이거, 이거.
1: 아, 이거.
9: 엄마 콧구멍 봐봐. 똑같이 생겼잖아, 너랑. 응? 봐.
10: 이때 엄마가 홍콩에 있었어. 시 홍콩 가봤지? 오, 엄마 홍콩에서 어린 시절 살았었거든? 네이호, 이렇게.
1: 우리 또 언어를 엄청 잘하시니까 홍콩 이름이 뭐 이렇게 언어가 지금 상경구 하시죠?
12: 와일람 네. 와일람 다들 와일람 와일람 해서
13: 오 이상해
12: 뉴 와일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

0: 하는 거 좋아했어. 시윤은 뭐 좋아해? 태권도. 오, 그렇지. 태권도 좋아하지. 오.
1: 옳지. 발차기.
2: 근데 아빠 아기 때 학교 보여줄게.
0: 여기 있네. 아기 때.
3: 누구야? 누구야?
2: 할머니.
3: 와, 할머니.
4: 아빠 어렸을 때.
2: 아빠야 이거.
1: 그렇다.
0: 딱.
5: 할매 해봐.
6: 귀여워 시안이.
1: 아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빠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지는 거. 너무 싫어요.
4: 승부욕이 정말 강해요. 말하면서도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0: 나는 달리기 시합하잖아? 학교 뭐 운동회 이런 데 해야 될 때? 애초부터 이길 생각이 없어. 나는 그냥 1등 할 생각이 없고 어차피 질 생각으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해.
1: 완전 반대구나.
0: 완전 편히 뛸 수 있게.
1: 말이 안 되지, 그지? 무조건 이겨야지, 그지?
0: 우리 애들은 아빠를 닮았을 것 같아.
1: 닮았어, 이미. 보니까 지는 거 싫어하고. 아빠 패션 봐봐.
2: 뭐야, 이분 입었어?
0: 예, 저 어렸을 때부터 패션 엄청 고집했대.
6: 아빠 어렸을 때부터, 어? 그, 먹부리는 거 좋아했거든? 내가 꾸며야 돼. 그니까 막, 엄마가 입혀주는 거 되게 싫어했어.
2: 안 돼!
6: 신기해요. 이런
4: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시우는 매일매일 패션쇼예요.
1: 봐봐.
0: 잘 봐.
1: 엄마 아기 때 닮았어? 아빠 아기 때 닮았어?
4: 근데 너무 귀엽다.
0: 아니. 잠시 엄마 봐봐. 시윤은 엄마 닮았고 내가 봤을 때 시안이가 아빠 닮았네. 눈 봐봐.
4: 아니래. 단호한 눈이야. 아,
1: 우와.
0: 누가 봐도 엄마 닮았는데 자기 아빠야.
4: 아빠가 약간 롤모델 같아요.
7: 아니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8: 짠.
0: 엄마랑 아빠랑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이야.
1: 억지로 끌려갔어, 아빠도. 어떤 분한테 초대받아서 앉아있는데 엄마가 등장하는 갑자기. 상큼 발랄한 샤라랑 이러면서.
6: 얼마나 이뻤을까, 또.
1: 하필이면 또 아빠 앞에 다 앉는 거야. 봐봐. 이 엄마 진짜 예뻐.
0: 시윤이 어때? 예뻐? 어때, 시우야?
1: 아야.
0: 결혼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싫어요. 질투, 거짓말.
6: 태권도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발로 그냥. 네.
4: 질투하는
0: 표정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4: 속상해.
1: 뭔가 기분 나빠지고.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왜 아빠랑 결혼해? 사진. 왜 결혼했어? 던지고.
0: 왜 결혼했어? 엄마 아빠 결혼했을 때 자기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1: 나중에 너도 결혼해라.
0: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예쁜 시우랑 시안이가 있는 거야. 응?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멋진 시우랑 시안이도 있는 거지. 엄마 아빠 결혼 안 했으면 시우랑 시안이는
4: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직은.
9: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잖아. 어때? 싫어? 시우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4: 엄마 아까 엄마 뺏겨먹는 생각이 들었구나.
1: 시우야 나중에 엄마랑 결혼해. 그럼 되겠다, 그지?
2: 아니야.
1: 뭐가 아니야?
2: 지금
1: 결혼할 거야?
0: 나중에 아니야.
1: 그럼 아빠 어떻게?
2: 아빠 다음으로 가야 돼.
1: 아빠 다음으로 가야 돼?
4: 혜림 씨 너무 행복하겠다. 인기 폭발이에요, 진짜.
0: 그래서 아빠 없을 때 몰래 결혼해야 된다고 막 반지도 만들어주고 막 블록 이런 걸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주고
4: 경쟁자야.
0: 지금 빨리 와서 막 인형 앉혀놓고 우리 결혼하자고.
4: 엄마 세상에. 너무
0: 되게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
4: 저희 딸은 매일 임신을 해요. 뱃속에 자꾸 인형을 넣고 임신해서 나타나. 엄마 나 임신했어. 또 남편이 누구니? 문제환. 그래. 둘이 행복하게 살아.
1: 아 진짜.
0: 그 영상 보면은 시우가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잘 말해줘야 될지 좀 고민되더라고요.
10: 저 시기에는 잠재적으로 아빠랑 라이벌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닮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또 저렇게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1: 보내버리고
10: 저렇게 아빠 없을 때 결혼해야지 저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는 시기여서 역으로 그런 것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첫째랑 아빠랑 둘이서 노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도 저런 것들 좀 중화시켜주는 데 좀 도움이 좀 돼요.
4: 저는 시우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막 테리도 제 결혼식 사진 보면서 왜 자기 없냐고. 이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11: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진 보면 나부터 찾잖아요. 항상. 나 어딨지? 이걸 찾으니까 그럴 거고요. 네가 아직 우리한테 오기 전이었잖아. 이 결혼 사진.

0: 우리는 우리 가족의 시작이고 그리고 네가 와서 안성시켜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줘도 좋고.
1: 선생님 그럼 이건 어때요? 넌 그때는 아빠, 여기 아빠한테 있었어. 어?
2: 아니 제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1: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응?
2: 아빠 씨한테 있었지?
1: 아빠한테. 그 손은 조금 내려가지. 아, 예. 아빠한테 있었던 건데 이거 위치를 굳이? 이것도 괜찮은 대답인가요?
0: 그 아기가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또 뭐 한 3년 있다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갑자기 생각나는 건 첫째 그리고 둘째 태어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뭐 수트에 나비 넥타이를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샘님처럼 입고 갔어요 병원에.
1: 야 너무 멋지다. 우와. 감동이다.
0: 첫 대면을.
3: 예, 첫 만남이니까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
1: 그 수트를 입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민철 씨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고 저희 남편 뭐 입은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 입었어요?
2: 아 저는 모자 쓰고 그냥 트레이닝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다들 남편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철 씨는 진짜 야 오늘 또 부럽네요. 진짜.
4: 근데 영상 보면서 굉장히 건강했던 게 매일 부부끼리 저거 너도 알면서 그렇다. 네 애들이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 네. 유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1: 진짜.
2: 저희 아내는 진짜 알람 소리 딱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거든요. 첫째가 똑같이. 알람 소리는 바로 일어나요.
4: 이야,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뭐가 같이 영화 볼 때 옆에서 계속 질문해요. 아빠 얘는 왜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영화관 갔을 때 얘는 둘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내가 감독님도 아니고 내가 작가도 아닌데 나도 모르겠어. 같이 보자고 좀.
1: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숙제라네. 아우 진짜 애 닮아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보면 숙제를 안 하잖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들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전자를.
2: 있죠.
1: 이거 괜찮나요 근데?
0: 사실 그 유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보면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좀 상처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개선해보고 싶어도 그 마인드를 다 꺾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아빠 닮아서 이래 이런 얘기들이 평소에 왜 배우자한테 느꼈던 어떤 불만 같은 게 표출될 수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항상
0: 공격하는 느낌을 네. 좀 받을 수도 맞아요.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지만 부모님들이 볼 때 아이의 어떤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있는 잘못일 때가 많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5: 부모랑 자녀 유전자 염기 서열만 보면 99.5%가 동일해요.
2: 오?
5: 근데 사람이랑 침팬치도 유전자 일치도가 98.7%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는 1에서 2% 정도에서의 차이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내는 유전자 1, 2% 안에선 부모를 닮는 비율이 대략 한 50%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유전자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내 세대 간 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그런 것들.
1: 진짜 저도 이제 저희 엄마를 생각해보면 이제 보쌈집을 하셨거든요.
2: 네.
1: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가족을 부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엄마처럼 저렇게 너무 힘들게 열심히 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인정받고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똑 닮아 있어요 제가.
6: 그쵸.
1: 지금도 놓지 않고 계속 달리고 열심히 살고 근데 진짜 그럴 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4: 네. 어쨌든 너무 유전자만 뚫먹이지 말고 부모의 양육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기야?
1: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가족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규 씨는 어때요? 가족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2: 아,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스포하기는 좀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뭐요? 네. 뭐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규 씨네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7: 이렇게
8: 엄마 이뻐봐.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7: 여기 피해.
8: 몰래. 오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제일 잘 준비했어.
1: 궁금하네요. 오늘 뭐가 있길래 정규 씨 궁금하네.
9: 이 상자에 뭐 들었을까?
10: 테이프.
9: 테이프?
10: 안 난.
9: 뭔가?
10: 아 옛날에 쪽 다른 것 같아.

0: 뭐?
1: 뭐가 축하합니다?
2: 축하합니다.
0: 무슨 축하?
1: 뭘 축하하는 거지?
2: 오늘은 말이야, 얘들아, 어?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적을 축하한 거야.
0: 진짜?
2: 진리한테는 뭐가 기적 같은 일이야?
3: 다 낫는 거. 몸 아픈.
2: 아, 아픈 게 다 낫는 게 기적이야.
4: 키가 크는 거.
2: 키가 크는 거? 아. 하나, 둘, 셋!
4: 아, 뭐야?
3: 이게 뭐야?
0: 이게 뭐야?
3: 코로나?
0: 임신 테스트 기 아니에요? 이거 생겼어요? 우와.
2: 코로나 아니야?
4: 임신 테스트 기?
2: 두 줄이면 뭐게?
4: 아기.
2: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4: 응. 장난이야?
0: 진짜 맞죠?
2: 진짜요?
1: 진짜 아는 것 같은데요?
0: 아, 그냥 역할극인가?
2: 역할, 너네 이제 동생 생겼어.
4: 남동생?
2: 어?
4: 남동생.
2: 그건 아직 모르지.
0: 진짜요?
1: 아니, 우리 애들이 셋째 엄청 기다려.
0: 오, 기다리고 있구나.
4: 남동생.
2: 왜 남동생 생겼으면 좋겠어?
4: 아.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
2: 같이 놀 수 있어서? 지금도 언니랑도 많이 놀잖아.
4: 그러면 시간 돌리기를 못하잖아.
0: 아, 둘이서. 아. 아, 인원이 많아야 수건 돌리기가 가능하니까.
2: 진리는?
4: 나도 똑같아. 활기찬 남동생.
2: 아, 활기찬 남동생?
5: 얌전한데.
2: 뭐 깨고 부수고 이러는 동생?
4: 아, 재밌는 동생.
2: 그럼.
0: 어떤 누나가 원하고 싶어?
4: 화가 나도 용서해줘. 착하고 재밌는.
0: 오, 최고의 누나지.
6: 동생 진짜 잘 봐줄 것 같아요.
4: 만들어주는 거. 계란볶음밥만 할 수 있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2: 빨리 나와.
0: 이거는 뭐야? 엄마 배 떨어지겠다.
4: 어, 응? 아니, 뭐야, 장난이잖아.
0: 아, 우리도 깜짝 속을 뻔했네요.
1: 되게, 진짜.
0: 아, 아이, 깜짝 속을 뻔했네요.
1: 깜짝 카메라였습니다.
0: 아, 진짜. 아이,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4: 설마 했네. 너무 연기를 엄마 잘해가지고. 이거 사인펜으로 그런 거 아니야?
1: 사인펜으로 그었어요, 저게.
0: 아, 진짜인 줄 알았네. 우리도 속을 뻔했어요.
4: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남동생 낳아주세요.
0: 저희가 영상에서 지금 정규 씨네 셋째 얘기를 했는데 네. 특별히 AI로 2세 사진을 한번 만들어봤다고 오, 합니다.
1: 와, 궁금하다.
0: 누구예요? 정규 씨네.
1: 정말 귀엽다. 와,
0: 아빠랑
1: 닮았다.
0: 진짜 똑같이. 와, 아니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1: 야,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그냥?
0: 어머, 와, 렛츠고. 셋째 렛츠고.
1: 아, 아,
0: 너무 귀여워.
1: 아, 이름은 왜 했어요? 아,
0: 네, 원해.
1: 아, 이게 시도 많이 했어요. 그 시험관 한 10번 했어요. 아. 셋째 가지려고. 네, 안 되니까. 와.
0: 왜 이렇게
1: 어? 이거는
0: 페르신 아니야?
1: 페르신 같은데?
6: 어머, 나 누군가의 수염씨.
0: 아니, 이렇게 예쁠 수 있어요?
6: 어머, 진짜 딸이었으면.
0: 아, 아들.
1: 아, 만약에 아들이면.
0: 아니, 누가,
1: 아니. 이거 지혜씨야.
0: 나요? 아, 그런 거죠?
6: 우리 아들.
0: 어. 우리 아들이에요?
6: 가야겠다. 언니,
0: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6: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0: 그니까.
1: 우리 애들은 연년생이라서 그런 건지 엄청 싸워요.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정말 병화스러운데 같이 있으면 척척이 판 보는 것 같아요, 맨날. 네.
6: 지금 안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언제부터 그렇게 싸우냐고요?
1: 금방 와요. 그러니까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뭐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정말 천사투리였는데 어느 순간에
7: 네. 저는 근데 또 이게 또 살짝 반대였던 게, 첫째 이제 진리가 너무 다 봐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유가 둘째가 막 언니 때리고 막 이래도 다 봐주는 거예요.
0: 어머,
7: 제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은, 참지 마.
0: 어머.
7: 참지 마. 화내. 너도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막 그랬어요.
0: 너무 센 것도 고민이고 또 너무 약해도 고민이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때 생각해 보면요. 언니가 몇 년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싸우면 일단 기본 머리채를 잡고 머리 끄댕이라고 했어요. 머리 끄댕이를 잡고 서로 안 나. 서로 안 나. 놓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7: 그렇지.
0: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좀 싸운 거 있어요?
6: 저는 친 오빠가 있는데 3살 차이 난 오빠예요. 네.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엄마한테 일러요. 일렀다고 또 맞아요. 오, 많이 맞았어요.
1: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애들 보면 어깨 동무하다가 갑자기 막 주먹 날리고
0: 아까 잘 지내다가
1: 붓기만 하면 매일 싸우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5: 사실 형제자매를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땐 형제자매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정된 부모의 사랑, 시간, 자원 두고 다 뜰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사춘기 되면 100% 심해져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걸 이제 얘가 이렇게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거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지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듣기 거북하면 말 정도는 뭐 순화해서 표현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저는 이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지고 이쪽이 이기고 뭐 이게 이제 대충 비율이 좀 맞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개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계속 괴롭히거나 한쪽이 대항을 못하거나 방어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막 그 아이들이 이제 둘이 저도 딸 둘이니까 막 싸우고 있으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결국엔 누가 하나 울어야 끝나요. 네, 울고 진짜. 불고 엄마 이거 꼭 찾아와요. 그럼 저는 누가 먼저 이거 시작했어? 누가 때렸어? 누가 먼저 때렸어? 결국에는 둘 다 손들고 서 있어요.
7: 그렇죠.
0: 네, 결국에는.
5: 결국 둘 다 온다.
0: 근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8: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공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부모가 매번 이렇게 왜 누가 먼저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한쪽이 좀 반드시 억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이의 감정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하니까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해결책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엄마가 들어볼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5: 그거야 이렇게 하면 언니가 속상하대 이런 정도로만 그냥 전달해주는 정도로 하지 딱 판사처럼 판결 내려서 너 90, 너 10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7: 집에서는 거의 뭐 저희가 재판관이에요
0: 맞아요 네. 매번
7: 판관 포청천이야
0: 맞아 매일 결정을 내려야 되고 판결해야 되고
8: 네. 저도 둘째 낳고 이제 신생아랑 퇴원해서 왔는데 우리 아이가 툭 들어오면서 엄마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총각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것처럼 그리고 아이하고 소통이 되니까 아이를 어른 취급을 제가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둘째는 잘 자기 얘기를 못 하니까 엄마는 좀 작은 애를 좀 이렇게 편을 들어줄 네. 수밖에 없죠. 또 항상 왜 동생을 좀 돌봐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큰애하고의 시간을 아빠랑도 갖고 그리고 또 둘째를 아빠가 보면 큰애도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오래간만에. 그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이 독자적인 네. 육아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0: 1대1 데이트. 각자 하고 첫째 주, 둘째 주 네. 하고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는 이제 나 혼자 있어도 돼요?
7: 아, 그럼요.
0: 저도 사랑해요.
7: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5: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가족 얘기를 하면서 덮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형태가 다양한 가족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많이 보는 가족들이 복합가정이라고 해서 재혼을 통해서 자녀들도 다 같이 이제 가족이 되는 결합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입양 가정도 있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는 이제 그런 딩크라고 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조성은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요즘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가 비친족 가족이라고 해서 혈족은 아니지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도 있고 이런 가족들이 전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랑 지낼 때도 훨씬 잘 지내고 자기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털어버리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좀 같이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가족의 탄생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교육 앞으로 온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7: 오!
9: 편지가
7: 4개 피오, 우리 혜림이.
9: 어? 저요? 아, 남편이구나.
7: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자기에게 청혼해서 허락을 받아 결혼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가족 치유 시아니까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되었고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될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우혜림 from 남편이.
0: 와,
7: 대박.
0: 시윤이 촉촉해졌어요.
9: 약간 울음 참고 있었어요. 말을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0: 자,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 자, 내 인생에 들어와 가족이 되어준 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정말 큰 기적이고 소중한 선물이야. 낯선 나라와 문화 속에서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이제는 조금 더 느껴져.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겠지?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해. 가족 눈물 나.
7: 뭔가 형 울어요.
0: 나도 눈물 나. 나는.
1: 아, 아니야! 괜찮아!
0: 나도 눈물 나. 윤희 씨의 마음이요.
1: 그 솔직히 편지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0: 예. 알고 있었어요?
1: 아니, 며칠 전에 매니저 우리 와이프한테 초대하는데 스피커폰으로 받았어.
0: 아이고, 눈치 없게 매니저님.
1: 그 다음날은 갑자기 자기 그 뭐지 가방 안에서 이렇게 그 봉투 나왔고 어젯밤에 윌리엄은 올라왔는데 아 엄마 밑에서 편지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0: 아이고야 스포를 다 했네요 뭐 거의.
1: 그래서 그 아침에 와이프한테 내 편지 가지고 갈게.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용 모르니까 열 번 썼대요.
7: 어머. 그래서 고치고
1: 꽂히고 꽂히고 꽂히고 하니까 아 그래서 좀 더 감동받은 거예요.
0: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오늘은 정말 뭐 재미, 정보, 감동까지 막 눈물이 났어요. 뭔가 너무 꽉 찬 느낌이 드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8: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0: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7: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1: 시커먼 털 있잖아요.
10: 키는 180, 170, 170
11: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8: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0: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12: 성도멀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히처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3: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14: 뭘 걱정하세요?
13: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14: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5: 네, 평생이요.
13: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3: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4: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3: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5: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13: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상담원료시

0: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키친, 가스프는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의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2: 뭘 걱정하세요?
1: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3: 네, 평생이요.
1: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3: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2: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3: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3: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4: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 진단 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 수술 급여금은 동일 질병당 1회안. 입원 급여금은 120일 한도.
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6: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실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7: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6: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7: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8: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9: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10: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8: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11: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은행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1: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0: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 부모님 이제 응. 그 다음이
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6: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5: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6: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구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7: 아이도 어른도 모두 좋아하는 윤혜신의 자연요리 한상차림. 오늘 먹고 내일 또 생각나는 마성의 볶음밥. 명란과 다시마 튀각이 만나 색다른 매력이 뿜뿜. 명란 볶음밥부터 새송이 안에 불고기가 쏙. 버섯과 불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불고기 구이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8: 안녕하세요. 초유비 아들 광이고요.
9: 안녕하세요. 윤혜신입니다.
8: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네.
8: 자, 이번 한 주 자연요리 연구가 윤혜신과 함께 할 텐데요. 선생님, 네. 준비하신 볶음밥 요리는 네. 짭조름한 이 명란젓 하나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요.
9: 네.
8: 자, 명란 볶음밥 재료 한번 볼까요?
9: 네, 저는 오늘 명란젓 준비했고요.
8: 네.
9: 밥, 그다음에 대파랑 표고버섯하고요.
8: 네.
9: 그다음에 이쪽에 부재료로 다시마 튀각하고 김가루 등등을 준비했어요.
8: 오, 정말 감칠맛이 가득한 맛있는 네. 음식일 것 같은데요.
9: 네.
8: 자, 반찬이 필요 없는 든든한 한 그릇 메뉴. 자,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0: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연 요리는 저희가 어떻게 좀 알고 있으면 될까요?
1: 이제 최대한 그 인공적인 거를 좀 가미하지 않고요. 실제로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건강이 따라오겠죠. 네,
0: 그렇죠.
1: 조그만 보라나 옆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0: 그러니까 자연 요리를 많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몸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1: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6학년이 내모랜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병이 없고요.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제 밥을 먹는 이제 식구들도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줄 알지만 사실은 제가 항상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서가 아닐까.
0: 자연 밥상을
1: 그게
0: 차려주셔서.
1: 아닐까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죠.
0: 맞아요. 요즘 추세가 사실은 뭔가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자 이런 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연 요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쪽파. 이 쪽파가 들어가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1: 쪽파는 사실 같이 볶을 게 아니고요. 위에다 고명으로 얹을 거여서, 자잘하게 이렇게 따로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넣을게요. 많은 어머님들이 오늘은 뭐해 먹지? 이제 고민하시면서 메뉴를 막 열심히 막그 요리책을 찾아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가셔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잖아요. 요즘같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에는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바구니 하나 들고서 마트나 시장에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마트에서 제일 싼 재료, 마트에서 제일 흔한 재료, 시장에서 가장 푸짐한 재료들을 고르세요. 그게 바로 제철 재료고, 그러면 영양가도 풍부하지만 가격도 싸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는 없는 재료를 힘들게 구해서 하는 재료보다는 그냥 매일 시장을 가니까 시장에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거, 그걸 보고 메뉴를 정해요. 요즘은 또 너무너무 계절이 좋을 때잖아요.
0: 가을이라 그죠?
1: 그래서 재료들도 풍부하고 맛있을 때니까 표고버섯도 볶음밥에 넣을 거니까 좀 자잘하게 이렇게 살짝 굵게 다진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0: 확실히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지 먹거리가 풍성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이 버섯을 넣는 이유는 볶음밥의 이제 주 재료 중에 하나지만 가을 되면 또 버섯이 좋아요. 그래서 버섯이 또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비타민 D도 많고요.
0: 풍미도 좋고요.
1: 그래서 쓰는데 혹시 집에 그냥 팽이버섯이나 먹던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이 있으면 그걸 쓰셔도 됩니다. 꼭 표고를 안 쓰셔도 돼요.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명란까지 한번 손질을 해볼까요?
1: 요거는 이제 알을 터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칼등으로 껍질을 이렇게 빼면은 그다음에 이게 나오겠죠.
0: 이렇게 누르면 이 명란은 참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선생님.
1: 명란만큼 맛있는 게 없지요, 또.
0: 맞아요.
1: 명란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또 살짝 쪄 먹어도 맛있고.
0: 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1: 저는 제일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란 두부찌개예요.
0: 명란
1: 재료가 아무것도 없을 때
0: 두부찌개.
1: 명란전 뚝뚝 넣고 두부만 넣어서 그냥 끓여요.
0: 씹는 식감도 좋고.
1: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은 주면 뭔가 굉장히 맛있게 먹은 것 같은 느낌.
0: 뭔가 이 명란이 들어가면 좀 특별해지는 것 같고.
1: 맞아요.
0: 이렇게 명란까지 손질을 해봤고요. 이게 뭐죠, 선생님?
1: 다시마 치각이에요.
0: 다시마치가.
1: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비빔밥이나 이런 이제 비빔국수 같은 걸 배울 때 조미료를 안 쓰고 다시마 튀각을 곱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뿌려서 먹었거든요. 다시마가 원래 이제 감칠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0: 대단하죠.
1: 다시 국물도 내고 두꺼운 그 진하고 두꺼운 다시마는 국물 내기용으로 쓰시고요. 얇은 건 이렇게 튀겨서 설탕가루 솔솔 뿌려가지고 다시마 튀각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부각 튀각이 인기가 많다고
0: 맞아요.
1: 그래요.
0: 김부각이랑 다시마 튀각 정말 젊은 친구들 많이
1: 맛있잖아요.
0: 찾거든요.
1: 그냥 주전부리도 좋고 이거를 갖다가 가루를 내려면 힘드니까 그냥 사정없이 사정없이 이렇게 부셔지면은 가루가 되죠.
0: 이 향도 정말 좋고 식감도 좋고.
1: 나중에 감칠맛이 막 입안에서 팍 터져 나와요.
0: 맞아요. 정말 이거 술안주로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또그밥 먹을 때도 밥반찬으로 많이
1: 밥반찬도
0: 먹거든요.
1: 좋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또 부셔서.
1: 부셔서 이제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부시면은
0: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재료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명란 볶음밥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1: 그럴까요? 팬이 좀 따뜻해지면

0: 다음에 이제 네. 기름을
1: 넉넉하게.
0: 예, 볶음밥이니까 좀 기름이 조금 넉넉하다 한 큰술 이상.
1: 네.
0: 마늘파 이제 향을 내는 거죠.
1: 예.
0: 예, 맛있거든요.
1: 파마늘 향이 기름에 되면은 네. 맛있더라고요.
0: 기름 자체가 이제 맛있어지니까.
1: 네.
0: 네네.
1: 이제 이따금씩 이제 볶음밥 먹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새로운 네. 레시피를 배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볶음밥을 가장 맛있게 하는 건 처음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
1: 네.
0: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질척하지 않는 거.
1: 맞아.
0: 뭐 양파라든지 물 수분이 많은 거. 네. 많은 것들 넣으면은 볶고 났을 때 고슬고슬한 맛이 없고 질감이 떨어지니까
1: 네.
0: 수분이 최대한 없는 것들이 이제 이런 파라든지 버섯,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당근 같은 거
1: 네.
0: 그런 걸 넣으시면은 질척거리지 않고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게 되죠.
1: 그런 거
0: 마늘이
1: 같아요.
0: 이제 예. 끓으니까 그다음에 한번 파를 넣어볼까요? 파기름이 참 맛있죠.
1: 향이 좋고 그렇죠.
0: 네, 파기름을 이렇게 내서 그 기름에다가 이제 나머지 재료를 볶는다 생각하면은
1: 네.
0: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요리할 때
1: 파마늘 기름을
0: 충분히 낸 다음에 요즘 뭐 마늘, 파,
1: 예.
0: 그다음에 버섯 정말 많고
1: 예.
0: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영양이 풍부할 때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애써서 식재료를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1: 예.
0: 네 제일 많은 재료
1: 그리고 제일 쉽게 구하시는
0: 네,
1: 재료로
0: 제일 흔한 재료를

0: 살기가 없게끔.
1: 네네. 그래서 넣어주세요.
0: 다 넣어주세요.
1: 네네. 넣으셔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진익이시면은 식감이 떨어지고 예. 기름이 코팅이 안 되니까
0: 고슬고슬하게 하는
1: 거죠. 고슬고슬하게 주걱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주는 기분으로.
0: 잘라주듯이.
1: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0: 오, 이 방법 체육회 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이 명란도 염도가 네. 있어가지고
1: 네, 그렇죠. 이렇게
0: 정말 기름에 들어가서 팍팍 튀더라고요.
1: 이거를 네. 버터에다가 구면은 버터는 네. 금세 타는 성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용유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집에 있는 젓갈 되도록이면은 뭐 새우젓이라든지 네. 오징어 젓갈도 쫑쫑 썰어가지고 넣으면은 거의 이 맛은 아니지만 예. 또 맛있는 맛이 나와요.
0: 맞아요. 그 해산물이 주는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1: 맞아요. 그 젓갈의 그 감칠맛이 있죠.
0: 아, 맞아요. 네. 지금 이 명란이 톡 터진 소리가 들려요.
1: 들리죠?
0: 네.
1: 맛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간이 너무 여기서 간을 100%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0: 예.
1: 약간 싱겁게 맞추셔도 괜찮아요.
0: 여기선요?
1: 네네.
0: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1: 또 나머지 명란을 구워서 위에다 올릴 거거든요.
0: 오.
1: 네. 그래서 잘 이제 된 것 같죠?
0: 이제 먹음직스럽게 잘 된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접시에 담아볼까요?
0: 미리 밥만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1: 네. 이건 제가 이제 두 공기에서 2인분이에요.
0: 예.
1: 근데 이제 만약에 각자 먹고 싶으면 조금 작은 접시나 그 볼에다가 1인분씩 서빙해도 되고요.
0: 예.
1: 오늘은 제가 좀 이제 푸짐하게 담기 위해서 조금 많이 담아볼게요.
0: 뭔가 특별한 볶음밥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1: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0: 네. 일단 명란 볶음밥이 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1: 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담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이 후라이팬이 깨끗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명란을 네. 또 구워볼게요.
0: 저 아까 선생님께서 네. 이 껍질을 반은 벗기고 반은 네. 껍질 때 두셨어요.
1: 네. 요거는 이제 타면 터지기 때문에 네. 약간 불을 약하게 하고요.
0: 네.
1: 기름도 아주 약간만. 살짝만 두르시고요. 터지지 않은 명란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0: 그러니까
1: 명란을 구워주는 거예요.
0: 명란이 쉽게 타서 네. 염도가 있어서 쉽게 타더라고요.
1: 네. 이것도 이제 취향이에요.
0: 예.
1: 레어를 먹을 것인가 예. 웰던으로 먹을 것인가. 제가 먹어보니까 반은 있고 가운데 중심에는 안 익은 게 예. 제일 맛있더라고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조금 안쪽은 덜 익어야 네. 식감도 좀 다양하고
1: 맞아요.
0: 취향에 따라 원하시는 네. 대로 다 익혀져도 되고
1: 네네.
0: 자주 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굴려가지고 여기 남은 여열로 예. 이거 익히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다른 채소를 갖고 세팅을 해볼게요.
0: 네, 다른 채소를 한번 올려볼게요.
1: 네. 살짝 이렇게
0: 다시마 티가
1: 네, 다시마 티가 한 4분의 1 정도
0: 이제 감칠맛

0: 맛이 그냥.
1: 네, 올려주시고요.
0: 예.
1: 그다음에 쪽파.
0: 쪽파.
1: 쪽파 맛있잖아요.
0: 맛있죠.
1: 쪽파를 이쪽에다 넣을게요. 색깔 때문에.
0: 이 쪽파가 크기는 작아도
1: 네. 네.
0: 자기 역할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네, 조금만 넣어도 향이 확 살아나면서 입맛을 돋구잖아요.
0: 예, 예.
1: 그다음에 우리 이제 김가루.
0: 네.
1: 김가루 이쪽에다 이렇게 하고요. 김가루도 맛있잖아요.
0: 그렇죠.
1: 김치볶음밥하고 계란후라이하고
0: 예?
1: 예, 김 올려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그다음에 이제 통깨. 통깨도 이렇게 고소하니까 밥에다 안 넣고 위에다 고명을 이렇게 뿌렸어요.
0: 예.
1: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준비한 네. 명란을
0: 명란, 한번 통명란까지 네, 한번 네, 올려볼게요.
1: 한번 예쁘게 썰어보는 거예요.
0: 말씀하신 대로.
1: 네, 겉은 익고 속은 조금 안 익은.
0: 촉촉하게.
1: 네, 촉촉하게. 요리지 맛있는데, 요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0: 예.
1: 네. 나는 꼭 날로만 먹을 거야 하면 그냥 올리셔도 되고요.
0: 아,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네요.
1: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예. 갑자기 고급 요리가 됐어요.
0: 진짜로요?
1: 네.
0: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고.
1: 네.
0: 대충 해서 먹는 볶음밥의 느낌이 아니에요.
1: 네. 굉장히. 주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0: 예.
1: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명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0: 자, 이렇게 푸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명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명란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 쪽파, 표고버섯을 잘게 다져주세요. 명란젓은 절반만 껍질과 알을 분리해줍니다. 비닐봉지에 다시마 티각을 넣어 부수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과 다진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표고버섯도 넣어 볶다가 밥과 명란젓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릇에 볶음밥을 먼저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남은 명란젓을 올려 구워주세요. 볶음밥 위에 다시마 티각, 쪽파, 김가루, 통깨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운 명란젓을 한입 크기로 썰어 볶음밥 위에 올려주면 명란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고기하면 버섯,
1: 네.
0: 버섯하면 고기,
1: 그렇죠.
0: 이 찰떡궁합 재료로 근사한 네. 반찬을 만들어준다고요.
1: 네네.
0: 자, 새송이 불고기 구이. 어떤 재료가 들어갔지 한번 볼까요?
1: 네. 요즘 이제 풍성한 새송이 버섯하고요.
0: 네.
1: 쪽파하고 소고기 불고기감 준비했고요.
0: 네.
1: 맛있는 이제 겨자 초장 만들 건데 간장과 설탕, 식초, 마늘, 겨자가 필요해요.
0: 네. 이 조합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고기를 불판에 구워서 먹는 것도 좋지만 이 기분도 내고 보기 좋게 만들고 싶을 때 이 요리가 딱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럼 이번 요리 시작해볼게요.
1: 네.
0: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불고기가 왔는데요.
1: 네.
0: 자, 일단 어떤 재료부터 손질해볼까요?
1: 새송이 버섯부터 가장자리는 좀 살짝 떼내시고요.
0: 예.
1: 이제 이 넓은 표면적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썰 수 있는 얇은 크기로
0: 예.
1: 네, 썰어주시면 좋고요.
0: 길이는 길고 넓게, 그 다음에 좀 얇게 폭은?
1: 예, 얇게 한 뭐.
0: 한번 보여주세요. 예,
1: 2mm 정도.
0: 이 정도?
1: 그 정도로 썰어주시면 좋고요.
0: 예.
1: 이게 너무 자신이 없으시면은
0: 예.
1: 요즘 그 야채 슬라이서가 있어요.
0: 예, 채소 슬라이스.
1: 예, 거기다가 이렇게 슥슥 장갑 끼시고요.
0: 예.
1: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문지르면은 얇게 또 나오기도 하죠.
0: 어, 근데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이렇게 얇게 썰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또 맛이 달라져요.
0: 예.
1: 도톰한 거랑은 또 식감이 다르고요.
0: 예.
1: 식감도 쫄깃쫄깃하니
0: 예.
1: 예, 고기 같고 그다음에 또 맛도 훌륭하고
0: 예.
1: 영양가도 듬뿍 들어서 예, 요즘은 이제 버섯을 고기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0: 네.
1: 요즘 또 채식주의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0: 네.
1: 그분들이 햄버거 먹을 때 거의 이제 이 버섯을
0: 네.
1: 그 패티로 사용해서 많이 드시거든요.
0: 어, 버섯 고기로
1: 네,
0: 만들어서
1: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는요.
0: 예. 제 버섯을 얇게 저희가 썰어서
1: 네.
0: 이 정도만 되나요 오늘?
1: 네네.
0: 양이
1: 여기 이제 그냥 말면은 부러지겠죠.
0: 네, 지금 아직은 좀 부들부들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면 이게 끊어질 것 같아요.
1: 네네.
0: 부서질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소금하고
0: 예.
1: 예, 후추를 이용해서 밑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0: 밑간을
1: 예, 너무 짜지 않게
0: 예.
1: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은 얘가 이제 간이 살짝 먹으면서 수분이 살짝 나오면서
0: 네.
1: 부들부들해져요.
0: 너무 좋아요. 사실 밑간이 제대로 돼 있어야
1: 네.
0: 맛도 좋고.
1: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한 10분 정도.
0: 10분 정도.
1: 나오시면은 이게 이제 말기 좋은 그런 이제.

0: 연도가 되거든요.
1: 예.
0: 요거는 이제 그 사이에다가 또 집어넣을 거예요. 요즘 이제 소파랑 쪽파가
1: 네.
0: 맛이 있을 때거든요. 아까 너비가 한 요만큼 됐으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놓고 마르려고 그래요.
1: 아, 가운데
0: 예. 근데 이제
1: 놓고.
0: 이꼭이 쪽파에
1: 예.
0: 연연하지 마시고요. 깻잎도 좋고요.
1: 오.
0: 미나리 줄기도 맛있어요. 향긋하고.
1: 향긋하게.
0: 뭐 고수 좋아하시면 고수도 좋습니다.
1: 부추는 선생님?
0: 부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 예.
0: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같이 말면 되는 거예요. 네.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것도 너무 짜지 않게
1: 예.
0: 살짝 밑간만 한다 생각하고요. 왜냐면 나중에 또 이제 맛있는 그 장을 찍어 먹을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이제 볶아 볼게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맛있는 것도 구이가 나올 차례인데요.
0: 네. 가장 밑간만 살짝 해서 구운 다음에 나중에 그 대신에 맛있는 양념장을
1: 네.
0: 찍어서 먹을 거예요.
1: 연교자가 들어있죠, 저희.
0: 맛있어요.
1: 맛있는.
0: 네. 이 겨자 초장이 우리 전통 양념장 중에 하나예요.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겨자 초장을 많이 찍어 먹었어요.

0: 자, 완성되셨으니까 이제 가서 말아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챙겨가서 네. 본격적으로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도마 드릴게요.
0: 네. 이제 요거를, 이 머리 쪽이죠? 머리, 네. 갓 쪽을 자기 앞으로 놓고요. 고기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꼬지도 준비해놨잖아요.
2: 네.
0: 꼬지에다가 그냥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꼬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너비에 맞게 한 거
2: 예.
0: 흰 부분도 하나 파란 부분도 하나 해서 가운데다 이렇게 가운데 넣어서 김밥 말듯이
2: 근데 고기는 버섯 길이보다 좀 짧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0: 네네 네. 이렇게 해서
2: 예.
0: 네, 네. 꼬지 하나에 두 개씩 꽂을 거예요
2: 하나 두 개씩
0: 네네. 이렇게 또... 말아놨다가 이제 다른 뭐 삼겹살 구울 때도요 이렇게 해놨다가 예. 하나씩 거서 먹으면
2: 예.
0: 굉장히 정성이 있고
2: 분위기도 있고
0: 분위기도 있고 아 우리 엄마는 정말 역시
2: 예.
0: 요리의 여왕이야 이러면서
2: 아. 또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0: 네 아무래도 좀 정성이 들어가니까요
2: 예예 예.
0: 그리고 고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말기가 힘들어져요 적당히
2: 적당히
0: 네네 모든 게
2: 선생님 이렇게
0: 네, 네.
2: 이제 만들어 뒀는데 이걸 한번 더 네. 굽는다고요?
0: 이걸 이제 한번 구워줄 거예요.
2: 자, 한번 구우러 가볼까요?
0: 네. 너무 기름 많이 하지 마세요.
2: 네, 너무 네, 담백하게.
0: 담백하게 드실 거니까.
2: 그래서 한번 맛있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안에 재료는 다 익었기 때문에
0: 다 익었기 때문에
2: 겉면만
0: 겉에만 색깔만 나게 살짝
2: 네.
0: 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익었다고 해서 못 먹을 수, 못 먹진 않으니까.
2: 그렇죠.
0: 네, 네.
2: 색도 금방 나네요, 선생님.
0: 색도 금방 나요. 버섯은 또 너무 오버쿡하면 맛이 없거든요.
2: 예.
0: 네, 살짝 익히는 게 또 맛있어요. 그래서 색이 났죠.
2: 예.
0: 네, 살짝 더 익는 동안에
2: 예.
0: 겨자 초장을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2: 아,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던
0: 네.
2: 맛있는 겨자 초장 만들어 볼게요.
0: 네. 다 이거 익는 거잖아요. 그죠?
2: 예.
0: 간장. 간장과 물을 1:1로 쓰세요.
2: 1:1로.
0: 네. 양념간장 만들 때는요.
2: 예.
0: 그러면 절대 안 짜고 간이 딱 맞아요.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새콤달콤하기 위해서 설탕.
2: 설탕 넣고요.
0: 넣고요. 그다음에 식초도 좀 넣고요.
2: 새콤달콤하고 흡수되게끔.
0: 네. 그 다음에 마늘.
2: 마늘.
0: 고기 먹을 거니까 마늘 같이 넣으면 맛있고요.
2: 예.
0: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겨자예요. 예, 요즘 이렇게 튜브에 많이 팔기도
2: 예,
0: 하고요.
2: 예.
0: 가루로 사셨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예, 타가지고서 숙성시키면 더 맛있고요.
2: 예. 예.
0: 혹시 집에 겨자가 없고 또 와사비가 있잖아요.
2: 예.
0: 와사비도 괜찮습니다.
2: 네.
0: 네. 그래서 잘 개주면 되죠. 특히 이제 조금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
2: 예.
0: 돼지고기 같은 게 좀 차갑거든요.
2: 예?
0: 겨자랑 먹으면 탈이 안 나요.
2: 오~
0: 굉장히 열성이 강하거든요.
2: 예.
0: 예쁜 초장 그릇에 좀 담아볼까요?
2: 할까요?
0: 네. 새콤, 달콤, 매콤, 또 콧등을 살짝 치는 그런 맛이 있죠.
2: 톡 쏘는?
0: 네. 여기다가 이제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자, 그러면 네. 이 새송이 불고기 구이도 한번 옮겨 네. 담아볼까요?
1: 네. 다 이제 익은 재료들이잖아요, 소고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소스도 같이 올려, 이렇게 올릴까요?
1: 네,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죠.
0: 자. 네. 야, 자. 정말 분위기 있네요, 선생님.
1: 네. 금산 요리가 됐죠?
0: 네.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불고기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새송이 불고기 구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새송이 버섯을 얇게 편선 뒤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이렇게 새송이 버섯은 밑간을 해야 부드러워져 말기 쉬워요. 쪽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고기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소고기를 올려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새송이 버섯 위에 소고기와 쪽파를 올려 돌돌 말고 꼬치를 꽂아 고정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새송이 마리를 올려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진간장, 물,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연겨자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고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새송이 불고기 구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달큰한 제철 총각무에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먹는 총각무 찌개부터 딱 맛있게 짭조름해 밥이 술술 들어가는 무달걀 조림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충전. 양수냄비, 편수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충전.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5: 하루 한 번 서만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16: 하루종일 바쁨을 살아야 특별을 많이 잡을 수 있죠.
17: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18: 야. 이 바나나가 딱 모이는 것 같이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16: 발품 팔아 이제 왔는지
19: 보람이 중요하다.
20: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난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100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0: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6: 아이고 잘하네.
5: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비 오는 날에 라오스를 아시나요?
8: 우기의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7: 우기에만 만날 수 있는 신기한 풍경.
9: 아, 정말 멋있어요.
10: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8: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공동 위에.
9: 진짜 할 말이 없네요.
11: 박증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7: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이야기.
12: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기시고 또 비가 안 오면 이동 편하게 싸빠이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7: 오직 우기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거센 폭포 아래 몸을 내던지는 이들. 급류의 목숨을 건 라오스의 어부들.
9: 아니, 어휴, 미끄러.
13: 멋있다 그러면 좀 미안한데, 멋있네요.
7: 상상 그 이상. 우기 속 라오스인들이 사는 법.
13: 들어와라, 들어와라.
9: 밀래요.
13: 와, 고래만하네, 고래만하.
14: 아이고, 간식이죠, 막 간식. 그죠? 비가 오고 나면 얻는 간식.
7: 우기에만 즐길 수 있는

0: 라오스의 맛.
1: 아, 아까 그 맛있게 생겼다는 물고기의 새끼.
2: 그거 아니야.
1: 맛있어요.
0: 빗속의 라오스. 지금 만나보시죠. 우기의 라오스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정. 수도 비엔티엔의 북쪽 방비앙으로 떠납니다. 이맘때 라오스는 넉 달 넘게 우기가 이어집니다. 비가 오는 라오스에선 흔히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일들로 가득한데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우기의 라오스.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오늘의 여정은 방비앙에서 시작합니다. 방비앙은 청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라오스에서 20년을 산 저도 자주 오는 곳인데요. 그런 저도 예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내린 폭우로 온 마을이 잠기고 말았는데요. 남송 강물이 불어나면서 마을까지 범람한 상황. 이거 큰 사고는 없을지 걱정되는데요. 다행히 수위가 높진 않아 인명피해는 없을 듯한데. 어라? 어째 다들 태연합니다. 매일 겪는 일인 듯 익숙해 보이는 라오스 사람들. 오가기 편하게 보트도 꺼내고요. 아니, 심지어 수영까지. 아주 놀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1: 이제 지금 다리를 더 걷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가는 사람 보면 깊이를 알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가니까. 쩝바디.
3: 쩝바디.
1: 쩝바버. 쩝레오버. 미대붕.
4: 배빵매, 배빵매,
1: 배가 라이. 오케이. 아우, 저기 사람 많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물이 넘치는 게.
3: 근데 너무, 근데 너무 웃겨.
1: 저 사람들은 걱정도 안 되나? 이게 지금 물에 다 잠기기 직전인데요, 물이. 다.
3: 집이 다 잠겼어요.
0: 폭우로 건물도 잠기고, 도로도 잠겼는데, 태연해도 너무 태연한 라오스 사람들.
1: 쩝바디. 쩝라이버.
5: 라이버.
1: 붐다이버.
5: 붐다이버.
1: 오! 야이냐이노?
5: 밥봄.
1: 밥봄.
5: 밥봄.
1: 밥봄. 봄. 봄 물고기.
5: 봄.
1: 봄. 반짜오 못뱃냥버. 남촌버.
5: 못뱃냥.
1: 못뱃냥와. 짜오 삐니 마 유니 라이차 레오버. 짭.
5: 뭐 삐니 삐레 흐아.
1: 문이노? 어때 문이노?
5: 삼삐 더 흐아는.
1: 남촌버.
5: 짭.
1: 아니면 마때 유니 뭐 빠. 빠나. 빠나. 나 뭐.
5: 뭐 니가 간. 니가 미가 간. 니가 미가 간. 남성.
1: 아 유니와.
5: 왜 만 큰.
0: 강이 범람하면서 강물과 논물이 도로가로 흘러들어온 건데요. 이때다 싶어 마을엔 황금 어장이 열렸습니다. 물난리로 난리가 날 법도 한데 유유자적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농까지 다 잠긴 상황에 태연하게 그물질을 하는 게 황당하면서도 재밌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들고 있는 그물 보이시죠? 라오스 전통 어로 도구인 사각형의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뜰채랑 비슷하죠? 손쉽게 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고요. 면적이 넓어서 잘 잡히기도 합니다. 물 속에 넣었다가 건져 올리기만 하는데 이 정도라니. 다들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해집니다.
1: 미라이버. 몸이 빵. 문이 잡 라이라이버. 문 달버니. 오, 이거. 오, 미냐이냐 미노. 오, 미뿌노.
6: 미뿌.
1: 오, 종류가 다양하네. 콰이 콰이 스웨이 달버. 야. 오. 자오 자오 와우. 아니면 콰이 등 너. 자오 와우. 마드 마드. 조용히 조용히. 등 등 등.
0: 저도 이 정도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라 와라 월척아 와라.
1: 몸이?
4: 몸이?
1: 이 짧은 몸이.
0: 이야 이게 쉽지 않은데요. 라오스 물고기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1: 아니 바 아웃바이 맨헨양.
0: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1: 오!
3: 와!
1: 오, 라이라잉어?
6: 라이라잉어.
1: 봐도 되냐고 물어봤어. 오!
3: 와!
1: 와, 여기 큰 것도 있어요.
0: 오, 미니. 와, 묵직합니다.
1: 오!
6: 먹기 마냥 짜오 먹기.
1: 어. 여기 큰
0: 얼마나 클지 기대되는데요.
1: 오!
6: 냐냐이.
1: 오! 야, 이거 크다. 맛있대요, 이게 제일. 오, 이건 좀 큼직해요. 오! 아! 아, 시어차이, 시어차이. 커터, 커터. 아니, 삐나 마음 엔짬니. 오케이?
7: 응. 1년 뒤에 이만해줘서 올 거라고.
1: 펴라, 펴라. 물고기들아, 와라. 마보. 라이, 부마. 아, 거의 기뻐. 라오야.
0: 아, 너무 미안해서 물고기라도 잡아주고 싶은데, 과연 잡힐까요?
6: 네.
1: 어이, 휘일레오, 휘일레오. 와. 와, 크다. 와, 크다. 오, 월척. 야이야이, 너? 어, 야이야이, 쌈니? 야이야이.
7: 와, 고래만하네, 고래만하네. 아, 이건 놔줄게요.
0: 물고기야, 더 커서 돌아와다오.
1: 문다이버.
0: 오, 수확이 꽤 좋은 편이라는데 얼마나 잡았을까요?
1: 야이미노.
6: 야이요.
1: 오, 아니 세포.
0: 와, 크고 작은 물고기로 가득합니다.
1: 마스냥이, 마노이.
6: 마복.
1: 마복.
6: 마복.
1: 박규. 아니, 아니, 세포.
6: 세포.
1: 빠뽀값 안 가해?
6: 바시오.
1: 바시오.
7: 아.
1: 거의 뭐 거의 끼 있나니?
6: 예.
1: 저 깜난 낀 뭐? 거의 낀 난 까다이 뭐?
6: 낀,
1: 거의 15개 낀, 거의 낀 한 번. 뭐? 어디? 몇 번 해요 뭐? 거의 낀 라이 라이?
6: 라이 라이. 이거
1: 뭐? 오케이, 오케이. 그치, 나이스, 라이. 예, 뭐. 어, 갑자기. 짱내 빠이 뭐?
6: 짱내 빠이.
1: 오. 크앙하니 뭐 툭툭.
0: 감사하게도 식사 제한을 해준 덕분에 한 끼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1: 툭툭한미 아니면 본똥 마음에
0: 도로가 깜짝 황금 어장에서 잡은 생선들은 어떤 맛일지 벌써 기대됩니다.
1: 나왕 나왕.
0: 예기치 못한 홍수도 뻣뱃냥 항상 괜찮아요를 외치는 라오스인들 덕분에 저까지 긍정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1: ปลาไหล
8: ปลาไหล
1: กินมด

여기 지금 가는 언데섬은 사실 저 기대가 많이 돼요. 관광객들한테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와본 적이 없어서 늘 궁금했었어요.

0: 재판도내 4,000개의 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섬인 런덴. 문명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듯한 한가로운 분위기와 저렴한 숙소가 있는 덕분에 전 세계 여행객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어준답니다. 그 명성답게 섬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식당과 카페가 자리하고 있죠.
1: 오, 마냥.
2: 컷.
1: 바킹 바컷. 바이 달랏 카이 뭐. 바이 달랏 카이. 르 바이 모 반. 어, 카이 뭐. 어, 오케이.
0: 마을 주민의 말대로 좀 더 걸어가다가 작은 시장을 만났습니다.
3: 이야, 이것도 크다.
0: 생선 크기가 보통이 아니죠. 메콩강에서 나는 메기류입니다.
3: 야, 이건 크다고 막 우와 그랬더니 에이씨, 이건 큰 것도 아니라고. 이거 큰 거는 5kg 이상 된다고. 이거는 어디 잔챙이라고 그러네. 아, 이거 참. 야이면
2: 한양이
3: 할게. 오. 바똥.
2: 어. 오. 바똥 바.
3: 양. 양 보따이노. 오.
2: 양.
3: 오. 움직여.
2: 쓰고 먹어라.
0: 시판돈의 어시장에는 메콩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팔기 위해 각 섬에서 어부들이 모입니다.
3: 어, 지금 막 잡아온 물고기들인가. 야, 니나이나이 뭐.
0: 지난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강 곳곳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한데 모이는 건데요. 풍요의 강이라고 불리는 메콩강답게 고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런데 저기 제 시선을 사로잡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물고기거든요. 이 요리를. 빠킹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정말 맛있어요. 메콩강은 저희 그 세계 10대 강 중에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위 정도 되는 강인데 생물 종 다양성으로 보면 거의 최고예요. 그래서 이 메콩강은 정말 그 다양한 물고기, 예, 다양한 생명체, 꼭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예, 이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곳이죠. 여러 종류의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기에 어시장엔 인근 주민부터 도매상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1: 카페와.
0: 이때 어떤 남자분이 제게 커피를 권합니다. 호스가 심상치 않은데요. 평상을 차지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어시장에 하루 이틀 온 게 아닌 듯합니다.
1: 아, 현양이.
4: 스파, 스파.
1: 스파.
4: 오. 스파.
1: 저 양봄이. 그아 양봄아.
4: 대나이.
1: 양나이마.
4: 대나이마.
1: 오. 자우 약스 유니면 아홉 바에 있는?
4: 저 유니는 까무가 박세.
1: 오.
4: 알로. 삼루큰.
1: 삼루큰. 자우 스거니.
4: 30비라. 스 유니.
1: 짜와.
4: 어.
1: 오.
4: 30비.
1: 커터 짜와 아니요 짝비.
4: 아침하.
1: 오, 그거 넘나. 라이버. 무는 그만 짝 짝로르 짝톤. 그걸 보고.
4: 카메라 이제 빈톤 소톤 뭐야?
1: 소톤. 독종무.
4: 어, 뭐래. 이가 카메라 나이 그
1: 700, 800.
0: 700kg에서 많게는 2톤까지. 어시장의 물고기를 쓸어 담아 라오스 각지로 보내는 건데요. 우돈 씨의 능력도 정말 대단하지만 매일 그 많은 양의 물고기를 선물해주는 메콩강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라오스는 우기가 한창입니다. 제가 우기에 꼭 한번 시판돈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0: 그건 오로지 우기에만 볼 수 있는 엄청난 풍경이 시판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1: 와, 오, 엄청나다, 엄청나다. 와, 송파새 듣고. 오,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지축이 흔들리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0: 땅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굉음. 이곳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펌파팽 폭포입니다. 건기에도 에메랄드빛 물살이 바위 사이로 쏟아지며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하지만 수량이 풍부한 우기 때 그 진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량으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펌파팽 폭포.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위세에 기가 눌릴 정도입니다. 물살이 거세다 못해 마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급류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이 별로 없을 때는 하나도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1: 우와, 지금 던지시네. 와,
0: 보기만 해도 아찔한 폭포 아래에서 투망을 던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 폭포 위에서 고개를 하듯 외줄을 탑니다.

0: 해보신다 드디어. 아, 여기는 꿈나무 다리를 건너시는구나.
1: 오. 매일 급류 위로 출근하는 콤파펜 폭포의 어부. 고기가 없어 오늘은 이른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2: 늘
0: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3: 네, 아유 좋습니다. 반가워요.
0: 네, 네. 오케이 조피. 네. 그래요.
1: 하루하루 목숨을 건 고기잡이에 나서는 쌈미양 씨. 콤파펜 폭포는 경이로운 자연경관이 아닌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느새 오늘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라오스 사람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비를 피하려고 아등바등하지도 않고요. 일상 속에서 또다시 소소한 행복을 찾아냅니다. 저도 비 오는 날의 운치를 즐기고 싶어졌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 곳을 찾았는데요.
0: 아유 좋다. 아유 경치 좋다. 아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그래도 좀 앉아서. 아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비가 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카페나 이런

0: 근데 가서 식당도 많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비가 그치기를 그냥 천천히 기다리는 거? 그것도 라오스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요?
1: 유림의 미학이 있는 힐링의 나라, 라오스. 초시계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삶에 지쳤다면 한 번쯤 비 오는 날에 라오스에 와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다시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2: 자바이디! 남보!
1: 다음 목적지 역시 우기의 시판돈에서 꼭 가고 싶었던 장소인데요. 가는 길에 귀여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2: 난 몇 양, 자바이디. 막단 뭐. 오, 뭔 나이 뭐?
3: 나이.
2: 어. 와, 막단 열매. 어? 근데 막단 열매가 어니 그만 너. 막단. 이거 막단 난면 어, 저 어빠이 유사이. 빠이 뭐 반 뭐?
3: 나.
2: 어, 뭐 반? 긴. 나. 빠이 나. 연이 빠이 나. 무슨 뿌리 같은데 막단이라고 하는 뿌리인데 이상하다. 막단 제가 아는 막단이 아니네요.
3: 네, 꼭만 꼭만 빠이빠이.
2: 빠이는 뭔가 해봐. 빠이. 아니면 막단 멤버. 아우. 어 안다는 목극가만이. 아짜 억버 억래어버 억금네오데이.
1: 제 기억과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된 걸까요?
2: 아, 뿌아이 멤버. 막단 맞네요. 이거에서 껍질을 벗긴 부분이라서 전혀 생김새가 달랐던 것 같아요.
1: 아, 제가 알맹이만 본 모양입니다.
2: 아, 멤버.
1: 껍질을 벗기면 아, 제가 알던 막단이 되나 봐요.
2: 이렇게 떨어지면 껍질이 이제 벗겨지고, 오! 떨어져서 뿌리가 땅으로 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를 뽑아가서 쪄서 먹는가 보네요.
1: 모양이 예쁘게 나온 열매는 시장에 팔지만 땅에 떨어진 건 가족과 나눠 먹는답니다. 요 열매들도 다 집에 가져갈 거라는데요.
2: 와, 거의 모카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긴 아니면 헷갑 카우버르는 어, 비킨 솥 멤버. 오. 오케이. 아니, 엄마.
1: 생으로 먹는 막단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고사리 손으로 열매를 따라온 아이들이 기특해 막단을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2: 거의 와? 거의 유사이?
1: 이거 무게가 꽤 나가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들고 가려고 했을까요?
2: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1: 잠시 후 아이들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2: 서바이디. 서바이디. 마, 마, 어, 마테카올리, 마, 타이후, 대와, 어, 미룩, 궁짜오, 아니, 맨양, 담.
4: 막단,
2: 막단.
4: 막단, 너.
2: 뭔가, 뭐. 아니, 낀내가 있니?
4: 낀내가
2: 있니? 뭔가,
4: 뭐.
1: 껍질이 단단해서 쉽지 않은데요.
2: 네. 와, 캥캥 아니. 응.
1: 이렇게 여러 번의 두드림 끝에 막단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2: 우와. 우와. 디카오노.
1: 바로 이 모습이 제가 알던 막단인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완완 너? 완완. 아우. 아이 아이. 오 엄청 날아요. 오 진짜. 사실 이 막단으로 우리가 설탕을 만들거든요 라오스에서도.
1: 막단은 설탕의 원료로 쓰이는 열매지만 라오스 아이들에게는 천연 간식이 되기도 합니다. 맛도 달콤하니 맛있어서. 사탕과 초콜릿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2: 히안디버, 라이홍 히안더.

0: 아니, 크다, 작다. 이제 이런 걸로 별명을 지어요.
1: 그리고, 아, 애들 별명이 그거예요?
0: 아, 여기 라오스는 본명보다 다 별명을 쓰면서 살아요.
2: 장난이 짜오, 암 야이다이.
0: 내가 지금 너는 어려서 작은 거고 앞으로 커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2: 어, 니짜, 니짜.
3: 사랑스러운 라오스 아이들과 함께 더 유쾌했던 시간.
0: 어. 짜이 라이 라이. 오. 님. 바이. 바이 바이. 바이.
3: 건강이 무럭무럭 자라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0: 안녕. 안녕.
3: 다음은 시판돈 여정의 최종 목적지 콤파스의 폭포입니다.
0: 어, 이거 뭐야? 어, 물살이, 이 뭐야, 이거? 우와. 아, 이 소리가 저기서까지 들렸구나. 아니, 그 잔잔한 메콩강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3: 우와. 폭포로 가는 길.
0: 우와. 예, 소리 안 들려, 소리가.
3: 벌써 물살이 어마어마합니다. 난 파도처럼 황토빛 토사를 쏟아내며 거칠게 흐르는 급류. 콤파소이는 시판돈의 대표 폭포로 손꼽힙니다. 특히 우기 때 그 진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험한 물살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뛰어든 어부들이 있습니다.

0: 그리고 거센 물줄기 위로 웬 나무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건 리라고 부르는 대나무 덫입니다. 폭포 아래에 설치해 급류에 쓸려오는 물고기들을 잡는 건데요. 궁금한 마음에 얼른 어부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1: 저기 마침 옷 벗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오우, 선바이디. 어, 선바이디, 선바이디. 바이사이. 안나면 공짜워.
2: 네.
1: 아, 바이네오데.
2: 이거 아빠이.
0: 두 사람은 친한 형 동생 사이로 한 팀이 되어 고기잡이를 하고 있답니다.
1: 니언이 담당 빠이 뭐?
2: 我们是白的，但你这只船，我们扫片的啊，你能扫就啊，啊，扫片的，哦，能扫，可以白了，扫白了，你都出来，没吧？三车门，哦，哦，可以扫地，拍照，你，白的，你呢？哦，没安达来不？
1: 리를
0: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지만 워낙 위험한 현장이라 일반인인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멀리서라도 그들의 고기잡이 현장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리는 폭포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부들도 보트를 타고 갑니다. 능숙하게 배를 출발시키는 두 사람. 보통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지만 물살이 더 거셀 경우 가다가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0: 보트에서 리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확이 좋은데요? 옆에 있는 리도 확인하려면 급류 위에서 외나무 다리를 타야 합니다. 매일 사나운 물살과 싸우며 생사를 오가는 두 사람. 나무다리 하나의 의지에 급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다른 낚시 포인트로 가기 위해 물살을 헤치고 가는 건데요. 오,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해. 혹시 큰일이라도 벌어질까봐 보는 제가 다 겁이 납니다. 수망을 던져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맹렬한 불길 속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데요. 이 위험천만한 급류에서 고기를 잡는 이유는 딱 하나. 수량이 풍부하고 물살이 거센 곳에서 더 크고 싱싱한 고기들이 잘 잡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류에선 힘이 관건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엄청난 힘을 써야 합니다.
1: 오만.
2: 아,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와 멋있다, 웅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분들 모습을 보니까 좀 진지해져요.
0: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급류 속 고기잡이. 두려워도 생업이니까 다시 폭포 아래로 나아갈 겁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사는 시판돈의 어부들. 유구한 메콩강의 역사는 이들이 있기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아닐까요?
2: 우와! 빠냥하니!
3: 빠케,
2: 빠케. 빠케? 응. 우와, 우와. 오, 우와, 오, 이거 힘이 있어서 막 움직여지는 느낌이 오네요. 아, 안녕.
0: 어휴, 힘이 장사입니다.
2: 아니, 어휴, 미끄러워. 멋있다 그러면 좀 미안한데, 멋있네요.
0: 급류 속에서 살아남았던 녀석들이라 그런지, 딱 보기에도 보통이 아닙니다.
3: 가유 달랏 뭐.
4: 가유니.
3: 짜우스 아니. 어. 아니, 스유 달랏, 가유 달랏 뭐.
5: 그래
3: 그 배가
5: 달라요.
3: 아, 달라 유사이.
5: 달라나가상.
3: 양가상. 엠보. 네. 나 난 어이.
0: 물고기 풍년에 괜히 제가 다 뿌듯합니다.
3: 아니, 뺀냥 짭 아니 니과 아니 하이.
4: 뭐라면 다 이래잖아.
3: 달라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작은 거는
0: 어디서든 어린 고기는 놓아주는 게 어부들의 미덕이죠.
3: 작은 게 아니라 죽어 있어서.
0: 하지만 이미 죽어 있던 터라 오늘만큼은 감사히 맛볼 예정입니다.

0: 생선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구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생선구이 완성! 노릇노릇한 자태를 보니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도는데요. 경희로 왔던 시판돈 어부들의 고기잡이도 보고 갓잡은 생선구이도 맛볼 수 있다니 오늘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 멤버, 아까 그 맛있게 생겼다는 물고기의 새끼 색깔 노란색이에요. 이거 다 흰색이잖아요.
0: 고기는 제가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입맛이 돌던지.
2: 맛있어요.
3: 그 맛있을 때는 원래 좀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오, 진짜 맛있어요.
0: 어휴, 다시 봐도 또 먹고 싶네요. 생선 구이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답니다.
3: 여기 라오스 쌀로 만든 전통 소주 같은 거예요.
4: 나중에 물이 아니고 소주 있어요?
3: 네, 그 물병에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사실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일하고 쉬는 동안 이렇게 먹는 건데, 이 친구, 자, 여기 전통은 먼저 자신이 먹어요, 한 잔. 아까 보셨습니다. 알지만. 그래서 먼저 먹고, 인 건너, 바이 너. 오케이, 겁자이, 겁자이. 없어이, 없어이.
0: 라오스 소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 그만 건너. 빠이. 나인.
0: 술과 맛있는 안주, 멋진 사람들과의 인연, 라오스의 매력에 또 한 번 빠져듭니다.
1: 뭔가 이거 오약 빠이 나이무한 비아나시.
5: นี่เฮาเฮ็ดอยู่นี่ก็3เดือนแล้วก็ไปหาเมียใหม่เฮ็ดเวลาตัวนั้นน่ะมันก็เห็นนี่จะมีแต่ซ้ําบ่มีจับปลามันบ่มีเฮ็ดนามันไปไปเฮ็ดอย่างไปเฮ็ดอยู่ไสไปไปไทยเขาในเมืองไปในเมืองบางส่วนก็ไปไทยนําอ๋อก็บ้านเนี่ยอ้าวอย่างงี้นี่ก็บ้านพาไปไทยบ่ได้ลูกหลายคนอยู่ไกลๆแม่นเจ้าเจ้ามีลูก6คน6คนฮะ
0: 저녁이 되면 어부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거친 물살에도 앞을 향해 나아가던 시판돈 어부들. 메콩강 위에 피어난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빗속의 라오스를 기억합니다.
6: 아카와토 아라하토
1: 오 섬타이 섬타이
6: 니사유니 남페셋
1: 네블라이

0: 상담할 요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0: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단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사고 발생 7시간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접속 폭주 가능성을 경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날에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에서도 업체의 부실 대응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보도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시 원서 접수 대행업체 UA 어플라이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 건수가 지난해보다 적어 마감 시간대에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메일을 보낸 시각은 지난달 11일 오전 11시 13분. 원서 접수 마감을 약 7시간 앞둔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원서 접수 마감 10분 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대학 100곳이 접수 마감을 연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80곳에선 약 3,200건의 추가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일부 대학에선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추가 접수한 사례까지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전에 장애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전날에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2: 9월 10일 날 이미 유사한 장애가 발생했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9월 11일 날 5시 50분에 똑같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1: 오늘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에서도 원서 접수 장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3: 현재는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시 모집에 대비한 전담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오후에는 성윤석 UA 어플라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응책 마련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4: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변종 격투 방식 야차를 가해 학생 대부분이 가벼운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AI 학습 지원 사업은 이용 실적이 저조했고 서울대에서는 잇따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이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변종 격투 방식인 이른바 야차룰. 서로 합의했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주고받거나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490건으로 피해 학생은 684명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과 강요, 사이버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78%는 서면 사과나 학교 봉사 등 경조치에 그쳤습니다.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전학 등 중조치는 9.8%에 불과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AI 학습 지원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9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AI 오니음 사업의 실제 이용자는 9월 말을 기준으로 8,324명에 그쳤습니다. 당초 지원 목표인 12만 명의 7%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산의 30%인 28억 5천만 원은 반납될 예정입니다. 대학의 개인정보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최근 6년간 28차례 해킹 피해가 발생해 개인정보 1,132건이 유출됐습니다. 특히 학과와 연구실 시스템을 통한 해킹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올해도 588건 해킹 시도가 탐지됐습니다. 서울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4: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의대의 지역 인재와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약대와 치대 등 다른 의약학 계열 지원은 일제히 감소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지역의사제 선발이 확대되는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6: 올해 지방의대 27곳의 지역인재와 지역의사제 수시 전형에 접수된 지원 건수는 모두 15,700여 건, 지난해보다 4,500여 건, 40.3% 급증했습니다. 반면 약대 지원은 17.4%, 수의대는 13.5%, 치대와 한의대도 각각 8.5%,

0: 5%와 7.3% 감소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 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의대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대 지원자가 크게 늘면서 의약학 계열 전체 지원 건수도 28,270건으로 지난해보다 10.5% 증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됐던 2025학년도에 이어 최근 6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7,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 일반고 한 곳당 평균 지원 건수는 28.4건으로 지난해보다 2.7건 늘었습니다. 2028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583명으로 올해 466명에서 25%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에 내신 5등급제까지 적용되면서 지방 의대를 향한 지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내년도에 내신에도 불확실성도 좀 크고 또 내신의 편차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사제가 수능만 통과하면 안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0: 상위권 졸업생들의 의대 재도전까지 늘어날 경우 지방의대의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2: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특성화 선도대학 33곳을 선정했습니다. 일반대학 16곳과 전문대학 17곳으로 이들 대학에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6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선정대학들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항공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재구조화합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부모의 하루 자녀 돌봄 시간이 평균 47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확보한 시간이 실제 자녀 돌봄으로 이어진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도 있는 만큼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Here we go. Off the rails.
3: 와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좀 화이팅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4: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5: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4: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세상 모든 이야기에는 저마다 각자의 출발점이 있죠. 귀한 갈치로 차려낸 갈치 코스 요리. 그 시작은 바로 거친 파도를 뚫고 달려간 남해 바다입니다.
6: 갈치네!
7: 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와!
6: 오, 크다! 야!
5: 바다가 내어준 은빛 선물. 바로 지금이 갈치의 제철인데요. 하지만 바다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8: 피곤하죠. 피곤한데 이게 제 일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죠.
5: 모든 재료를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는 비빔밥도 있는데요. 3,300제곱미터의 밭에서 30여 가지 작물을 직접 농사짓는 주인장.
9: 비빔밥 재료 쓰이는 거, 모으는 거, 뭐 야채 같은 것도 손질을 해야 되고 계속 밭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5: 신선한 달걀을 얻기 위해 닭도 키우고 있죠.
10: 났네요.
9: 날랐어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아, 어지럽기도 해. 앉았다 일어나면.
5: 한편 매일 아침 갓 짜낸 우유로 요거트와 치즈를 만드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루도 걸을 수 없는 반복적인 일상을 감내해야 하는데요.
11: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일어나서 피곤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5: 할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6: 아야야야야야야야야.
12: 조심하세요.
6: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하, 발길질도 하고 팔도 부러진 적이 있고.
5: 빠르고 편한 길 대신 느리지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진심 어린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제철 갈치 덕에 손님들이 줄을 잇는다는 이곳.
13: 네, 나왔습니다.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가운데 보이시는 거 생갈치예요. 이건 갈치 겉면을 살짝 익힌 갈치 타닥비입니다. 잘못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좀 나눠드릴게요. 갈치 구해드릴게요.
5: 치열한 예약 전쟁을 뚫고 찾아온 이유. 바로 이 갈치 코스 요리 때문이랍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제철 갈치 요리의 향연. 젓가락이 바빠지는데요.
9: 이거 진짜 맛있다.
5: 입안 가득 신선함이 전해집니다.
14: 기가 막히네요.
9: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5: 사장님이 직접 낚시해서 잡으신 고기라서 그런지 더 싱싱하고

0: 맛있어요.
1: 갈치를 직접 낚는다? 그 여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남 고흥 녹동항을 찾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순천에서 갈치회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낚시를 다니는 이유는 좋은 재료를 수급하기 위해서.
1: 가장 신선한 갈치를 구하기 위해 직접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는 주인장.
3: 갈치를 잡으면 신선하게 신선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이 없으면 다 상해버리죠.
1: 낚시 가는데 굴렁쇠는 왜 가져갈까요?
3: 바늘이 이제 각각 10개가 달려요. 던지는 분들 계시고 하나씩 넣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던지니까 여기다 감아가지고 뜨거운 물로 한번 살짝 튀시면 줄이 안 꼬입니다. 안 꼬여. 이 작업을 안 해주고 던지면은 줄이 꼬여가지고 낚시로.
4: 아, 줄이 엉켜버리니까요?
3: 네네.
5: 출발합시다.
1: 야행성인 갈치를 잡기 위해선 일몰 시간에 맞춰 늦은 오후에 출항하는데요.
6: 동풍이 좀 많이 분 상태라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코스는 검도 청산을 지나서 여기 이어서도 보이죠? 3시간.
7: 3시간 정도?
8: 근해에는 잘 없나 봐요?
6: 아, 있기는 있는데 씨알이 자라요.
1: 먼 바다로 갈수록 파도가 거칠어지는 상황. 시시각각 돌변하는 날씨에 걱정이 앞섭니다.
6: 자, 오딩만 도착합니다.
3: 날씨가 예보다 상당히 안 좋네요.
8: 낚시 잘하세요?
3: 낚시는 되는데 뭐 고기가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낚싯대가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딱 고정했을 때 보는데 계속 낚싯대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비가 와서 붙으려고 해도 붙을 시간이
1: 없어요. 12년 전 취미로 시작했던 갈치 낚시가 이제는 생업이 된 상황. 어깨가 무겁습니다.
3: 일주일에 한 70kg 수입을 해요, 저희가. 못 잡은 날도 있고, 잡은 날도 있는데. 근데 가게 오면 못 잡은 날도 있어요. 없어요. 네,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1: 갈치 낚시의 고수는 역시 보법부터 남다릅니다.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체납기 방식으로 동시다발 공략에 나섭니다. 게다가 비밀 변기까지 하나 더 준비했답니다.
3: 꽁치입니다, 꽁치. 집어를 쉽게 해서 비린내도 많고 하니까 처음에 집어쉽게 해서.
8: 아, 기름기가 많은 생각이겠네요.
3: 물에 들어가면 기름이 떠요.
1: 갈치들을 불러 모을 꽁치 대잔치. 드디어 결전의 시간입니다. 평소 수심 50m 이상 깊은 바다에 사는 녀석들이라 낚시를 던질 때도 더 멀리, 더 깊게 닿을 수 있도록 잘 던져야 하는데요.
3: 힘으로 던지면 안 돼요. 힘으로 던지면 꼬여버려요, 바로. 탄력, 탄력.
8: 탄력?
3: 이게 기둥줄이 20m니까 20m로 던지는
8: 거예요. 아, 20m로 던지는 거예요?
3: 멀리 딱 던지면 쭉 나갔다가 이제 불이 딱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 고기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1: 꽁치 비린내가 부디 녀석들에게 잘 전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3: 바로 올 수도 있고.
8: 아, 그럼 불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3: 불리면 이제 침대에서 신호가 와요.
8: 확 휘어요?
3: 아니야, 이제 깔짝깔짝해.
8: 깔짝깔짝.
1: 그리고 잠시 후 초리대 끝에 뭔가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서둘러 물 밖으로 끌어올려 보는데요. 과연 첫 수의 주인공은 어떤 녀석일까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마침내 물 밖으로 건져 올린 낚시.
8: 오, 뭐야? 삼치생기?
1: 그래도 제법 튼실한 것 같은데요.
8: 와, 이거 첫 수하셨네요. 갈치는 아니지만 첫 수하셨어요. 근데 써요?
3: 이제 어디다 쓰겠습니까?
8: 아, 너무 작아갖고요.
3: 미끼, 미끼.
8: 아, 미끼. 아, 갈치가 삼치도 먹어요?
3: 네.
1: 갈치는 동족도 잡아먹을 만큼 강한 육식성을 가지고 있다는군요. 허나 알다가도 모를 갈치 입맛, 꽁치가 아니라면 참치는 어떨지 다시 한번 미끼를 던져봅니다. 이번엔 과연?
3: 아니네.
1: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3: 힘 빠져.
1: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심기일전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감감무소식, 응답하지 않는 갈치.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제작진 역시 이대로 기대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8: 오, 잡았다. 오, 드디어 잡으셨네요.
1: 참으로 어렵게 마주한 오늘의 주인공.
8: 오, 색깔, 그래도 색깔이 진짜 이쁘긴 하네요. 반짝반짝.
1: 뒤를 이어 또 한 마리 성공.
8: 오, 크다.
1: 크기도 처음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죠?
8: 통통하네.
1: 갓 잡은 은빛 갈치의 천연 펄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쓰일 만큼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기분 좋으시겠네요.
3: 우아이가 뽑은 기분을 따져요. 열 마리씩 올라가.
1: 자정을 넘긴 시각. 바다가 또다시 심수를 부립니다.
8: 앉아.
1: 수면 아래 파도가 요동치는데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낚싯줄까지 모조리 엉켜버린 상태. 설상가상 선상에선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자리에 앉아 파도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려보는데요. 쓰나미처럼 밀려든 멀미에 결국 녹초가 돼버린 제작진.
3: 괜찮아, 얼굴이 안 됐어. 아까 멀미약초 먹고 내가 주의하라고 들어가기 전에 시즌 낭부했잖아요.
0: 멀미약에 두 개를 먹었는데도 지금.
3: 멀미약을 먹을 때
1: 바다의 쓴맛을 온몸으로 체감한 새벽.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파도가 잦아들자 곧바로 제기된 낚시. 서둘러 채비부터 다시 정비합니다.
8: 좀 잡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3: 근데 서울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무역업을 갖다가 이제 배들가 좀 좋아지게 돼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낚시만 가졌어. 고기는 잡히니까 이걸로 고기 갈치를 잡히고 이제 어디다 응용을 하면 될지 싶어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제가 잡은 한참이 제일 신선해요.
8: 아, 예. 믿을 수 있으니까요.
1: 신념을 지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2: 5-6시간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8: 최악의 상황이
2: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모르겠고 오늘 장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6: 자, 이동 한번 할게요.
1: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에 나섭니다.
6: 거기들이 아예 자체 생명체가 없다 했다니까.
8: 한 마리도 안 나온 거기도 있어요.
6: 지금 이런 날을 갖다 보고 말하는 거지.
1: 한참을 달려 도착한 오늘의 승부처.
6: 준비들 하세요.
1: 과연 이곳에서는 갈치 손맛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2: 30마리를 잡아야.
6: 30마리.
2: 잡아야 이제 하도 오래.
1: 오매 불망 하염없이 초리대 끝만 바라보던 그때. 마침내 갈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8: 오, 크다. 이거 사지?
1: 게다가 가뭄의 단비처럼 줄지어 올라오는데요.
8: 오, 또 잡았다. 와!
3: 잡았다.
1: 주인장 얼굴에도 이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잠깐 사이 수확이 제법 쏠려.

0: 쏠쏠합니다.
1: 이제 실력 발휘하시는군요. 아, 8시간 만에?
2: 너희가 불러주니까. 8마리하고 요걸 올리면 나와요, 영상.
1: 어, 그래요? 아, 이만, 내 한 4마리 될 것 같아요? 참, 봐도 모르겠는데.
2: 잡아야 돼.
0: 과연 몇 마리가 있을지?
1: 아니, 오! 3마리.
0: 선두주자의 뒤를 이어 은빛 찬란한 갈치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육지까지 신선하게 모셔가기 위해선 서둘러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2: 지로 표지합니다. 지로. 지로. 여기 손가락 두 개 2지, 1지, 2지, 3지, 4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게 3지 사이즈예요. 손가락 사이즈.
1: 쓰시는 거는 보통 어떤?
2: 3지 이상 쓰세요. 이런 거 이제 3지 반.
0: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2: 갈치네.
0: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집니다.
3: 올라왔다 이제 갈치.
4: 네. 어, 여름까지 여름 게 나와야 된다 이제 여름 게.
5: 갈치입니다, 갈치.
0: 그래도 이만하면 가게 문은 열 수 있을 것 같죠? 어느덧 철수할 시간인데요.
6: 현재 지금 집어 올린 대로 철수 준비합니다.
0: 노심초사 마음 졸였던 만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2: 뭐 저한테 딸린 식구들이 벌써 한 명이나 있는데 직원들 월급도 걱정해야 되고 무게감이 틀리죠, 무게감.
0: 전쟁 같았던 긴 밤을 버텨낸 이들 앞에 또다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데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잡아온 갈치부터 내립니다.
7: 보여드릴게요. 그냥 많지 않은데
8: 네, 오늘 총 조카 마리수는 약 한 50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실로 귀한 갈치들인데요.
2: 다음은 바로 출발을 해서 가게로 가서 재료 손질부터 해야 되겠죠. 피곤하죠. 피곤한데 이게 제 일입니다. 일인 일이기 때문에 뭐 감수를 해야 되죠.
0: 갈치들의 여정은 바다에서 육지로 무대를 옮겨 또다시 이어집니다. 오전 10시 30분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갈치를 옮기고 곧바로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1: 아니, 오시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준비하시네요.
2: 저희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인데 11시 오픈인데 지금 오늘 바다 갔다 오느라고
1: 좀 늦으셨어요?
0: 산지에서 직송해온 싱싱한 갈치. 주인장이 직접 요리까지 담당하는데요. 모든 과정은 이렇게 주인장의 손끝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1: 아, 뱃살이요?
2: 뱃살이 일반으로 살보다 더 맛있어요.
0: 요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좋은 맛은 결국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게 주인장의 신념인데요.
2: 수분은 바로 땡기면서요. 기름기는 안 바로 땡겨요. 배에서 그 싱싱한 거 바로 또 먹어도 이 쫄깃함이 없어요, 갈치에는. 수분기가 많으니까 입에 넣으면 물크덕물크덕합니다.
0: 뿐만 아니라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 잔뼈를 끊어주면 갈치의 부드러운 식감이 잘 살아난답니다.
2: 바닥기가 열을 가해서 살짝 그 표면만 익히는 거예요. 좀 더 쫄깃해요, 생갈치보다.
0: 칼끝에서 되살아난 갈치의 진미. 작은 회 한 점에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주인장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또 뭐죠?
2: 아구 간입니다. 아구 간. 신나게 고소하고요. 아주 담백합니다.
0: 갓 잡은 가을 바다의 신선함이 접시 하나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한편 주방 안쪽에선 또 다른 갈치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 갈치 뱃살 튀김이요. 뭐 뱃살에서만

0: 그런 담백한 맛이 납니다.
1: 바삭함을 살리고 느끼함을 덜기 위해선 튀김옷을 최대한 얇게 튀겨내야 하는데요. 이번엔 얇게 포를 뜬 갈치살에 대파를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0: 이거는 대파 갈치 꼬치구이입니다.
1: 그동안 구이와 조림으로만 즐기던 갈치가 이곳에선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2: 회 나가고요. 튀김 나가고 해무침 나가고 갈치 구이, 갈치 조림, 대파 꼬치 구이, 갈치 향수나 갈치 향수나 이제 그 깐풍기 이렇게 나가고 총 7가지가 나가고.
1: 바다에서 식탁까지 그야말로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갈치 코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최근엔 바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갈치 수급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예약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0: 지금 예약 어떤 메뉴로 하셨죠?
3: 3인이요.
0: 아, 특갈치 코스로 하셨어요?
4: 네. 몇 개월 전에 왔다가 예약을 안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못 먹고 사장님이 직접 낚시하셔가지고 이제 요리까지 해서 정직하게 하시는 모습 너무 좋아서.
1: 갈치 하나로 즐기는 다채로운 맛의 향연, 입안 가득 전해진 고소함에 미소가 번집니다.
5: 맛있어요.
4: 식감도 있고 그리고 고소함.
1: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매출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2: 월요일부터 일주일 따졌을 때 이제 평균 따지면 한 200 조금 넘습니다.
1: 이만하면 목표에 근접한 결과일까요?
6: 요리 실력으로 이제 승부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좋은 재료 맛을 보면 아니까요. 직접 맛을 보면 아니까 그 부분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1: 한편 모든 식재료를 자급자족으로 해결한다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7: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져서 대전에서 비빔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8: 저희는 직접 재배한 채소들로 비빔밥을 하루에 30g만 팔고 있습니다.
7: 저희 남편은 여기 오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강제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보 이리 좀 와봐. 어떠십니까? 끌려온 소감이?
9: 아주 강아지 끌려오듯이 왔지요. 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뭐 별일을 다 했습니다. 닭장도 가서 닭장 전부 밥 주고 닭게장에 전부 밥 주고 배추밭에도 한번 확 둘러보고 저 할 일은 그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8: 저희 아들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돕고 식당을 같이 도와서 운영하는 주성우라고 합니다.
1: 3,300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밭에서 30여 가지 작물을 손수 길러내는 가족. 그 규모가 웬만한 마트 못지않습니다. 날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날그날 식당에서 사용할 식재료를 수확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무성하게 자란 고구마 줄기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건데요.
8: 우리 비빔밥 재료로 쓰잖아. 이거 되게 맛있어. 이게 고구마 줄거리고요. 데쳐서 말려서 나중에 다시 또 데쳐서 그리고 볶아요. 그렇게 해서 비빔밥 재료로 쓰고 있어요. 몇 가지를 따는 거예요. 이렇게 따서 잎사귀는 버리고 고구마 줄거리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1: 역시 농사 경력 26년 차의 내공이 느껴지는 날렵한 솜씨.
8: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없애야 돼.
11: 이렇게 달린 것은 요게 좀 그렇거든.
8: 뻣뻣. 예.
11: 이게 고구마 순이 이거 참 손이 엄청 건조할 때 많이 가.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8: 안 돼.

0: 밑에 고구마 그 삶아 먹는 고구마만 먹는 거 아닌가. 아유.
1: 손님들이 이거 엄청 좋아해. 대부분 고사리들을 많이 비빔밥 재료로 쓰는데 저희는 안 쓰는 이유가 약간 비린내가 나고 호불호가 있어요.
2: 할 일은 많은데 느긋한 두 남자. 어머니, 참았던 말을 꺼내놓는데요.
1: 야, 아들. 너 거기서 뭐 하냐? 소꿉놀이 하냐?
0: 정성을 다해서.
1: 정성을 다하네. 빨리빨리 해갖고 빨리빨리 삶고 데치고 말리고 해 있을 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지. 비빔밥 재료 쓰이는 거, 모으는 거, 뭐 야채 같은 것도 손질을 해야 되고 할 일이 하루 종일 놀 사이가 없어요. 엄청 바빠요.
0: 네, 오전에는 저희가 같이 비빔밥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새 시설하고요. 네. 그리고 저녁 때는 저 혼자 이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녁에도 또 나가야 돼요.
3: 그럼 늦게 끝나시겠구나.
0: 네, 저 새벽 2시에 끝납니다. 지금 비몽사몽합니다.
2: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 애쓰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두 팔 걷고 나선 부모님. 잠시 샛길로 빠지더라도 이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1: 이거 손님들 마탕으로 해서 손님들 반찬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3: 아, 반찬으로?
1: 네.
3: 뭐 비빔밥인데
1: 비빔밥 반찬 있잖아요. 밑반찬.
2: 이번엔 고추밭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4: 빨간 거 따야 되는 거지?
1: 빨간 거 따야 돼.
2: 이곳에서 수확한 고추는 비빔밥의 매운맛을 책임지는 고추장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5: 아이고, 고추가 다 이제 끝물이라 그런가 막 병이 났다 진짜로.
1: 이게 약을 안 하니까 병이 많이 생겨요.
3: 아, 약을 안 치세요?
1: 아, 약 전혀 안 쳐요 저희는.
2: 수확의 계절 가을, 농부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합니다.
3: 기본 비빔밥에 들어가는 채소가 뭐예요?
1: 뭐 생채, 콩나물, 가지, 호박, 상추, 버섯. 이렇게 저희는 7가지 쓰고 있어요.
2: 잠시 후.
1: 이거 막걸리 좀 가져가자.
2: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는 어머니. 가정집에 막걸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3: 막걸리 드시려고요?
1: 아니요. 작물 옆에다가 묻어놓으면은 얘네들이 뭐 배추, 그러니까 배추 흰나방 같은 것들이 얘네들이 해충들이 이 안으로 그 냄새를 맡고 들어가요.
2: 막걸리 트랩에 이어 또 하나 비밀을 공개하는데요.
1: 은행잎은 벌레를 안 먹어요. 얘가 자체적으로 살균, 살충 효과가 있대요.
2: 생활의 지혜가 녹아있네요.
1: 벌레들이 아주 잔치를 했다.
4: 다 먹었네.
1: 다 먹었지?
2: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겠지만 지켜보고 있자니 속상할 수밖에 없죠.
1: 좀 있으면 뭘 들어간다 이제. 요 사이로.
2: 1차 방벽을 든든히 심어두고 이번엔 또 뭘 하고 계신 걸까요?
3: 다 구멍이 나 있어요.
1: 벌레가 이렇게 집을 줬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벌레 움직이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얘를 다 맨날 이거 잡아줘야 되고 약 뿌려줘야 되고 그거 만드는 거 뿌려줘야 돼. 이거 봐, 잔뜩 들어있죠 이렇게. 이거
0: 아, 네.
1: 움직이잖아 이렇게.
2: 결국 눈에 띄는 족족 수작업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0: 블레드.
2: 땡볕 아래 배추잎을 이잡듯 뒤져가며 해충들을 색칠해내야 하는 고단한 작업. 상사가 일을 너무 잘하면 아랫사람은 피곤한 법이죠.
0: 근데 이게 하루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되니까.
3: 그쵸. 며칠 있으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0: 계속 생기지. 벌레는 게 한 번 잡는다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야죠.
2: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농사일. 다음 작업은 조금 전 준비해온 은행잎 소주 스프레이를 배추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는 작업인데요.
1: 3시간씩도 잡아줘요.
3: 3시간이요?
1: 네.
3: 천평 관리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진짜.
1: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보통 날씨 환하면은 일단 나가요.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또 식당 가서 일하고 저희는 2시까지만 하면 되니까 들어와서 오후에 또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말에

0: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 이쪽에는 청계예요. 오늘의 완전 영양식이고 아주 특식입니다. 야, 니네들 먹어봐.
1: 고단백 특식을 수시로 얻어먹은 덕분인지 하나같이 통통하게 잘 자란 것 같은데요.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확실하답니다.
2: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알랐네요.
3: 알랐어요. 이롱할 양식을 주었어요. 청계는 약간 닭 알이 푸르스름해요. 그리고 맛도 더 일반 닭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1: 그렇게 수확한 재료를 챙겨 들고 식당으로 출근한 세 식구. 서둘러 음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비빔밥이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이죠. 게다가 공들인 음식을 담는 그릇도 플라스틱은 쓰기가 싫어 놋그릇을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30 그릇만 파는 이유가 뭘까요?
3: 사와서 막 계속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져서 하는 거라 이게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요.
1: 오전 11시 30분 손님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행여나 손님들 시장하실 때라 서둘러 달걀 프라이를 부쳐내고 준비해둔 재료 위에 살포시 얹어내면 자급자족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3: 5개니까 2개 나가야지.
1: 어느새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그 사이 준비된 비빔밥부터 일사불란하게 손님장으로 나갑니다. 마음 급한 단골들은 누구랄 것 없이 서빙을 돕습니다. 눈으로 한 번, 향기로 또 한 번 오감을 자극하는 비빔밥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밭에서 시작된 건강한 한 끼 식사. 재료의 신선함을 사수하고자 애쓰는 그 수고를 알기에 단골층도 두텁습니다.
4: 건강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신선하고 직접 공산서 그런지 확실히 깨끗하고 맛있는 맛이네요.
1: 오픈 30분 만에 품절이 임박한 상황. 30등 순위 안에 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3: 이제 비빔밥 3개나 4개 정도밖에 못 나가. 이제 이게 끝이에요. 저희는 오늘 이제 끝이에요.
1: 그런데 잠시 후.
5: 조금 전에 끝났어요, 비빔밥은.
3: 비빔밥 품절이래. 비빔밥 먹으러 왔는데
5: 끝났어요.
3: 저희 비빔밥은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인생이 담은 비빔밥이에요. 아, 사람들이 그래서 저 비빔밥 많이 먹고 또 많이 와주고 또 이렇게 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1: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롯이 내 손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 그 세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경남 의령에 자리한 목장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의령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는 전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소들이 직접 생산하는 무항생제 우유를 가지고 요거트도 만들고 그거를 갖다가 팔기도 하고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지금 92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와, 엄청 귀엽게 생겼죠? 우와, 우와, 역시. 자, 엄마랑 아빠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웬일로 일을 다 하고 있고.
7: 웬일로?
6: 아버지랑 어머니는 여기 목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요거트도 생산하시는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계세요.
1: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소들에게도 이른 시간인지 고요합니다. 하지만 1년 365일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 아침에 소 차교해야 돼요.
7: 아, 차교요? 그럼 예. 우유?
8: 예, 예, 우유 짜는 거.
9: 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 강아지도 아닌데 아버님 말을 잘 듣네요.
9: 가슴 나는 데 있으니까 소가 잘 가네.
10: 잘 안 가면 저 뼈를 좀 부리는데 가슴 네. 나는 데 있으니까 쟤네들이 긴장을 했는지 그냥 잘 가네.
7: 아, 그래요?
10: 네네.
1: 조금 더 자고 싶어도 몸이 기억하는 익숙한

0: 익숙한 일상. 정해진 번호표가 없어도 차례차례 기다렸다가 순서를 지키며 입장합니다. 하루 두 번 반복되는 무언의 약속. 목장의 하루는 당연히 소들의 생체 리듬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차규 작업에 앞서 반드시 확인할 게 있다는군요.
1: 아, 여기 염증이 있나 없나, 우유가 정상인가 아닌가 검사하는 거예요.
2: 혹시 그럼 어떤 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1: 약간 덩어리가 져서 나와요.
2: 덩어리가요?
1: 네네. 아, 이쪽 소들은 어때요?
3: 응?
1: 이쪽 소들은 어때요?
3: 어, 괜찮아요.
0: 소독과 시험 차규까지 꼼꼼히 마친 후 본격적인 차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3: 예, 들어오면 이 소들이 다 긴장을 하거든요. 우리도 항상 긴장.
0: 소들에게 차일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1: 하루에 한 800kg 됩니다.
0: 차규된 원유는 지체 없이 곧바로 냉각 작업에 들어갑니다.
1: 파이프를 따라서 냉장고에 바로 들어갑니다. 빨리 냉각을 하죠.
2: 4도로
1: 냉각이 돼야 세균이 번식을 안 하고 우유가 신선해요.
0: 바로 이 냉각기에 원유의 신선함을 좌우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3: 밤으로 가자. 들어가서 밤으로 가자 이제.
0: 오늘의 첫 번째 임무를 마친 소들은 이제 다음 스케줄을 향해 이동합니다. 한결 홀가분해진 걸음으로 서둘러 이동하는 소들을 따라가 보니 다름 아닌 아침 식사 시간인데요. 멀리 커다란 기계장치가 눈에 띕니다. 소들에게 맞춤형 사료를 만들어주는 사료 배합기라고 하는데요.
1: 사료, 물, 건초, 기타 첨가제 넣어서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놨어요.
2: 아, 이게요?
1: 네. 예.
0: 뿐만 아니라 맛있게 잘 만든 밥을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게시까지 한 번에 도맡아줍니다. 차교를 마치고 다들 허기졌는지 밥 투정하지 않고 맛있게들 먹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배식인가요? 또다시 아침밥을 준비하는데요.
1: 에너지 사료. 사료하고 나오면 네. 애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2: 아,
1: 이게 자기네들도 바짝 본능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줌으로 인해서 피로가 빨리 회복되죠.
0: 밥이 곧 보약이라는 말처럼 건강한 우유 역시 건강한 식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송아지 우유 준비하나요?
0: 소 엄마를 대신해 사람 어머니 손맛으로 타주는 특제 분유.
3: 송아지 지금 우유 주려고 하는데 분유하고 좀 타가지고 엄마 저 온도하고 비슷하게 한 40도 정도 이제 그 정도 밑으로 해가지고
0: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3: 찍어주세요. 나 맛있게 먹어라.
0: 성장기 꼬마들답게 먹성은 다들 타고난 것 같은데요.
1: 얘는 왜 안 일어서지? 아, 좀 맘만 먹자. 맘만 먹자.
2: 아이고.
1: 보통 소가 먹을 때는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잘 안 일어나네요. 몸이 불편한가 봐. 감기를 내서 요 주사를 한 대 놔야 될 것 같아요. 경력이 한 30년 됩니다.
2: 30 정도 되니까 네. 좀 보시면 간단한 건 다 아시나 봐요.
1: 네네.
0: 송아지도 주사 맞기는 싫은가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맞았네요.
1: 야, 아프지 마라.
2: 살시고 막 이런 적 혹시
1: 있어요? 팔도 부러진 적이 있고 특히 초이무 처음 짜는 얘네들은 저기 들어오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막 발길질도 하고 옛날에는 많이 차이고 이랬어요.
0: 새벽부터 분주하게 시작한 목장의 하루. 벌써 두 개의 스케줄을 해치웠습니다.
4: 이제부터는 공장에 올라가야 돼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딸이 와야 되는데 아직 출근 안 했어요.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왔는데?
5: 어제 행사를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행사가 늦게 맞춰서 새벽에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정리하느라고 보니까 새벽 막 2시, 3시에 자서 그래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버렸어요.
4: 늦게 일어났구나.
3: 오늘 행사는 거 많아요?
1: 어, 많기도 하고 택배 나갈 게 아마 좀 많을 것 같아.
0: 조금 전 착유한 우유는 곧바로 가공 작업을 시작합니다.
2: 아 근데 요거부터 뽑는데 두 분이서 또 같이 하시네요?
3: 네, 저희 일심동체거든요.
1: 동상이몽입니다.
0: 소규모 농장이다 보니 생산실은 철저하게 관계자 외 출입금지, 소수 정예 인원만으로 운영됩니다. 아버지의 수제자인 동시에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한 딸 혜화 씨. 사실상 목장 일에 A부터 Z까지 전부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 소가산 우유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93도로 살균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온도를 45도로 내려서 거기다가 유산균을 접종해가지고 요거트를 만듭니다.
3: 유산균 몇 개 남았더라?
1: 7개인가? 지금 그렇게 남았을까?
0: 요거트 맛을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이 유산균인데요.
2: 아, 이게 유산균이에요?
1: 예, 유산균입니다. 저 유산균이 예. 한 봉지에 10g씩 들었는데 30g짜리가 30만원이에요. 자, 그만큼 가치가 있고 비싼 겁니다.
0: 10시간에서 13시간을 지켜봐야 하는 유산균 발효 과정.
1: 우리나라 전체의 우유가 남아. 이제 내가 만든 우유를 가지고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까 궁금해서 배우기 시작한 게 처음에 요거트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3: 아빠 치즈 만들어야 돼요.
0: 치즈 만드는데 두부처럼 생긴 이건 뭘까요?
1: 여기에 우유를 응고시켜 놓은 덩어리입니다.
0: 아직 아무런 간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순수 단백질 성분만을 응축시켜 놓은 만큼 이대로도 고소함의 차원이 다른데요.
3: 맛있어요.
0: 치즈의 원형인 허드를 뜨거운 물 속에서 조물조물 눌러주고 당겨주다 보면 쫀득하고 고소한 스트링 치즈가 완성됩니다.
1: 치즈가 우유의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치즈가 비싸고.
0: 게다가 결결이 찢어지는 쫄깃한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작업자의 반복적인 노동이 필수인데요. 비싼 건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유제품 생산을 완료한 늦은 오후, 혜화 씨가 서둘러 걸음을 옮깁니다.
3: 갑니다. 몇 개 정도예요, 오늘?
6: 오늘, 네. 오늘 한번자 내가 보자. 한 200개 되겠는데.
0: 새벽부터 온종일 이어지는 작업. 택배 발송 역시 마지막까지 혜화 씨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3: 당일 착유를 해서 우유를 짜고 당일날 제품을 만들어서 발효를 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하루에 다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0: 고단한 일상이지만 일할 때가 제일 신난다는 혜화 씨.
6: 시골에서 또 아가씨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 대견하기도 하고 도시 아가씨들처럼 막 노는 날 놀고 그죠? 또 퇴근하고 또 뭐 그 젊은 사람 시간 그런 노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 여러 가지.
6: 예.
2: 왜 딸 얘기하니까 또 글썽글썽 하려고 해요.
0: 그 사이 혜화 씨는 택배 포장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3: 배달 나가야 돼.
2: 네? 배달이요?
3: 배달, 네.
0: 지치지 않는 체력이 놀라울 따름이네요.
2: 아, 이거 어떻게 빼나갈 텐데.
3: 야, 몇 킬로 정도나? 10킬로.
0: 오늘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길을 나섭니다.
2: 배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으신가요?
5: 30군데.

0: 네. 전 박람회도 가고 백화점 행사도 가고 1년에 8만 킬로 정도. 아, 네. 부모님도 인력이 필요한 상태여가지고 아, 한번 도영아 들어야지라고 생각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적성에도 막.
1: 1년에 8만 킬로미터, 하루 평균 약 220km, 매년 지구 두 바퀴를 도는 셈인데요. 납품하는 거래처마다 직접 발품을 팔고 삼고 처리하며 공들여 계약을 따낸 곳들이라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2: 진열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네.
1: 하루 서너 시간, 자는 시간을 빼면 온종일 목장일에 전념하는 혜화 씨. 다음 날 오전, 이번엔 목장을 찾아온 학생들을 위해 체험 학습 선생님으로 또 한 번 변신합니다.
0: 1인당 하나씩 있죠? 그러면 자 이거를 커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소를 키워 우유만 납품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개척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진심을 다해 지켜온 땀과 열정에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3: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0: 지금 만들었을 때 제일 맛있었거든요.
4: 다른 치즈보다 뭔가 이게 공장 맛 있잖아요. 공장 맛.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요. 신선해요. 신선해.
5: 저희 목장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편한 휴식처가 될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1: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6: 신랑감 개발. 나는 23살 때부터 가라고 했는데 올해는 가?
7: 그래.
8: 올해는 가. 올해.
7: 올해 가면
8: 지금 9월 달인데요?
6: 9월 달인데 뭐.
8: 좀 있으면 10월 달인데.
6: 야, 6개월 만에 가는 사람도 많다.
9: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전달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0: 암 치료비도 됩니다.
1: 진단비도요?
2: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이어서 한국 BNN이 방송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인천에서 뱃길로 40분을 달려 섬으로 향했습니다.
2: 어머니.
3: 아, 누구세요?
2: 저 방송 보러 나왔어요.
3: 어머니, 뭐하러 왜 오셨어?
2: 밥 잘 짓는 할머니 찾아드리겠거든요.
3: 제대로 찾아왔구만. 내가 밥 잘하지 먹노.
2: 오,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
4: 확 달라지.
2: 얘 냄새가.
1: 섬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는 물론 정으로 가득 찬 진한 손맛이라죠.
5: 어디서 이런 맛이 나오냐.
6: 인심이 좋고 욕을 해도 이쁘고.
2: 아, 욕도 하세요?
5: 욕쟁이 할머니.
3: 강하게 보일러. 강해 보일러.
7: 언니 보러 있다가 지금 와야 되겠다.
1: 고단했던 삶에서 건져올린 위로가 담긴 할매 밥으로 마음의 허기를 채웁니다. 인천 옹진군에 있는 물단섬 장봉동. 선착장에서 10여 분 걸어 들어간 갯마을에 정업 할머니의 밥집이 있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 여행객들의 허기를 달래온 지 벌써 30여 년.
3: 이빨도
9: 쑥떠. 우리가 시킨 거.
3: 쑥떠. 박김치도 갖고 왔어요. 박김치. 묵은지도 갖고 왔어요. 어,
8: 전남 고흥뿐이 그러니까요.
9: 이거 첫째.
3: 절반.
8: 고흥뿐이죠.
2: 식당 오면서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 처음 봤어요.
9: 아, 예.
10: 친하니까. 어?
9: 자주 와요, 자주 와.
8: 제가 20년 됐습니다.
10: 그렇지, 한 15년, 20년 됐어.
9: 맛있게요.
8: 저 이거 잡사 이거. 나눠 먹으려고 좀 많이 갖고 왔어요.
9: 이것도 갖다 놔. 갖다 놔.
1: 서울에서 지난 20년간 해마다 장봉도에 들러 정업 할매와 인연을 쌓아왔답니다.
2: 여기도 직접 하시네요?
8: 아유, 여기 오면 맨날 저 부려먹어요.
5: 여기 언니 음식이 맛있어요.
2: 어떤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9: 다 맛있어요. 칼국수랑 낙지.
1: 아무리 친해도 음식이 맛없으면 계속 오기란 쉽지 않죠. 더욱이 이 먼 섬까지 말이죠.
2: 어머니만의 비법이 있어요?
3: 어, 그렇지.
2: 뭐요?
3: 무엇을 넣냐면 나는 그 무를 넣어줘요. 근데 무 그것이 핵심이더라고. 그럼 먹을 때는 이제 그 시원하다고.
1: 거기에 직접 채취해온 신선한 바지락과 백합으로 감칠맛 더하고 청양고추와 파, 목이버섯을 넣어 한 소끔 끓여내면 단순하지만 깊은 맛이 그야말로 일품이랍니다. 장봉도 청정갯벌에서 난 육질 탱탱 쫄깃한 산낙지까지 이 맛을 못 잊어 매년 찾아온답니다.
3: 양쪽으로.
9: 언니 앉아, 이거 찰나 같이 먹게 앉아.
3: 아, 조금만, 조금만. 아, 조금만 주라고. 왜 다 주려고 그래.
1: 서로 정 나누며 1년 만에 맛보는 칼국수.
9: 아우, 난 안 넣어.
8: 이거 먹어, 이거.
10: 섞습니다, 섞불령. 섞불령. 야, 면치기 한번 들어갑니다.
9: 나도 안 먹어. 저겁니다.
5: 국물이 굉장히요, 담백하고 시원하고요. 아주 주는 언니가요. 인심이 좋았고 조개도 많이 넣어줘버린데 진짜 맛있어 보여.
1: 넉넉한 인심은 음식 맛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손님이 잡아온 건데요.
8: 박하지게입니다. 박하지게.
2: 네, 오늘 아침 와서 잡은
10: 거예요. 여기?
8: 예, 박하지게. 삶아서 먹으려고요.
2: 계속 삶아주세요.
8: 아유, 계속 삶으면, 예, 삶아달라면 삶아줘요. 잡아온 거.
9: 내가 잘 삶아줘요.
8: 예, 잘 삶아줘요. 제가 이거, 이것만.
1: 단순히 삶아만 주는 게 아니죠.
2: 오,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
9: 확 달라지.
2: 얘 냄새가.
9: 확 맛이 들리다니까.
8: 아, 어머니 근데 잡아온 대도에 저거 막 하김치도 막 그래요.

0: 좋은 일이지 뭐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오고 가는 정이지. 너무 맛있어.
1: 불맛에 정성까지 듬뿍.
0: 이거
2: 삶은 거 이거 거의
3: 고마워. 엄마 벌써 삶았네.
2: 이 잡수 이 뼈채 잡수야 돼 다.
4: 이거
2: 와 이쁘다
0: 그럼.
2: 그니까
1: 할매 덕에 여행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 잊지 못하고 찾아올 수밖에요.
3: 야 무서워서 못 먹겠냐? 허물 없이 대주잖아요. 허물 없이.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거 이렇게 갖고 와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5: 이런 게 사는 맛이세요?
0: 응?
5: 이런 게 사는 맛이에요?
0: 그렇지. 너무 반갑지. 왔다는 데 자취하는데 그만.
3: 이거 내가 하다 보면 절대 안
0: 직접도 안 찾아오는데 그래도 손님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반갑지.
1: 장봉도에서 홀로 생활 중이시랍니다. 외로운 소음살이 사람이 찾아오는 밥집은 할머니에겐 큰 즐거움인데요.
0: 내가 직접 심어서 김장도 하고 이 파전 같은 거 해서 손님들한테 해주는 거야. 그때그때 따서 주는 거야. 해. 이거 깻잎 같은 것이나 이런 거 야채 같은 거 김 그때 해가지고 손님들은 바로바로 해줘야 따놔도 맛없다고 그러더라고.
1: 손님들에게 위안받으며 살아온 지난 세월.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장 싱싱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5: 음식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0: 아, 어렸을 때부터 했지. 나는 학원에도 안 다녔어. 그냥 혼자 터득해가지고 혼자 한 거야.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식당을 시작한 거지.
5: 고향이 여기세요?
0: 전라도 고흥. 전라남도 여자.
1: 30여 년 전 연고도 없던 장봉도로 왔답니다.
0: 아, 장봉에 뭐 기마로 우리 집 아시고 기마로 왔는데 좋다고 자기가 술 끊는다고 거기가 살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아시가 이제 술을 일을 안 하고 술을 먹기만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배도 못하지 이제 생활 그거 안 돼버린 거지.
1: 막막하고 고단했던 아픈 세월. 어린 두 자식을 위해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내야 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밀려와도 억척스럽게 바다에 나가 조개를 캐고 노상에서 장사를 시작했죠.
0: 바지락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잘 안 보여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1: 그래도 바다 덕에 살았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두 손에 무엇 하나라도 쥐어주던 생명줄이었답니다.
0: 여기서 짠물에 데쳐야 돼. 민물에 치면 안 된다. 잘 안 쥐어줘.
1: 갯벌에 뒤엉켜 누구보다 강인하게 삶을 일궈온 세월.
0: 집도 혼자 지었어요. 누가 돈 10원도 안 버텨주고.
6: 원래 편안한 집.
1: 정업 할매의 밥집 안에는 지난 20여 년간 해외 오지를 여행한 사진들이 빼곡한데요.
0: 저 혼자 여행 다닌 건데요.
5: 혼자서요?
0: 네.
5: 몇 나라요?
0: 30개국이 넘어요. 우와. 혼자 자유여행한 거.
7: 외국사만 하면 말이 돼요?
0: 아, 말 안 돼도 그냥 눈으로 통해.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7: 어떻게?
0: 외국사람은 눈으로. 오케이? 그럼 그 끝나. 오케이?
1: 남편과 딸을 잃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였다죠.
0: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우울증도 오고 막 그냥 사람이 살 그 방향을 못 잡았었어. 내가 어떻게 살까 하고 이제 여행도 그래서 된 거지.
1: 죽을 각오로 떠난 여행이 그를 숨쉬게 했고 72엔 히말라야까지 올랐습니다.
0: 해냈다는 자부심. 내 마음이 더 부자지. 아니 마음이 부자야지. 나 죽을 때 뭐 가지고 가. 돈은 못 가져가. 근데 이런 건 가져갈 수 있잖아. 이 정신의 세계는 가져갈 수 있잖아.
8: 옛날에 저 자전거 타고 이거 자주 왔었거든.
0: 아 자전거 타고.
8: 네. 뭐 먹을까 우리 맛있는 거.

0: 아이고야.
1: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0: 우리 인천 사람이니까 오늘 그냥 바람 쐬자고 나온 거예요.
2: 저는 자전거 타고 여기 자주 왔더랬어요.
3: 주문과 동시에 갔다 온 쪽파로 서둘러 해물 파전을 부쳐냅니다.

0: 노릇노릇 절로 군침이 돌죠.
1: 언니 이거 있잖아.
2: 네. 오 맛있는 거.
1: 이걸 이렇게 해서 찍어 먹어야 돼.
0: 양파와 오이를 곁들인 소스.
1: 이렇게
3: 오 감사합니다.
0: 기름진 맛을 새콤하게 잡아주는 비법 소스라죠.
3: 네, 짠짠.
0: 먹는 순간 절로 웃음짓게 하는 맛.
3: 아주 막걸리 한 잔 끝내주는데요.
4: 사진이 다 뭐예요?
1: 언니 외국 여자.
4: 와, 따봉이네.
3: 자유형 혼자?
1: 어, 자유해.
3: 그 전에는 일을 안 하셨고요.
1: 나 일 말도 못하지. 나는 우리 신랑이 그냥 방맹이를 두들패서.
3: 지금 어디 가셨어요?
1: 죽은 지 한 25년 됐지. 우리 신랑 때문에 내가 더 생활이 더 강해지고 내 영혼을 만든 거지.
4: 스승이래.
1: 그래서 스승이야.
4: 저 글귀를 다 써놓으신 거예요? 나는 손님들이 썼다.
1: 아니요, 내가 이게 나한테 쓴 편지 아니.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0: 지나온 삶에 대한 위로와 응원을 담은 시입니다.
1: 옆에 있는 남편이 왼수 덩어리라 생각했는데
4: 그 읽어봤어요.
1: 알고 보니 떠난 데 생각했니 사랑 덩어리.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 있잖아, 남편을 잘못한 걸 막 있잖아 욕하고 그러면 저 미워하고 그러면 자기 안 좋아요. 내가 괴로워.
5: 언니 보러 이따 다음 시간 와야 되겠다.
3: 같은 공감대에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같은 시간대 공간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5: 왠지 한번 나도 안겨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다. 네, 도닥거려주고 싶고 나도 받고 싶다.
1: 오늘 괜찮았어 언니?
4: 잘 먹었어요.
5: 네, 오늘 좋았어요.
4: 다음에 또 올게요.
3: 번째 또 올게요.
1: 방송에도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대본이야 형은 녹도 봤나 봐요 오늘.
0: 감사합니다. 넘치는 긍정에너지 가득 받고 갑니다.
6: 여기 처음 오신 손님들하고도 막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1: 그 초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6: 아니 좀 낯설잖아요.
1: 아유 뭐 낯설어. 그냥 안부 물어보는 거지. 이야기하다 보면 막 줄줄줄 이렇게 폭탄 터지는 거.
0: 여행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시 혼자 남은 시간. 섬 둘레길을 걸으러 나왔습니다.
1: 내가 또 여행을 가야 되니까 몸을 건강하게 해야 갈 수 있잖아. 장봉 산책로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별로요?
6: 좋아요.
0: 해안선을 따라 장봉도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라죠.
1: 시원하게 좋네. 그냥 확 있잖아. 진짜 좋아요. 바다가 섬 다 보이지.
7: 물 빠진 갯벌도 멋있네요.
1: 너무 멋있어. 내 마음이 즐거운 거야. 딴 것보다도. 그거 또 그중에 또 비행기도 가니까 너무 좋고. 난 날아가고 싶은 생각.
0: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멋진 비경을 수없이 눈에 담아왔던 정어 팔매가 자부하는 장봉도의 절경이 있답니다.
1: 따라와봐요. 여기서 보면 진짜로 기가 막혀.
0: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의해 해안 절벽이 침식되어 만들어진 해식 동굴.
1: 공룡같이 생겼잖아.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 공룡도 멋있는데 이거 있잖아.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0: 인생 사진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라죠.
1: 음색까지 잘 찍어요. 좋은 걸 못 느끼고 그냥 직장 돈 벌라고 들은 거지 먹고 살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좋아. 바가다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0: 인생의 거친 풍랑을 넘고 잔잔해진 마음으로 돌아보니 장봉도만큼 아름다운 곳도 없더랍니다.
1: 이 돌도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때 젊었을 때 볼 때는 돌이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싫었거든. 아이고 좋네. 맛을 이렇게 오면은 그냥 그릇 쓰고 싶어.
0: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삶은 빛난다는 것을.
1: 내 생각대로 세상은 보이는 것 같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도 보였다, 괴롭게도 보였다, 슬프게도 보였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챙기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순간순간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내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세상은 밝게 보이는 것 같아.
0: 그러니 말해주고 싶답니다. 사는 게 고통일지라도 행복은 온다고 말이죠.
2: 재료가 좋으면 음식이 좋거든요. 차이가 나요. 우리 집 음식을 칭찬해 주시고 또 좋아라 해주시면 그 감사하고 그게 이제 보람이죠.
1: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좋고 맛있다 그러면 좋아. 기분이 막 힘이 더 솟아.
3: 할머니가 해줬던 그런 식빵 그런 느낌?
4: 깔끔하고 맛깔스러워요.
5: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양수냄비, 편수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뭐가 된다고요?
6: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6: 이어서 덩이랑 팽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0: 발목이 미치지 않았구나. 대체 왜?
1: 시기를 놓치다니. 파종 시기를 놓쳐 농사를 망쳤단 말이냐.
2: 명나라와 우리 땅의 절기가 다른데 저들의 달력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생긴 비극이 옵니다.
1: 장별좌, 더는 남의 나라 달력에 기대어 우리 백성들을 굶길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하늘을 관찰하여 우리 땅의 씨앗이 언제 눈을 떠야 하는지 그 시간을 읽어내야겠어.
2: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을 정확히 측정할 관측기구와 이를 풀어낼 계산이 필요하옵니다.
1: 집현전의 이순지 학사!
2: 이순지 학사!
1: 이순지 역사의 천재적인 수학 지식과 장영실 별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밤하늘의 별을 조준해서 관측하는 기계 간이를 만들어 주시오.
3: 예, 전하. 명 받잡겠사옵니다.

0: 이 학살은 그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간이의 뼈대는 다 짜놓았으니.
1: 장별자, 기계는 수학이요. 저의 정밀한 계산 없이는 그냥 멋진 쇠덩이에 불과할 텐데.
0: 무슨 소리? 그대 계산 없이도 여태 여러 기계들을 잘 만들어왔어.
1: 아무렴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명나라 기준이 아닌 한양의 각도는 어떻게 알아내고자 하셨소?
0: 그거는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하나 정도는...
1: 장별자, 제가 그대의 손재주가 필요하듯이 그대도 저의 산술이 필요할 것이오. 어떠소? 한번 합을 맞춰보겠소?
0: 좋소. 기술과 수학으로 조선의 하늘을 열어보시죠.

0: 자, 이제 별을 조준할 관측통을 세울 차례요. 오늘 연구하면서 알아낸 조선의 비밀 수치인데 북극성 고도 37.5도요.
1: 명나라의 40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한양의 각도란 말입니까?
0: 그렇소. 오직 우리 땅에서만 보이는 각도요.
1: 좋습니다. 당장 이 각도로 한양의 밤하늘을 겨누게.

0: 야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왔더니. 그래, 드디어 완성된 것이냐?
1: 전하, 제 계산대로라면 오늘 한밤중에 북극성이 이 간이의 정중앙 조준경에 딱 들어와야 하옵니다.
2: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시지요, 전하.

정확하구나. 단 일리의 오차도 없이 북극성을 꿰뚫었어. 이순지의 계산이 맞았고 영실의 손이 그것을 증명해냈고.

0: 이제 우리만의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전하.
1: 그래, 이제 다른 나라 해시계에 우리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날짜를 몰라 농사를 망치고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아휴, 저 애기가.
3: 아휴, 전하! 신성한 대궐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쇳덩이란 말입니까?
1: 이것은 쇳덩이가 아니라 간이라 하오.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를 정확히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요.
3: 전하! 전하의 시간과 하늘을 관측하는 행위는 오직 명나라 황제만의 고유한 권리이옵니다.
0: 맞습니다, 전하. 당장 저 불온한 기구를 없애고 예법을 지켜주시옵소서.
4: 예법을 지켜주시옵소서!

0: 다들 멈추시오! 이 기구에 손 하나라도 대면 내 가만있지 않을 것이오!
1: 대감, 지금 제정신이오? 예법에 어긋나는 물건을 지키려하오! 비키시오!
0: 이 새덩이는 나라를 망치는 물건이 아니오! 우리 백성들이 언제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눈부신 농사지도요!
1: 대감!
0: 전하와 저 두 천재가 백성을 먹이려고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도구를 제멋대로 부수겠다는 말이오! 그것이야말로 임금님의 뜻을 거스르는 진짜 예법 위반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2: 맨날 예법이 어쩌고 법도가 어쩌고 하던 분이 웬일이래?
3: 어젯밤에 전하랑 영실이 밤새우며 피땀 흘린 진심을 다 보고 계셨나 봐.
2: 대왕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대박이긴 하다.
3: 그걸 뭐라는지 알아? 애민정신!
4: 저 별들이 비로소 조선의 길을 가리키는구나.
5: 이 쇳덩이가 백성을 사랑하시는 전하의 마음을 담아 이제 백성들의 들밭을 지킬 것이옵니다.
6: 이제 저 별들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4: 모두 그대들 덕분이요. 이제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소.
3: 별을 관측하는 기구 간이를 명나라가 아닌 조선의 기준에 맞춘 이유가 뭔지 알아?
7: 남의 나라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늘에 꼭 맞추기 위해서잖아.
3: 정답! 덕분에 우리 땅의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서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시기에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지.
7: 남의 것에 기대지 않고 우리 기술로 조선의 하늘을 당당히 열었다니 정말 대단해!
8: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하루 한 번에 서망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2: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꽃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3: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4: 이 브라더 각각은 모이는 각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2: 발품 받아 이제 왔는지 보람이 있습니다.
5: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3: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가 먹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파크골프 강사 아누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파크골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1강부터 8강까지 이 파크골프를 저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할 건데요. 파크골프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항상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파크골프를 생애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적인 스포츠거든요. 파크골프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시작했는데 내 몸이 더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나의 건강이 더 증진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파크 골프는 말 그대로 파크, 공원에서 골프, 골프를 하는 겁니다. 파크 골프는 1983년도 일본 홋카이도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집 앞에 하천부지가 있을 거예요. 자, 파크골프는 왜 하천부지나 유유지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질까요? 파크골프는 최소한 만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걸어가셔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는 건데요. 또 밝은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의 몸에 나의 뼈에 좋은 에너지들이 추가가 되면서 건강해집니다. 파크 골프를 하게 되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 건강해지겠죠. 두 번째는 파크 골프로 인해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또그 친구로 인해서 즐거움도 찾으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파크 골프는 단순히 우리가 운동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운동을 하려면 또 멀리 또 원정까지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내집 앞에 있는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친구분들과 멀리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파크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또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파크 골프 프로그램입니다. 파크 골프의 이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크 골프는 자연 친화적 스포츠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는 천연 잔디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겠죠? 두 번째는 엄마, 그다음에 자녀분, 또 어르신과 함께 같이 할수 있는 3세대의 교류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입니다. 파크 골프는 젊은 분들이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았더라면 자녀분들에게 손쉽게 알려줄 수 있는 스포츠죠. 세 번째, 공이 굴러갑니다. 일반 골프는 공중을 향해서 공이 날아가지만 저희는 잔디 위에서 잔디를 가르면서 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우시고 수칙을 지키신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최고의 스포츠로 하실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 용구는 간단하게 두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파크골프 채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클럽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클럽의 길이가 얼마 정도 돼 보이나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네, 길이를 한번 보시면, 네, 정확하게 공인 인증된 길이로 86cm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신 분이나 운동을 하셨던 분이시더라도 86cm 이상을 사용하시면 공인 인증 규정에 어긋나요. 이 클럽도 제가 정확히 오늘 한번 재고 왔는데요. 86cm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 공을 맞추는 부분이에요. 정타를 맞으며 하고 예쁜 소리가 들리는데요. 헤드 부분, 이 기다란 부분은 샤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손을 잡고 하는 이 부분은 그립이라고 하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리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손재주가 있어요. 집에서 좀 뚝딱뚝딱 만들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네, 공인인증 스티커가 반드시 붙은 것만 파크골프장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각 클럽마다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클럽은 길이는 86cm 미만, 무게는 600g 미만이어야 됩니다. 600g 그러면 아마 느낌이 안 오실 텐데, 600g은 소고기 한근 무게 정도 된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이 클럽은 정확하게 545g 정도 되거든요. 또 다른 클럽은 520g도 있고요, 515g도 있고요, 정확히 600g도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g 미만이어야 돼요. 610g, 620g은 파크골프장에 입장이 안 되십니다. 자세한 이유는 제가 이 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공은 지름이 몇 센치 정도 돼 보일까요? 6cm입니다. 골프공보다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프공은 4.27cm인데 우리 파크골프 공은 6cm입니다. 그러면 8cm 공도 있나요? 안 돼요. 10cm 공안 됩니다. 저희는 공인 규정에 의해서 6cm 공으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게는 저희가 80g에서 95g 사이에 있는 공을 쓰셔야 됩니다. 공의 종류도 많은데, 이 강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파크골프 채와 공 하나로 즐기는 우리 파크골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파크골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으시고 수영모도 쓰시잖아요. 네, 저희 파크골프에서도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자 꼭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 모자나 쓰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모자 세 가지 있습니다. 군인 모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파리 모자. 사파리 모자 아시죠? 밀림 모자예요. 밀림 모자 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양복 모자입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 모자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체형이 있는 모자 다 되는데요. 네, 세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모자에, 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뭘까요? 네, 볼 마커입니다. 볼 마커는 볼과 볼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볼 마커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공이 앞에 있을 때, 볼 마크 해주세요! 라고 하면 모자에서 떼어서 바로 공 뒤에다가 놓는 거를 볼 마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작은 거를 동전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매너 위반입니다. 반드시 볼 마커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 장갑입니다. 저는 한 손을 꼈는데, 어떤 분은 한 손을 장착하시고, 어떤 분은 두 손을 다 하는데요. 자유입니다. 파크골프는 맨손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많은 샷을 하기 때문에 손 까짐도 있고 또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손은 한 손, 양손 자유입니다. 하지만 장갑에 밀림 방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목장갑도 끼고 오시고 또 자외선 차단만 되는 미끌미끌한 장갑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로는 저희가 그립 잡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반드시 전문 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는 반드시 속에다가 넣어서 입으셔야 되세요. 치마나 바지, 네, 허용이 가능한데 반드시 상의는 속에다가 넣어서 입으셔야지 저희가 샷을 할때 옷에 걸림이 없습니다. 신발은 어떤 걸 신어야 될까요? 네, 운동화 신으셔야 되십니다. 어떤 운동화 신어야 되나요? 골프화 좋습니다. 저는 골프화가 없는데요. 일반 운동화 신으셔도 됩니다. 골프와 파크골프의 차이점이 어떤 운동화를 신어도 된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하지만 안 되는 신발이 있어요. 뭘까요? 등산화 안 됩니다. 등산화는 잔디를 움켜집어서 자연을 훼손시키거든요. 두 번째, 장화 절대로 안 됩니다. 장화는 잔디에서 물기가 있었을 때 넘어지기 쉽거든요. 건강을 지키러 오셨다가 오히려 다치게 되면 안 되니까 저희 신발에는 운동화 꼭 신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에는 장화 안 돼요. 등산화 안 됩니다. 네, 오늘 배우셨던 거를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파크골프 발상지, 또 파크골프 기초 이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파크골프를 하면 좋은 점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파크골프를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파크골프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네, 파크골프는 농약을 쓰지 않는 자연 친화적 스포츠였어요. 또, 나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3세대가 같이 할수 있는

제3세대 커뮤니케이션 스포츠고요. 공은 날아가지 않고 안전하게 잔디로 굴러갑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경기 규칙을 아신다면 안전한 최고의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 강의는 파크골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3: 와,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4: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 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진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5: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4: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6: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아,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0: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산학적으로 국가대표 박철우 프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100세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운동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자전거 문화를 이룬 유럽과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자전거는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그리고 레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요. 제가 스페인의 자전거 투어를

갔을 때 80세가 넘는 연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전거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로 완벽하고 멋진 실버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준비한 1강은 바로 자전거를 아직 탈줄 모르거나 자전거를 오래 안 타보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두바이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모르더라도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금방 두바이 자전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익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떨리기도 하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자전거에 올라갈 때마다 헬멧, 팔꿈치, 무릎 보호대,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자전거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전거용 장갑이 없다면 목장갑을 두 겹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초보자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멧이나 보호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전거 보호대 혹은 헬멧을 검색하시면 10,000원에서 뭐한 40,000원대 다양하게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직한 탈 것인 자전거를 좀 알아볼게요. 자전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왼쪽, 오른쪽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보시고 어느 쪽이 앞브레이크인지 확인해 주세요. 눈으로 직접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할 때 브레이크를 잡고 효과적으로 멈추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자전거들의 브레이크의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주행 중 긴장을 한 나머지 앞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으시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니 브레이크는 언제나 부드럽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 없는 넓은 운동장, 그리고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자전거 위에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안장의 높이를 내 발이 땅에 닿아 안정감이 있을 정도로 낮춰 주시고 핸들을 잡고 편하게 앉아 보세요. 그리고 페달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다리의 폭을 벌려 주시고 발을 땅에 차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 볼게요. 급한 마음은 좀 내려두시고 천천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한번 잡아보시고 또 강하게도 잡아보시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자전거에 대한 감을 익혀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전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도 돌아가고 뭐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방향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밸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연습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전거가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속력을 얻어야 하는데요. 자전거가 앞으로 이동하는 동안 두 발을 벌려서 땅에서 떼보세요. 뭐 0.5초 혹은 1초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발을 땅에서 떼는 시간을 늘리는데 집중해 보세요. 발을 땅에서 떼는 시간을 늘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조금씩 자전거가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쉽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발을 땅에서 떼는 시간이 늘어나고 균형을 잡는 방법을 터득하셨다면 더욱 부드러운 운전을 위해서 이 S자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언제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멀리 봐주시고요. 그리고 속도를 좀 내보세요. 그리고 발을 땅에서 뗀 후에 균형을 잡고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S자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자전거가 살짝 기울어져도 자신감 있게 균형을 잡는 순간이 올 겁니다. S자를 연습을 통해 우아하게 이동하면서도 제어력과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또한
연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순서를 모두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부터는 페달을 밟아보는 시간입니다. 처음 자전거 안장 높이 세팅보다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때 뒤꿈치가 한 15도 정도에서 한 20도 정도 들릴 정도로 안장 높이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페달의 위치는 두시 지점에 두시고 발로 페달을 순간적으로 좀 세게 밟아서 자전거를 앞으로 전진시켜 보세요. 근데 보통 이 시점에 긴장을 많이 하셔서 핸들바를 꽉 잡는다거나 어깨에 힘을 많이 주시는데 좀 긴장을 푸시고 부드럽게 핸들을 살포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자전거의 균형을 잡고 반대쪽 발로도 페달을 또 밟아주세요. 페달을 밟을 때 안정된 이 리듬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출발을 위한 이 연습은 반복적으로 반복 그리고 또 반복을 해주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이 몸은 균형을 잡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 페달 위에 두 발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천천히 한 발로 한쪽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충분한 연습이 선행돼야 합니다. 급하더라도 조금만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익히셨다면 언제든 자연이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헬멧을 쓰고 최소한의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신 후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자전거 편 1강 두발 자전거 타는 방법의 박초루 프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앞으로 8강에 걸쳐서 코에 대한 이야기, 코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비인후과 하면 흔히 그냥 감기 보는 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비인후과, 어떤 분들은 이비인후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저희 과의 명

명칭은 이비인후 두경부 외과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자로 귀를 뜻하는 이, 그리고 코를 뜻하는 비, 그리고 목을 뜻하는 인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과 얼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형과 기능적인 문제들을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임과 동시에 이 귀, 코, 목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감각들, 청각, 후각, 미각에 대해 평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과입니다. 앞으로 8강을 통해서 그중에서도 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아가들이 부모님하고 하는 그런 귀, 코, 목 따라하기 게임이 생각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하죠. 코, 코, 코, 코, 눈, 코, 코, 코, 코, 귀, 코, 코, 코, 코, 목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그 중심에는 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얼굴에 그 첫인상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코이기도 합니다. 얼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우 대칭이나 이런 거를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코 하면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녀의 코가 조금만 짧았더라면, 낮았더라면 세상의 얼굴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코가 높은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코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사람 되게 거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어 단어로 거만하다가 arrogant거든요. 근데 이제 arrow라고 하는 건 화살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코가 이렇게 들면 화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표정을 질 때도 이제 코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콧대가 높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는 우리 얼굴의 중앙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이고, 사람들이 처음 생각하는 코의 이미지는 얼굴의 중앙에 솟아나와 있는 구조,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코 안쪽에 있는 구조들, 피부 아래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또 이 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코는 밖에서 봤을 때는 얼굴 중앙에 돌출되어 있는 이런 작은 구조죠. 근데 그 밑에를 들여다보면 피부 아래쪽에는 코 가운데에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지붕이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코 안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기둥을 우리는 비중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코를 보면 양쪽에 콧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를 가르는 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위쪽에 한 쌍의 뼈와 두 쌍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들이 코의 지붕을 이루고, 그게 우리 바깥 코의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콧구멍 안쪽에 비갑계라고 하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울룩울룩 튀어나와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그 코의 주변으로는 8쌍의 공기주머니가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부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중격이란 기둥이 있고, 뼈랑 연골로되어 있는 지붕이 있고, 그 안에는 돌출되어 있는 비갑계라고 하는 뼈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공기주머니가 있는 이러한 입체적인 그런 구조물이 코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코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 하면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보면 숨을 쉬나? 숨 쉰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밖에 또 무슨 일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코가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합니다. 후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숨 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공기를 걸러주는,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막아주는 방어작용의 역할을 합니다.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우리가 말을 할때 소리가 이제 울려서 공명을 일으켜서 어떤 특색 있는 음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공명, 발성할 때 공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앞으로 8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오늘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이 냄새 맡는 기능은, 이 코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고유 감각입니다. 우리가 후각 기능이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우리 갖고 있는 좋은 감정들이 대부분 후각과 연결이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릴 때 실컷 뛰어놀다가 부모님이 들어와서 밥 먹어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나는 밥 냄새, 그밥 냄새를 맡으며 들어갈 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도 후각과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첫사랑과의 추억을 떠올렸을 때그 사람의 갖고 있던 독특한 향기,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지나가다 맡은 그 향기 때문에 그 옛날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후각은 그냥 단순히 냄새 맡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중요한 추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숨 쉬는 기능이죠. 이숨 쉬는 기능과 함께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또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코는 코 안쪽에는 여러 가지 섬모라든지 점액이라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때이 바깥에 있는 공기들이 아무리 오염이 돼 있어도 어느 정도 우리 몸을 방어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숨을 쉴때 대부분은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만 폐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호흡이라는 거는 코를 통해서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심호흡 해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숨을 쉬지 이렇게 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코는 들어오는 공기를 거르고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하고 들이쉬면 이코 앞에서 목 뒤까지 넘어가는 길이가 약 12cm가 되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온도나 습도는 10%를 올려주고요.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대부분의 먼지나 세균 같은 것들은 거의 80% 가까이를 순간적으로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 같은 거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의 기능 중에 이 호흡 기능이 일단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기능은 우리가 말을 할때이 얼굴 주변에 있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울릴 수 있는 겁니다. 공기주머니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감기 심하게 걸리면 맹맹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주머니엔 공기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기가 들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말을 할때 소리가 울려서 나가면서 음색을 결정지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얼굴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공기주머니가 있으므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웬만한 충격들을 좀 걸러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때, 얼굴에 표정을 지을 때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또그 사람의 미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할 때도 이 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례로 기원전 500에서 600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는 형벌의 일종으로 코를 자르는 그런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허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는 사람들의 약간 그 위험성과 존경에 대한 그런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코를 자르는 형벌은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벌을 줬었는데, 문제는 이 코를 자르게 되면 구멍이 되게 넓어지니까 숨을 잘쉴것 같지만 그런 코가 잘린 사람들은 코로 아예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쉬게 됩니다. 이 얘기는 코가 어떤 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코가 어떻게 생겼고 또그 안에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 코가 갖는 각각의 기능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각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코의 기능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후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댄스포츠 프로 선수로 15년간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댄스포츠를 보다 더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는 댄스포츠 강사 이현우입니다. 댄스포츠가 난생 처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요. 댄스포츠는 크게 모던 댄스, 라틴 댄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던 댄스의 다섯 종목, 라틴 댄스의 다섯 종목이 있는데요. 모던 댄스의 왈츠, 탱고, 폭스트로트, 비엔나 왈츠, 퀵스텝 이렇게 다섯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라틴 댄스의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이렇게 총 10종목을 댄스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던 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접하게 되는 왈츠라는 종목을 1강에서 4강까지 진행을 하고요. 5강부터 마지막 8강까지는 라틴 댄스의 신나는 차차차라는 종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께서 쉽고 아주 재밌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댄스로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댄스복, 그리고 두 번째로 댄스화입니다. 댄스복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댄스 전문 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 댄스 바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움직임에 제약이 없는 편안한 복장이시면 되시고요.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운동복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댄스화인데요. 댄스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구두처럼 생겼지만 밑바닥을 보시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마루에서 여러분들이 춤을 출 때 회전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데 일반 신발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동작이나 움직임을 할 때 발목을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댄스복은 둘째치더라도 댄스화만큼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신발을 꼭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왈츠를 배워보실 건데요. 왈츠는 18세기에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농민들이 추던 민속 무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는 롤이나 미끄럼틀이라고 가진 독일어 왈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왈츠는 파도처럼 떠오르고 내려가는 동작을 특징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스텝을 배우기 전에 몸을 바르게 세우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머리와 척추 그리고 골반이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현대인들한테 있어서 구부정한 자세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춤을 출 때만큼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에서 계시면 안 되고요. 어깨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척추를 수직 위로 향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춤을 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깨를 최대한 앞에서 위로, 그 다음에 뒤로 향해 주신 상태에서 등을 최대한 수축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어깨가 내 엉덩이 라인과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배꼽을

우리 척추는 뒤에 있죠? 척추 있는 쪽으로 뒤로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셔서 긴장감을 가지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엉덩이, 힙 부분인데요. 관략근을 최대한 수축해 주시면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 앞쪽으로 향할 수 있게 꼭 해주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몸이 바르게 수직으로 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동작, 라이즈 앤폴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라이즈 앤 폴이라고도 하고, 라이즈 앤 로어라고도 말을 합니다. 먼저 저의 단전 밑으로 라이즈를 하게 되면 뒤꿈치가 들리는 동시에 무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폴 동작은 뒤꿈치가 내려가는 동시에 무릎이 앞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옆에서 한번 보실게요. 라이즈를 하게 되면 뒤꿈치가 천천히 들리면서 무릎이 펴지게 되고, 로우하게 되면 뒤꿈치가 내려가는 동시에 무릎이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즈 앤폴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우, 다시 라이즈, 뒤꿈치가 들리면서 무릎이 펴지게 되고, 다시 폴, 앞으로 향하면서 뒤꿈치 내려가고, 라이즈 하면 다시 동시에 들리게 되고. 어떠신가요?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동작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운동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왈츠를 입문하시는 경우에 이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왈츠의 제일 기본 스텝인 클로즈드 체인지를 배워보실 건데요. 클로즈드 체인지는 모두 네 가지의 스텝이 있는데요. 왼발, 오른발 전진 스텝과 마찬가지로 왼발, 오른발 후진 스텝이 있습니다. 먼저 왼발 클로즈드 체인지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리면 왼발 클로즈 체인지는 1, 2, 3. 또 오른발 클로즈드 체인지는 오른발 앞으로 1, 옆으로 2, 3. 이렇게 첫 발이 왼발이 나가서 모으면 오른발이 나가게 되고요. 오른발이 나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모이면서 왼발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발 전진 1, 옆으로 2, 3. 또 다시 오른발 전진 1, 2, 3.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왼발이 전진해서 옆으로 모였는데 똑같이 왼발이 나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오른발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오른발이 진행하셨죠? 그러면 다시 왼발이 전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후진 클로즈 체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클로즈 체인지 또한 전진 스텝과 똑같습니다. 자, 밑을 보시면 왼발 후진 옆으로 2, 3에 모으고 오른발 후진 1, 또 왼발 옆으로 2, 오른발을 모으고 3. 전진 스텝처럼 항상 발이 모이면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모이면 체중 이동, 즉 발이 왼발에서 오른발 또는 오른발에서 왼발로 바뀌는 것이 헷갈리실 텐데요. 물론 계속 반복 연습하셔야 되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1에 왼발이 나가서 오른발 옆으로 2, 그다음 3할때 지금 끌고 오는 발이 왼발인데 왼발은 무조건 내리고 그 다음 반대발이 무조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도 지금 2 하고 발이 끌고 오는 발 뒤꿈치는 내리고 그 반대발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끌고 오는 발 뒤꿈치 내리고 또 하나, 둘, 끌고 오는 발 뒤꿈치 내려서 항상 반대발이 진행을 할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꿔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발을 무조건 모이면 바뀐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음악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진.

자, 어떠신가요? 조금 이 반복된 동작을 해주시면서 많이 헷갈리시겠지만은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1강에서는 기본적인 스텝들을 배워봤고요. 2강에서는 클로즈드 체인지를 라이즈 앤 폴 동작을 적용해서 제대로 된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하루에 한 번에 서만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2: 하루 종일 바쁨을 팔아야 꽃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3: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4: 이 브라더 닭강은 오이징 닭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 예정입니다.
2: 발톱하다 이제 왔는지
5: 보람이 있습니다.
6: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3: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1: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2: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1: 기본, 쏘나타, 엘트라, 갑대, 산테, 수프, 엑스, 1톤 트럭포.
2: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1: 500억.
2: 500억이요?
1: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2: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1: 그래요, 뭐, 그냥.
0: 차를 매번 준다든지.
1: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3: 동훈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저는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역사 속 소통의 유전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통은 무엇일까요? 이 소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이 소통의 장애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소통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입니다. 1443년

1868년 12월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아무도 모르게 새 글자를 만드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종실록에는요, 이달의 임금이 업문 28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종이 글자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든가 곧 완성된다든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달의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세종은요, 이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왕이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든 것에 대해 이 최만리를 비롯한 7인의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세문자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왕과 신료 간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종은 왜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이 반대 상소를 보면요, 세종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만리 등은 이 훈민정음 창제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어긋나며 이 자기 문자를 갖는 것은 오랑캐 짓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나 이 훈민정음은 뿌리 없는 것으로 이 학문을 할 수도 없고 이 나라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왕이 독단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반대하는 집현전 학사들과 토론하면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이르기를 이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했는데 이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이 군상이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집현전 학사들이 이두를 정리한 설총을 두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백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다시피 훈민정음은요, 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이고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쉽게 배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문자입니다. 1446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세종서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 창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예, 이 훈민정음의 해설서는요, 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또 문자 훈민정음과 구별하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머리에 실린 서문에서 이 세종은 중국에서 만든 한자는 우리말 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 즉 이 평민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표현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소통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중국어와 우리말이 달라 이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지 못해 이 소통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뇌하며 전착했습니다. 세종에게 소통은 이 절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자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언제부터 소통에 주목했을까요?
세종은 1397년 이방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날을 거치면서 권력을 잡았고 1400년 조선의 제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세자는 첫째 아들 양녕이었지만 양녕은 놀기를 좋아했고 학문을 게을리했고 또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1418년 6월 태종은 양녕을 폐세자하고 충녕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충녕은 23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419년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종은 백성을 중시했습니다.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백성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을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428년 진주에서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놀란 세종은요, 백성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니 효행록을 간행해서 백성을 교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 효행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통에 대한 세종의 문제의식은 계속됐습니다. 1432년 이 세종은 율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율문을 본 뒤에 이 죄의 경중을 알게 되는데 이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어떤 죄가 중대한지 사소한지를 어찌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이 별도로 이 큰 죄의 조항을 뽑아서 이두문으로 번역한 다음 민간에 반포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 그런데요, 이 이두문도 모르는 백성들을 교화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두문으로 해결이 안 되자 1434년 세종은요, 삼강행실에 이 그림을 붙여 만들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한자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자를 안다면 이 누백포호가 무슨 뜻인지 어떤 얘기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요, 그림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한문을 이두문으로 바꾸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간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은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444년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집현전 학사들과의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이 백성하고 소통하는 길을 모색하던 세종은요, 마침내 세문자 창제를 결심했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은 호학의 군주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책벌레로 아주 유명했죠. 이 건강을 다칠까 걱정한 태종이 책을 싹 치우도록 했는데 이 구석에 떨어져 있던 책을 반복해 읽으면서 몽땅 외웠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세종은요, 1436년부터 이 정부 구조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고 이 결재도 세자에게 맡기고는 언어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440년에는 이 중국과 일본에서 국어와 국어의무의, 국어보음 같은 언어학 관련 서적을 수입해 탐독했습니다.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왜 세종이 언어학에 큰 관심을 가질까 궁금했을 겁니다. 세종은 묵묵히 홀로 연구에 정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문자는 어떤 문자였을까요? 세종의 생각과 계획이 담긴 문헌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완성된 훈민정음을 통해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종은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겁니다. 어려운 한자와는 다른 성격의 글자, 즉 우리말의 소리를 잘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이 해를 뜻하는 일자와 달을 뜻하는 월자는요, 이 해와 달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글 명자는요, 해 일자와 달 월자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요, 상영,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등 육서라는 이 여섯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일자처럼 이 획수가 적은 글자도 있지만, 비근한 예로 이 건물이나 관청을 뜻하는 청은 25획으로 이루어져 이 기억하기도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울창할 울자는요, 29획인데요. 이 보는 것만으로도 이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 강희제는 대학사 진정경 장옥서 등 30명의 학자에게 사전을 만들라고 지시했고요. 1716년, 5년 만에 완성된 강희자전에는 약 4만 7천 자의 글자가 수록됐습니다. 그러나 이 표의 문자 한자는요, 이 특성상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계속 새로운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영어 그 카드, 이 카드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카와 같은 새로운 글자가 현대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자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지만 한자의 수는 5만에서 10만 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이 배우기 어려운 글자여서 한자와 한문을 능숙하게 해독하고 사용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요, 농업, 어업, 수공업 등 이 노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은 이 신분상 제약으로 학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 글자를 배울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을 위한 문자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여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은 글자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워야 할 것도 많고 학습량도 늘기 때문이죠. 훈민정음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달리 한국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음 문자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이 다양한 소리를 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제로는 100넉 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예, 인쇄체 이 대문자와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이게 100넉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 100넉 자를 모두 외우기에 공책에 열심히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요, 28개의 자모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본 자음 다섯 글자는요, 발성기관의 모습에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입니다. 혀소리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입술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입니다. 잇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세종은요, 다섯 개의 기본 자음을 만든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이면서도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소리는 기본자의 획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추가된 글자는 기본자와 닮은 모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홉 자를 만들고 이체 자, 리을, 그리고 반시오 자, 옛니응을 합해서 모두 열일곱 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감액의 원리를 적용해 만든 자음 자에 대해 이 영국 서세스 대학의 제프리 샘슨 교수는요, 각 글자가 나타내는 음소들의 변별적 자질이 그 글자의 외형에 반영되어 있는 문자 체계인 자질 문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비슷한 모양을 지닌 문자들은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기억의 획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기억은 모양이 비슷하죠. 형과 이 동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금니 소리라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자 니은과 확장자 디귿, 티귿, 쌍디귿은 모두 혀소리고요. 이 감액의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 반면에 영어 알파벳 D와 T는요, 이 같은 혀소리입니다만 모양에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습니다. 이 모음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천지인을 형상해서 아래야 땅을 뜻하는 으, 사람을 뜻하는 이, 이렇게 세 글자를 만든 다음에 으와 이의 위아래 또 오른쪽 왼쪽에 아래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본 모음자 11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은요, 최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모자 28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요, 쌍기역이라든가 쌍디건 또 비읍시옷, 비읍시옷기역이라든가 또 에, 에, 와, 워, 왜, 왜 같은 확장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8개의 기본자만 익히면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 기본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글자를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 둘째. 세종은 글자의 형태를 알아보기 쉽고 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꼬불꼬불합니다. 이 5,60대는요, 영어를 꼬부랑 글씨라고도 했습니다. 이 꼬부랑 글씨는 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매우 서투르게 쓴 글씨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어 따위로 쓴 글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자는요, 모양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물론 사람 인자, 또 이건 어지린이죠, 인자, 휴, 목, 림, 뭐 이런 자들처럼 유사성을 보이는 글자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글자도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익히기도 어렵습니다. 자질 문자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글은 형태가 유사합니다. 한글은 8개의 자모 기본자와 그 확장자이거나 합용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의 형태에 대해 훈민정음 학자 김수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자의 과학성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도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다가 실용성이 있어야 하므로 누구에게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간결성이 있어야 한다. 인류 문자 가운데 이런 특성을 가진 문자는 훈민정음밖에 없다. 그 증거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형 특성에서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은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다. 현대 한글은 모음자의 점이 짧은 획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특히 직선이 70%를 넘는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 간결한 것이고 누구나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다. 이 점과 직선과 동그라미는요, 이 누구라도 쉽게 인지하고 쉽게 그리거나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이 학습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이 한글은 글자를 풀어 쓰는 영어와 달리 자음 더하기 모음,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과 같이 이 자모자를 모아서 음절로 표기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요, 알파벳을 가로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해 표기합니다. A calm sea makes a bad sailor.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 음절을 만드는데 그 방식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세종은요, 음절을 만들 때 모음자 의와 이를 축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일관되고 규칙적입니다. 이러한 음절 구성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한글은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도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종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한자처럼 어려운 글자는 백성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물로서 표음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의 기본 자모자는 28글자이고 글자의 형태는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 구안되었습니다. 이 아래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짧은 직선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직선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음의 경우 기본자에서 파생된 글자도 유사한 형태를 띠게 했고요. 이 음절을 구성할 때는 자모자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쓰게 함으로써 이 누구라도 원리와 구조를 알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백성과 소통하고자 했던 이 세종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의 결과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편찬한 정인지는 해례본의 맺음말에서 새 문자를 창제한 세종의 업적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하니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네, 이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한글에 대해서는 세계의 석학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 교수는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게리 레드야디 교수는요,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다. 한국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46년 10월, 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훈민정음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쉬운 문자 훈민정음을 환영한 것은 궁인들과 왕실 여성,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교육하는 기관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훈민정음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1449년 어느 날, 한글 때문에 서울 장안이 팔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하정승하,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한글로 쓴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익힌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썼고 특히 여성들은 수많은 내방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여성으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했고 친정 부모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남성들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이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했죠. 정부인 안동장 씨는 이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저술해 이 조선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 안동장 씨는요, 이 한문에 능한 분이었지만 딸과 며느리들이 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한글로 썼는데요. 이 책머리에 적힌 당부의 말이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워

좋은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도 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말라. 네, 이 글을 읽으니까 이 안동 장씨께서 자신이 쓴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전에 삼강행실에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행했었죠. 그렇지만은 소통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을 때 이 삼강행실도의 언문으로 설명을 넣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세종은요, 1450년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문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81년에 성종은 언문을 넣은 삼강행실도 언해를 간행했습니다. 여기 실린 누백포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 언문이 보이죠? 네. 최누백은 고려 때 수원의 관리 최상저의 아들이다. 최누백이 15살 때 아버지가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해 죽었다. 최누백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를 잡으러 도끼를 메고 호랑이의 자취를 따라갔다. 호랑이는 이미 아버지를 다 먹고 배가 불러 누워있는데 바로 앞에 달려들어 네가 내 아버지를 해쳤으니 내 너를 먹으리라 하고 꾸짖으니 범이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다. 최누백이 도끼로 내리쳐 호랑이의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와 살을 꺼내어 그릇에 담고 호랑이의 살점은 항아리에 넣어 시냇물 속에 묻었다. 이후 아버지를 흥법산 서쪽에 장사 지내고는 염효살이를 하였다. 이렇게 언문을 넣으니까 이 백성들도 최루백의 효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훈민정음은요, 사대부들의 외면과 배척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백성은 훈민정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널리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근대의 문턱에 들어선 1894년에야 고종의 국문칙령에 의해 국문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언문, 반절, 암글, 각약을 등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한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한은 한나라의 한을 뜻하고 하나, 크다, 바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고 그 바탕에 한국어와 한글이 있습니다. 15세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요, 이 문화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고 강한 한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민정음의 창제로 한자 문화권으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인 한글 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한다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간 남녀 간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언어 차이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세계도 없지 않습니다. 때때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도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로 묶으려 노력하는 소통의 유전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낳은 빛나는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포니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0: 실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1: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2: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3: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2: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4: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5: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6: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7: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8: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9: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10: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11: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12: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3: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4: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5: 촉법소년인데요.

0: 바르게 달리는 풀포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권을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너의 고민이 들려.
1: 어, 미안 미안.
2: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토니?
3: 사서 선생님, 여기 꽂혀 있는 마법서들엔 전부 마법이 적혀 있겠죠?
2: 그럼요. 멜리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마법서들이지요.
3: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마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마법은 네 개뿐이네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2: 유치원에서는 원래 마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준이와 토니는 특별하니까 벌써부터 네 개나 쓸 수 있는 거지요.
3: 정말 그럴까요?
2: 마법 유치원을 졸업하고 마법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마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좀 편해질 겁니다.
3: 너의 고민이 들려?
2: 신기한 책 제목이죠. 그리고 신비한 책이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책을 부르고 마음속 고민들을 말해봐요.
3: 책을 어떻게 불러요?
2: 너구들님이랑 불러보세요. 딱 맞는 해결법 알려주지요.
3: 너구들님,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4: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0: 알겠습니다. 야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1: 토니, 무슨 좋은 일 있어?
0: 어? 아니야, 아니야.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
1: 그래, 스파게티는 항상 맛있지. 응? 베리, 어디 아파? 왜 밥을 안 먹어?
2: 아니, 살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해야 하나 고민이라.
0: 고민? 너구들님이라면 해결해 줄 텐데.
2: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3: 너 어디 누구야? 그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2: 나도 고민이 잡힌!
4: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라도 배웠어?
0: 아, 그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닌데.
1: 토니의 말대로라면 멜리나 도서관에 고민을 해결해 주는 너구들이란 책이 있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너구들을 가져오는 거야.
0: 몰래? 그건 나쁜 짓이야.
3: 잠깐, 사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1: 베리, 슈리, 너희가 도와줘야 해.
2: 응? 우리?
1: 사서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해.
2: 선생님! 응? 슈리가 읽고 싶은 책이 있대요.
5: 오, 역시 책을 사랑하는 슈리. 그런데 무슨 책이지요?
2: 동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잔뜩...
5: 동물이 많은 동물사전! 이쪽이에요.
1: 알바, 이거 제일 중요해.
4: 뭐? 왜?
1: 혹시 도서관에 오실지 모르는...
4: 러블리!
1: 로블리를 막아줘야 해.
6: 알파, 무슨 일인가요?
4: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6: 걱정 말아요. 금방 고쳐줄 테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1: 그 사이에 우리가 책을 몰래 가져오는 거야.
7: 모두들 정말 잘했어.
1: 그럼 누구부터 고민을 말해볼까?
2: 나부터 핑! 너구들님, 내일 점심에 맛없는 게 나올까봐 고민이...

0: 먹는 채소 냠냠데이야.
1: 알면 실망할 테니 모르는 게 약이네.
0: 노고들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2: 야리야리야리 숭늘라리야리야.
1: 시간 낭비하지 마라.
0: 시간 낭비? 역시 난 지금도 예쁜 거였어.
3: 얘들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이라고.
0: 정말 대단한 책이야.
3: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0: 자, 마지막 슈리 차례.
4: 너구들님, 전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
2: 야리야리야라 숭늘라리야라.
5: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라.
3: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1: 아, 슈리가 몸이 차가워서 소심하다는 뜻이야.
0: 몸을 따뜻하게 하면 소심한 게 사라질 거야.
1: 그렇다면 달리기가 최고지.
0: 어때? 소심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
1: 더 따뜻하게 해야 하나 봐. 장애물 코스 추가.
0: 좋아.
3: 이제 그만! 슈리가 다치고 꽃병도 깨졌잖아. 다들 대체 어쩔 거야?
4: 나는 괜찮은데.
3: 어쩌지? 고민되네.
0: 너구들님, 저희가 병을 깨뜨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2: 너구들님! 야리야리야라 숭늘라리야라.
5: 작은 잘못은 잊고 큰일에 도전하거라.
0: 그래! 작은 꽃병은 잊어버리고 큰 꽃병을 가져오란 뜻이야.

0: 이제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얄리얄리얄라
2: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봐야 할 때.
3: 그래,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잘못을 돌아봐야 해.
4: 중이?
3: 에?
4: 아니, 그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3: 에휴, 됐어! 나 혼자 해결할 거야!
4: 뒤를 돌아볼 거야!
5: 핀핀, 어떡하려고?
6: 꽃을 다시 심어줄 거다, 핀.

0: 둘이 다 꺼져버렸잖아.
1: 너구들님이, 너구들님이 어디갔지?
2: 너구들님은 잊어. 우린 마법사라고.
1: 하지만
2: 마법사는 마법으로 노력하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1: 아, 찾았다.
2: 에너지를 넣는 주문. 준이, 마법을 쓸 시간이야.
3: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4: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도니, 변신.
2: 주문은 다 외웠지, 준이?
3: 뭐 그런 것 같아.
4: 주피 주피 주피 주.
2: 아클라타의 에너지로
4: 수사라 힘이야. 크게 크게 마구마구 수사해라.
1: 아, 준이 뒤에 그런 말은 없는데.
3: 뭐?
1: 실패했나 봐.
2: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고.
5: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6: 이 책은 그냥 재미로 봐야죠. 맨 뒤에 써 있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자신을 믿으면 돼. 실수하고 틀리면 뭐 어때. 부족한 건 모두 채워나가.

0: 너구 들림이 또 필요한가요?
1: 괜찮아요. 그렇지?
2: 로블리, 죄송해요.
0: 자, 늦었네요. 모두 잘 시간이 지난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다 치우냐고!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조섬이랑 가재놀이, 종이 올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다.
0: 내일도.

0: 왜 그래 곰마? 너 스키 탈 줄 몰라? 그게 뭔데? 운동하는 거야?
1: 응.
0: 나도 같이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 참, 이 정도로는 안 돼.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

이번엔 뭐 할까? 아! 공유에서 점프하기! 아이, 걱정 마. 으르렁 소리도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말하면서 괜히 그런다니까.

거지.

좋아, 이제 마지막 운동이야.

건무니가 너무 잘 어울려. 건마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운동을 해볼까?

0: 뭐야? 어? 이게 다 뭐죠? 아! 대체 이게 다 뭐냐고요? 아니 이게 뭡니까?
1: 어? 어? 엄마야, 저기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0: 아, 답답하군. 아. 최고 호텔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긴 어떻게 오셨죠?
1: 자,
0: 앉으세요.

신사숙녀 어린이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멋진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결승에 오른 두 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분명히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까요? 현재는 한 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 골대 앞으로 가져갑니다. 보셨나요? 수비수와 공격수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아, 네, 저 선수는 경기에서 빠지는군요. 아, 오늘 공격을 뗄 수가 없네요. 양 팀 선수들 멋진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슛! 골! 골입니다! 네! 환상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경기가 중단됩니다. 공격수 한 명이 나가는데요.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크고 훌륭하군요. 이게 바로 최고의 호텔다운 모습이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 호텔에서 한번 일해보실래요? 이걸 나한테? 고마워요.

0: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1: 응급환자 발생! 콩지르비 구급차 출동!
2: 엑스레이 찍을게요.
1: 상처가 났네요.
3: 진짜 받고 주사도 콩!
1: 통지밴드 주세요.
3: 알약이 짠!
4: 입원이 필요합니다.
1: 주사 싫어!
3: 콩지르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5: 여기구나. 진짜 있네. 로큰롤 타워다.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6: 응, 물론이지. 응? 넌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지. 5의 베스들이 원래 그래.
5: 5의 베스들?
7: 우리는 5의 베스들. 하이파이브.
5: 신나게 놀아볼까?

높이 올라가죠. 우리 따라가볼까 밴드의 리더니까 우와 하이파이브. 우두개면 여행 떠날 로켓선을 만들어 시 발사.

15. 나를 따라 계속해. 오사는 20. 오오는 25. 오육은 30. 이렇게 계속해. 오칠은 35. 오팔은 40. 오구는 45. 45.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희망이 와!
2: 희망이!
3: 자, 이제 곧 희망이와 실망이, 실망이와 희망이 두 마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둘 중 이기는 마음이 희민이를 향한 저 마이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 준비!
4: 세상엔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오늘 희민이한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희망!
5: 아니, 세상엔 슬프고 속상한 일도 많아. 오늘도 희민이를 실망시킬 거야. 희망!
4: 어림없어. 나 희망이가 있는 한 실망이 네가 있을 곳은 없다. 이야!
5: 이렇게 지다니 실망이 실망이다.
3: 희망이 승!
4: 야호! 희민아, 오늘도 아주 희망찬 하루가 될 거야. 희망!
6: 안녕, 난 희민이야.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좋은 일만 많을 것 같거든. 지아야! 지아야!
7: 응? 안녕?
6: 우리 토요일에 같이 공연 보기로 한 거 진짜 재밌겠지?
7: 공연? 무슨 공연?
6: 아니, 우리 악당 크크의 데모험 같이 보기로 했잖아.
7: 아, 나 그거 못 보는데.
6: 어? 어?
7: 나 토요일에

0: 여행가.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말했다는데 못 들었어?
1: 못 들었어.
0: 그냥 다른 친구랑 봐. 알겠지? 난 그거 봤는데 어떤 마을에 외계인이 살거든? 그러니까 그게 외계인 마을인 거야. 근데 그 크크가
1: 외계인. 난 그거면 지아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지아는 아닌가 봐.
0: 인정들이 달리기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2: 괜찮아! 희민아! 그럴 수도 있어! 힘내! 알았지? 희마!
3: 저리면 돼! 오늘도 세상은 희민이를 실망시키는구나. 아니, 지아는 어떻게 희민이랑 공연을 안 볼 수가 있지? 지아는 희민이를 싫어하나 봐.
2: 지아가 일부러 같이 안 보는 게 아니잖아. 여행 가서 못 보는 거잖아.
3: 아, 몰라, 몰라. 실망했다고, 실망했어.
2: 저리 미쳐. 실망하지 마, 희민아. 너에겐 아직 희망찬 일이 남아있어! 응! 하! 희민이 오늘 줄넘기 20번 도전하는 날이잖아! 도전 성공해서 칭찬 도장 2개 받을 거잖아! 희망!
4: 아, 맞다! 오늘 줄넘기 하는 날이지?
5: 자, 우리 오늘 줄넘기 몇 개 도전하기로 했죠?
6: 20번이요!
5: 맞아요. 오늘 줄넘기 20개 도전 성공한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특별히 칭찬 도장 2개 찍어줄 거예요. 와!
7: 아, 20번 너무 어려운데?
8: 아닌데? 20번 너무 쉬운데?
9: 너는 줄넘기 잘하니까 그렇지.
10: 맞아.
5: 그럼 우리 희민이부터 도전을 한번 해볼까?
8: 네! 그래!
5: 자.
4: 줄넘기 20번. 멋지게 성공할 거야.
5: 준비.
9: 실패!
11: 나도 인정합니다!
1: 어떡해. 나 집에선 잘했는데?
5: 자자자자! 희민이가 첫 번째 순서여서 긴장을 했나봐. 희민아, 다시 한번 해볼까?
1: 다시요?
2: 그래!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희민아!
3: 아니, 다시 해도 실패할 거야. 줄넘기 20번을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야.
5: 희민아, 다시 해볼까?
1: 선생님, 저 그냥...
12: 와! 비사! 비사! 실망해서 포기하려는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희민이를 마음의 방으로

0: 미쳐!
1: 싫어! 너나 미쳐! 비키라고! 미쳐! 너는 누구야? 어? 희민아! 안녕! 난 너의 희망찬 마음! 희망이!
2: 난 너의 실망하는 마음, 실망. 나 방금 너 줄넘기 도전에 실패해서 엄청 실망했어. 너도 실망했지?
3: 응. 나도 줄넘기 20번 성공할 줄 알았거든.
2: 그러니까 앞으로 줄넘기 도전 다신 하지 마. 분명 넌 또 실패하게 될 거고 그럼 또 실망하게 될 테니까.
1: 아니! 실망할까 봐 안 하면? 그럼 희민이 계속 줄넘기 못하게?
2: 그럼! 줄넘기 다시 해야지!
3: 싫은데? 나 줄넘기 나중에 또 할 거야!
2: 뭐?
1: 그래! 희민이가 얼마나 줄넘기를 좋아하고 잘하는데 줄넘기 수업하는 날마다 희민이는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하하! 그치?
2: 그럼 제가 너랑 공연 못 본다고 해서 너 쟤한테 엄청 실망했잖아.
3: 응.
2: 그럼 앞으로 쟤랑 안 놀 거지? 그치?
3: 아니 나 쟤랑 또 놀 거야.
2: 아이 희민아, 너 지아랑 놀다가 그럼 또 실망하게 될 테고 또 슬퍼지면 어떡하려 그래?
3: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2: 뭐?
3: 난 지아 좋아. 그래서 계속 같이 놀 거야.
1: 그래, 그래야지.
4: 그래? 난 희민이 마음 알겠는데? 희민이는 희민이가 좋아하는 지아랑 공연 보는 걸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아가 공연을 못 본다고 하니 그만큼 실망했던 거지. 그리고 희민이가 잘하는 줄넘기도 당연히 성공해서 도장 두 개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못해서 또 그만큼 실망했던 거야. 한마디로 희망이 아주 컸던 것만큼 그게 잘 안 돼서 실망도 아주 아주 크게 느꼈던 거야.
2: 그러네.
4: 누구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면 실망할 수 있어. 그럴 땐 기분이 푹 가라앉고 슬퍼질 수도 있지. 그래도 희망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안 그래?
1: 맞아! 희민아, 우리 다시 줄넘기에 도전해보자. 어때?
3: 좋아!
2: 그럼 난 사라져야겠다. 안녕.
4: 어? 어?
3: 네? 희망아, 어디 갔어?

0: 나 왜 찾아? 난 네 기분만 나쁘게 하는데.
1: 그래도 실망이 네 덕분에 알게 된 게 있어. 진원끼를 더 잘하고 싶은 내 마음. 지하를 엄청 좋아하는 내 마음. 알려줘서 고마워.
0: 그래. 앞으로 내가 또 나타나도
2: 걱정 마. 실망이 네가 나타나도 나 희망이가 옆에 있을 거니까.
3: 그래, 맞아. 희망이랑 실망이 너희 둘은 서로 반대지만 이렇게 계속 같이 가게 돼 있어.
0: 그러네.
2: 이해.
4: 희민아. 희민아. 희민이 준원께 다시 도전해볼까?
1: 네, 다시 해볼래요.
4: 좋았어. 자, 그럼 준비 시작!
1: 할 수 있어.
5: 둘, 셋, 넷,
1: 약간 실망했지만
5: 아홉, 열, 열, 열, 열, 열, 열,
1: 이번엔 잘할 거야.

0: 도전 출발! 이민이 너무 잘했어! 자, 칭찬 도장 꾹! 하나 더! 꾹! 우와, 좋겠다! 자, 다음 도전해볼 사람! 오케이, 그럼 윤호 먼저! 자.
1: 역시, 희망을 갖고 도전하길 잘했어. 하나,
2: 둘, 셋, 넷, 다섯, 여섯.
1: 나 지아한테 다시 말해볼래. 지아야, 너 여행 갔다 와서 우리 형 같이 보자.
2: 그래.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3: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4: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5: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6: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7: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8: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9: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10: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11: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2: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3: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4: 촉법 소년인데요.
15: 불이 났어요.
16: 그랬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4: 김치 하우스에서
5: 해먹는 치즈를
4: 따라다니네. 김치 하우스에서
5: 밥 먹자. 잘 불러?
6: 그럼 운동해야지.
5: 응?
4: 김치 하우스에서 김치 달궈주세요.
5: 자니?
7: 바르게 달리는 스포츠.
8: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9: 싱싱, 쌩쌩, 주의!
10: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1: 자동차가 싱싱싱.
12: 고마, 나도 해볼래.
11: 그래,
12: 달려라. 싱싱 싱싱싱.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11: 그러자.
13: 어? 이게 웬 목도리예요?
14: 오늘 내가 한글 파괴를 하면 바람이 싱싱 불며 엄청 추워질 거야.
13: 와, 저 추울까봐 챙겨주시는 거예요?
14: 그래.
13: 와,
14: 엄청 따뜻할 거야.
13: 역시 천지 대장님밖에 없... 아, 그때 너무 더워요.
14: 참아!
13: 어?
14: 다 널 위한 거야.
13: 아, 네.
15: 허락되지 않아.

0: 이럴 수가.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1: 우리가 막았어야 하는데.
2: 대왕별님, 저희가 가서 파괴된 글자를 꼭 찾아올게요.
0: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읒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3: 춥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4: 잠깐만, 모모마.
5: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6: 네?
7: 치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라면
8: 아, 치약 아닐까?
1: 치약? 아, 사람들이 치카치카를 못하게 치약을 없앤 곳일 수도 있어. 내가 가볼게.
9: 치약?
1: 치약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7: 치약이 아니면...
8: 아! 참외!
5: 내가 참외밭으로 가볼게. 왜 이렇게 춥지? 참외는 이상이 없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3: 그쵸? 조금 아까부터 바람이 엄청 싱싱 불어요.
5: 엄청난 추위야.
8: 추위. 추위에도 치과 이응이 들어가요.
10: 아, 그러네.
1: 이제 알겠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추위였어.
2: 아, 추위 글자에 씽씽 마법을 걸어서 찬바람이 씽씽 불게 만든 거로군.
3: 나 추운 거 싫은데.
2: 세상이 다 얼어붙기 전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11: 좋아요.
12: 자음 모음
11: 변신.

0: 추워.
1: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0: 저기 치읓하고 이응이 있어요.
2: 치읓하고 이응이 눈사람 위에 있네.
3: 추의 글자가 콩콩 얼어서 눈사람이 된 것 같아.
1: 어서 글자를 찾자.
4: 천지
0: 개벽?
5: 글자를 찾게 둘 순 없지.
6: 어, 천지 대장님, 한글 세계가 다 얼어버리게 눈보라가 쌩쌩 불게 하는 건 어떨까요?
5: 오호, 바람에 휘몰아쳐 세차게 날리는 눈, 눈보라. 좋은 생각이군. 쌩쌩, 눈보라가 쌩쌩. 그런 우리 잠시
1: 먼저 천지를 막자.
7: 알았어.

0: 콩콩 아야 말이야.
1: 받아라 등등치.

0: 큰일 날 뻔했군.
1: 뿅망치와 부메랑으로 공격을 할 줄이야. 근데 천지 대장님, 목도리 더 없어요? 너무 추워요.
2: 어떡하지? 이제 더 춥게 만들 거야. 각오해.
0: 천지 강화!
1: 천지대장님 너무해. 자기만 맞고.
0: 두고 보자. 한글 용사.
1: 천지대장님 같이 가요.
3: 천지야, 개벽이 도망쳤어. 그럼 시작해볼까?
4: 응.
3: 장 마법진! 문 마법진!
5: 기역, 으, 그,
2: 지읒, 이, 치.
6: 디귿, 아, 다.
2: 그, 치.
6: 다.
5: 쌩쌩 불던 눈보라가
6: 그치다!

0: 눈보라가 그쳤어. 와!
1: 이제 눈사람에서 글자만 찾으면 돼. 하!
2: 돌아와. 한글.
3: 운은 내가 쓸게. 헛! 겨차! 욕망치로 우! 위는 우리들이 힘을 합쳐야 해.
4: 응, 좋아.
3: 욕망치! 대각봉!
5: 합체! 합체!
3: 우와 이가 만나 위! 겨!
1: 모음아, 자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0: 네! 슈시, 우를 만나 추! 이응, 위, 위! 추위!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눈물아가 쌩쌩! 아까 너무 추웠어.
7: 맞아.
0: 그래도 그 눈으로 예쁜 눈사람 만들었잖아.
8: 얘들아, 이렇게 추울 땐 찐빵이 최고지.
0: 우와, 맛있겠다.
8: 어, 먹자.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2: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3: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4: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5: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7: 지구 영웅!

0: 뒤죽박죽 문의.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 천지대장님!
2: 응? 개벽? 어디서 나를 부르는 거지?
1: 유후! 저 여기 있죠!
2: 오호, 감쪽같이 잘 숨었군.
1: 그쵸! 제가 만든 숨어숨어 벽지인데요. 이건 숲에 숨을 때 쓰는 나뭇잎 무늬 벽지죠!
2: 무늬만 바꾸면 어디에서든 숨을 수 있겠군. 무늬를 바꾼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0: 그렇게 뒤죽박죽 놓으면 어떡해.
1: 귀찮은데.
0: 꽃무늬는 꽃무늬끼리, 곰돌이 무늬는 곰돌이 무늬끼리, 같은 무늬끼리 짝을 맞춰야지.
1: 알았어.
2: 깔끔하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여럿이 마구 섞여 엉망이 된 모양. 뒤죽박죽. 좋아. 헛! 헛! 디귿. 위. 뒤. 지읒. 우. 기역. 죽. 비읍. 아. 기역. 박. 지읒. 우. 기역. 죽. 뒤죽박죽.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천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6: 천지. 한글을 파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군.
7: 내가 더 빨리 날아갔어야 했는데. 우리 어서 파괴된 글자를 찾자.
6: 그래야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0: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다는 거죠?
7: 맞아.
0: 미음과 니은이면... 아! 마늘!
7: 마늘? 마늘이라면... 마늘은 괜찮은 것 같아.
0: 마늘이 아니면... 아! 마녀! 마녀에도 미음, 니은이 들어가잖아.
5: 오, 그래! 마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마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 모두 사라지지 않았어.
0: 마녀도 아니면 뭐지? 어? 이거 왜 이래?
7: 잠아, 무슨 일이야?
0: 아까 같은 무늬끼리 다 맞춰놨는데 양말이 또 뒤죽박죽 됐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잠깐, 무늬. 무늬에도 미음과 니은이 들어가요.
7: 그럼 혹시 내가 가볼게. 헛! 이럴 수가. 기린에겐 얼룩말 무늬가, 얼룩말한텐 젖소 무늬가, 젖소에겐 기린 무늬가. 동물들 무늬도 다 뒤죽박죽이 됐어.

0: 천지가 무늬 글자에 뒤죽박죽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무늬 글자를 찾자. 그럼 뒤죽박죽된 무늬가 제대로 돌아올 거야.
0: 참, 몸 모두 준비됐지?
2: 네!
3: 자음! 모음! 변신!
4: 쉬운 이 무엇인

0: 어서 글자를 찾자.
1: 네.
2: 네.
1: 어? 저기 미용 니은이 있어요.
2: 우와, 무늬 글자야.
3: 하! 어? 찬지? 이렇게 해도 찾을 수 있을까? 숨다. 무늬 글자가 숨다.
4: 꽁 숨어버린 것 같대.
3: 천지, 각오해라!

0: 뿅망치로 아! 아오!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0: 어디 어디 숨었을까?
1: 못 찾겠어. 어? 저기 있어. 줄무늬를 하고 숨어 있었어.
2: 하! 무늬가 계속 바뀌어서 찾기 어려울걸.
1: 어떡하지? 꽁꽁 숨어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3: 글쎄. 아! 표시해놓으면 어떨까?
1: 표시? 어떤 표시?
3: 태극무늬 어때?
1: 태극무늬?
3: 오! 좋다!
4: 좋은 생각 같아. 어서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0: 마법진!
1: 뭔 마법진?
2: 티읕, 에, 페. 기역, 으, 기역. 극, 페, 극.
3: 붙이는 건 내가 할게. 한글 마법! 붙이다! 태극 무늬를 붙이다!
4: 어? 태극 무늬 예쁘다!
5: 이게 예뻐? 날 이걸로 만들다니! 두고 보자.
4: 어? 천지대장님!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0: 저기 꽃무늬를 하고 꽃밭에 숨었어.
2: 그런데 태극무늬 때문에 너무 잘 보이네.
1: 역시 생각대로야.
3: 그럼 글자를 찾을까?
0: 네.
3: 하! 돌아와 한글.
2: 오늘 내가 쓸게. 지어차 욕망치로 무. 의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지어차 태극봉으로 이. 지어차 으와 이가 맞나? 의.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니은이 우를 만나 무. 니은이 위를 만나 니. 무니.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뒤죽박죽 바뀌었던 무늬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 수고 많았다. 자우마, 모우마.
0: 와, 예쁘다!
1: 모우미, 넌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
8: 난 별무늬.
1: 아! 자!
8: 오, 자우미, 넌?
1: 난 꽃무늬.
8: 그런 예쁜 분홍색 꽃무늬를.
1: 자.
7: 모음이 자음이 스티커 놀이 하는구나.
1: 할아버지는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요?
7: 할아버지는 얼룩무늬.
1: 얼룩무늬? 아, 호랑이 얼룩무늬요?
7: 아니.
1: 아, 얼룩말에 얼룩무늬?
7: 아니, 아니. 할아버지는 표범의 얼룩무늬가 제일 좋아요.
0: 와, 얼룩무늬 멋져요.
7: 이야, 별무늬도 멋져요. 이야, 짜잔, 별무늬.

0: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어쩌지? 거대 망

0: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여성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거지쇼.
1: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0: 페파피그
2: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3: 성공이다.
4: 착한 발생
3: 도망쳐. 나가봐라.
2: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5: 엄마폰 말고 때판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사건형 사진 3천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6: 업파즈 하면 플러스.
7: 블루그램?
8: 플러스.
5: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9: 똘똘이 엄마들!
10: 새말돌이 엄마돌이!

0: 하는 마라톤 코치.
1: 팔팔팔은 런던 마라톤에 대비해 열심히 훈련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팔팔랑 뱀 사다리라는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네요.
0: 제 차례죠, 아빠.
2: 그래, 페파.
0: 3, 3, 나와라, 3.
2: 그런데 온 네 말대로 3이 나올 리가.
0: 진짜 3 나왔다, 만세.
2: 말도 안 돼.
0: 하나, 둘, 셋, 쭉. 내가 이기겠다.
3: 당신 편지 왔어요.
2: 드디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붙었네. 나 붙었어.
3: 만세.
0: 뭔데요?
2: 얼마 전에 신청한 런던 마라톤. 아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된대.
3: 축하해요, 여보.
0: 아가씨!
2: 내 훈련 앱 소리네.
4: 훈련 시간입니다.
2: 미안한데, 페파. 게임은 훈련 끝나고 하자.
0: 하지만 제가 거의 다 이겼는데요.
3: 어우, 내 정신 좀 봐. 요가 수업 들으러 가야 되는데.
2: 그럼 같이 나갈까요?
3: 그럼 수업 갔다 올게요. 당신도 훈련 잘해요.
2: 고마워요. 안녕.
0: 이게 다 뭐예요?
2: 새로 만든 우리 홈체육관 멋지지? 마라톤은 말이야,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이 튼튼해야 끝까지 달리거든.
0: 하지만 저는...
2: 게임 끝내고 싶은 거 아는데 나중에 하자. 그 대신 아빠랑 같이 운동해 볼래?
0: 아니요, 됐어요.
2: 그럼 아빠 코치를 해주는 건 어때?
0: 그게 뭔데요?
2: 사람들이 더 튼튼해지게 옆에서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0: 제가 아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요?
2: 그렇지.
0: 그럼 제가 코치할게요.
5: 우리 딸도 운동하라고 해놓은.
0: 조지도 도와준대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대요.
2: 잘 됐네.
0: 이제 내려요. 달려라, 공룡! 달려요, 아빠! 더 빨리요! 얼른 저 공룡 잡아요!
2: 예, 꼬치님.
0: 저걸로는 어림없겠다. 슝! 슝! 이게 훨씬 낫다.
2: 아빠 어땠어?
0: 좋았어요.
2: 그게 아니라 얼마나 빨랐냐고.
0: 그야 모르죠.
2: 뭐야, 시간 안 잰 거야?
0: 몰라. 네.
2: 좋아, 다시 하지 뭐. 타이머 준비해. 시작.
0: 무슨 타이머?
5: 나

0: 네! 계속해요, 아빠! 계속!
1: 동기동기동!
0: 또요, 아빠! 네, 시간 잴게요. 최대한 빨리 기저귀 갈아요, 아빠!
1: 알았어.
0: 하나, 둘, 셋! 아! 잘했어요, 아빠!
1: 잡았다! 내가 해냈어! 맞지?
2: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훈련 중 제일 빠른 기록입니다.
0: 예!
1: 좋았어!
0: 잘했어요, 아빠! 이제 아까 하던 게임 끝내요! 만세!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3: 마라톤 훈련 잘했어요?
1: 너무 잘해서 탈이지. 아이고.
3: 그런 것 같네요.
1: 페파가 내 코치를 했어요.
3: 어머, 우리 페파가요?
0: 네! 제가 코치였어요. 오늘 뱀 사다리 챔피언도 바로 저예요.
4: 페파 아빠는 런던 마라톤 훈련이 즐거웠어요. 페파는 그런 아빠를 코치하는 게 더 즐거웠고요.
0: 마라톤! 런던 마라톤.
4: 오늘은 런던 마라톤 대회를 하는 날이에요. 팔판의 가족도 아빠를 응원하러 모두 대회에 왔어요.
1: 나 왜 이러지? 막상 한다니까 좀 긴장되네.
0: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아빠!
3: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아동자선단체에 기부할 돈도 많이 모았고요.
1: 고마워요, 페파 엄마.
2: 참가자들은 모두 출발선으로 오세요.
1: 나야, 나.
3: 알았어요, 다녀와요. 사랑해요, 여보.
0: 사랑해요, 아빠.
1: 갑시다, 페파 아빠.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자고요.
5: 가요.
1: 아하, 비켜, 비켜.
5: 이따 결승선에서 봐.
3: 힘내요, 여보.
0: 여기, 아빠. 이쪽이에요, 아빠. 아빠 뒤,
3: 페파 아빠 제발.
2: 모두 제자리에. 준비. 네, 제발.
1: 좋아, 가자!
0: 엄마, 아빠는 언제 이기시는 거예요?
3: 글쎄, 대회가 끝나려면 몇 시간이 있어야 될걸?
0: 몇 시간이요?
3: 게다가 아빠는 마라톤이 처음이라 이기긴 어려워.
0: 그럼 우리 집에 가요.
3: 잠깐! 아빠가 결승선을 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야. 알겠지?
0: 네, 엄마.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요.
3: 자, 이럴 때 쓰라고 엄마 가방에 있는 거지? 짜잔! 여기가 좋겠다.
0: 내 거야. 이거 내 샌드위치야, 조지.
6: 내 거야.
3: 똑같은 거야. 똑같은 샌드위치인데 왜 싸워?
2: 저기 오네요. 주자들이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고 있어요.
1: 힘내자.
0: 잡아, 조지. 아야. 미안해, 조지.
3: 어머, 안 다쳤니?
0: 다 그렸는데 종이 더 있어요, 엄마?
3: 남은 종이라고는 비상용 휴지뿐인데. 결승선이다. 지금 결승선에 가 있어야 돼.
2: 건너고 있습니다.
1: 힘들어. 저 좀 태워주실래요?
7: 운행 안 해요. 달려.
0: 빨리요, 엄마.
3: 알았어. 이쪽. 아니, 이쪽이야.
0: 이쪽이요. 가요, 엄마. 결승선이에요.
3: 간신히 도착했네.
2: 네, 올해 런던 마라톤 대회 우승자는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맞아.
1: 내가 마라톤에서 이겼어요.
0: 우리 아빠 아닌데요?
3: 맞아, 아빠 아니네. 미안한데 얘들아, 아빠가 완주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알았지?
6: 언제까지요?
0: 괜찮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휴지 좀 쓸게요.
3: 좋은 생각이야, 페파.
1: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3: 저기 있다. 화장실 펴.

0: 난 할 수 있어.
1: 파이팅.
0: 내가 해냈어.
2: 안돼. 변신사를 통과했네요.
0: 오, 이게 다 뭐야?
3: 처음엔 샌드위치를 놓고 싸웠어요. 다음은 이비가 응가를 했고, 다음은 조지가 공놀이하다 맞아서 울었어요. 그 다음엔 버스를 탔고요. 이제 여기 아빠랑 있어요.
0: 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려면 많이 힘들었겠다.
4: 페퍼는 아빠가 런던 마라톤을 완주한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페퍼 아빠가 마라톤을 완주한 걸 모두 자랑스러워하는군요.

0: 이어서 메카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개인구비스다! 예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4: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7: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8: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98세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옥스포드 항운 스와트!
2: 성공이다!
3: 잠깐만, 쌩!
2: 도망쳐! 나 잡아봐라!
1: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 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4: 고마워 로이드. 시간 내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덕분에 오늘 프리티빅 독서의 날 행사가 가능해졌어.
5: 시민 모두가 같은 책 읽는 행사? 나도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재밌게 해.
4: 그럴게. 아우 정말 기대된다.
6: 불러보자. 뭐? 뭐냐? 쓰레기, 쓰레기.
7: 뭐?
6: 책!
7: 오, 아하, 아하, 아하,
6: 책. 쓰레기,
7: 책.
6: 쓰레기,

0: 책. 책 쓰레기야.
1: 아니야.
0: 책을 구해라.
1: 책을 구해라.
2: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착하면 저기 쌓여있는 책들 중에서 어떻게 책들이 사라.

0: 러브랑 이지야. 안녕.
1: 메카필더,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니까 노란 책들을 바로 여기 쌓아뒀는데 몽땅 사라졌어.
0: 책이 없으면 오늘 프리티빅 독서의 날인데 애들이 책을 못 읽고.
2: 우리가 그 책들을 못 찾으면 아이들이 책을 못 읽을 거라고.
3: 아우, 이런.
0: 어떤 상황인지 알지?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3: 시험하고
2: 해결한다.
0: 좋아, 메카들. 없어진 책들을 제 시간에 찾아와서 함께 책 읽기를 하게 하자.
2: 이럴 때 필요한 장치가 나한테 있잖아. 바로 굴러라 눈동자. 자동차, 자동차, 엄청 큰 쿠키. 잠깐, 뭐야, 노란 책이야. 저쪽으로 갔어.
1: 그 책들이 분명해.
0: 우리한테 맡겨요. 메카들, 저 책들을 쫓아가보자. 제트기
2: 스프링 부츠,
3: 롤러벤치.
2: 어디에도 책이 보이질 않네. 어디로 갔지?
0: 흩어져서 찾자. 소방서에서 다시 만나.
2: 알았어.
0: 책들아, 책들아.
4: 안 보이네.
2: 여기도 없어. 엄청 큰 쿠키를 찾았네.
3: 책을 찾아야 해. 책?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메카일머 보이질 않아. 하지만 메카일머는 이런 상황에서도 볼 방법이 있지. 가오 메카 자이언타! 메카일머 이제 훨씬 잘 보인다.
5: 안녕 메카일머.
3: 안녕하세요.
6: 책을 구해라.
2: 책들아, 어디에 있니?
6: 위로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니야.
2: 오, 너 메카 자이언트가 됐구나.
3: 아, 근데 큰 건 도움이 안 돼. 메카 자이언트 엘모, 너 노란 책을 찾지 못했어.
4: 나도 그래.
2: 아, 쿠키 가게에도 책은 없었어.
3: 근데 아직 도시 전체를 찾아보진 못했잖아. 저기, 저거 노란 책들 아니야?
6: 책.
0: 그래, 맞아. 메카들, 가보자.
6: 책.
0: 쟤네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개들이야?
3: 와, 쟤는 화성인들이잖아.
2: 저기 메카엘모. 쿠키 타이머 거의 다 됐어. 곧 원래대로 작아질 거야.
3: 쉬, 화성인들이 네 목소리를 듣겠어. 이란.
0: 놀라지 마. 우린 너희 친구야. 봐.
3: 안녕. 만나서 반가워. 엘머는?
2: 시간 다 됐어.
5: 와.
3: 화성인들이 그 책을 갖고 있어.
2: 화성인들?
3: 그래, 쿠키. 화성인들, 어서 가보자.
2: 아, 뭐야. 책이라도 읽고 있어야 하나.
0: 이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알겠다.
2: 오, 그래, 그렇지. 거의 다 왔어. 안녕.
0: 화성인들이 전부 설명해줬어. 얘들은 책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줄 알았대. 그래서 책들을 구해주려고 가져온 거래.
5: 쓰레기 아니야.
6: 책을 구하라. 아니야. 책.
3: 그럼 우리가 도서관으로 책을 가져가도 되지? 아이들이 프리티빅 독서의 날에 읽을 수 있게.
6: 책을 읽어.
0: 가서 바보한테 알려줘야겠어. 우리가 해냈어요. 노란 책들을 찾았어요.
1: 시간에 딱 맞았어. 책 읽기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 혹시 12시까지 전부 갖다 줄 수 있니?
0: 어우,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가져와야겠어요. 메카네! 여기 있는 나머지 책들도 12시까지 전부 도서관으로 옮겨야 돼.
2: 서둘러야겠다.
3: 우리가 메카 자이언트가 되면 되잖아. 아, 메카이모가 아까 자이언트 파워를 다 써버렸지? 아이코.
0: 상자에 넣으면 내가 날아서 옮길 수 있어.
2: 그럼 먼저 상자를 가져와야지. 책을 상자에 넣어야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뭔가 더 좋은 방법 없나? 어?
5: 잘 잡았다, 와.
3: 우와, 판자가 기울면서 테이프를 날려보냈어.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0: 얘들아, 우린 저 책들을 도서관까지 옮겨야 해. 여기서부터 저 아래로. 이럴 경우 지렛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지렛대란 아주 간단한 장치로 한쪽을 아래로 누르면 반대쪽에 있는 물건이 위쪽으로 올라가. 이때 엄청나게 세게 아래로 누르면 반대쪽에 있는 물건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갈 거야.
2: 그럼 책을 이쪽에 올려놓고 반대쪽을 세게 누르면 저쪽으로 날아가겠네. 어서 시험해보자. 이 계획 잘 될 것 같아.
3: 그럼 어떻게 해야 책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 멀리 도서관까지 가게.
2: 오, 내가 더 세게 치면 어떨까? 있잖아. 나와라, 망치손.
3: 메카이모도 도울게. 이렇게 방향을 도서관 쪽으로 틀어서.
0: 어서 시험해보자. 세게 치는데 너무 세게는 안 돼. 도서관을 지나치면 안 되니까.
2: 그럼 간다, 메카에비. 이야! 우와, 책이 도서관으로 갔어. 성공이야.
0: 됐어요. 우리가 책을 빨리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바로 지렛대요.
1: 서둘러줘. 아이들이 독서 행사가 늦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 12시에 시작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
0: 시간이 없어.
2: 시간 없대. 지금 날려야 해. 당장.

0: 책!
1: 이제 더 없어. 책들을 다 날려보냈어.
0: 좋았어.
2: 예, 하하.
0: 우리가 해냈어. 이런, 뭔가 잘못됐나 봐.
3: 다른 애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없어요. 흥.
0: 이지만 책을 못 받았어. 근데 남은 책이 없잖아.
2: 잭, 잭, 책을 찾아. 오, 에베베베베베베베베베.
1: 책이 한 권 더 있었어.
0: 잘했어. 이 책은 이집도.
1: 책마다 이지.
4: 지렛대를 만들어서 책들을 날려보내 도서관에 가져왔고 제 시간에 책 읽기를 할 수 있게 됐어.
5: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다 같이 책 읽자.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프리티빅 독서의 날을 살렸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니?
4: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냈지.

0: 너희를 구해준 데 대한 선물로 너희의 도서 대출증을 만들었어. 언제든지 꼭 다시 놀러오렴.
1: 오, 책. 안녕.
2: 안녕.
3: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4: 출동할 시간이야.
5: 잘 돌아가고 있네. 이제 슬라임을 내보낼 시간. 어? 그 많던 슬라임이 어디로 갔지? 어, 이런.

0: 프리티 빅시티는 슬라임 천지래. 아주 끈끈해. 메카빌더, 슬라임 공장에서 엄청 끈끈한 슬라임을 뿜어대고 있어.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원을 끄는 건데 엄청 끈끈한 슬라임에 달라붙지 않고 거기까지 갈 방법이 없어. 도와줄 수 있을까? 부탁이야.
1: 어, 메카 자이언트 일모가 할 수 있어요.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1: 어, 메카 자이언트!
0: 엘모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1: 이 메카 엘모만 믿어? 이 스위치 너무 뻑뻑해서 안 움직여요.
0: 그럼 비상용 지렛대를 써봐.
1: 비상용 지렛대라고요? 됐어요.
0: 성공했구나. 고마워.
2: 엄청 끈끈한 슬라임 발사기가 멈췄어. 와, 끈끈한 슬라임 발음부터 어렵네.
1: 어, 이런, 저기 봐. 사람들이 슬라임에 달라붙었어.
2: 정말 큰일이네. 할머니도, 우리도 붙었어. 우리가 구해야 해.
0: 어, 시간 다 됐다, 메카 엘모.
2: 자, 그럼 메카들, 출동하자.
1: 조심해. 슬라임 밟으면 안 되니까.
2: 우와, 사방에 슬라임이 널렸어. 준비됐지, 메카들? 먼저 친구들부터 구하자.
3: 오, 세상에.
4: 얘들아!
2: 그 다음 슬라임들을 없애야 해. 또 무언가가 달라붙기 전에. 아, 저렇게 말이야.
4: 도와줘, 메카빌더. 내 쿠키 트럭이 붙었어.
0: 우리가 구하러 갈게, 쿠키들아. 아니, 마위 말이야.
1: 메카이비? 메카쿠키 몬스터? 흩어져서 다니면서 붙은 사람들 떼어주면 훨씬 빠를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난 스카이 콩콩을 맡을게. 메카 엘모는 쇼핑카트를 맡아. 메카 쿠키 몬스터는 뭘 맡냐 하면
0: 쿠키 트럭이라고 해줘. 제발 쿠키 트럭.
2: 쿠키 트럭이야.
0: 좋았어.
1: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2: 계획하고

0: 나간다! 어, 이런.
1: 도와드려요. 메카앱이 와줘서 다행이구나. 슬라임 때문에 콩콩 뛸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떼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똑바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시험해볼게요. 성공이에요. 고맙다.
0: 야, 에이, 왼발 드디어 때렸다. 오른발은 아직 붙어있지만.

0: 넘어지지 마. 넘어지면 안 돼.
1: 손이 닿질 않아요. 이 슬라임 때문이에요. 하지만 메카일무에게 도움될 도구가 있어요. 바로 갈갈이죠. 아니죠? 아, 잠깐만. 안에 있어요? 나왔어요. 짜잔! 튼튼한 갈고리. 이 쇼핑카트가 아주 제대로 붙었네요. 휴, 당기는 건 안 되겠어요. 메카일모에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2: 내가 도와줄게. 방금 할머니의 스카이 콩콩을 똑바로 들어올려서 떼어냈거든. 또 그렇게 해보자. 카트가 너무 무거워요.
3: 미안해. 수박을 싸게 팔길래 많이 샀거든.
1: 이번엔 같이 들어보자. 맥클모가 도와줄게. 내 갈고리를 이용해서 도르래처럼 써보는 거야.
2: 오, 좋아.
1: 됐어. 셋을 당겨. 하나, 둘, 셋.
2: 성공이야. 카트를 떼어냈어.
3: 예. 고마워, 메카빌더.
2: 별 말씀해요, 우리. 스카이 콩콩과 쇼핑 카트는 슬라임에서 떼어냈어. 쿠키가 쿠키 트럭을 떼어냈나 가보자.
0: 나도 붙어서.
2: 내가 널 들어올려서 떼어내볼게.
1: 그래, 들어올리니까 잘 떼어줬어.
2: 준비됐어?
0: 준비됐어.
2: 시작한다.
1: 성공이야, 성공.
0: 나 떨어졌다. 예헤. 자, 이제 저 쿠키 트럭 떼어주러 가자.
2: 잠깐, 메카 쿠키 몬스터.
0: 오, 그래, 맞다. 고마워.
2: 내가 트럭의 앞부분을 들어올리고, 엘모, 너는 네 갈고리와 밧줄로 트럭의 뒷부분을 들어봐.
0: 그리고 나는 갈고리와 밧줄에 들어올리는 힘을 더할게.
1: 튼튼한 갈고리! 이야!
2: 다 같이 당겨!
4: 움직이고 있어!
0: 움직인다! 점점! 오, 안 돼! 고맙긴 뭘.
2: 범퍼는 미안하게 됐어요, 바윈.
4: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0: 하지만 실패했어. 트럭이 너무 무거워.
1: 트럭을 똑바로 들어올리는 건 저 슬라임 공장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0: 맞아, 저것도 힘들었지. 네가 옆에 걸 쓰기 전엔 그게 뭐였더라?
1: 혹시 지렛대 말이야?
2: 그래! 지렛대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완벽한 도구잖아. 잘 봐. 지렛대란 간단한 장치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써.
0: 시험해보자. 아, 생각하기가 힘들어. 너무 맛있는 쿠키 냄새가 나서.
4: 꼼짝 못하는 동안 쿠키 한 판을 따끈하게 구웠지. 하나 줄까?
0: 네.
2: 고마워요. 하지만 먼저 트럭을 들어올릴 지렛대를 찾아야 해서요. 우와, 바로 이런 거예요.
4: 뒤집게 말이야? 들어올릴 때 좋지. 특히 쿠키가 바닥에 붙었을 때.
1: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우린 훨씬 더 큰 뒤집개가 필요해요. 트럭을 들어야 하니까요.
2: 저기 저 철제! 바로 저거야! 저 철제로 뒤집개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지렛대를 만들어서 트럭을 들면 어떨까?
1: 시험해보자! 메카들한테 뒤집개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지렛대 모양 좀 보려고요.
4: 물론이지!
1: 고마워요.
0: 이 철제라면 완벽한 지렛대 재료가 되겠다.
5: 메카빌드 안녕. 뭐든지 써.
2: 고마워요.
0: 고마워요, 빌리. 좋아, 메카엘모. 뒤집게 좀 들고 있어봐. 볼 수 있게. 이럴 때 필요한 건 나와라, 망치손. 아야. 이제 평평하게 하려면 증기로 올라! 덤디덤덤덤 덤디덤 덤디덤디덤. 됐다! 오, 뒤집개랑 똑같아. 시험해보자. 안녕, 마윈. 트럭 떼줄게요.

0: 했잖아. 문제 다 해결됐는데.
1: 아직 전부 다 해결되지 않았어. 길 위에 널려있는 슬라임을 다 치워야 해.
0: 알았어. 어서 하자. 감사의 쿠키 다 씻기 전에.
2: 좋았어, 메카데이. 길 위에 슬라임을 치우자.
3: 고마워, 메카빌더.
1: 자, 저게 마지막이었어.
2: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렛대를 만들어서 무거운 트럭을 들어올렸고 끈끈한 슬라임도 깨끗하게 치웠어.
3: 정말 잘했어.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3: 이거 가져가야지.
0: 쿠키다.
1: 출동할 시간이야.

0: 이어서 AI 석학 특강 넥스트 비전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3: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4: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하네.
5: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1: 자, 여기 기다렸어요.
5: 거기 앉아 있어.
6: 왜 다 떠나는 거? 진짜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옷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띠용띠용 포지텐츄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EBS 뉴스입니다. 초등학생에게 한 달 가까이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계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이번 판결의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어떤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까?
2: 예, 사건은 지난 2024년 4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담임교사가 당시 9살이던 학생에게 반 친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공부 좀 해라,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발언을 한달 가까이 반복적으로 이어갔고요. 문제를 다 풀었다는 학생에게 베낀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말을 못하고 있자 바보냐라고 나무라기도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23년간의 교사 경력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고요. 최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 네, 그런데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죄가 확정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2: 네, 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몰래 녹음한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제3자인 부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본 건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된 결정적인 근거는 이 피해 아동이 직접 남긴 일기장과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일기장에 선생님이 나를 친구들 앞에서 혼냈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등의 내용을 써뒀던 겁니다. 이 2심 재판부는 이 일기장의 내용이 꾸밈이 없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행된 아동의 진술 역시 조사 간의 유도 없이 자발적이고 일관됐다고 판단해 이를 핵심 유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의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재판들에서도 하급심 단계에서는 일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는데요. 대법원과 같은 최상급심까지 가게 되면 다수 판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게 다 하급심이에요. 그 관련 재판들이 대법원에 가서는 다 깨졌어요. 현재까지는 이게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경우가 없어요.
0: 네.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또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는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2: 네, 교육계는 녹음 배척 결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당연하다 이런 반응인데요. 만약 이런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받게 되면 교실 안에서 교사의 모든 발언이 감시당하고 녹음될 수 있다 이런 공포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점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재판에서도 피고인 교사 측은 학업 독려 목적이었다 이렇게 항변한 바가 있거든요. 교원단체들은 교육적 훈육마저도 범죄로 엮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유감인 판결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의 학업 성취를 좀 독려하는 목적으로 이제 좀 나왔었는데, 판사마다 서로 다르게 볼수 있는 여지가 지금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0: 네, 반면 장애인 단체들의 입장을 좀 볼까요?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경우입니다.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2: 예, 비장애아동과 인지 발언에서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은 9살 비장애아동이었기 때문에 직접 일기도 쓰고 억울함을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이 학생이 발달장애아동이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진술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것 외에는 학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단이 달리 없다는 건데요. 지난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와 10여 개 장애인 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 등에게는 몰래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판례가 정립된다 할지언정 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은 발언할 수 있는 방어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고도 짚었습니다. 관련해서 윤종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 비장애 학생이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들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번 판결처럼 동등하게 적용한다면 이건 뭐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살게 되겠죠.
0: 네, 금방 주호민 씨 자녀 얘기해 주셨는데,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사건, 이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2: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 녹음의 증거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특수학급에 가는 아이에게 넣어보낸 녹음기로 확보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련 재판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이 녹음 파일 안에 버릇이 고약하다거나 밉상이라는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고, 이 내용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1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고요. 2심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른 판례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2: 네, 교원단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의 이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지속적으로 내오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아동의 정상적인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가, 이 부분을 정서적 학대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교사 측은 학업 동료라고 항변한 바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입장에서는 생활 지도까지 형사처벌 영역이 돼선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도 동일선상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도 주최 추산 2만 명 규모의 교원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교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었는데요. 이때도 가장 먼저 또 많이 중요하게 주장한 내용이 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이 아동학대 행위의 내용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학교 안에서 할수 있는 생활지도와 또 정서학대 사이에 기준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인데요. 관련 법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0: 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또 아동학대는 막고 또 의사표현이 어려운 우리 장애학생들의 권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안의 분쟁이 법정으로 향하기 전에 좀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0: 네, 개학을 한지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오늘 생존 교양에서는 노원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수영 교수와 함께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와 또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개학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 맞습니다.
0: 아침마다 피곤하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직 적응 중이라고 봐도 될까요?
1: 실은 방학 동안 이제 뭐그 수면 리듬 또 달라진 생활 리듬 이런 것 때문에 개학 후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실은 흔한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입니다. 이제 벌써 한 달, 거의 두 달까지 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단순히 게으르거나 적응이 아직은 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등교를 자주 피하거나 평소

0: 좋아하던 활동, 친구 관계까지 멀리한다면 아이가 어떤 부담을 겪고 있는지 잘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1: 그런데 교수님, 1학기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다니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학기에 이렇게 학교 생활을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걸까요?
0: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1학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한 상태로 버티다가 2학기에 피로가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과 진로에 대한 압박이 2학기에도 커지고 친구 관계에서 생긴 갈등들이 점점 쌓여서 그게 이제 커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던 학생이 갑자기 뭔가 다 하기 싫어진다고 하면 실제로는 오랫동안 그 어려움을 참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차분하게 다시 좀 이렇게 되짚어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이들 보면요.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거나 또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또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정말 이런 일 종종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데요. 실은 우선이 신체 질환이 있는지 적절히 확인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특별한 이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가 꾀병을 부린다거나 아픈 척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실제로 두통, 복통, 또뭐 속쓰림과 같은 신체 증상으로 얼마든지 이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괜찮다가 등교 전 특정 수업이 있는 날이 심해진다면 학교 생활과 관련된 어떤 부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같이 살펴보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1: 네, 말씀처럼 꾀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또 매번 학교를 빠지고 쉬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0: 맞습니다. 무조건 쉬게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참고 다니라 둘다 좋은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어떤 시기가 가장 힘드냐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또 상담 선생님, 또 여러 도움을 주신 선생님, 학교에서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등교는 하면서도 아이가 가는 어떤 부담, 특정한 부담이 있다면 이걸 잘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고, 필요하면 그 사이사이 상담이라든지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단지 출석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이런 출석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적응력,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문제는 대학생이 돼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건데요. 보통 대학생이 되면 학교 생활의 자율성이 커지는데 대학생들도 정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0: 놀랍게도 이 자유가 항상 또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업과 성적 챙기기도 해야 되죠. 인간관계, 경제적 부담, 취업, 진로에 대한 걱정까지 이 모든 것이 아주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출석이라든지 생활 변화를 꼼꼼하게 살펴주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도 주변에서 한참 뒤에서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독립적인 성인처럼 보여도 이 시기에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요즘 대학생들 보면 혼자 밥을 먹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수업이 끝나면 그냥 어울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걱정을 해야 할까요?
0: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거, 요새 혼밥이라고 부르죠. 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 이 자체가 정신 건강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긴 학생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 혼자 있는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두렵거나 힘들어서 피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활동하던 학생이 갑자기 관계를 다 끊거나 외출과 수업을 피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혼자 있다, 혼자 밥 먹는다 이런 것보다 외로움, 고립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 이런 것들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혼자 지내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관찰하기로 하고, 만약에 밤새 스마트폰 보고 놀다가 낮에는 자는 하고 수업에 빠진다면 이건 좀 걱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너무 감정적으로 스마트폰만 빼앗거나 생활 태도를 꾸짖기 전에 우선 왜 밤에 잠들기 어렵고 낮에 일어나지 못하는지

0: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울이나 불안, 수면 장애가 흔한 원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늦은 시간에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수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상 시간 일정하게 한다든지 낮 시간 동안 활동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도와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석이 늘고 식사나 대인 관계까지 무너진다면 단순한 습관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고 어떤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대학생 자녀가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고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굉장히 고민되시는 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휴학 자체를 실패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말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탐색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울이나 불안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사람들을 피하려고 휴학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잘 우선 살펴보고 휴학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활하고 치료나 상담을 이어갈지 우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휴학을 결정하기보다는 왜 쉬고 싶은지 어떤 게 회복에 도움이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런데 대학생은 이미 성인이잖아요. 이런 성인인 대학생에 대해서 부모가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게 맞을까요?
0: 맞습니다. 성인 자녀의 선택 또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존중한다는 것이 어려움을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평소엔 출석이나 성적을 일일이 점검하기보다 어떻게 지내는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문제가 의심될 땐왜 그러니라고 추궁하기보다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된다.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라고 묻는 편이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부모가 참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경우,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과연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0: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또 일상생활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좀안 좋은 일로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다 해도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점차 나아진다면 조금 그거는 좀 두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2주일 이상 지속되고 결석, 관계 단절, 수면, 식사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전문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 기능이 빠르게 악화된다면 2주를 기다릴 것도 없겠죠. 특히 뭐 예를 들어 자해라든지 어떤 좀 심각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1: 네.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단순히 게으르거나 뭐 부지런하지 않다,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또안 되겠죠. 학교에 잘 다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그 마음까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10월 12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덩이랑 팽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2: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3: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4: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5: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6: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7: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8: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9: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0: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1: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2: 촉법소년인데요?

0: 전하, 고려사 편찬이 거의 마무리되어 싸웁니다.
1: 여기 고려 백성의 말이 왜 한자로만 적혀 있어?
0: 고려사는 사대부들이 읽는 역사서유입니다. 한자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1: 한자가 마땅하다니. 고려 백성은 우리말로 살았어.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로 써야 진짜 역사가 아니겠소?
0: 명 바짝께 싸웁니다.

0: 괜찮으시옵니까, 전하?
1: 괜찮다.
2: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
3: 그러게. 덩이야, 너 몸이...
2: 어? 나 왜 이래? 괭이야, 너도... 어? 왜 이래, 우리 죽는 거야?
4: 대왕님의 시간이 다 돼서 우리도 시간이 다 됐나 봐. 몸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야 돼.
2: 어떻게 돌아가?
4: 해시계. 일단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해시계부터 찾자.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야. 아유.
2: 감질나서 못하겠네. 그냥 쭉 뛰자.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0: 지금이야! 뛰어! 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개 위에 올라타!
1: 왜? 너는 어쩌려고?
0: 자, 하나!
1: 잠깐 설명은 해줘야!
0: 둘, 셋!

0: 아니 여기. 뭐야, 안 돼?
1: 우릴 여기로 보낸 그 해시계가 아닌가 봐.
0: 한양바닥에 깔린 해시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찾지?
1: 분명 단서가 있을 텐데. 동물 그림? 그래! 박물관 해시계는 한자가 있었어. 내부가 달라. 저작거리에 있는 것들은 동물 그림만 그려져 있잖아.
0: 맞다! 박물관에서 본 해시계는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적혀 있었지.
1: 장영실 아저씨 창고에 가보자. 거기엔 온갖 발명품들이 다 있을 거야.
2: 그래, 들어가, 가자.

0: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내 평생 헛것을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본 걸 안다. 정체가 무엇이냐?
1: 저인 그 신라에서 온 터운데요.
2: 아니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0: 미래에서? 아니 미래에서 어떻게?
1: 어쩌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온 거라 저희도 잘...
0: 오호, 신기하고 고맙구나. 아,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미래의 조선은 어떠하냐? 내 백성들은 평안히 잘 살고 있느냐?
1: 평안하다 마다요. 전하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어요.
0: 내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니 이제야 한시름 놓겠구나. 헌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2: 시간이 다 되어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1: 혹시 여기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새겨진 해시계 본 적 있으세요?
0: 그걸 어찌 아느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시간에 잘 볼 수 있도록 저작거리엔 동물 그림을 그려 보냈다만.
1: 어?

0: 찾았다.
1: 감사합니다. 대왕님 덕분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2: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0: 대왕님, 감사합니다.
1: 백성만 생각하시는 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 고맙다. 너희처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어찌 지칠 수 있겠느냐. 조심히 가거라, 나의 자랑스러운 미래들이여.

0: 아바마마, 한참을 찾았사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
1: 옛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어. 한데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네. 향아, 가자. 미래가 기다린다.

0: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했던 대왕님의 진심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야.
1: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0: 그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우리 또 만나요.
2: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박물관 관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 갔나?
2: 우와, 갔어. 어? 카메라야, 멈춰! 들키면 너 때문인 줄 알아.
1: 식량 감소했네.
2: 자. 뭐야? 왜?
1: 어?
2: 반가워, 난 탱이야.
3: 아, 나도 반가워, 난 덩이야.
0: 그래, 반가워. 난 신라의 미소, 수막새라고 해.
3: 어쩐지 처음부터 정이 확 가더라니. 우리도 신라에서 왔어.
0: 난 선덕여왕 때 지어진 영묘사에 있었어. 선덕여왕 알지?
3: 어, 뭐, 대충?
0: 설마 선덕여왕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3: 어, 여왕인데, 그러니까 신라의 여왕인 건데.
0: 괜찮아,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신라엔 하늘의 별을 사랑하던 공주가 있었어.
3: 여기가 어디야?
2: 저기 봐! 저기에 공주님이 나와 계셔!
3: 어? 어디 어디?
4: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5: 공주님! 이 높은 데를 이러다 또 혼쭐이 나신다고요!
4: 소아야, 저기 봐봐. 별이 또 움직였어!
5: 이번에 또 폐하 눈에 띄면 저까지 사다리 납니다.
4: 별이 저 높이 있으니 가까이 보려면 내가 다가가야지, 안 그래?
6: 누구지? 어머니? 아버지?
5: 누가 됐든 소녀는 죽었습니다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별, 제가 이제 그 별이 되게 생겼사오니 오래오래 보시면서 만수무강하세요.
4: 어?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은...
0: 또 담장에 올랐네요.
4: 아니, 어찌 보시지도 않고서 아십니까?
0: 네 머리와 치마 땅에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별이 그리 좋으냐?
4: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이리 와 앉거라.
4: 아버지께는 비밀이지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0: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는구나.
4: 어머니, 아시지요? 소녀는 별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좋사옵니다.
0: 여인으로 태어난 네가 이리도 호기심이 많아 어찌한단 말이냐.
5: 겁니까? 아님 장수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다 궁금하신 거냐고요.
4: 쉿, 너 때문에 들키겠다.
5: 전 갈랍니다.

0: 나 말고 불청객이 또 있었군. 네 놈은 누구냐?
1: 검술만 알고 예법은 안 배운 게냐? 니놈 덕에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0: 몰래 담을 넘은 게 누군데?
1: 아하, 너로구나. 화랑들이 말하던 목검 심부름꾼이. 어쩌다가 그 짐을 혼자 다지게 된 거지?
0: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1: 아까 먼저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불청객이라고 숨길 일이 무엇이냐?
0: 신라 출신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넌 누구냐?
1: 너? 나는 그게 그러니까...
2: 어? 공주님?
3: 어? 공주님!
1: 쉿! 방말하지 마시오. 어? 그만!
3: 어?
4: 공주님! 어? 공주님!
1: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구나.
4: 왕비마마가 찾으십니다.
5: 폐하, 당나라에서 온 선물들이옵니다.
6: 열어보아라.
1: 화내지 마셔요. 보는 눈이 만싸웁니다.
5: 금은보화와 모란꽃이, 그리고 모란그림입니다. 폐하, 어떠십니까?
6: 기품이 넘치는구나. 황제의 성의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1: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 그 꽃은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6: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1: 향기로운 꽃이라면 벌과 나비가 꼬이는 게 당연한 일. 헌데 보십시오.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6: 그 꽃씨를 당장 심어 꽃이 날 때를 기다려 확인해보라.
7: 예, 받들겠사옵니다.
5: 덕만공주님은 어떻게 그림만 보고 꽃의 향기가 없다고 판단하신 걸까?
4: 그림 너머에 숨겨진 뜻을 읽는 지혜가 있으셨던 거지.
5: 그럼 진짜로 그림 속 꽃에선 향기가 안 났어?
4: 그건 다음 시간에 알 수 있겠지?
5: 아, 궁금해, 궁금하다고.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려? 에이!
8: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9: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10: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9: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0: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구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문의 080-865-90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브라질의 판타나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열대습지죠. 물이 차오른 이 사바나는 물새들에게는 완벽한 낙원입니다. 반면 녀석들을 노리는 수많은 포식자들의 사냥터가 되기도 하죠. 숲 황새들은 안전을 위해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는 법이죠. 카이만은 사납고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악어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일까요? 야생의 생태계는 생존을 건 무자비한 전쟁터입니다. 영역과 가족, 그리고 먹이를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목숨을 걸죠. 그럼 이 녀석들은 인간에게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마주쳤을 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 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중남미 전역을 누비며 각 후보들의 위협 수준을 분석하고 그중 가장 치명적인 녀석을 찾아냅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열대우림입니다. 숲의 지붕인 임관층은 다양한 서식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마다 각기 다른 생물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죠. 각각의 생태적 지위에는 먹이와 안전, 번식을 위해 자신들만의 높이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최상위 포식자가 있죠. 아래쪽 생명체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부채머리술이죠. 열대우림에서 가장 거대한 맹금류입니다. 녀석은 대를 이어 물려쓰는 둥지에서 새끼를 키워내죠. 덩치 큰 새끼를 먹여 살리려면 매일같이 사냥에 나서야만 합니다. 부채머리술이 발톱의 길이는 무려 13cm에 달하며 50kg이 넘는 악력을 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동물의 살점을 뚫고 들어가기에 충분한 파괴력이죠. 무게가 8kg에 달하는 나무늘보조차 가볍게 낚아챌 수 있습니다.

뿐이랍니다. 먹잇감을 노리며 몇 시간이고 숨죽여 기다릴 수 있죠. 시력 또한 뛰어나서 200m 밖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히 포착해냅니다. 부채머리 수리가 시속 80km의 속도로 사냥감을 향해 날아갑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방지한 원숭이는 혼비백산 달아나죠. 하지만 이 맹금류는 비행 궤적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녀석은 둥지로 돌아와 새끼를 위해 먹잇감에 살점을 발라내죠. 녀석의 무시무시한 발톱은 인간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원주민 마을에서는 수리가 아기를 낚아채 갔다는 기록이 종종 남아있죠. 인간이 둥지에 접근하면 녀석은 머리를 겨냥해 여러 차례 폭격 비행을 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채머리 수리가 남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10위를 차지하며 순위의 포문을 엽니다. 경이로운 아마존 강입니다. 지구 표면을 흐르는 물의 5분의 1이 이 아마존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길이는 무려 3,000km에 달하죠.

이 탁한 강물 속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공포의 포식자가 숨어 있습니다. 20여 종의 피라냐 중에는 초식성도 있지만 육식성인 붉은배 피라냐는 아주 잔혹한 사냥꾼이죠. 녀석들은 무리지어 사냥하며 광란의 먹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미 죽거나 죽어가는 먹이를 선호하지만 수위가 낮아지는 건기에는 더 큰 사냥감도 마다하지 않죠. 물론 큰 수달처럼 피라냐를 잡아먹는 포식자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거대한 떼를 지어 이동하며 수적 우위로 안전을 확보하죠. 게다가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동족의 사체를 뜯어먹는 것도 전혀 망설이지 않죠. 다 자란 피라냐는 서로 맞물리는 톱니바퀴 같은 이빨을 가졌는데 칼날 같은 이빨 하나의 길이가 무려 4cm에 달합니다. 자기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치악력으로 물어뜯죠. 피라냐는 고기를 씹지 않고 그냥 물어뜯어 삼키는데 순식간에 사냥감을 뼈만 남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강물로 떨어지면 남미의 송어라 불리는 브리콘에게는 훌륭한 만찬이 되죠. 이 소라는 강의 호랑이라 불리는 도라도를 유인합니다. 이 거대한 녀석은 채식주의자가 아닌데다 지금 몹시 굶주려 있죠. 혼란스러운 틈을 타 희생양을 낚아챕니다.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만한 물속에서 피 한 방울도 감지할 수 있는 피라냐.

그때 역시 기회를 포착했죠. 녀석들은 맹렬하게 달려들며 상처 입은 물고기를 무자비하게 뜯어먹습니다.

순식간에 뼈만 남았네요. 피라냐는 아마존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건기에 먹이가 부족해질 때만 유독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녀석들이 사람을 죽일 확률은 낮으며 대부분은 날카로운 이빨에 베이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탈출할 수 있죠.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피라냐가 남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9위에 올랐습니다.

남미의 신대륙 원숭이들은 약 3천만 년 전 화석 기록에 처음 등장했죠. 원시 영장류인 아프리카의 친척들과는 달리 녀석들은 거의 나무 위에서 생활합니다. 물건을 쥘 수 있는 꼬리가 특징인데 복잡한 숲의 지붕을 누빌 때 마치 하나의 팔다리처럼 기능하죠. 신대륙 원숭이 중 하나인 꼬리 감는 원숭이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들이 모여 가족을 이루며 사는데 보통 2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우두머리 수컷의 지배를 받죠. 신대륙 원숭이 중 가장 영리한 꼬리 감는 원숭이는 도구를 다루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먹이를 찾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다른 동물들이 과일을 찾기 위해 녀석들의 뒤를 따라다닐 정도죠. 놀랍게도 녀석들은 열대식물의 약효까지 꿰뚫고 있는데 기생충을 쫓거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특정 식물을 몸에 문지르기도 합니다. 36개의 이빨은 법랑질이 워낙 두꺼워서 단단한 견과류나 씨앗을 깨물어도 부서지지 않죠. 더군다나 이 이빨은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 전투가 벌어지면 날카로운 송곳니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갈색 꼬리 감는 원숭이 우두머리가 만찬을 즐기고 있네요. 하지만 서열이 낮은 원숭이도 배가 고프긴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분노가 폭발하며 난투극이 벌어지고 다른 개체들까지 싸움이 휘말리게 됩니다.

이 어린 녀석들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꼬리 감는 원숭이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바로 이런 동족 간의 혈투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흔한 반려동물이지만 다섯 살이 넘어가면 주인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견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을 옮길 위험성도 안고 있죠. 만약 물리게 되면 감염된 다액이 상처를 통해 들어와 척수와 뇌로 퍼져나갑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광견병은 치명적일 수 있죠. 야생에서 꼬리 감는 원숭이에게 공격받을 확률은 꽤 낮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순식간에 달아나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수공통감염병의 전염 가능성은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공격적이고 영리한 꼬리 감는 원숭이가 남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8위에 올랐습니다.

브라질 중남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습지 중 하나인 판타나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절성 범람원인 이곳의 초원과 정글은 우기가 되면 거대한 내해로 탈바꿈하죠. 반수생 포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먹이가 넘쳐나는 천국입니다. 거대한 녀석 하나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습지를 가로지르죠. 아나콘다는 독을 갖는 대신 먹잇감을 옥죄어 숨통을 끊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전 세계 조인뱀 중 가장 거대한 종으로 몸길이 10m에 무게는 250kg까지 나가죠. 수영 실력도 뛰어납니다. 눈과 콧구멍이 머리 위쪽에 있어서 몸을 거의 물속에 숨긴 채 사냥할 수 있죠. 어린 가이만 한 마리가 사냥꾼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수풀 사이를 움직입니다. 아나콘다는 순식간에 가이만을 휘감아버리죠. 과거에는 아나콘다가 먹잇감의 호흡을 막아 질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심장마비를 유도하는 것이죠. 녀석은 사냥감의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식사를 시작합니다. 턱뼈가 서로 분리돼 있어 입을 엄청나게 크게 벌릴 수 있죠. 뒤쪽을 향한 두 줄의 이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먹이를 식도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가이만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식사죠. 이 정도 포식이면 몇 달 동안 사냥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죠. 무게가 300kg에 달하는 아메리카 테이퍼 같은 대형 포유류를 집어삼킨 기록도 있습니다. 인간이 공격받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나콘다의 서식지는 대부분 접근하기 힘든 늪지대죠. 거대한 아나콘다가 남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순위 7위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중남미의 밤하늘은 수많은 야행성 동물들로 북적이죠. 생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어둠은 덩치 큰 포식자를 피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유일하게 날 수 있는 포유류인 박쥐에게는 사냥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죠. 남미에는 무려 290여 종의 박쥐가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박쥐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그중 피를 빠는 것으로 악명 높은 녀석이 바로 흡혈박쥐죠.

낮 동안 100여 마리씩 무리 지어 잠을 잡니다. 녀석들은 신진대사가 빨라 자주 먹이를 먹어야 하는데 이틀 연속으로 피를 마시지 못하면 굶어 죽고 말죠. 흡혈박쥐는 지구상에서 오직 피만 먹고 사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크기는 8cm 정도로 아주 작지만 무리 전체가 1년 동안 마시는 피의 양은 소 25마리 분량에 달하죠. 돼지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흡혈박쥐는 코에 있는 열 감지기를 이용해 희생양의 피부 아래로 흐르는 따뜻한 혈관을 찾아내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돼지의 귀에 상처를 냅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피부를 뚫은 다음 흘러나오는 만찬을 핥아먹기 시작하죠. 드라큘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녀석의 타액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침 속에 국소마취 성분이 들어있어 피를 빠는 동안 희생양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죠.

흑혈박쥐는 식욕이 엄청나서 매일 밤 사냥에 나서야 합니다. 인간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들어 그 횟수가 늘고 있는데 이는 삼림벌채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심각해졌다는 증거죠. 박쥐가 피를 빤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광견병 같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서 자칫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죠. 흑혈박쥐가 남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순위 6위를 차지합니다.

겨울이 되면 브라질의 판타나우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합니다.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이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죠. 제규어는 강가의 수풀에 몸을 숨긴 채 기습 사냥을 펼치는 데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엄청난 괴력을 지닌 녀석은 먹잇감도 가리지 않죠. 제규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중 하나인 카피바라입니다. 적도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몇 시간째 진흙탕을 뒹굴며 몸을 식히고 있죠. 하지만 녀석들도 털을 말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뻣뻣한 털 덕분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물기가 금방 증발하죠. 제규어 한 마리가 카피바라 가족을 포착했습니다. 매화꽃 모양의 얼룩무늬는 정글의 배경 속에 몸을 완벽하게 숨겨주죠. 녀석은 사냥감에 은밀하게 다가가며 추격에 쓸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합니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뛰어난 거리 감각을 무기로 공격할 타이밍을 정확히 재고 있죠. 물론 수영도 잘하지만 카피바라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녀석은 다음 사냥감을 노리며 강 하류로 발길을 돌리죠. 제규어는 먹잇감의 두개골을 부숴서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 중 체급 대비 가장 강력한 치악력을 자랑하죠. 짧은 턱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무는 힘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줍니다. 간혹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흑색증 때문에 온몸이 새까만 흑제규어가 태어나기도 하죠. 녀석들은 아주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물속에서 사냥할 때는 위장술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특이한 털색 덕분에 어둡고 빽빽한 정글에서 살아가는 데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규어는 사냥감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최근 판타나우를 포함한 브라질 중서부에서 세 건의 제규어 공격이 보고되었죠. 제규어는 아주 맹렬하고 끔찍한 중상을 입힐 만큼 치명적입니다. 최근 발생한 세 건의 공격 중 한 건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죠. 우아한 위장술의 대가 제규어가 남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5위로 뛰어오릅니다.

남미의 정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척박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수많은 거미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미 대륙에만 무려 8천 종이 넘는 거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중 상당수는 악명 높은 타란툴라처럼 덩치가 아주 큽니다. 녀석은 작살 모양의 털 끝에 따끔한 미세 가시가 돋친 쇠기털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어 무기를 갖추고 있죠. 많은 종들이 공격을 받으면 배에서 이 털을 뿜어내 적을 물리칩니다. 겉보기엔 위협적이지만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서 물려도 심각한 해를 입기보다는 그저 통증을 유발하는 정도죠. 하지만 열대우림에는 끔찍한 맹독을 품은 또 다른 거미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로 손꼽히죠. 그리스어로 살인마를 뜻하는 포네우트리아 속으로 분류되는데 바로 브라질 방황거미.

은밀하게 매복하다가 사냥감을 덮치죠. 양서류처럼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도 거침없이 잡아먹습니다. 녀석은 먹잇감의 몸속에 소화효소를 주입해 살과 조직을 녹인 다음 즙처럼 빨아먹죠. 방황거미가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거대한 독리 때문입니다. 끝이 휘어진 독리는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도 끄떡없도록 설계됐죠. 독액은 내부의 관을 타고 주입됩니다. 맹독은 사냥감의 신경계를 무자비하게 공격하죠.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는 쥐보다 이 독성분에 무려 10배나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독소는 세포를 통과하는 신경 자극을 차단해 전신 마비를 일으키고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방황거미는 남미, 특히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브라질에서만 매년 4천여 건의 물림 사고가 보고됩니다. 모든 사례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해독제가 필수적이죠. 다행히도 녀석은 매번 가진 독을 전부 주입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노리는 먹잇감을 마비시킬 정도의 적당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냥을 위해 비축해둡니다. 소름 돋는 맹독의 암살자 브라질 방황거미가 남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4위에 안착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곳 중 하나인 콜롬비아의 태평양 연안 열대우림은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엄청난 생물 다양성을 촉진해 온갖 형태와 크기의 생물들이 이 숲을 안식처 삼아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나 치명적인지 과거 콜롬비아 서부의 원주민들은 이 녀석의 피부에서 분비되는 독을 사냥용 화살촉에 발랐었을 정도죠. 몸 길이가 2에서 5cm에 불과한 이 작은 개구리는 현재까지 알려진 종만 해도 175종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양서류와 달리 낮에 활동하며 곤충이나 딱정벌레 같은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죠. 위협을 느끼면 피부샘에서 독을 분비하는데 독화살 개구리의 독은 사냥용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생존 무기입니다. 열대우림의 수많은 동물들이 위장술을 쓰는 것과 달리 녀석들은 화려한 색깔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죠. 이를 경계색이라고 하는데 포식자들에게 자기를 먹으면 끔찍한 맛을 보게 될 거라는 경고를 보내는 셈입니다. 나비나 딱정벌레 같은 일부 동물들은 독이 없으면서도 독화살 개구리의 화려한 색을 교묘하게 흉내내어 포식자를 속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녀석들은 야생에서 잡아먹는 딱정벌레 같은 특정 곤충들로부터 독성을 얻습니다. 자신의 독에는 면역력을 갖추고 있는데 근육 속에 독의 마비 효과를 차단하는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물원에서 키우는 독화살 개구리는 먹이가 달라 독을 품지 않습니다. 맹독의 핵심 성분인 바트라코톡신은 신경 기능을 억제해 뇌로 가는 중요한 신호를 차단합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수축한 뒤 다시 이완되지 못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지죠. 쥐 2만 마리나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으니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생화학 무기인 셈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거죠. 과거 콜롬비아 원주민들이 화살촉에 이 독을 발라 사용하긴 했지만 현대인이 야생에서 이 맹독에 노출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작지만 치명적인 독화살 개구리가 남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3위에 안착합니다. 열대 정글은 수많은 파충류들에게 완벽한 놀이터나 다름없죠. 약 3,500종이 서식하는 남미는 세계에서 파충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10여 종의 악어류가 절대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죠.

그중 가장 거대한 녀석은 영역 소유욕이 강한 검정 카이만으로 몸 길이가 무려 4.5m까지 자랍니다.

다른 악어들과 마찬가지로 녀석 역시 은밀하게 숨어서 먹잇감을 노립니다. 녀석의 구역은 물가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 숲황새 같은 대형 섭금류들의 서식지이기도 하죠. 새끼들은 날기를 배울 때쯤이면 몸 길이가 1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하지만 새끼들의 생존율은 매우 낮아서 성체로 자라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죠.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새끼 한 마리가 안전한 둥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날개가 제법 자랐지만 아직 날 수는 없죠.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녀석은 혼란에 빠진 채 위험천만한 강둑을 헤맵니다. 이 소란스러운 움직임을 포식자가 놓칠 리 없죠.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데 동물계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치악력을 휘두르는 셈이죠. 녀석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먹잇감을 낚아챌 수 있는 탁월한 사냥꾼입니다. 얼굴 전체가 돔 모양의 압력 감지기로 덮여 있어 물속의 미세한 파동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죠. 덕분에 카이마는 탁한 물속에서도 일종의 장거리 레이더를 켠 것처럼 훤히 꿰뚫어 봅니다. 녀석은 강 유역에 서식하는 대형 포유류라면 뭐든 사냥하는데 큰 수달도 예외는 아니죠. 몸 길이가 2m에 가까운 큰 수달은 힘이 아주 세서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수달머리가 사냥꾼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불러들이죠. 녀석들은 한 팀으로 똘똘 뭉쳐 공격에 나섭니다.

결국 카이만이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죠.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에만 무려 천만 마리가 넘는 카이만이 서식하고 있으며 사람과 마주치는 일도 아주 흔합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건 검정 카이만인데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사람을 공격한 43건의 사례 중 무려 5분의 1이 사망으로 이어졌죠. 무시무시한 턱을 자랑하는 카이만이 남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2위를 차지합니다.

모든 열대 생태계가 그렇듯 곤충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배경음악처럼 끊이지 않습니다. 동물과 사람에게는 성가신 존재일지 몰라도 먹이사슬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존재죠. 수로나 연못 주변을 맴도는 날벌레들은 다양한 생물들의 훌륭한 먹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가에 알을 낳는 아주 흔하디흔한 곤충 하나가 사실은 가장 악명 높은 암살자라 할 수 있죠. 모기는 열대지역 전역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존재로 번식기가 절정에 달하면 개미류를 제외하고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개체수가 많아지죠. 남미 전역에서 녀석들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말라리아 같은 끔찍한 질병을 퍼뜨립니다. 모기는 물웅덩이에 알을 낳는데 유충은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한겨울의 추위도 거뜬히 이겨내고 봄이 되면 부화하죠. 만약 이 물웅덩이가 사람 사는 곳 근처에 있다면 부화한 암컷들은 피를 찾아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밤이 깊어지면 모기들은 사람들이 자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흔적을 쫓죠. 포유류의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산 냄새에 이끌려 따뜻한

0: 가능한 체온을 정확히 찾아내는 겁니다. 수컷은 식물의 꿀을 먹고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오직 암컷만이 피의 만찬을 즐기는데 뱃속의 알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죠. 암컷 모기는 희생양에게 들키지 않고 피를 몰래 빼내는 기술을 진화시켰습니다. 녀석의 주둥이에서는 피를 빨기 위해 6개의 미세한 바늘이 튀어나오죠. 첫 두 개의 바늘이 나노 크기의 풍미로 피부를 썰고 들어갑니다. 다음 두 개는 피부를 벌려 고정하죠. 다섯 번째 바늘이 혈관을 찾아내 찌른 다음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뱃속으론 피가 차오르죠. 이때 모기는 피 속의 수분을 걸러내 밖으로 배출하는데 귀중한 단백질을 채울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여섯 번째 바늘이 상처 부위에 타액을 떨어뜨려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죠. 혈관이 팽창하고 피부가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포유류의 혈류로 침투하는 것도 바로 이 타액을 통해서죠. 우리가 모기에게 물릴 확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말라리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브라질, 에콰도르, 쿠바, 멕시코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죠.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3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모기에게 물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병으로 죽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리죠. 지카, 말라리아,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들까지 합치면 남미에서 모기만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동물도 없습니다. 가장 개체수가 많고 치명적인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가 당당히 1위의 자리에 올랐네요. 여러모로 따져봐도 이 조그마한 녀석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임이 틀림없습니다. 부채머리 수리의 날카로운 발톱, 아나콘다의 숨통을 조이는 괴력, 제규어의 강력한 턱, 그리고 독화살 개구리의 맹독까지. 남미 생태계를 주름잡는 이런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들도 모기의 엄청난 개체수와 녀석들이 퍼뜨리는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는 명암조차 내밀지 못합니다.
1: 상담완료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4: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6: 진단비도요?
2: 되고요.
6: 이번 첫날부터?
2: 되죠.
7: 간병비까지
8: 모두 된다고요?
2: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0: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이번 전날부터?
1: 되죠.
6: 간병비까지
7: 모두 된다고요?
1: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9: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10: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Here we go. Off the rails.
11: 와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12: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13: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 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14: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13: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14: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13: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났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1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6: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6: 후원 문의 080-961-9595.
1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6: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0: 향수는 유쾌하고 발랄하고 매력을 끄는 매력 덩어리.
1: 몇 살이야 하루?
2: 5살.
0: 하루 여기 앉아봐. 엄마 바나나 줄게. 빨리 앉아. 하루는 잘 먹었어요. 처음부터 잘 먹고 뭐 먹는 걸 좋아하고 애식 갑니다.

0: cita, chiquitita. ¿Dónde estás? Estoy aquí en una fruta. ¿O polita?
1: ¿O quieres esconder?
2: Vamos a hacer algo. ¿Ah, como acá?
1: Sí. ¿Quién los conoce?
3: 마띠가 보통 더 잘 일어나고 하루가 워낙 잘 먹으니까 오자마자 이제 먹는 거를 찾죠.
4: 한번
0: 먹을까? 먹어. 라라라라라.
5: 빵 먹을 거예요. 아빠 빵 있어요?
0: Está fría.
3: 하루 돌 때 그거 줬어요. 휘핑. 전문가, 요리사.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요.
6: Le gusta y comer es lo que más le gusta, creo.
1: ¿Cómo hacemos? Bueno, vamos a hacer esto. Leche de nada.
3: 이제 그러면 이것도 넣어봐.
0: 누나.
3: 아니 아니 기다려봐 하루야. 안 와봐 안 와봐.
0: 눈 빨리 아버지.
3: 알았어 네가 해 네가 해.
5: 다 넣을 거야? 너.
3: 잘라줄게. 엄마 해주면 안 될까? 얘로?
0: 맞아.
3: 자. 얘들아, 프렌치 토스트?
1: 하루.
3: 하루 미라. 빰빰빰. 부르부르붐.
6: 미토피아.
1: 하루.
6: Dejar porque tengo más tiempo disponible y

0: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한국 사람답게 빨리빨리 막 얘기가 딱 나오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마띠는 좀 느긋하죠. 하루 준비됐어? 일로 와. 이제 우리 옷 좀 입어볼까?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1: 하루
0: 엄마가 신어 양말? 엄마가 신는다. 빨리 하루야 제발. 하나만 마지막이다. 마지막 울티모.
1: 엄마
0: 하루.
2: 하루, hay que vestirse. Tenés que ir a saludar a Miss Scarlett.
0: Sí.
2: Vamos. Esperando.
1: Estás practicando.
2: Haru, ¿vas a ir así a la...? ¿Vas a ir así a la... al nido? ¿Con el casco nomás y el pijama? No, hay que ponerse ropa. Haru, pantalón, abajo. Tuki. Bájale el pantalón, Tuki. Haru, pantalón, abajo.
0: 아빠로서의 마띠는 160점? 늘 비슷한 페이스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난도 하고 참을성 있게 설명도 다 해주고 그런 것들 보면 네, 너무나 훌륭하죠. 네.
1: 됐다.
0: 가자, 하루야. 어머, 아빠한테 아빠 뵀어. 아빠 뵀어.
2: 짜짜오.
0: 안녕, 아빠. 갔다 올게.
2: 짜짜. 안녕. 안녕.
0: 가자. Vamos. 안녕. 아빠 안녕.
1: 아빠 안녕.
0: 안녕.
1: 나 땡거 신투던.
0: 어? 진짜? 안 돼. 잘했어, 하루야. 너의 안전은 너가 책임을 지는 거야. 미안, 엄마가 깜빡했어. 우리 이제 가자, 알았지? 갑시다, 우리 어디 갈까? 엄마는 비각이네. 빨리 가볼까요? 하루야,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갈까?
1: 아빠 상어도 귀여운도 바닷속도 귀여운 둘.
0: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 차를 살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크락션 너무 많이 쓰고요.

0: When you're smiling,
1: when you're smiling, 다 왔다.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다 왔어요.
2: 다 왔어요. 다 왔어요.
3: 금방 올게.
4: 빠진다.

현재 저는 유네스코 페루사무소에서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페루에는 작년 2월에 이제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이직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0: 파란색끼리.
1: 아가.
0: 여기 아니야? 파란색?
1: 내는 문기 아가사. 내로니 시. 나빛.
0: 아, 내 캄페시노. 아, 왜? 어떻게 쳤어? 다시?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2: Bueno, nos conocimos, nos vimos por primera vez en un taller de música, de percusión, en Buenos Aires, hace ya 10 años, 2016, 10 años. Una imagen, una linda, simpática y se reía mucho. Y creo que me acerqué un poco, naturalmente, la veía un poco perdida y creo que la trataba de ayudar.
0: Mati의 첫 인상은 제 생각에 잘 챙기는 옆집 아저씨. 잘 챙기는 옆집 아저씨. 엄마 울었어요, 처음에 사진 보고. 저런 시커먼 사람이랑 무슨 상황이냐, 약간 엄마가 사진 보고 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마띠를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동네 아저씨, 뭔가 추근득되지 않고 되게 친절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이 그룹에서는 제가 좀 비빌 때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뭐도 막 쉽게 물어보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맨 처음에 결혼 얘기를 꺼낸 건 저였어요. 부모님이 2020년 3월에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마띠랑 그때 이제 집을 렌트를 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왜냐면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한 상태였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결혼을 할 것이다. 내년쯤에 할 예정이다. 마띠 허락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죠.
3: 내가 그 사회에 진짜 고마운 마음을 느끼죠. 딸은 이거 나오는 거 안 되는데 성격이 좀 이렇게 와일드하라거나 뭐 직선적 그런 스타일인데 사위가 좀 온순해가지고 속이 깊어.
4: 아 이제 쉬터 못 갈 줄 알았는데 아들까지 낳아지고
3: 백 며칠 만에 한국에 와서 구겨 살고
4: 젊었을 때 우리 애 키울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보고 싶고
3: 마음속에만 놓고 사는 거지. 여기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30시간 비행기 타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0: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계란 후라이 두 개 할게요.
1: 그냥 있는 대로 꺼내서. 아, 여행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죠.
2: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뭐가, 먹고, 그러니까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비행기를 얼마, 10시 반부터 뭐 해가지고 31시간을 비행기 속에서 갇혀 산다, 뭐 이런 생각은. 공항까지가 1시간 걸리고, 프랑크푸르트까지는 14시간이나 걸리고, 상파울로까지는 12시간, 상파울로에서 리마까지 5시간, 총 3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3: 할아버지!
2: 25년 3학년이고, 애들 셋을 우리가 뭐 100% 다 케어는 아니지만, 며느리나 아들도 바쁘니까 우리가 해주시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고요. 거기다 부시려고 그래? 오.
3: 아, 제가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글밥이 많은 거를 챙겨가지고.
2: 한번 간다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시원이는. 농담인지는 난 알았어, 처음에. 근데.
0: 한국에 왔어, 살면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렇게 여기서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학교 가면서도 그러고.

0: 하루가 보고 싶어요.
1: 한다고 하니까 뭐 들고 가야지. 앞에만 먼저 넣고. 아. 자, 앞에만.
2: 아이고, 즐겁습니다.
1: 먼 길 갑니다.
2: 네.
1: 아주 먼 길을 갑니다. 네.
3: 잘 갔다 올게.
1: 갔다 와.
3: 아이고, 애기 됐네?
1: 울지 마.
3: 즐겁게 갔다 와야지. 엄마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1: 엄마 따라서 처음 따로 봐도 그래. 그래, 그쪽 와서.
0: 엄마.
1: 잘 다녀오겠습니다. 처음 따로 봐도 돼.
3: 아이고. 엄마한테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으면서.
0: 따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하루야 곧 있으면 만나. 하루야 사랑해.
3: 하루야 사랑해.
1: 아이, 그래, 그래.
3: 어, 하루 만난다고. 할머니도 눈물 나지, 그럼. 응. 할머니도 눈물 나지, 그럼.
1: 아빠 통하죠? 어? 응. 울으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속상하고 아빠가 속상하니. 하루가 이렇게 보내왔네. 할아버지도 막 저기 스물 몇 살 때 떨어질 때 울었어. 공항에서도 울었어, 할아버지도.
3: 그래, 스무 살 때인데도 그렇게.
1: 에휴. 엄마 떨어질 때 울었어. 마음 딱 잡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은 너도 기분 좋아. 풀려.
2: 오래 있다 오실 건가 봐도 애기가 엄마랑 오래 떨어져 있는다고 그러나 봐요.
1: 14일.

0: 15일?
1: 부산 또 가서 한다고 물어보면 어쩌냐고. 아니 부산도 아니고.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사실 될 거면서 2주 동안 잘 있을까 이런.

0: 누나가 지금 간다. 내일 만나자.
1: 그래, 내일 만나.
0: 여기서 놀고 먹고 자고. 아, 제가 그냥 이모, 독일 어디 가요, 우리?
2: 프랑크 쪽. 프랑크 쪽.

사육당한 나올까? 그 안에서?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자리 앉아서 또.

0: 사람이 약간 지쳤어 지금.
1: 할아버지, 저기 면세점 갈 겁니까?
0: 아, 요거 시키고 있을 테니까 할머니랑 다녀와. 할머니랑 다녀와. 아, 난 이건 짐 지키고 있을게. 잘 다녀와.
1: 그러면은 출발합시다. 짐 잘 지키고 있어.
2: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샀어.
1: 짜잔. 할머니 이거 들어.
2: 응?
1: 들어.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표정이
3: 시원, 이거 계산할 거야.
1: 잠시만요. 얘가 제일 귀여.
3: 이시원, 그렇게?
1: 브라질로 출발!

0: 오늘 자면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있을 거야, 하루야. 자, 괜찮아. 푹 자.
1: 자, 자, 자, 자.
2: 몇 번 게이트예요?
3: 하나 모르는데? 나도 봐야 돼.
4: 찾아보자고요.
3: 경아, 빨리 찾아봐.
2: 어, 떠 있다, 여기.
3: 네 말했던 15분. F.
4: 여기에서 찾아보면
3: 여기
4: 되겠다.
3: F네. 여기 F잖아.
4: 어, F, 거기 있네.
2: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3: 쭉 가서, 이리 쭉 가서 가면 되나 봐.

0: 아까 전에 길이랑 똑같이 가고. 화장.
1: 아, 그거 왔던데, 이 차 보니까. 이 차 아까 똑같이 봤어. 근데 F는 이리로 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0: 우와!
1: 이쪽으로 가는 게 마저 F가 하는 데가?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어, 이러다는.
2: 이리 오세요.
0: F 여기 없네요. 다시 돌아갑시다.
1: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온다.
2: 찾아봐요, 다시.
1: 너 돌아왔으니까. 이 앞이야.

0: 왜?
1: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여기로 가야죠 일단 여기로 가봐요
0: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이리 와봐
1: 아니 여기 없을 적이 있는 거 저기 없을 적이 있는 거
2: 가서
1: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리로 가야지 이리로
0: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야지 여기니까
2: 그래?
1: 할아버지가 저리로 가라 해서 저리로 갔는데 저는 이리로 가라 했는데
0: 아니 이게 지금 상의해서 가야 되니까
1: 상의라는 거는 왜 하는 걸까요?
0: 이리 와봐
2: 시간이 늦는 거 아닌가?
1: 아니 시간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잖아
0: 중요하지
2: 기억이 아, 중요하지
1: 나는 못 말하겠다 할아버지랑 말이 안 통해
0: 이쁘다 봐도 그럴 땐 아니고
2: 애들이니까 그렇죠
0: 내 새끼가 도마 안 돼 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아니라도 한 달이 거치니까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1: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지 할아버지 이렇게 갔어요
0: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들어가 보자 일단
2: 내려가 봐 시원아 내려가. 여기 가서
0: 새벽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네 이거 가냐고 물어본다
2: F 게이트 리마
0: 리마
3: 라테
2: 네.
3: 티켓? Para Lima.
0: Lima.
3: Tá, Lima é no terminal 3, é pra lá.
0: Ah, tá.
3: Pode vir então.
0: Meu, que lá pra tá.
1: Olha só.
0: Ai, meu Deus, tá.
1: Tchau,
0: hoje é muito difícil. Muito bom, né?
2: 이거 안 타면 늦을 뻔했네.
1: 아니, 저 이런 거 난생 처음 타봐요.
0: 그러니까. 처음 타보는 거야?
1: 빨리 가니까 신났어요.
3: 수비? 이뻐.
2: 아, 수리. 땡큐.
1: 땡큐.
0: 아이고, 땡큐.

0: Sí,
1: así, porque vienen desde ese lado. Entonces, sal pega acá.
2: ¿Quién viene? Mira, mira.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지 봐봐.
0: 올라와요. 훈련됐어.
1: 하루. 엄청 늦게 나온다, 그쵸? 하루. 왔다. 왔다.
3: 뭐야 이렇게 먼데까지 와갖고 이런 게
1: 아빠도 고생했어.
4: 내 집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5: 배우러? 좋아서? 아빠가 눈물 나오게. 할아버지 안 갖고 갈까?
1: 아니야 무거워 이제.
5: 아니야 무거워. 한번 할아버지 안 갖고
1: 이제 무거워.
5: 할아버지 안 갖고 가자.
1: 너가 이거 들고 갈래?
5: 아이고.
1: 빨리.
5: 아이고. 어이차.
1: 아빠 무겁지?
5: 안 무거워.
1: 아 무거워.
5: 안 갖고 갈만하네.
1: 그래. 아, 갑시다 얼른. 아유 네. 또 그래도 한 시간 더 가야 돼.
3: 한 시간을 더 가야 돼?
1: 어, 집까지. 시원아,
5: 에이,
1: 바깥이 신기하지. 신기하지? 어때?
4: 너무 좀 옛날 도시 같아.

0: 그치?
1: 지금 왜 기타 말고 저런다냐? 증축하는 건가?
2: 다 지워요.
0: 아니야, 저게 뭐냐면 2층, 3층을 돈이 벌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마감을 해버리면 비용이 더 드니까 그냥 철제를 놔두는 거지.
1: 아, 일부러 그럼 마감을 안 하는 거네.
3: 부모 집 주택이지.
0: 우리 집 여기야. 우리 집 저기야. 아니야. 농담이지.

0: 빨리!
1: 피곤해요.
2: 아, 안 피곤하다. 아, 안 피곤해. 하루 보고 자네 보니까. 아, 신난다.
0: 고생했어, 진짜. 48시간 다 된 것 같아.
2: 못 오지 않았는데 왔네. 아이고, 어려운 일 왔다.
3: 고생한 보람이 있다, 아, 이렇게 하루, 와보니까.
0: 가자. 하루 들어가자.
3: 가자. 이야.
2: 드디어 왔다.
3: 진짜 드디어. 하루 집에 왔다.
0: 여기 봐. 그 마티가 글씨 쓴 거예요.
2: 뷰가 너무 좋다.
3: 뷰가 너무 좋아.
0: 공원이 앞이라서 그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야.
3: 여기 구경 좀 해도 돼?
0: 여긴 주방입니다. 우리 집은 조금 조촐하지만 뭐 괜찮아.
3: 아이고 좋네.
0: 아니 엄마 온다고 좀 청소 좀 했지 내가. 하루방 어디야?
2: 내 방 어디야?
3: 하루방 어디야?
0: 누나한테 하루방 보여주자.
2: 어이구야, 여기도 길다.
4: 여기!
0: 하루방 여기래, 여기! 여기는 우리 방이야. 뭐 별거 없지 뭐. 좀...
2: 뭔 쉰다가 운동량 많냐.
3: 그러니까.
0: 근데 하루가 뛰어놀기 좋지, 그래서.
4: 엄마! 엄마, 아빠!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엄마 아빠!
0: 엄마 아빠 침대야?
4: 응! 근데 저기서 엄마... 근데 방을 누가 자?
3: 아니, 딸래! 하루 누나 잘 만났네. 아이고.
4: 응? 여기서 누가 자? 할아버지, 할머니.

0: 여기가 어디야? 페루 중심 같은데.
1: 여기에요, 여기. 오늘 좀 좋은 데로 예약했지,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약간 전통적인 약간 스페인 양식에.
2: 우와.
3: 올라.
1: 나도 처음 와봐.
3: 아이고야. 우와.
1: 부시가지 근처에 되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레스토랑을 시작을 했대. 그러니까 100년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평소에 보기 힘들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겸사겸사 건축도 보고 건물도 보고 맛도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2: 깜짝 놀랐죠. 한국서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고풍스럽다고 해야 하나? 키스키 이 크기가 이거 뭐
3: 세워라 세워 세워
2: 무엇일까?
1: 우리 특별 전용실이에요.
4: 메뉴 여기 페루 음식이에요. 페루 세비체 클래식 클래식.
1: 사실 페루 음식 세계적으로도 좀 잘 알아주고 이래서 페루 음식들은 다 대체적으로

0: 뭐 세비체도 굉장히 유명하고.
1: Más local, más, sí, es más variada, pues tiene.
2: ¿Cuánto va?
0: 나도 처음 와보는 거야.
2: 자리값 비쌀 것 같으니까.
0: 뭐 맨날 오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 오는데 이러는데 한번 와보는 거지 나도. 너무 먼 데까지 와서 고맙고 여기서 플렉스를 하도록 하겠어 내가. 아니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뭐.
3: 빵이야?
0: 우와, 약간 안데스 산맥의 어떤 치즈라든지 거기 허브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거래.
4: 어, 맛있겠네.
3: 나 이거 먹고 싶어.
0: 그래, 잘라보자. 그런 거 섞여서 만드는 거라고 했어.
4: 단맛이 별로 없으면서
0: 맛있어?
4: 담백하니 그러네.
0: 빵부터 맛있네. 기분이 좋아지는 빵 맛이다.
2: 맛있다 빵.
0: 빵, 근데 빵 너무 많이 먹지 마 빵. 아, 본 메뉴가 나올 텐데.
2: 다 못 먹을 것 같은 걱정된다.
5: 이건 뭐야? 치차론.
0: 생선 튀김.
5: 안티쿠초 신짱.
2: 아.
4: 몰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다 맛있다 빨리 먹어 뭐.
0: 다행이네. 아니 입맛이 좀 다른.
4: 네, 호감은 좀 안 갔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근데 이런 얘기 어디에 나오면 안 돼요. 곱창 맛이야. 내장.
2: 짜고.
0: 하루 먹어봐.
2: 짜고. 맛있는 게 아니라 잘 피부가 별로 안 맛있어. 피부가 약해서. 빵이 제일 맛있네 나한테.
0: 어?
2: 내 입에 제일 맛있어.
0: 그래?
2: 우리 엄마의 빵이 진짜 약간 빵이 맛있네.
0: 빵 좀 사갈까?
4: 어. 빵을 사가. 맛있네.
2: 야, 시원히 좀 줄까?
0: 시원히 줘야지.
2: 튀긴 거?
0: 오징어 튀김 먹고 싶대.
3: 맛있겠다. 김말이도 있어? 고모, 오징어 튀김 맛있는데 분식점이 더 맛있어.
0: 그래?
3: 익숙하잖아, 분식점 맛이.
0: 그렇지.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지, 지원아.
3: 된장국은 고깃집게 제일 맛있어.
0: 된장국은 고깃집게 제일 맛있대. 하루야.
5: 그럼 poquito. Así. Tiene quesito. Sí, bonito.
0: De agresión, no muy tan corto.
2: Mokbo. Mokbang. A ver, Mokbang. Una de gata. 조회수 많이 나오고 또한 100만 조회수 나올 수 있겠다.
4: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 없는데 또 그런 생각을 했네요.
2: 뭐 올리면

0: 많이 나오는데 내 생각.
1: 우리 기타.
2: 선생님한테 아니야. 우리 이신다.
3: 하루야, 누나 졸려. 어떡하지?
4: 나도 졸려.
3: 애들 재우고 좀 놀자, 우리. 우리 자러 왔네, 여기. 자러 왔어.
4: 몇 시인데 자러 와? 8시 반에 간대서.

0: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아이고, 하루 잘하네.
1: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2: 자, 여기 기다렸어요.
1: 거기 앉아 있어.
3: 왜 다 떠나는 거? 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4: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전날부터?
5: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전날부터?
5: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0: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3: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6: 하루에 한 번에 서만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꽃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7: 발품 팔아가지고 신신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8: 이 브라나가 땅을 올린 것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6: 발품 팔아 완전 보람이 있습니다.
9: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7: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도끼를 이제 다 먹어야 되는데.
10: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어우,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도 잘한다. 아이고, 하루 잘하네.
11: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12: 자, 여기 기다렸어요.
11: 거기 앉아 있어.
13: 왜 다 떠나는 거? 나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만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세라젬은 세라젬을 혁신 중. 척추견인 기술, 위장증상 개선 기술, 혈액순환 개선 기술. 세라젬의 의료기기 기술은 진화한다. 세라젬.
6: 복권을 샀어. 마음을 다하고 싶어서 복권을 샀어.
7: 복권 한 장이 이웃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6: 복권 한 장이면 나도 기부천사.
7: 요즘은 복권.

0: 기부지.
1: 숲의 바람 속에서 난 다시 맑아지는 일상을 만날 거야.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더 파인 프리미엄.

0: 베트남은 이거지.
1: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우와, 씨.
0: 100년 된 거야. 살아있는 골동품. 그리고 이 돌나무가 반이나 잠겼어요. 근데 가라앉진 않아요.

0: 이거 매일 어떻게 만들지? 너무 놀라운 거 보면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와.
1: 바다가 허락한 계절에만 나타나는 시장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태양보다 먼저 모여들어 태양보다 뜨겁게 하루를 엽니다. 바다 위로 불빛이 나타나면 비로소 시작되는 삶의 연장.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입니다. 도깨비처럼 새벽이면 깨어나 해가 뜨면 사라지는 땀띠엔의 특별한 시장으로 떠납니다. 베트남은 어딜 가도 즐길 거리가 넘칩니다. 특히 다낭시는 2025년 꽝남성과 통합되며 베트남에서 가장 넓은 중앙 직할시가 되었는데요. 다낭시의 유명한 관광지 너머에는 색다른 일상이 있습니다. 이번 여정은 중부에서 시작합니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지역마다 기후도 다르고 자연환경도 다릅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계절에 따라 도시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특히 중부는 국토가 좁아지는 구간인데요. 산악지형과 바다 사이에는 다양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소스, 느엇맘. 다들 아시죠? 이 느엇맘에서 느엇은 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동시에 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받는데요. 긴 해안선과 수많은 강들, 이 계절마다 내리는 비까지 베트남 사람들의 삶은 늘 물과 함께합니다. 20년간 베트남을 오갔지만 물이 만든 풍경은 볼 때마다 흥미롭습니다. 알면 할수록 궁금한 물의 세상을 찾아 베트남 중부 다낭시에 있는 할롱마을로 갑니다. 마을은 강과 바다를 끼고 발달해 있는데요. 약 700가구의 주민 대부분이 어업과 수산업으로 살아갑니다. 한낮에 비하면 여유가 가득합니다.
2: 사오 좋아. 아.
3: 새벽이면
1: 180

0: cô đang mà chờ mà thuyền gì à?
1: Chờ thuyền vào để mua cá.
0: À, mua cá?
1: À, không tin tưởng được.
0: À, thế à, khoảng à, đây mấy giờ à?
1: Cả nửa tiếng nữa là nó
0: nửa tiếng nữa?
1: À.
2: 대부분 상인들인데요. 선착장도 없는 해변 위에 시장이 서는 겁니다.
1: 다른 đánh bắt gần bờ.
0: 어.
1: Bắt gần bờ.
0: 어.
1: Những cái biển kia là nó đi cả tháng nó về. Đó, đây là gần bờ, tối đi sáng về.
0: 아.
1: 와 tươi.
2: 저도 함께 기다려 봅니다. 드디어 하나, 둘, 나타나는 불빛들. 어선에서 작은 배로 생선을 옮겨 담습니다. 해변 가까이 암초가 있어 바구니 배로 날라야 빠르답니다.
3: 우와, 저 배가 들어왔어요. 우와.
2: 해변에 따로 위판장이 있는 게 아니라 배가 한 대씩 들어올 때마다 즉석에서 경매가 열립니다. 새벽 4시를 넘기자 배가 쏟아지듯이 들어옵니다. 상인들 간의 눈치 작전이 시작됩니다. 한동안 태풍 때문에 조업을 나가지 못했던 터라 더 치열하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드는데요. 여기가 바로 베트남 중부를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 땀띠엔 어시장입니다. 새벽이 모습을 드러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서 유령시장 또는 도깨비시장이라고도 불립니다. 1년에 딱 6개월만 하는데요. 10월부터는 해류가 바뀐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선착장이 멀어서 가까운 해변에 물건을 내렸는데요. 생선이 올라오는 자리에 상인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우엔테음 씨도 오랜 세월 땀띠엔의 새벽을 지켜온 상인입니다. 탐나는 크기입니다. 하루 200척 이상의 어선이 들어오는데요. 거래는 순식간에 끝납니다.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엔테음 씨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우엔테음 씨는 직접 판매도 하지만 식당이나 소매 상인의 주문을 받아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보이는 대로 쓸어 담는 중입니다. 잡어는 젓갈을 담그거나 사료로 사용합니다. 어부나 상인 대부분 아는 사이라 믿음을 바탕으로 거래합니다. 상인들만큼 바쁜 곳이죠. 얼음 공장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간답니다. 얼음은 덩어리째 판매하는데요. 용도에 맞게 잘라서 씁니다. 시장에는 얼음만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상인들이 직접 합니다. 무더운 날씨엔 필수품이죠. 생선을 사는 것만큼 신경 써서 준비해둡니다.

0: 개장 2시간 만에 어선과의 거래는 끝납니다. 선원들은 잠시 쉬면서 오후 조업까지 숨을 고릅니다. 소매시장에서 2차전이 시작됩니다. 새벽에 사들인 생선을 펼쳐놓고 손님을 맞습니다. 하나같이 싱싱한데요. 손님 눈에 잘 띄도록 가지런히 펼쳐놓습니다. 바다에서 잡아올린 생선을 곧바로 파니 이것이 진짜 산지 직송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손님들도 한꺼번에 사가는 편입니다. 우엔테이움 씨의 단골 손님이라 특별히 제가 배달 서비스까지 나섭니다. 시장이 막바지 시즌이라 평소보다 많이 구입했답니다. 시장이 공항에서도 가깝고 교통도 좋은 편이라 멀리서 온 손님도 많습니다. 좋은 건 금방 알아보는 법이죠.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갑니다. 우엔태엄 씨도 쉴 틈이 없습니다. 언제 가판이 텅 비었네요.
1: 제가 어머니 복동인가 봅니다. 다 팔았습니다. 야, 오케이 만해돌.
2: 양
1: 말은.
0: 생선을 떼어다 팔고 남은 돈은 약 6천 원입니다. 짧은 장사치고는 제법 쏠쏠하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새벽의 풍경은 꿈처럼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도깨비 시장입니다. 우엔태엄 씨가 함께 아침을 먹자고 권합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지인의 가게인데요. 가끔 이용한답니다.
1: 오랑만 나왔지야.
3: 메이톰.
1: 메이톰. 아, 메이톰. 사우틱만 메이톰. 메이톰.
0: 오징어는 통째로 들어갑니다. 신선해야지만 가능한 조리법입니다. 파인애플로 산미를 더하고 비린맛도 잡아줍니다.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의 오징어 라면입니다.
1: 이야, 방송 같은 데 보면 배 위에서 먹는 그 라면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해산물이 엄청 신선하게 떠있는 라면입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어요.
4: 먹고 아스파는 거냐?
0: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허기지는데요.
1: 맛있다. 라면에다가 오징어 하나만 딱 더했는데 이 오징어가 가진 그 바다향 그게 딱 같이 씹는데 입이 쫙 하면서 이 바다 짠내음이 확 퍼지는 게 와 진짜 맛있어요.
0: 치열했던 아침을 든든하게 마무리합니다. 땀띈 시장이 열리는 여섯 달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모두에게 귀한 시간입니다. 배를 띄울 수 있는 날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부들은 밤바다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2: 베트남에서는 타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냥 멀리서만 뱀 안 타봤는데 좀 배 어떤 모습이 있을지 약간 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0: 바구니 배는 해변과 어선을 이어주는데요. 얕은 물도 오갈 수 있어 오래전부터 어부들의 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해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해변 가까이에 있는 산호초와 암초를 피해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2: 어선은 저 처음 타봐요, 진짜.
0: 선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준 덕분에 배 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잡은 건 대부분 시장으로 보냈고 지금은 마무리 작업 중이랍니다. 어부들은 땀 띠엔 토박이로 대대로 이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1: 이 물고기를 보관하려고 얼음을 또 가져오셨네요. 그래서 근데 나고 안 나.
0: 1년에 절반만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답니다. 여섯 달의 수고는 가족의 1년 살림을 채우고 한 해의 걱정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어부들이 매일 바다에 나가는 이유입니다. 암초 주변에는 해조류가 자라고 바위틈도 많아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잡는 어종도 다양합니다. 지칠 만도 한데 얼굴에는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건 그만큼 넉넉한 하루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부들이 싣고 오는 건 물고기보다 내일을 향한 희망인지 모릅니다. 어부들이 가져온 바다의 선물은 새벽 시장을 활기로 채웁니다. 풍요로움이 넘실댑니다. 그런데 싱싱한 해산물을 앞에 두고 카메라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0: bạn quay video mà để làm gì ạ?
1: Halong마을에서 나고 자란 위 씨입니다. 2025년부터 자발적으로 시장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어시장 풍경과 땀띠에 낸 음식, 어민들의 생활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 씨가 땀띠엔 즐기는 법을 하나 알려주겠답니다. 여행자에게 싱싱한 해산물은 그림의 떡인데요. 인심이 좋은데요. 우리 돈 5천 원 정도입니다. 시장 안쪽에는 노점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먹어도 맛있답니다. 반세우는 베트남 전역에서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요. 직접 사온 해산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색다릅니다. 반세우는 쌀가루에 강황과 코코넛을 넣어 반죽하고 여러 재료를 올려 바삭하게 부쳐 먹습니다. 우와. 중부에서는 작고 얇게 부치는 게 특징입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새우와 좋아하는 채소를 듬뿍 넣어서 돌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0: 이 반새우는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에 싸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치? 르멍? 르멍맘에.
1: 르멍맘 소스가 빠지면 서운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도네요. 누구나 맛있게 먹을 만한 조합입니다.
0: 반새우가 원래는 이 카레 맛이랑 요거는 코코넛 가루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더 센 게 특징인데 요거는 그 맛보단 지금 오징어가 더 크고 맛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바다 맛이 강한 반새우 특징이 있네요. 와,
1: 통으로 구운 오징어가 들어가 맛의 신세계를 선사합니다.
0: 꽈야, 꽈이 비디오, 꽈라, 꽈야, 힝, 아, 주핑. 네, 광바, 땀띠엔 나야. 다시 싸워, 꿀땡 뉴테.
2: 땜, 비디오, em muốn mọi người đến quê em nhiều hơn ấy để du lịch vì là quê em trước đó vẫn là một vùng quê nghèo ấy thì nếu mà làm được du lịch thì nó sẽ cải thiện cuộc sống hơn vậy bởi vì như biển này thì đi được một mùa thôi cuộc sống cũng rất là bấp bênh cho nên nếu mà du lịch thì mọi người khách du lịch về thì sẽ chi tiền nhiều hơn thì mọi người sẽ có kinh tế hơn.
1: 처음엔 그저 고향을 알리고 싶은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땀띠엔의 바다와 새벽 시장을 보여주고 직접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쌓인 덕분일까요? 땀띠엔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 씨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도 더불어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해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골목마다 벽화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땀띠엔성 근처에 있는 땀타잉 마을이거든요. 이 땀타잉은 베트남 최초의 벽화 마을로 유명한데요. 그랬는지 마을 곳곳에 굉장히 예쁜 베트남을 상징하는 예쁜 그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이야.
3: 발길 닿는 곳마다 알록달록한 그림이 이어져 있는데요. 사진 찍기 좋은 마을로 유명합니다. 2016년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함께 만든 벽화 마을입니다. 약 120채의 벽을 채웠는데요. 어촌의 일상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림 속의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0: 야, 오, 엄청 예뻐.
1: 제가 딱 생각하는 베트남 어촌 마을이 딱 나타나 있는 한 폭의 정말 예쁜 그림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할머니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딱 베트남 어머니들의 그 딱 따뜻한 미소거든요. 야, 제가 오늘 새벽 어시장에서 일하던 장면이 떠올라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물건 사세요, 쌉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3: 도깨비 시장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소가 주는 힘을 안고 다음 여정을 이어갑니다. 무리키원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나러 다낭시 북쪽으로 갑니다. 짝구의 채소 마을입니다. 400년 넘게 채소와 허브를 키워온 전통적인 농업 마을입니다.
1: 이곳은 호이안 근처의 짝괴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인 짝괴의 자는 차, 꼬에는 계피라는 뜻인데요.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채소들이 차와 계피의 향처럼 향기롭다는 뜻인데요. 이 짝괴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이야, 오! 오! 저기 보세요. 우와.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5: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3: 하늘에서 본 짝구의 풍경이 유명한데요. 마을 전체가 커다란 초록 카펫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1: 밭들이 되게 귀여워요. 예쁜 느낌이 되게 귀엽고 앙증맞다고 해야 되나? 무슨 제가 되게 무슨 장난감 소인국에 온 느낌이 들어요.
3: 자세히 보면 저마다 다른데요.
1: 저도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 또 베트남에서만 또 나는 것들도 많겠죠? 신기한 게 엄청 많네요.
3: 짝구에는 작은 밭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소규모로 재배하는 게 특징입니다.
6: 나와봐.
3: 베트남에서는 향채를 다양하게 쓰는데요. 고기나 생선의 잡내를 잡아 맛을 살립니다. 저도 베트남을 오가다 보니 향채 맛에 푹 빠졌습니다.
0: 아, 이건 저도 아는 풀이에요. 야,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고수로 알려진 베트남어로 자우느라고 하는데요.
1: 이거야말로 이제 베트남의 향기죠. 딱 맞는 순간 쌀국수 한 그릇이 제 앞에 딱 있는 것 같아요. 향이 확 올라옵니다. 너무 평가?
7: 말하는 어떻게 좋아라?
0: 성이 아니라.
3: 제가 신기하신 모양입니다.
0: 니마 니마 그 제 어떻게야 또냐 와 내 자야 와 엄청 젊어 보이세요. 와 luôn luôn mà ăn từ chắc là đẹp trai như thế nhỉ.
1: 베트남에는 특정 작물을 전문으로 키우는 마을이 많습니다. 땅에 맞는 작물을 대대로 키우며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인간 스프링 쿨러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5: 이게 보시면은 여기 끼낀 것들 보이시죠? 그리고 녹도 엄청 슬어 있고 스크래치도 많이 나 있고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
6: 도구입니다.
1: 처음에는 한 걸음 나가기도 벅찹니다. 점점 자신감이 붙어 무엔레이 할아버지처럼 인간 스프링 쿨러에 도전합니다.
5: 이걸로요? 넓은 밭을 다 준대요. 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1: 스프링 쿨러를 설치한 건 5년 전이고요. 한낮에는 스프링 쿨러로, 아침과 저녁에는 물찌개로 할아버지가 직접 물을 줍니다. 밭 구석구석 고르게 주기 위해서인데요. 대를 이어온 집안의 농사 방식입니다. 무엔레이 할아버지는 물찌개를 몸의 일부처럼 다루는데요. 인간 스프링 쿨러가 되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사실 빙글빙글 도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하는 거랍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토박이로 600제곱미터의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0: 육약간
5: 괭이와 삽의 중간 형태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뭔가 파기에도 좋고 이게 캐기에도 좋은. 오.
1: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신중하게 삽질을 하는데요.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인데요. 박수를 쳐주시는데 농기구도 가져갑니다. 역시 전문가의 삽질은 다릅니다. 수초를 천연비료로 사용하는 게 마을 전통입니다. 해변에서 흔하게 자라는 초록색 이끼입니다.
5: 이 해조류를 이 농사의 비료로 쓰는 건 처음 봅니다. 이야, 독특하네요.
1: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5: 해조류 느낌이 어렸을 때 솜사탕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솜사탕 찢어지는 것처럼 되게 잘게 잘 찢어져요.
1: 와.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쓰면 영양분이 부족해 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짝꾀 마을에서 이런 방식이 가능한 비결은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부스러지는데요. 모래땅에 수초를 쓰면 수분을 잡아주고 영양도 더해줍니다. 마을이 바다와 가까워 수초를 구하기도 쉬운데요. 화학비료 없이 키우는데요. 향과 맛이 뛰어나 예로부터 왕의 진상품으로 전해집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알리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허브를 즐겨 먹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1: We find that also in Germany, but not the variety of herbs. So we have much less variety.
2: 향이 너무 좋아. 야.
0: 쌀국수 먹을 때 곁들이는 라우훙 꼬입니다. 타이 바질인데요. 진하고 알싸한 맛이 납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20, 30가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3: 각가지 향기가 나면서 맛도 다 달라요. 얘는 약간 달달한 사과 느낌이면 요건 끝이 약간 매콤 쌉쌀한 수추 맛이 좀 나고 여기 거는 또 새콤한 맛이 나고 와 저도 모르는 향채 종류가 엄청 많네요. 와 이거 맛에
0: 추천해주고 싶은 게 또 있으시답니다. 의심 없이 받아 먹었는데요. 비릿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강타합니다.
4: 이거 맛있.
5: 와, 내 안 고아.
6: 아, 한번.
5: 아,
6: 한번.
5: 아,
6: 흘려 아니야.
0: 영어로 피쉬 민트라고 합니다.
3: 이게 이제 한국의 어성초라고 하는 여성분들에게 좋은 풀이거든요. 맛이 아, 이거 맛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재밌어요. 맛이 굉장히 재밌다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0: 마을 주민은 약 270가구인데요. 그중 200가구가 채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없이 키우다 보니 수확하는 대로 팔려나간답니다.
3: 얼굴이 닮으셨어요. 막 많아서 그냥.
0: 무엔레이 할아버지보다 9살 많은 누님 무엔 티겨 할머니입니다. 모닝글로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심채를 말합니다. 물이 풍부한 환경이면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 베트남의 국민 채소로 밥상 위에 자주 오르는 식자재입니다.

0: 대과.
1: 무엔티기 할머니가 혼자 생활하는 집인데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베트남에서는 집안에 가족 사진을 많이 걸어두는데요. 여기는 휘장과 증서가 눈에 띕니다. 할머니는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으로 복무했고 군 생활은 21년간 이어졌습니다.
2: 이야. 와. 어머니 되게 부끄러우신가 봐요.
1: 제대 후에는 남동생 곁에서 가족을 돌봐왔습니다. 채소 마을에 사는 주민답게 채소 인심이 푸짐합니다. 공심채는 요리에 두루 쓰이는데요. 두 분은 볶아 먹는 걸 좋아하신답니다. 손이 굉장히 빠르신데요. 뚝딱뚝딱 음식을 만듭니다. 동생도 일손을 돕습니다. 금방 완성된 한 상. 평소 두 분이 자주 먹는 가정식 밥상입니다.
2: 갑자기 예전에 외할머니 시골집에 초대받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되게 좀 찡해지고 좀 따뜻해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맛있는 음식까지 너무 맛이 기대돼요.
1: 수백 년의 노하우로 키운 공심채부터 맛을 봅니다.
3: 기대요.
1: 늘 먹던 건데도 밭에서 바로 따서인지 더 맛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시는지 편하게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챙겨주시는데요.
3: 맘. 여매 한국
1: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물이 만든 풍경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들의 밥상을 채우고 인생을 꾸려가는 터전이 됩니다. 매일 되풀이온 시간이 쌓여 삶을 단단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가 만들어낸 놀라운 일상입니다.
4: 이게 100년 된 거야. 골동품이야, 골동품.
5: 따끈따끈한 것 같아.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와. 베트남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건 이렇게 시골에 오면 가슴이 빵! 뚫리면서 온몸에 있던 스트레스가 쫙 가라앉아주는 게 와, 힐링. 제가 이래서 베트남을 사랑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1: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2: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1: 티폰, 쏘나타, 엘트라, 갑대, 산테, 스프, 엑스, 1톤 트럭포.
2: 수십억 갈 것 같은데.
1: 500억.
2: 500억이요?
1: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2: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1: 그래요, 뭐, 그냥.
0: 차를 매번 준다든지.
1: 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0: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2: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0: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3: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이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금방 하루 이틀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바다도 살이 오르는 계절 10월. 우와. 가을 입맛을 훔칠 꽃게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유혹.
2: 밥도 따로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1: 하지만 그 호사는 거저 오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 쌓인 고단한 발걸음 덕분이죠.
3: 하루에 얼마나 발걸음 하세요?
4: 12,000보에서 한 2만 보 사이에 계속 반복되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발걸음 수가 많죠.
1: 밤새 14곳 어장을 돌며 무거운 통발을 걷어들이고 뿌리는 선원들.
5: 4,000개 5,000개 하루에 해야 되는데.
1: 치열한 밤샘 조업 후에 차려지는 밥상.
4: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냥 숯불에다 구워놔도 아주 맛있어요. 아주 크게. 와, 와,
6: 와, 완전 개파지, 개파지.
1: 발품으로 건져 올린 진도 가을 꽃게. 수십 년을 먹어도 손이 간다는 그 맛. 우리도 맛보러 갈까요? 가을이면 잠들지 않는 항구, 진도 서망항. 우리나라 대표 꽃게 주산지죠. 새벽 2시, 연락선 한 척이 항구를 떠나고 2시간 반이 지날 무렵 망망대해에서 조업선을 만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출렁이는 바다 위, 두 척의 배를 나란히 붙인다는 건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위험한 작업입니다. 잡은 꽃게가 곧바로 연락선으로 옮겨집니다. 좁은 어창에 오래 두면 스트레스로 살이 빠진다네요. 바다 한가운데서 오가는 건 꽃게만이 아닙니다.

0: 다음 조업에 쓸 미끼와 생필품까지 연락선이 실어나릅니다. 이렇게 보급을 받으며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꽃게잡이 배.
1: 보통 가면 2시간에서 2시간 30분 걸려요. 그러면 왔다 갔다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이잖아요.
0: 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뻘 속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져야 움직이는 꽃게. 그 길목을 노리는 게 통발이죠. 봄이 알을 가득 품은 암꽃게의 계절이라면 가을의 주인공은 숲꽃게. 여름 그먹이 내내 마음껏 먹고 살을 채운 녀석들인데요. 올라오자마자 집게발부터 자릅니다.
2: 내려갔다가 저끼를 놔두면 개가 서로 물고 저끼를 물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그말에 신경이 있는 쪽은 살을 낳고 신경이 없는 쪽을 죽이기 때문에.
0: 꽃게는 스트레스에 유난히 예민해 갇히면 금세 사나워진다죠.
1: 제가 숙회 볼 때 어떤 걸 골라야 좋은 거예요?
2: 딱 그러면 묵직한 거, 만져갖고 눌러봤을 때 단단한 거. 저희들은 물렁물렁한 데는 잡질 않습니다.
0: 다른 갑각류처럼 꽃게도 허물을 벗으며 자랐는데요. 껍데기가 물렁하면 막 탈피해 속이 덜 찬 상태랍니다.
2: 좋습니다. 다시 바다로 보내줘야죠. 그래야 또 내년에 또 많이 잡죠.
0: 어부가 바다와 함께 사는 방식이죠. 꽃게의 미끼로는 등푸른 생선 청어를 쓴답니다. 녀석들을 불러들이려면 강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죠.
2: 대장하고 뼈가 만나는 부분에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빠지고 난 다음에 살에서 이제 비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이제 꽃게가 보이는 거예요.
1: 꽃게가 비린내를 좋아해요?
2: 네. 비린내는 꽃게만 아니고 모든 바다 생선은 다 좋아해요.
0: 냄새로 먹이를 찾는 꽃게에게 이만한 유혹이 없다네요. 진도 앞바다는 우리나라에서 물살 빠르기로 손꼽히는 곳. 그 물은 조류에 엉키기 십상이라서 무거운 통발을 쓴답니다.
2: 하루에 통발 몇 개나 던지세요?
3: 이게 지금 한 틀에 270개,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14번. 3,000개, 5,000개 하루에 던져요.
0: 밤새 14곳 어장을 돌며 통발을 거둬들이고 뿌리는 선원들. 아직 바다가 많이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1: 오늘 몇 번째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7번째 올리나?
0: 이제 겨우 절반. 좁은 배 위에서 쉼없이 일이 되풀이 됩니다.
2: 보통 바다 이렇게 나오시면 며칠 있으세요?
4: 바람이 불어서 조업이 안 될 때까지.
2: 오늘이 며칠 되냐? 아니, 6일 됐냐?
1: 이 하루에 얼마나 관심을 파세요?
2: 12,000보에서 한 2만 보 사이에 계속 반복적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밝은 수가 많죠.
0: 지칠 무렵 울리는 목소리.
1: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0: 온갖 구준 일을 하는 외국인 선원들이죠.
1: 어디서 왔어요?
5: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1: 힘들지 않으세요?
5: 조금 힘들다.
1: 아주 힘들어요?
5: 네.
0: 아무리 지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조업.
2: 뭐 걸렸지, 앵카에? 뭐냐? 와이어냐?
1: 뭐
2: 걸렸네, 줄이.
0: 통발 끈이 닻에 걸렸답니다. 자칫 줄이 끊어지면서 선원들을 덮칠 수도 있는 상황. 45년 차 김영서 선장이 직접 나섭니다.
2: 네.
1: 걸렸어요?
2: 됐어. 잠깐 뒤로 왔구나.

0: 우리가 작전을 이겨본 거야.
1: 줄이 끊겨 통발 30개가 물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어구 손실은 뼈아프지만 사람 무사하면 천만다행인 게 뱃일이죠. 한숨 돌린 선장님.
0: 민수야, 밥 먹어도 되니? 네.
2: 손도 거의 다 먹어.
1: 놀란 선원들을 다독이는데 따뜻한 밥 한 끼만 한 게 있을까요?
3: 몇 명 불러세요?
4: 저희가 지금 선장님 포함 총 9명인데 일이 힘들다 보니까는 보통 한 제가 한 14일 더 이렇게 해요.
1: 이 배에서 밥은 무조건 고봉밥.
0: 상관없어.
4: 상관없어요.
0: 어, 그냥
4: 해가지고 뜨끈
5: 뜨끈
4: 놓고.
0: 어. 빨리 맛있게
5: 해봐. 그냥 튀김 괜찮은데요. 저도 이걸 안 해봐가지고. 선장님은 매를 오래 가셔가지고 모든 면을 다 아시거든요.
1: 물살이 센 바다에서 자라 살이 단단한 진도 꽃게라 예로부터 못해선 통째로 숯불에 구워먹곤 했다는데요. 숯불을 피울 수 없는 배 위, 팬에 기름을 두르고 껍데기까지 고소하게 튀겨낸답니다. 이번에는 조리사인 화장의 특별식.
6: 바쁘기 때문에 이쁘게 서는 게 중요한 게 빨리 서는 게 중요해. 그 앞에 바꾸고 또 나가봐야 돼. 배로가 신선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고추장에 뭐 양념들 볶아도 다 맛있습니다.
1: 잘게 자른 꽃게에 제육볶음 양념을 넣고 센 물에 달달 볶는 부루치기. 선원들의 지친 입맛을 깨워줄 필살기죠. 여기에 본연의 맛 그대로인 꽃게찜까지 선보입니다.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발품으로 차린 신선한 밥상.
7: 완전 개파지, 개파지.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까지 해도.
6: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1: 바빠서 못 차렸을 뿐 마음은 늘 한가득이랍니다.
6: 식사 많이 해주세요.
7: 고맙다. 계속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니, 힘들게 일을 했으면 많이 먹어야죠.
1: 몸이 힘들면 돌도 씹어먹을 것 같지만 정작 입맛은 달아나기 마련. 이럴 때 그 단맛과 매운 양념이 어우러진 시원한 감칠맛이 사라진 입맛을 살려내죠.
0: 너 하나 먹어봐라. 네. 아, 이 설마야. 가을에는 이게 숙제가.
1: 선장님 입맛은 역시 꽃게 튀김. 아,
0: 너가 잘되고. 그래서 이 꽃게는 매일 먹어도 이게 질리지가 않아요. 한번 먹어봐라.
1: 그 어떤 발품도 아깝지 않답니다. 갑자기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0: 아, 날씨가.
1: 바람은 조업의 치명적.
0: 이게 빨리 가. 바람의 속도를 표시한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빨리 분다는 얘기예요.
1: 결국 7일 만에 항구로 돌아옵니다. 바람 부는 날은 바다가 내준 공휴일. 바다 앞에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해 배들이 모여들자 서망항 위판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8: 67km, 2km, 3km, 65km, 65km.
1: 오늘은 물량

0: 진도 토박이 민숙 씨. 요즘은 엄마 손맛을 잊겠다는 아들을 가르치느라 바쁩니다. 양파부터 진도 대파까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1: 고기도 넣어야 되니까 이 정도. 간장게장 육수요. 저희 친정엄마가 옛날부터 식당도 있고 꽃게도 잡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배웅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 했대.
0: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아들에게 3대째 이어지는 진도 간장게장.
1: 천연의 맛을 빼면 이 육수 자체가 달아요.
2: 얼마나 짧나요?
1: 2시간 넘게 짧아요.
2: 오래 짧네요. 네.
0: 감미료 없이 천연 재료만 푹 끓여서 본연의 단맛을 우려내는 육수. 여기에 간장을 더해주면 짠맛과 단맛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맛간장이 된답니다.
1: 육수 끓인 다음에 간장을 넣고 이게 식힌 다음에 꽃게를 넣어야 맛있습니다. 너무 식어도 맛없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 식힌 정도가 잘 맞아야 돼요.
0: 알맞게 식힌 간장이라야 탱탱한 살은 지켜내고 간은 속까지 천천히 스며든답니다. 여기에 생살 그대로 먹는 만큼 꽃게가 싱싱해야 제맛이라죠.
2: 맛있어 보이네요.
1: 겁나 맛있어. 우와.
0: 간장게장 하나 먹겠다고 발품 팔아 찾아온 손님들. 꼭 눌러 짜낸 탱탱한 속살부터 맛봅니다. 귤딱지에 숨어있는 내장까지 쓱싹. 이 맛의 게장을 먹는 거죠.
3: 밥도 그리 따로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4: 아, 그렇네.
0: 또 다른 식탁엔 꽃게탕. 진도 꽃게, 달콤한 진도 대파면 충분하다죠.
5: 좋네, 좋아. 아주 속이 아프이네.
6: 살이 꽉 찼네. 아, 꽃게 너무 좋다.
5: 기가 막히네.
6: 담백하고 엄청 맛있어요.
5: 꽃게가 살이 단단해요. 달달하고.
0: 진도 바다가 내어준 선물. 김영서 선장과 선원들은 벌써 다음 조업을 기다립니다.
7: 목소리가 겁나지만 아지치지 않아요. 그 파죽도 묻고 전도 묻고.
8: 대가리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고소하고 맛있고.
9: 이렇게 빨아먹으면 맛있어요.
10: 어마.
11: 일장 식구요.
10: 그래?
11: 맛있어! 맛나게 만나!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4: 아이고 잘하네.
1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AI의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

0: 꿈을 꾼 것 같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1: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0: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2: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아,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뻐꾸기와 숙주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처절하게 뺏고 은밀하게 속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훔치려는 자의 창과 지키려는 자의 방패가 끊임없이 벼려지고 있죠. 자연이 살기 위해 투쟁하는 이 팽팽한 관계를 군비 경쟁이라 부릅니다.

자연의 시간은 늘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계절이 밀어올린 생명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찬란한 시간. 하지만 화려한 계절의 이면에는 서늘한 생존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서둘러 털을 거르고 둥지를 짓는 새들. 숲엔 지금 소리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훔쳐야 하고 또 누군가는 지켜내야만 하는 끝없는 공방. 우리 곁에 작은 새들도 그 치열한 분투를 이어가고 있죠. 한해 농사를 시작하느라 분주한 계절. 겨우내 비어있던 논이 푸릇한 활기로 채워집니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 불리는 뻐꾸기도 긴 여정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지난해 번식을 했던 이 숲으로 1만여 킬로미터를 날아온 겁니다. 흔한 텃새인 메새. 이미 육아의 한창입니다. 네 마리의 새끼를 먹이느라 쉴 틈이 없죠. 녀석들이 무사히 둥지를 떠날 때까지 완벽하게 숨기고 지켜내야 하는 고단한 날들. 한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뻐꾸기의 등장은 숲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먼 비행으로 바닥난 체력을 채우기 위해 곤충 사냥에 집중하는 녀석.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남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몰래 맡기는 대표적 탕란 조류죠. 녀석의 울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숙주 새들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뻐꾸기의 주된 표적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우리에게는 뱁새로 더 친숙한 작은 새입니다. 푸른 알들 사이로 눈치 없이 큰 알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뻐꾸기가 원래 있던 알 하나를 훔치고 자신의 알을 슬쩍 놔둔 겁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핍니다. 하지만 이내 의심을 거두고 모든 알을 정성껏 품기 시작합니다. 포란을 시작한 지 12일째 갓 태어난 새끼들이 둥지 안에서 꼬물거립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둥지 밖으로 밀려납니다. 먼저 태어난 새끼 뻐꾸기의 짓이죠. 눈도 채 못 뜬 녀석이 경쟁자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부화 후 2주, 새끼 뻐꾸기는 훌쩍 자랐습니다. 둥지도 먹이도 모두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둥지 20개 가운데 한두 곳에서 탕란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둥지에서 자라는 새끼 뻐꾸기를 키우느라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바쁩니다. 커다란 녀석의 허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죠. 입에 먹이를 물고도 더 달라고 보챕니다.
둥지를 나가고서도 보름 정도는 더 먹이고 키워야 합니다. 뻐꾸기 새끼를 키우느라 번식 횟수도 줄게 되죠. 뻐꾸기는 오랜 시간 이렇게 이기적인 번식을 해왔습니다.

원래 이 지극한 정성은 내 둥지에서 무사히 자라난 진짜 새끼의 몫이죠. 둥지를 막 나선 녀석에게 연신 먹이를 물어나르는 어미. 어미의 다정한 수다가 계속 들리는 듯합니다. 밥투정하는 녀석을 어르고 달래가며 키우기도 하겠죠. 뻐꾸기에게 속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자연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탕란을 당해온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푸른 알이 아닌 흰색 알을 낳는 녀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탕란이 잦은 지역일수록 흰색 알이 유리하다는 사실이 어미에서 딸로 대를 이어 전해진 결과죠. 흰색 알을 낳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뻐꾸기의 탕란에 대항할 무기 하나를 가진 셈입니다. 흰 알들 틈에 푸른색의 뻐꾸기 알. 둥지 주인이 모를 리 없습니다. 어미는 가차없이 뻐꾸기 알을 깨버리고 아예 둥지를 버렸습니다. 당하기만 하던 녀석이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낮은 수풀에 둥지를 트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뱀의 습격에도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뻐꾸기의 번식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만 의지할 수 없게 된 뻐꾸기는 또 다른 숙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딱새입니다. 색이 화려한 이 녀석이 수컷. 암컷은 그에 비해 수수하죠. 보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고 약 2주 동안 품습니다. 버려진 집도 이 녀석들에게는 훌륭한 보금자리가 되죠. 사람이 사는 곳 주변에서 뻐꾸기가 자주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숙주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딱새는 민가 주변 어디에나 스스럼 없이 둥지를 틉니다. 번식철에는 한 집에 하나씩 둥지가 있을 정도죠. 사용한 지 오래된 카펫 틈새에도 녀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집요하게 노리는 시선. 뻐꾸기는 2개에서 4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어미를 속이려면 알의 수가 너무 적거나 많아도 안 되죠. 둥지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눈여겨봐왔던 뻐꾸기는 알이 2개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탕란하기 딱 좋은 둥지죠. 집요함은 뻐꾸기의 또 다른 무기.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뻐꾸기의 등장을 알아챈 딱새 암컷. 비행으로 위협을 해보지만 녀석의 관심은 오직 둥지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죠. 망설임 없이 딱새 둥지로 들어가는 뻐꾸기. 제 알 하나 놔놓고 둥지 속 알 하나를 꺼내갑니다. 뻐꾸기는 같은 곳을 수없이 오가며 탕란할 둥지를 탐색합니다. 또 다른 딱새 둥지가 표적이 됐습니다. 둥지 안에 자신의 알을 낳고

딱새알 하나를 물고 나오는 데는 불과 10여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숙주의 알보다 푸른 빛이 도는 큰 알이 뻐꾸기 알입니다. 딱새 암컷이 둥지를 살핍니다. 탕란을 눈치채지 못한 암컷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종종 딱새에게 탕란하기는 했지만 최근 그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인적 드문 산 아래 빈집. 딱새 둥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사람의 손길이 떠난 서랍 속. 딱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 역시 뻐꾸기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뻐꾸기 아래 붉은 실무늬가 보입니다. 이전에 없던 특이한 형질이죠. 둥지 근처에 나타난 다람쥐. 딱새 암컷이 얼른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번식기엔 둥지 주변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드나들 때마다 경계를 잊지 않습니다. 포란이 시작됐습니다. 수컷은 둥지 밖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자연의 변화는 언제나 시간이 만듭니다.

새 식구를 맞이할 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민가 주변은 생각보다 위험이 많습니다. 냄새를 맡고 온 고양이도 그중 하나죠. 새 둥지가 있다는 걸 아는 듯 서랍 안을 한참 살핍니다. 호기심을 끌만한 걸 못 찾은 녀석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진짜 위험은 둥지 안에 있습니다. 고양이가 떠나자마자 둥지로 날아드는 어미. 벌써 깨어난 녀석이 있습니다. 포란 11일째. 새끼 뻐꾸기는 언제나 숙주알보다 하루 먼저 부화합니다. 수컷의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새끼를 위해 사냥을 해야 하죠. 둥지에 발이 묶인 암컷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많은 힘을 축적합니다.

수컷이 더 바빠졌습니다. 하루 사이 식구 하나가 늘었죠. 딱새의 알이 부화를 한 겁니다. 딱새 부부는 자신의 새끼와 뻐꾸기 새끼에게 공평하게 나눠 먹입니다. 아직은 평화롭게만 보이는 둥지. 암컷은 새끼와 알의 체온 유지를 위해 계속 품어줍니다. 그런데 둥지 안이 들썩입니다. 새끼 뻐꾸기의 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둥지 안 딱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밀어내는 것.

놀란 어미가 쫓아가 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새끼 뻐꾸기의 등은 평평하고 넓습니다. 경쟁자를 밀어내기에 딱 맞게 태어난 몸. 녀석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자리를 비웠던 어미가 먹이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입을 벌리는 건 새끼 뻐꾸기. 어미는 먹이를 줄듯 말듯 애를 태우며 새끼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둥지 속 생명을 품는 건 어미의 숙명입니다. 또다시 둥지 안이 들썩거립니다. 잠시 일어나 살피던 어미가 그냥 품어버리죠. 하지만 포기할 녀석이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가 있는 힘껏 두 번째 알을 밀어올립니다. 이번엔 알이 굴러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자기 알이라도 둥지 밖에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기척에 잔뜩 긴장한 딱새 암컷. 새끼 뻐꾸기의 수건은 허사가 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서랍을 살피는 위태로운 순간. 둥지 안에선 알을 밀어내느라 여념이 없죠. 녀석은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평평한 등과 날개를 이용해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알이 둥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둥지엔 딱새 새끼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둥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딱새 부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불운. 그래도 어미의 돌봄은 계속됩니다. 피할 수 없었던 운명 앞에 얄궂은 시간만 흘러갑니다. 불행한 운명의 끝.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결국 밀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새끼 뻐꾸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달 후 먼 아프리카로 돌아가려면 빠르게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잔혹해 보이지만 이것은 뻐꾸기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딱새 수컷은 먹이를 물고 주변을 살핍니다.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죠. 딱새 부부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새끼 뻐꾸기의 몫이 됩니다. 녀석이 원하던 대로 먹이를 독차지하게 됐죠. 둥지는 이제 완전히 녀석의 세상이 됐습니다. 여름 장마는 숲의 작은 생명들을 위협합니다. 때까치 둥지에도 굵은 비가 떨어집니다. 품속의 새끼들이 비를 맞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죠. 어미는

온몸으로 비를 막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거센 빗속을 뚫고 사냥을 다녀왔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둥지를 지켜야 하는 어미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편안히 자라는 녀석도 있죠. 부화 후 3일. 새끼 뻐꾸기의 몸색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아직 눈은 뜨지 못했지만 삐죽삐죽 바늘 같은 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커진 주둥이를 흔들며 먹이를 채촉하는 새끼 뻐꾸기. 딱새 암컷은 의심 한번 없이 녀석을 보살핍니다. 먹이고 치우고 또 먹이는 일을 반복하죠. 체온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비가 물러가고 여름 숲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딱새는 번식철이 되면 사람 가까이에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사람 곁이라고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소리 없는 사냥꾼, 누룩뱀이 둥지를 덮쳤습니다. 이 녀석의 별명은 알뱀. 이름값을 하듯 둥지 속 알을 하나씩 통째로 삼킵니다. 압도적인 포식자를 당해낼 도리가 없죠. 둥지를 깨끗이 비우고서야 자리를 뜹니다. 산 아래 정자도 딱새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먹이를 물고 있는 이 녀석은 지금 새끼를 키우는 중입니다. 둥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엉뚱한 녀석입니다. 그렇다고 뻐꾸기도 아니죠. 어미의 노고가 말이 아닙니다. 녀석은 매사촌의 새끼입니다. 매사촌 역시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란성 조류죠. 녀석의 생존 전략은 날개에 있습니다.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노란 입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어미는 착각합니다. 어미는 그만큼 더 열심히 먹이를 구하고 녀석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다 자란 모습이 매를 닮았다 하여 매사촌이라 불립니다.

여름 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계절이 깊어갑니다. 폭우 속에 둥지를 지키던 때까치 어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여섯 마리의 새끼를 먹이고 돌보는 중이죠. 때까치는 이른 봄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번식을 합니다. 배고픈 새끼들의 요구는 끝이 없고 어미의 하루도 끝이 없습니다. 아직은 온 세상이 어미에게 달려있습니다. 때까치는 산새 중에서도 보기 드문 용맹한 사냥꾼입니다. 작은 쥐나 새, 곤충을 잡아 나뭇가지나 가시에 꽂아두고 뜯어먹죠. 한입 뜯어 둥지로 향합니다. 쥐를 잡으면 새끼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습니다. 거친 먹이를 먹다 보니 펠릿을 토해내기도 하죠.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암컷 딱새가 둥지를 나온다는 건 그만큼 새끼가 자랐다는 뜻이죠. 부화 후 8일째 새끼 뻐꾸기는 고슴도치 가시를 닮은 털이 돋았습니다. 꼬리 깃도, 날개 깃도 같은 모양이죠. 등쪽 깃은 가장 나중에 납니다. 한창 성장기를 맞은 녀석에겐 그만큼 많은 먹이가 필요합니다. 새끼가 자란 만큼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도 커졌습니다. 새끼 뻐꾸기는 성에 차지 않는 듯 주둥이를 벌리고 연신 흔들어댑니다. 먹이를 삼키지 않고 토해내는 건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 주황색 입을 크게 벌려 어미의 사냥 본능을 더 자극합니다. 많이 먹는 만큼 배설물도 커집니다. 딱새 수컷도 큰 먹이를 사냥해왔습니다. 끊임없이 먹이고 쉬지 않고 치웁니다. 열흘쯤 지났습니다. 새끼 뻐꾸기는 부리를 이용해 몸단장을 할 만큼 컸습니다. 머리 뒤쪽의 깃도 하나둘 펴지기 시작했죠. 점점 제 어미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암수가 번갈아 수도 없이 오가며 먹이를 나릅니다. 짧게는 5분에 한 번씩 드나들 정도로 먹이를 주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새끼 뻐꾸기를 기르는 딱새. 한 번의 번식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모든 딱새가 이런 처지는 아닙니다. 이 둥지엔 딱새 새끼만 다섯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의 딱새 둥지는 이런 모습이죠. 탕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 개의 둥지 중 하나꼴로 탕란이 일어납니다. 딱새는 1년에 약 3회 정도까지 번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가 주변에 사는 딱새의 경우 붉은 머리 오목눈이보다 번식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민가가 일종의 방패막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딱새 둥지 반대편. 담벼락에 또 다른 둥지가 있습니다. 흰색 알을 4개 낳아놓은 건 여름 철새인 큰 유리새입니다. 보통 숲속 계곡 근처 바위 틈에 둥지를 트는데 의외의 장소를 택했습니다. 딱새와 영역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딱새 수컷의 위협 비행.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유리새도 탕란성 조류들이 노리는 숙주입니다. 이 둥지는 이미 포란이 시작됐습니다. 탕란의 위기를 넘긴 겁니다. 여름 숲이 빛나는 건 아름다운 꽃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없이 피고 지는
생명의 이야기들 덕분이죠. 뻐꾸기는 여전히 남의 둥지를 탐색하느라 바쁩니다. 8월 하순이면 먼 길을 떠나야 하죠. 숲속엔 뻐꾸기가 탐내지 못할 둥지도 있습니다.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활발하고 영리한 텃새. 어치입니다. 알을 지키는 건 암컷. 수컷에게 먹이를 공급하죠. 이 시기 사냥은 수컷이 전담합니다. 알이 4개가 되어야 포란을 시작할 텐데 아직 2개뿐입니다. 오로지 둥지를 지키느라 암컷은 새라는 본분을 잊을 지경이죠. 졸립고 지루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름 철새인 큰 유리새도 여름 숲의 이야기를 더해가는 주연입니다. 빠르면 4월부터 와서 9월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다 가죠. 그 사이 두 번 정도 번식을 합니다. 큰 유리새가 계곡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느새 벙어리 뻐꾸기가 알을 낳아놓고 갔습니다. 큰 유리새 암컷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미는 의심 없이 포란에 들어갑니다. 10여 일 동안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하죠.

보호색으로 무장한 암컷이 그림자처럼 둥지를 품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컷이 주변을 경계하며 먹이를 물어나릅니다. 녀석들의 둥지에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건 다름 아닌 벙어리 뻐꾸기 새끼입니다. 부화해야 할 네 개의 알 중 하나는 문제가 생겼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큰 유리새 암컷은 제 새끼 마냥 살뜰히 돌봅니다.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암컷은 여전히 둥지를 지키고 수컷은 수컷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이 나머지 알이 모두 부화했습니다. 먹이를 먼저 차지하는 건 새끼 벙어리 뻐꾸기입니다. 어미가 둥지를 비운 사이 네 마리의 새끼는 따뜻한 곳을 찾아 서로에게 파고듭니다. 새끼 벙어리 뻐꾸기는 털이 없고 등이 평평합니다. 평평한 등은 뻐꾸기 새끼들의 강한 무기죠. 반면 새끼 큰 유리새는 털이 많고 등이 굽어 있습니다. 새끼 뻐꾸기와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큰 유리새 암컷이 가져온 먹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새끼 뻐꾸기가 쉽게 삼키질 못합니다.

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응원하듯 콕콕 부리로 자극하면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 짧은 평화는 금방 깨지고 맙니다. 새끼 벙어리 뻐꾸기도 본능을 드러내죠. 실패입니다. 지켜보던 어미가 새끼들을 품습니다. 불안한 고요가 흐릅니다. 둥지안이 들썩입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새끼 벙어리 뻐꾸기.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결국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어미도 알지 못합니다. 수컷은 사냥에 열심입니다. 새끼가 다 깨어난 만큼 먹이도 많이 필요하죠. 새끼들이 처한 위험을 알 길 없는 큰 유리새 부부. 그래도 돌봄은 계속됩니다. 잡아온 먹이를 먼저 먹는 건 언제나 새끼 벙어리 뻐꾸기입니다. 많이 먹고 힘이 세지는 만큼 생존 본능도 강해집니다. 어미 품 아래를 비집고 또 한 녀석이 밀려나옵니다. 작은 몸이 더 작은 몸을 밀어내고야 말죠. 서두르다 보니 지칠 법도 합니다. 이제 둥지에 남은 큰 유리새 새끼는 한 마리. 어미가 잠시 둥지를 비운 그 순간 마지막 경쟁자까지 없애버려야 하죠. 녀석이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먹이를 물고 돌아온 큰 유리새 암컷. 아무런 의심 없이 마지막 남은 새끼를 챙깁니다. 가짜든 아니든 둥지에 생명을 품는 건 어미의 본능. 탕나는 바로 그 본능을 이용합니다. 녀석들의 죽음은 탕란된 순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가혹하고 냉정한 생존의 법칙.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둥지를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큰 유리새 암컷이 놀라 둥지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어치 때문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새끼 뻐꾸기를 물고 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뒤바뀐 둥지. 어치는 남은 새끼가 있는지 다시 확인까지 합니다. 어치에게도 지켜야 할 둥지가 있습니다. 포란 중인 암컷은 여전히 둥지에 발이 묶여 있죠. 사냥 나갔던 수컷이 돌아왔습니다. 먹이 주머니에서 반쯤 소화시킨 걸 암컷의 입에 넣어줍니다. 수컷의 방문이 잦을수록 부화 성공률도 높아지죠. 죽음을 먹고 자라는 생명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화한 지 16일째, 뻐꾸기 새끼는 훌쩍 자랐습니다. 제법 어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둥지를 떠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딱새 암컷은 여전히 바쁩니다. 숙주인 딱새를 통째로 삼킬 때 몸집이 거대해졌습니다. 이제 둥지가 갑갑할 만큼 커버린 녀석. 서랍 속 작은 세상을 뒤로 하고 스스로 걸어나옵니다. 처음 마주하는 넓은 세상. 마침내 둥지 근처 나뭇가지로 무사히 이소합니다. 딱새 부부의 육아는 둥지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쉴 새 없이 날아와 녀석의 배를 채우죠. 다급하게 주변을 경계하는 수컷. 뱀이 나타났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수컷에 비해 녀석은 태평하기만 합니다. 수컷의 애타는 마음은 진짜 제자식을 향한 것과 다름없죠. 다행히 뱀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뻐꾸기에 탕련된 또 다른 둥지. 이 딱새 암컷은 조금 다릅니다. 단 30초도 가만히 품지 못할 만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죠. 뻐꾸기 알을 굴려보고 콕콕 쪼아보기도 합니다. 다시 알을 품었다가도 금세 일어나 유독 뻐꾸기 알을 쪼아대죠. 둥지 안의 뻐꾸기 알이 자신의 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뻐꾸기 알을 구분하는 일부 딱새 둥지도 발견됐습니다. 둥지에서 밀어내버리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하죠. 탕란을 피하려는 딱새와 뻐꾸기의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뻐꾸기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뻐꾸기의 무기는 정교한 위장술입니다. 숙주의 알과 비슷한 평범한 푸른색 알부터 색을 조금 뺀 연한 푸른색 알을 낳기도 합니다. 흰 알에 실무늬를 넣은 건 발견이 드문 정말 특이한 경우죠. 푸른색에 실무늬를 넣기도 하면서 숙주 맞춤형 무기로 반격 중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뻐꾸기 알도 자세히 보면 무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숙주의 패턴을 흉내내려는 처절한 노력의 흔적입니다. 뻐꾸기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작고 평화로운 숲속의 둥지들에 다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기막힌 속임수, 맹목적인 헌신과 희생, 죽음이 뒤엉킨 숲. 살기 위해 또 지키기 위해 생명은 오늘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어우,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아유, 잘하네.
1: 아,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2: 자, 여기 기다렸어요.
1: 거기 앉아 있어.
3: 왜 다 떠나는 거? 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9: 아이고 잘하네.
8: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십니까.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100세 부자 이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일럿에 이어서 은퇴 설계 마스터키로 활약해 주실 우리 김경록 박사님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마스터키 김경록입니다. 제가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보니까 뭐 솔루션도 좋지만은 너무 내곡할 때가 있더라. 사람이 좀 따뜻해야지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따뜻합니다. 따뜻한 가슴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차가운 머리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 주에는 첫 시간 자영업자 족집게 처방 닥터 김상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영업 족집게 닥터로 소개된 네, 창업통TV 김상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0: 자, 오늘 주인공은 그럼 자영업자인 것 같죠? 네,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식당에서 진짜 뭐 이렇게 채상을 찍어봤고 지금은 밑바닥에서 이제 아주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됐죠, 지금. 그게 이제 멘붕도 오고, 솔직히 말해서.
5: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것으면 그냥 노후는 걱정 없겠다 하고 찾아온 건데, 이렇게 된 거죠.
6: 아유, 어떡하든 날 잡아서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애들 말 다 들어봐봐.
7: 진짜 확 성질나게 만드네, 또 진짜. 지금 이게 지금 방송하는 게 뭐야, 그럼. 나로 인해가지고 전부 가족이 이렇게 돼가 심리 상담 받고 그런 거잖아, 지금.
8: 주방 청소야, 뭐. 제가 지금 잘 살고 싶겠어요, 지금.
0: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서 능이백숙을 한 22년차 정영만입니다. 주방장.
10: 안녕하세요. 강원도 철원에서 능이백숙을 하고 있는 김춘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고민으로 오셨나요?

0: 하는지요?
1: 요 시급을 이제 뛰어든 지한 22년쯤이다, 제가. 22년 때인데. 처음에는 이제 라면도 끓일지도 몰랐고, 매출을 한 1,000만 원 이상 찍어본 적도 있습니다. 예. 제 인생을,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인생이거든요. 네.
2: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가게를 빨리 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고
3: 네.
2: 맞습니다.
3: 아주 중요한 분기점 갈림길에 서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철원이 풍광이 아름답죠?
1: 공기 맡고 참 좋습니다.
3: 네. 집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 운동을 아침부터 하시는군요. 오, 자기 관리 멋지십니다.
4: 먼저 나갑니다. 천천히 하고 나오셔.
3: 스트레칭을 하고 나간 날과 안 하고 나간 날 다르시죠?
1: 그거에 나는 아침 일어나면 저거부터 하면
3: 무조건,
1: 좋겠어요.
3: 예. 두분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세요.
5: 아침에 나가면 이제 준비할 게 많거든요. 막 김치도 담아야지, 막.
6: 그렇게 바쁘시면 아버님도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예,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하고 가지 아침에 뭐야,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아요.
3: 일단,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해야 돈 버는
7: 아,
3: 거죠.
7: 그럼요.
5: 꼭 나이 먹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하면 좋아요.
4: 아, 어쩌겠어. 계속 오네. 오늘도 다른 차로 잘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인사해요.
8: 어디에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4: 산신령에게 인사해요. 사방 산 좀 봐. 얼마나 예뻐요. 아침에 나오면은, 어머, 시골에 이런 맛에 살아요.
3: 산신령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큰데, 어머!
9: 저 식당하고 같이 있습니까?
1: 네, 갈림길 옆에 같이. 있습니다.
9: 아. 네. 저 땅이 천평입니까?
1: 네.
0: 저렇게 크면은 종업원을 몇 명 쓰세요?
1: 인건비 무시 못 하잖아요.
9: 맞아.
1: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이거 둘이서.
3: 와, 저 네. 넓은 매장을.
4: 혼자 하니까, 손녀 갑자기 막 들어오면 바쁘니까 세팅 몇 개 해놔요, 미리.
3: 아, 고사리. 아, 백숙 하신다 그랬죠?
1: 네.
3: 능이버섯 넣고. 압력솥으로 하면 얼마나 또 맛있을까요?
0: 한 달에 복날이 두 번씩 따로 엄청 올 텐데.
3: 그러게요. 색깔이 좀 약간 짙은
0: 그러네요.
3: 것 같아요?
1: 능이버섯, 이게 이제 국물이 이제 색깔 맺이지, 이게. 육수가.
5: 이렇게 최고급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티베산도 이건 최고급이에요.
1: 뭐, 전부 자연산입니다.
3: 네네. 자부심이 아주 강하십니다.
1: 이제 입수식은 이렇게 좀 미리 몇 마리 삶아놔요.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예약을 안 하고 들어오니까. 2시에 부대 안에 들어가니까 2시까지. 1시 반까지 들어옵니다. 11시에서 1시 반까지. 한 2시간 장사죠.
4: 손님, 어이, 어서오세요.
3: 손님들이 오시네요. 소문이 난 집인가 봅니다.
4: 네. 많이 갖고 와서 양쪽에 나눠 드셔야 돼. 네.
9: 저게 12만 원입니까?
1: 닭은 그 9만 5천, 오리가 10만 원.
4: 아드님하고 헤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3: 아이고, 아들 입소 앞두고.
9: 아, 머리, 머리, 머리.

0: 것 같네.
1: 아, 다 이제 가셨군요. 입소하러.
2: 아이고, 그래도 그나마 몇 마리 팔았네. 여섯 마리 팔았네. 닭 두 개. 우리 네 마리 팔았네.
1: 아, 오늘 매출 보겠습니다.
2: 이거 팔아갖고 되겠어. 입소식인데.
3: 철원은 저녁에는 손님이 거의 없죠.
4: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다 아. 그냥 집에 들어가 자는 일밖에 없죠.
1: 점심 장사가 중요하네요.
5: 가게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 220몇 석 될 거예요.
4: 여기가 한 100명 들어가면 쫙 뒤에까지. 어.
3: 저 건물을 지으셨어요?
4: 예, 직접 지었어. 아유.
5: 그러니까 이런데 보면은 이제 며칠면 살 거라고 다 이제 제일로 이제 고가로 이제 최고가품으로 다 한 거예요. 다 위에도 이제 편백나무로 다 했고 이 건물이 이제 진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새 거잖아요.
1: 그게 느껴져요. 고가라는 게. 야,
3: 직접 지으셨으면 애착이 무지 크실 텐데.
1: 네.
6: 그럼요. 지역 짓고
5: 대충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전부.
1: 11억 원이나.
5: 몇 년 살고 이제 아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엉성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이 건물도 제일 먼저 큰 놈 앞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큰 놈 물려주려고 그랬어.
6: 철원에서는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형 음식점 같습니다.
4: 요즘에는 진짜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금.
1: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운영이 가능합니까?
4: 그건 이제 돈에 관해서는 저 담당이 아닙니다.
1: 네, 재무 담당님께서.
7: 지금 현재로는 이제 둘이서 하면 하루에 기본 100만 원만 올려도.
1: 아, 괜찮은데.
7: 예, 예.
1: 아, 이 철원이라는 지역이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죠?
6: 전체적으로 군인이 제일 중요한 상권인데 군인 수요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인구도 거기에 거주한 인구가 4만 명인데 음식점은 많습니다. 1200개 정도 있어서.
4: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냥.
6: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1: 회식을 안 하죠.
6: 술을 먹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장님 너무 좋은 음식점을 저렇게 시설 투자를 막대하게 하셨는데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성과를 못 내는 게 두 분 사장님의 지금 가장 큰 근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두 분의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자금 설계를 해야만 할지 그 자금 설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8: 와,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1: 오. 반갑습니다.
8: 현장 진단이라고 할까요? 오늘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맞아요. 현장에 가면 주변 네, 목이랑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8: 네, 예. 아,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예, 예.
3: 아유, 땅이 넓기는 진짜 넓어.
1: 진짜 넓어요.
3: 예.
5: 이거 불법이 아닌데, 이거. 장사가 되든 안 되든 22, 23년 하다 보니까.
3: 예.
8: 아, 이게 홀이구나.
5: 예. 이 안에 큰 게 있습니다.
8: 어우,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5: 네, 진짜 너무...
8: 투자를.
1: 아, 진단 좀 보겠습니다.
8: 병이라는 게 몸에도 나지만 돈에도 병이 나요. 돈에 병이 났는데 이 병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5: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나는.
8: 안 갔죠.
1: 그러시면 안 됐죠.
8: 지금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경제적으로는 한 몸이니까 월 가구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7: 수익이 없어요, 거의. 주말에만 좀 있고.
8: 수익이 없다는 거는 뭐 매출은 당연히 있을 텐데 원가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은 순소득은 좀 없다.
7: 예, 예.
8: 자, 이제 또 정말 떨리는 순간이 왔는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0: 대출이자 얼마 내고 있습니까?
1: 한 달에 200만, 230 정도?
0: 230만 원 정도가
1: 예.
0: 있다. 그러면 이 외에 소득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얼마?
2: 국민연금 저 70만 원
0: 아,
2: 돈다고.
0: 70만 원.
2: 기초연금이 너는 한 21만 원인가 나오더라고.
0: 오, 그래도 기초연금이 나오네요.
2: 네.
0: 오.
1: 저도 합쳐서 한 50만 원 정도.
2: 사업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덜
1: 50.
2: 나오고.
3: 이렇게는 계산을 안 해보셨죠? 구체적으로. 예.
0: 100만 원 더하기 7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면 2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초연금 21만 원 더하기 27만 원 하면은 248만 원이에요. 지금 소득이 월 248만 원. 신용카드 쓰고 계시죠?
1: 카드 없어요.
0: 아, 카드를 없는 이유는?
1: 아, 이제 쓰다 보니까 계속 빚이 져서.
0: 아, 내가 자꾸 카드 쓰면은 내가 자꾸 생각지도 않게 더 쓰게 될까 봐. 그건 너무 잘하셨네.
1: 예, 카드는 안
0: 자, 그럼
1: 쓰고.
0: 일단 그러니까 뭐 교통비, 통신비 이거 두분 얼마 정도 나가요?
1: 둘이서 자기 요즘 선마 한 6, 7만 원
0: 6,
1: 정도?
0: 7만 원.
1: 예.
0: 여름에 에어컨
2: 그렇죠.
0: 틀어야 되고 겨울에 난방해야 되고.
1: 그래서
0: 자,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다 해서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1: 한 달에 지금 기본이 120만, 30만 나오는데 이번 7월 달에는 거의 190 얼마
0: 에?
1: 나왔더라고요.
0: 이게
1: 100.
0: 무슨 소리예요?
3: 식당이
2: 예,
3: 넓으니까요.
2: 그러니까 에어컨을
1: 한
2: 틀어도
1: 사람이라도 틀어줘야 이거 두 분이 오셔도 틀어줘야 되니까.
3: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저게 제일 큰 부담이에요.
3: 그러네요.
0: 쓰는 돈은 485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 485만 원. 485만 원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248만 원을 벌어서, 딱 230이 모자라서 230 이자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여기에 이제 2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안 내고 있습니까?
1: 그러니까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딱.
0: 1년
2: 1년 됐는데
0: 됐네.
2: 문자가 왔는데 한 4억 한 6천 7천
1: 그
2: 정도
1: 이자가 이제
2: 되더라고요.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가 봐요.
0: 4억 6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2: 예, 이제 5억 잡는 거죠.
0: 근데 이제 우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2: 예.
0: 아직까지는 뭔가 강제로 뭔가를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아직까지는 담보의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2: 7월 달에 이제 경매가
1: 거기도
2: 들어갔어요.
1: 경매 감정가를
2: 네,
1: 보러
2: 보러
1: 왔어요.
2: 왔더라고요.
1: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
2: 네.
1: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3: 심란하셨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4: 사실 엄청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랬는데. 22년 동안 남의 눈 부끄러운 사람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네. 잘 되다가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지금이 와서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빨리 정리가 돼버리면 좋은데 이게 자꾸 이제 눈만 뜨면 밖에 가서 또 이제 봐야 되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5: 그렇죠, 그렇죠.
4: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지금.
3: 아니, 그런데 재정 담당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김 선생님, 그쵸? 어떠세요, 요즘 심정이?
6: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힘들어서. 네.
3: 누구나 마음속에 돈에 관한 생각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데 꺼내기가 힘들죠. 함께 얘기 나누기 위해 머니 마인드를 마련해 봤습니다. 두 분께 머니 마인드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0: 얘기 나누기 위해 돈의 일생을 먼저 알아봅니다.
1: 이제 30대 중반에 중국의 무역 고사리 그때
0: 무역을 하셨군요.
1: 지금 생각해 보면 최고의 수입이었어 그때. 50톤을 해오면 가공을 안 해도 50톤이 남았다니까. 그때는 초창기에 들어갔어.
0: 50톤이요?
2: 내 인생의 최고의 수입이었어.
0: 와.
1: 거기다가 집을 또 살면서 3층을 지었었고 이제.
3: 제 이야기 하실 때 아주 표정이
0: 행복해 하시죠. 남부럽지 않게 벌고 쓰셨네요. 아, 이렇게 올라와서 중국 고사리 무역대가 아무래도 30대가 제일 두 분에게는 정점이었나 봅니다.
3: 부동산 사기로 모았던 돈을 잃으셨나 본데요.
0: 아유, 속상하네요. 40대가 힘드셨군요.
2: 40대 집 경매, 큰 사건. 포천한데 집 경매.
0: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2: 아유, 그것도 이야기하면 구구절절해요. 한 1년은 폐인이 됐었어요.
0: 아유.
2: 내가 하루에 20만 원씩 줘서 가서 술 먹고.
1: 그래, 나는 미쳐버리니까.
2: 밤새도록. 누가 오면잖아요. 그 집 샀다 내려고 먹어요. 이때부터는 이가 쓰기 시작했어.
1: 그러면 이제 먹기 시작하면 새벽까지 먹어, 이제.
2: 그동안은 이제 그만하고 그동안은 내가 써.
1: 포천에서 남아가면 간첩이야. 포천 시장은 몰라도.
2: 49세 때 이제 준비를 해서 50대 시작을 한 거, 50대는 이제 시작을 한 거야.
1: 진짜 배목점이야, 이게. 아, 이제. 이거 인생에 있어서.
2: 그러면 1,000만 원 돈.
1: 거의 그 정도 됐다니까.
2: 1,000만 원 벌었어.
0: 하루에요?
4: 예.
0: 어머나.
4: 그렇게
0: 매출이?
4: 예.
0: 아, 이렇게 50대에 다시 백숙집을 열고, 그래도 60대에는 전성기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 시기를 맞이하셨어요. 근데 70대가, 새로운 투자를 하셨군요.
3: 포천에서 철원으로 가시면서.
0: 아.
2: 한 10년쯤 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아이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려놓고, 전원 주택이나 하나 지어놓고, 그냥, 저기, 노후 생활 하자 그러더라고요.
1: 영화 현장면처럼 싹 흘러가면서, 옛날에 쭉 봐봐요. 그래서 30대 때 피클 찍었다가, 40대 망했다가, 50대 또 피클 찍었다가, 60대에서 사그라들다가 지금 현재 와서는 이렇게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정리 되기를 이제 바라는데.
4: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내 자신도 조금 이제 좀 정리될 부분이 있구나.
0: 네.
4: 가게도 정리해야 되고 내 마음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0: 네. 네.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면 진짜 어지럽잖아요.
3: 예, 예. 예. 초기에 지었던 거에 비해서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손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종의 큰 프로젝트를 하신 거죠. 그 수억 원에 들은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결과가 별로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담당자는 이걸 잘 그만 못 둡니다. 자기의 집착도 있고 자기의 내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그만두게 하려면은 담당자를 바꿔버립니다. 직접 당사자께서 프로젝트를 시행한 분도 당사자이고 이걸 철회를 해야 되는 것도 당사자이신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것 같고요.
0: 두 분 상황을 이제 저희가 좀 대충 파악을 했는데요. 실은 참 얘기 꺼내기 어려운 속사정이 또 있다고 하셔서요. 좀 송구스럽지만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5: 언니들 너무 고사리 하는 거 엄청 먹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다 먹어가지고 온 식당들이 어딨냐고 김치부터 다 그냥 예? 엄마처럼 구정 맞추고 어쩌고 그냥 색깔 맞추고 아이고 세상에.
2: 사실 솔직히 말해 엄마가 피곤한 성격이야. 따지고 보면은.
1: 아이고 이제 실수를 하고만 실수를 해.
0: 아드님이 별로 말수가 없으신가 봐요.
4: 네 이제 운동하는 애들은 다 그래.
0: 아 운동하시는군요.
4: 물어본 말에는 대답 안
3: 해. 어떤 운동을 하시는데?
4: 사이클 하는데 지금 경륜 선수입니다.
0: 아 네.
4: 한 놈 다니고 두 놈을 나는 뒷발이 했을 때.
0: 어우 뒷발하지 않으면 힘드셨겠네요.
1: 단백질, 나도, 계속 먹는데 힙어가지고, 이번에, 내가 맨날 내가 먹지 말았는데, 큰 통 있더라고.
0: 다 큰 자식들은 참 부...

0: 부모님도 어려우시죠?
1: 엄마 가서 엄마 2층 방좀 정리하고 올게. 있어. 잠깐만 기다려. 아우.
2: 어느 집안이든지 엄마가 빠지면 저렇게 돼요.
0: 맞아요. 예. 안타깝네요. 무슨 문제일지.
3: 이게 계속 장사가 안 되면서 계속 저희도 돈을 계속 빌려가거나 가져가거나 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가게를 내놓자고 했는데 여기 이제 뭐댐 들어온다고 발전한다 이제 오를 거다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이야기하셔서 어차피 고집 세시니까 그런 상황인데 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처음에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것 같고 거기에다 신용대출 받았고 한 2천만 원인가? 그거 해줬어. 근데 동생은 지금 물어볼까 3억 이상 더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0: 아휴, 가족 간의 말수가 없어진 이유가 있었네요.
2: 네.
4: 거의 한달 입원했습니다.
5: 너 뒤에서 뭐 발라? 그려주는 거
4: 처음에 이거 올라스킨 안 바르고?
5: 어? 김이 있는데 집중으로 발라.
3: 부모님은 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가게를 이어받을 거라 그렇게 얘기해서 반면은 아버지가 또 크게 하고 싶었는데 괜히 제 핑계를 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굳이 그럴 거면 왜 여기 철원에서 이걸 크게 했나. 근데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여기 아니고 딴데 했으면 다잘 됐을 거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0: 서로 속상하신 거죠, 서로.
6: 부모 된 도리로서 조금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미안한 부분이 있고, 너희들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해서, 다이 건물도 지갑으로 해놓고, 잘 됐다면은,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런 프로도 안 나왔겠죠.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무슨 말로 뭐가 필요했겠어, 지금. 결론이 이런데.
5: 창문 닫아. 불 켜면 벌레 들어와.

0: 본가 오시면 어때요, 기분이?
1: 벌써 올 때마다 편하지는 않아가지고.
0: 왜요?
1: 오면 제가 계속 참아야 되니까 또. 그래서 올 때마다 좀 꺼내주고 편하지는 않아. 좀 이게 방송이 하면 이제 정말 이제 사회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요.
0: 보세요.
1: 네.
2: 부모가 자식 돈 갖다 준다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말로는 표현을 못 해요. 그전에도 막 용돈 주면은 용돈을 못 쓰고 넣어놨었어요. 지금도 한 30만 원 돈은 있을 거예요. 서랍 속에. 이거 애들이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하고 못 쓰고. 그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가 돼요.
3: 아, 이게 돈이 뭘까요? 박사님, 진짜 속상하네요.
4: 사실은 뭐 저런 빚이라는 게 장사 한번 잘 되면은 뭐 금방 갚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장사 그
3: 잘
4: 사업하시가 잘
3: 되셔서,
4: 되실
3: 예.
4: 때는 뭐 금방금방 돈이 불어났는데요. 그두 분께 한번
3: 예.
4: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아까 언제 이걸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셨는데요. 그거는 굳게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5: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마음도 조급해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터지자 이걸 나는 이제 정리하자고 이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좀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0: 우리 애들 이제 뭐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애들 체대 들어갔을 때 나는 시합장에 다니면 중학교 때부터 체대 팀카만 있으면 버스였거든요. 그것만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 체대 가야 되는.
1: 아, 원래 자전거
0: 예, 제가
1: 좋아하셨군요.
0: 20대부터 탔습니다.
1: 아,
0: 운동을.
1: 네.
0: 예. 어우, 저 둘이 라이딩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1: 라이딩 하셨어요?
0: 예,
1: 어머.
0: 아들하고.
1: 아우,
0: 예,
1: 행복하셨겠어요.
0: 제일 행복할 때도 제일
1: 아.
2: 행복했어요. 와, 완전 아빠랍니다. 와, 날라가겠다.
1: 얼마나 좋으셨어요?
0: 저기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이죠.
1: 네.
0: 아들하고 저 라이딩은.
1: 야.
0: 명절 때 만나면 삼부자가 가끔씩 옵니다.
1: 오, 네.
0: 큰애는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자 쪽으로 공부 뭐 책만 들여다보고 이런 애였어요. 억지로 내가 끌고 다니면 만들었다니까. 전시 빼서 사골도 빼면서 뒷바라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끌고 다니고 학교 끝나면 또 태우러 가고 운동시키고.
3: 제가 자식을 낳아도 이렇게까지 못 키울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두 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일하셨어요. 저희를 위해 계속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느꼈었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존경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그거에 반대 좀 많이 실망스럽고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0: 여기서 쉬어가, 쉬어가. 끝냈어. 자. 아, 이거 편하다. 아, 힘들어. 니하고 이런, 뭐, 이렇게 시간 많이 가진 건 처음이잖아, 지금. 어? 니도 얘기해봐. 이런 기회에 이제 좋잖아, 이거.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살아가는 것도 얘기 좀 해보고. 해봐.
3: 저는 지금 살기가 싫어요. 사는 게 그냥 힘들어요. 그 코로나 전부터 계속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잖아요. 여기 뭐땜
0: 안
3: 생긴다고.
0: 팔린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거짓말 아니야. 내 임점만 했으면 팔라 그랬다니까, 저거. 그때부터 안된 거야,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욕심 부려서 저걸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 안 했어. 왜냐면, 네 앞으로 해놨고, 어?
3: 근데 아빠는
0: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마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해보면, 니하고 얘기해보면 이게 대화가 안 되고 큰 소리가 나온 건, 아빠라는 사람이 어려서 네가 하기 싫은 운동을 시켰고,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니는 답이 나와 있어. 객관식이면 딱 3번이야. 어?
3: 아빠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보라고 해야
0: 그렇게
3: 되냐.
0: 니 입장에서 그러지 마. 아빠 입장에서 니가 뭐못 알아듣는 거지,
3: 와,
0: 말귀를.
3: 미치겠다.
0: 이게, 니가 그럼 얘기 많이 해, 그럼 앞으로.
3: 제가 얘기를 하려고
0: 그러니까
3: 아빠가
0: 이거 이제,
3: 계속.
0: 이거, 보고 이제
3: 그러니까
0: 뭐
3: 봐봐요, 그러니까 카메라.
0: 편집할 것도 있고 하지만은
3: 원본 카메라를 봐보라고요.
0: 그러니까
3: 아빠는 계속 아빠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 계속 듣고
0: 그러니까 네가
3: 있어요.
0: 듣고 네도 할 얘기 다 했잖아. 네가 할수 있는 얘기
3: 참다 참아서 하는 거예요.
0: 왜 이런 그 상황이 네가 언성 높고
3: 그러니까 결론은
0: 이거
3: 대화가 안
0: 과정이
3: 된다고요, 아빠랑.
0: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내가 내려놓고 살아. 어? 엄마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3: 그러니까 저희도 다가가는 거잖아요. 아빠가 그나마
0: 그러니까
3: 내려왔으니까.
0: 너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화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3: 대화가 안 된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잘못했고 죄송한데요. 그게 저희 형제가 지금 여지껏 쌓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 전에 아빠가 혈기왕성할 때는 진짜 대화가 안 됐어요. 그게 계속 참으니까 참다가 지금 처음 지금 40평생 참다가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한 건데 저희도 한 번에 바뀌니까 힘들죠. 아빠 말대로 저희도 그래서 계속 노력 중인 거잖아요. 경진이가 10년 넘게 탔는데 핏밖에 없어요, 아빠.
0: 저도 식사 다 못하는데 피 버기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진짜 살고 싶겠어요 지금. 아, 진짜 미치겠어요.
1: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이 마음의 빚과 더불어 경제적인 빚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아드님에게는 정말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도 속상한데 두 분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고 부디 오늘 방송의 계기가 돼서 빚은 갚아나가고 사랑은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 여기 오기가 진짜 싫었는데 그거 스트레스가 좀 많이 컸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제가 신청한 거고 그래서 또 책임감 때문에 왔는데 이게 또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또 불편한 거 같아요.
4: 사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우리 가족들 다 봤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했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가장이잖아요.
1: 네.
4: 어쨌든 가장인데 가장 마음은 아들 하나 고민 하면 나는 한번 2시에 하면 네. 10개까지도 요즘에도 잠을 못 잡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아들들한테 뭐 빌려왔다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1: 아.
4: 전혀 몰라. 이건 동강제는 이제 뭐 아. 옆에 이제 각시가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안 왔겠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5: 처음에 질 때 투자를 좀 한 거예요. 아. 큰아들, 작은아들. 네. 우리가 짓다 보니까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1: 자금이 필요했고
5: 필요해서 그때 이제 애들한테 조금 갖고 온 거죠.
1: 네.
6: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딱 보니까 야 이제 털고 싶다 다. 네. 아 근데 터는 것도 어려운 거죠.
4: 예, 네. 진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6: 그렇죠. 네. 지금 매장은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최소 비용을 들여서 일단 컨셉을 빠르게 좀 바꿔야 됩니다. 매장을 좀 가득 채울 수 있는 식사 메뉴도 같이 곁들여야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람 많이 들여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넘기더라도 매장이 잘 되고 있을 때 권리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4: 우리 전문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1: 아, 그래요?
4: 왜냐?
1: 네.
4: 나도 홍보 엄청 했습니다. 지금도 SNS.
1: 아, 왜 아니겠어요?
4: 이상영 형님입니다.
1: 아, 네.
4: 우리 가게 와서 진짜 팬사인회도 하고.
1: 네네.
4: 그래가지고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1: 네네.
4: 우리 나이에 이제 정리하자.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네. 부동산이 안 움직이고.
6: 맞아요. 네?
4: 요즘에도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억에 내놨다가 부동산에. 네. 며느리가 내놨어요, 이것도.
6: 그래요.
4: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10억인데 다음에 와서 이제 살 사람들이 진짜 뭐 딱 받을 금이 얼마냐.
1: 네.
4: 왔어요 사러. 그러면 현찰 8억 5천만 주라 나한테.
1: 네네.
4: 그 요즘에는 이제 누가 7억 5천만 주면은 팔겠다. 그 예은 안 된다. 왜냐. 그 융자 끼고 어쩌고 이제 사채 빌려 쓴 게 그것도 뭐 닭값도 조금 밀렸지 버섯값도 조금 밀렸지. 그것도 한 5천 된 것 같아요. 내 원래 계산해서 다 정리해도 뭐 1억은 남지 않겠냐. 그럼 1억까지면 우리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캠핑에 살 돈이면 한 1년 동안 돌아다니고 그것도 이제 힘들면은 3, 4개월이라도 돌아다녀보고
7: 둘이서 그냥 팔도 유람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했고 한번 팔도 유람하고 싶어.
4: 난 지금도 자신이 있는 게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어디 등산로 같은 데서 3개 10마리 안 파면 우리 용돈은 벌었어야 된다. 그래도 나가는 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자신 있죠?
8: 정말 성실히 살아오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디 가면 외람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성실하다고 그러고 선택을 잘한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런다 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선택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미 다 솔루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을 실행하는 것 부분에 문제, 그다음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좋은 일이 뭘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마 찾으시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1: 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도 안타까웠지만 아드님께서도 지금 좀 쌓인 게 많으시다고 해서 두 분이 좀 아드님 마음 상태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3: 상담을 왜 아빠가 받아야 되는데.
7: 엄마가 물어보게 되죠. 피디님이 물어봐서 같이 상담 가실 건가요? 아우 안 간다고.
3: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제일 필요한 건데. 그냥 그러면서 또 외롭다고 그러는 거잖아.
1: 그러니까.
8: 아, 그러시네.
1: 네.
8: 같이 하시고.
0: 아, 여자분이셨네. 네. 그럼 갈 걸.
1: 지금이라도
6: 가셔야 돼요.
0: 아, 몰랐네.

0: 그래서 동환 씨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상황으로는 고민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너무 억울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부모님을 살려야 될 때가 아니고 나를 살려야 될 때요. 산소호흡기를 우리가 사고가 나면 자식 먼저 씌우지 말라 그래요. 자기 먼저 쓰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구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져도 내가 일단 나와야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지. 같이는 다 죽죠. 제가 느끼는 상황은 자식들이 같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저희도 밑 빠진 덕에 물붓기를 알고 있는데,
0: 그럼요.
1: 끊는 게좀 쉽지가 않아서. 근데 동생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드님들 상태, 특히 큰 아드님 상태를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거는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오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을 계속 만드는데요.
1: 아빠가 이제 직성적으로 이제 당신 말만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들은 이제 자기 표현을 많이 못했죠. 그냥 참고 참는 스타일이라 그럴까? 내성적이어서.
0: 일단 어머님과 아버님, 특히 어머님이 아들들에게 급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요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단하셔야 돼. 두 분이서 어쨌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머리를 골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되시겠어요?

0: 이제 여기서 뭐야 무슨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잘 됐으면 이런 참담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1: 만약 아드님이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동하나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들

0: 큰아들 동하나, 지금에 와서 뭐 콩이니 파치니 결과가 이래 됐으니까 아들들한테 진짜 미안하고, 너희들 뭐 부모로서가 아니고 너희 잘 컸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짜 우리 살 날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자. 누구 잘잘못 떠나서. 아들 사랑해.
1: 용서하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진다 그랬어. 상담 받으면서 계속 저에 대해 알아가면 된다고 하셨거든. 그런 식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가야 될것 같아.
2: 두 아들로부터 이 다시 수혈을 받거나 이런 건딱 중단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드님은 그래도 아직 40대고 젊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단, 아드님도 이제는 앞으로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 2막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셔야 된다.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장님의 인생을 잘 한번 반추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리고 저는 특히 아드님 첫 단추를 좀잘 꿰드리고 싶다.
3: 아드님이 참 얼굴도 잘생겼고
4: 네.
3: 몸도 건강하고
4: 속이
3: 성품도
4: 깊어요.
3: 좋고
4: 네.
3: 그러시고요. 출연하신 두 분도 참 되게 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4: 네,
3: 계세요. 그래서
4: 그렇습니다.
3: 얼마든지 오래오래 동안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해서 소득을 벌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보면은 자기의 어떤 자그마한 어떤 가게를 가지고 거의 80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어떤 영업 음식이며 음식 이런 걸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장수사회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70 넘어서 80 이렇게까지 소득을 마련하고 그리고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특히 이제 건강하시니까 더욱더 할 일이 필요하실 거예요. 가게를 마련해서 나중에 건강하게 80대 이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면서 소득을 버시는 것.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자산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가지고 가면은 가족 자산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산을 새로 이제 회복하는 것.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서는 이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안의 많은 일들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령대가 더 세상의 변화를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이 가족 모두 편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백세 부자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백세 부자라는 게 지금 나는 그게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백세 거지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세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방송에 나가서 이게 정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해준 하이가 원할 때마다 나 시켜줄게요. 방송을 찍고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가게가 정지되고 이게 고민이 아니더라고. 가족이 지금 나는 이제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5: 현재로는 아들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빠는 지금 활짝 열어놨어요.
0: 닫은 게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고.
5: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으로 통해서 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6: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백세부자 됩시다. 백세부자 화이팅!
7: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8: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9: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8: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10: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0: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아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1: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2: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3: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2: 킵온, 쏘나타, 엘트라, 압대, 산테, 스프, 엑스, 1톤 트럭 봇.
3: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2: 500억.
3: 500억이요?
2: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3: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4: 그래요, 뭐, 그냥.
1: 차를 매번 준다든지.
4: 아, 아닙니다.
2: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5: 발현했으면 하는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
6: 기억이 안 날 때가 요즘 너무 많아서 운동을 안 해도 좀 근육이 좀 멋있게 생길 수 있는
5: 공공장소에서 좀 방귀를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6: 유전이냐 환경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7: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은 후성 유전학 없이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 완전 다르고 유전대 환경을 25대 75로 말씀드려요.
5: 환경 75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 획득한 성질이 내 자식한테도 갈 수 있을까요?
7: 유전학적으로 네. 잠재력이 있다. 그러다.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다.
5: 아, 후성 유전학이다. 아,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7: 있다. 아, 맞습니다.
5: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7: 제가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이런 좋은 학문이다.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부하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워요.

0: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강도를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 지난 5년간 위대한 수업은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수업입니다. 반도체와 통신, 에너지에서 AI까지 수십 년간 변화의 한복판에서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 최태원 회장입니다.
2: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이거 충격인데라고 하는데 굳이 대학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이걸 이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1: AI가 바꾸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함께 AI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대한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옳은 건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뭐 애청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특히 외국의 많은 속학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저도 배우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무대에 그래도 제가 한국 기업가로 이렇게 쓸수 있게 돼서 저도 상당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조금 여러분 지루할지도 혹시 모르고 딱딱한 얘기가 기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기업 얘기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나라 얘기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라 얘기를 기업가가 하느냐라고 생각해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어찌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하나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라의 경영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해외를 나돌아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더잘갈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다 정답이니 이리 해야 됩니다. 라고 들으시면은, 예, 제가 상당히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OECD 지금 국가가 된 예는 단한 국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룬 성과가 우리한테 눈부신 역사가 되고 저희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나름대로는 부유하고 괜찮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나서서

0: 국제적인 문제 발생 속도는 너무 빠르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두 가지 이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공화국으로 저희는 헌법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민주공화국입니다. 저희는 이 축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하나는 경제 시스템, 하나는 정치 시스템이 이 두 축을 맞춰서 같이 돌아갔고 이 두 개를 훌륭하게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그럼 자전거를 잘 그동안에 타봤는데 이 자전거가 최근에 보면 약간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민주주의 쪽 축보다는 이 경제 쪽에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다르게 생긴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사회 문제의 비용이었습니다. 사회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풀기 위한 비용을 내는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수입보다 이제 비용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살림도 내려가고 나라 살림이 내려갔다는 건 결국 국민의 많은 삶도 같이 이게 보면은 고비용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다. 지금에 있는 경제 문제를 해소하려면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비용을 줄여야 되는 두 가지 활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이제 무엇의 문제냐 하면, 예, 성장을 하는 그 얘기는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GDP를 계산하고, 생산을 얼마를 하고, 수출을 얼마를 하고, 무역을 어떻게 해서, 경상지수, 정상수지가 어떻고, 이 시스템과 이게 쫙 짜져 있는데, 사회 비용, 고비용이 생기는데, 이 고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그 고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충분한 경제 성장을 마구 할 수 있으면은 이 비용 나가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경제가 계속 피폐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분배 문제가 제대로 안 돌 테고 빈부격차는 더 생길 테고 사회 문제는 계속 더 발생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더 많이 비춰지고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은 필요하면 계속 투쟁과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실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미래 세대가 볼 때는 지금 같은 문제가 단순히 이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AI가 출현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가오는 또 사회 문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AI가 많이 출현하면 여러분이 취업이나 이런 활동도 아마 신입사원 채용이나 이런 것도 확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교육받았던 거가 전혀 다른 또 상황에서 그것을 경쟁이라고 얘기하던 어쨌든 여러분의 생존과 삶을 계속 영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AI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과 문제가 예측 안 되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게 우리는 언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우리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그걸 대비해서 무언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 충격이 오더라도 뭔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하나의 출구가 있어야지만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한다는 거냐? 아주 심플하게 딱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여태까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경제라고 안 봤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민간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해서 무엇인가 이익이 생기면은 세금을 내세요. 그래서 세금을 내시면은 정부가 그 세금을 가져다가 이제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부가 이제 이걸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스템에서도 사회 문제는 계속 더 커져왔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작동을 안 하면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새로운 방법이 연구를 돼야 되는 거지 작동을 안 하니까 버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는데 더 많은 사람이 정부 말고도 보통에 있는 우리 민간과 기업이나 NGO나 누구라도 제가 보면 사회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끔 하는 사회 문제 해결사가 더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 지금 취업하시지 마시고 저 사회 문제 해결하러 나가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겁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게 가치가 없는 일이라서?
1: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0: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하지만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NGO나 어떤 사람들 보면 또,

그 착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뭘 하시긴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치 못한 거죠. 자, 사람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면 이걸 할까요? 네? 보람이요. 돈. 네? 경험이요. 네.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이걸로 영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보람 있는 거 좋죠. 돈 벌어야죠. 근데 얼마나, 이거 하면 얼마나 벌까? 이게 결국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니까. 이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취직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더 나한테는 더 좋은데? 아예 내가 이걸 직업으로 택하고 기업을 만들고 그 경제 속에 들어가서도 이게 살수 있도록끔 해준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편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 보죠.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얘기하면 저희가 무슨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활동을 한다. 뭐 어느 종류의 뭔가 활동을 한다면 하나는 그건 경제적으로 투입한 자본 대비 과연 수익이 제대로 나왔느냐라고 생각해요. 즉 돈을 벌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따질 수가 있죠. 적자가 나냐 흑자가 나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에 잘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무슨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했거나 그렇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했거나 이게 무엇인지 다른 사람하고 다 연관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경제는 뭐가 안 됐냐면 돈은 측정을 하는데 돈이 아닌 건 측정을 안한 거죠.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선한 사람의 영역으로 그냥 치부하고 마는 거죠. 내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뭐 조금 과격합니다. 방법론은 그런데 거둔 세금을 사회에 있는 사회적 가치, 사회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예, 그 세금의 일부를 돈을 줍니다. 인센티브로요. 사회 성과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만큼 우리가 아이로 돈을 준다. 누가 주느냐? 예, 국가가 주는 겁니다. 사회가 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정부 관리를 대신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내가 정부 관리를 대신했으니까 나는 그만큼의 뭔가를 받아야 돼. 어느 정도 받아야 돼? 꽤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의 경쟁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회 성과를 내가 제일 많이 올릴까?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경쟁이 되고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이 소사이티에서 줄일 수 있느냐를 경쟁을 하는 거죠. 내 방법이 좋으냐? 당신 방법이 좋으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 혁신이 결국은 보면 예, 우리나라의 고비용 사회의 비용을 줄이게 되고 실제로는 여러분의 새로운 조합이 열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난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뭐 허황된 거 아니야? 과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냐? 어디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냐? 여기까지 제가 드리면서 하는 거는 제가 1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에 이제 이 과연 제 생각이 맞을 건가에 대한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측정만 하는 곳이고 하나는 측정과 인센티브, 즉 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사회 성과에 얼마를 측정을 해서 이걸 준 겁니다. 이때 돈은 예. 저희가 만든 재단이 투여된 재원 갖고 예, 돈을 캐시를 줬습니다. 그 얘기는 사회 성과를 한뭐 100을 만들면은 뭐 25, 30을 아예 캐시를 줬습니다. 물론 자기가 활동을 해서 자기가 번돈 따로 있는 거죠. 이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를 비교를 해 갖고 들어오는 10년 동안의 저희의 연구 결과 안에서는 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보다 엄청난 최소면 3배에서 뭐더그 그것보다 훨씬 더큰 사회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은 혁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소개시켜드리면은 뭐 이런 예가 있어요. 뭐 슈퍼빈이라는 저이어이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무인 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 판매기 같이 들어왔네. 거기다가 이제 빈 깡통이나 플라스틱 집어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하고 크레딧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폐기물을 버리게 되면은 폐기물 재활용도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크레딧을 얻는 이런 뭐 그 머신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 쓰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뭐 이 회사한테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 이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는 이름을 제가 어렵게 붙였는데. 이 기업을 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렸더니 이제 매출이 한 35% 늘고 매년 전 사회 성과나 얘기라는 것이 뭐 한 몇십 프로씩 계속 늘어나가는 상황으로 계속 생기더라. 역시 이노베이션이나 사람의 인센티브를 자극하면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조그마한 사회적 기업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사회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겠어요? 뭐 사회적 기업 뭐 그거 해갖고 거의 뭐 월급도 신통치 않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혁을 일으키면 이제 무엇이 되냐면 뭐 이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냥 영리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측정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사회 성과를 얼마나 냈어? 내가 또 창출한 사회 가치가 크다면은 그만큼 돌려주는 거죠. 이걸 맨 처음에 10년 전에 했을 때는 이걸 회계사들이 기업마다 쫓아다니면서 손으로 다 풀어서 그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측정하나를 전부 무슨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만은 이 사회 성과라는 걸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많이 되고 데이터가 이제 공급되고 이제 최근에는 AI까지 툴이 나오면서 이 비용과 시간이 이제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붙어서 한번 해볼 만한 이 상황이 이제 상당히 접근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이코노미를 만드는 일이 이제 보면은 우리들의 아마 미래의 일이 될 겁니다. 지금은 사회적 가치는 난 아예 카운트도 안 하는 얘기가 들어왔지만 경제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두 개를 다 만들어서 내가 얼마를 만드는지를 계산해서 내가 이걸 최대로 많이 만드는 게 나로서는 더 유리하다. 가치의 맥시마이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가치의 극대화를 저희가 만들기 시작하면 소사이티도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이 얘기를 줄이면 아까처럼 성장과 비용이 주는 효과가 두 개 같이 돌아간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새롭게 제안하고 이 나라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지구와 금성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먼 거리에서 관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요즘의 금성 탐사 목표가 되었습니다.

0: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리 일러두자면 오래 사는 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이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 틈에서 어느 자리에 서고 어디서 물러나며 어디에는 아예 뜻을 두지 않는지 그 몸가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몸으로 한번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팔꿈치를 들고 서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키가 반뼘은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서 있자니 종아리가 아파지고 더 버티면 주저앉고 맙니다.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걸음보다 몇 발은 앞서겠지만 얼마 못 가 숨이 찹니다. 그러다 걸음을 늦추고 이내 멈춰서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발꿈치를 들어도 큰 걸음으로 걸어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겠습니까? 둘 다 억지로 하는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힘이 들 수밖에 없으니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높아지지도 앞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연자 불명, 자시자 불창, 자벌자 무공, 자긍자 부장.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빛나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드러나지 못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게 되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스스로 내보이고 자신만 옳다하며 자랑하고 뽐내는 일. 이는 더 커 보이려 발끝으로 서고 더 앞서려 성큼성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 안다라고 애써도 결국에는 더 높아지거나 더 앞서지 못하듯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한들 바라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살아야 할까요? 하늘과 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장지구

천지 소인응 장차구자 이기부자생 고늠장생 시 성인 후기신 이신선 외기신 이신존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간다. 하늘과 땅이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제 몸을 뒤에 두어 도리어 앞서고 제 몸을 내버려 두고도 도리어 보존된다. 하늘은 비를 내리면서 제 몫을 떼어두지 않습니다. 땅은 곡식을 기르면서 결코 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억지로 제 것을 챙기는 일이 없으니 다툴 까닭이 없습니다. 다투지 않아 힘쓸 일도 없으니 길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려 애쓰지 않으면 부딪힐 일이 없고 부딪히지 않으니 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앞서 있기도 합니다. 제 몸을 위해 애쓰지 않고 놓아둘 때도 오히려 그 몸이 온전히 남기도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무엇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저는 하늘과 땅을 보며 그리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살자면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 한 몸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는 사람들 틈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욕약경, 휘대환약신, 형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해도 놀란 것처럼 대하고 큰 걱정거리를 제 몸처럼 귀히 여기라. 모욕을 당하면 놀라는 것이야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어찌 총애를 받을 때도 놀라야 한다는 것일까요? 총애를 얻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남의 눈에 들자면 스스로 드러내고 돋보여야 하니 말입니다. 게다가 총애는 남이 주는 것이라 내려준 사람이 도로 거두면 그만입니다. 총애도 모욕과 마찬가지로 받는 이의 손밖에 있으니 얻을 때나 잃을 때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총애를 얻으려 자신을 억지로 애쓸 것도 총애를 받았다고 마냥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큰 걱정거리를 제 몸처럼 귀히 여기라. 이 또한 삼뜻 와닿지 않습니다. 제 몸이야 누구나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큰 근심은 그리 여기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그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어디서 오는지 들여다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오소의 유대환자, 리오유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근심이 큰 것은 지킬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몸 상할까 꽉 붙드는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심을 없애려 드는 것도 결국 자신만을 위해 억지로 애쓰는 일입니다. 그 붙드는 마음을 놓으면 근심도 제 몸처럼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총애를 받을 때는 놀라며

스스로 삼가고 근심이 닥칠 때는 제 몸 대하듯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늘과 땅처럼 사는 일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엇을 얻고 얼마를 지니느냐에 마음이 향합니다. 이 역시 제 몫에 연연하지 않는 하늘과 땅처럼 사는 될 일입니다. 지족부력, 치지불태, 가이장구, 넉넉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길고 오래 갈 수 있다. 모자란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넉넉한 줄 모르고 그칠 줄 모르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쌀 한 섬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가 두 섬을 바라면 그는 쌀 한 섬이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열 섬을 지녀도 스무 섬을 바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한 줄 모르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굴욕은 거기서 비롯됩니다. 그칠 줄 모르면 손대지 말아야 할 때까지 손을 뻗어 자신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니 넉넉한 줄 알고 그칠 줄 알아야만 몸이 상하지 않고 오래갑니다. 곰수 신트레, 천지도, 곰을 이루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하늘의 길이다. 이뤄낸 공에 매달리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넉넉한 줄 알고 그칠 줄 아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넉넉한데도 자리를 붙들고 있으면 끝내 욕되고 위태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칠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 그것이 곧 하늘의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가라, 그쳐라, 물러나라 하였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로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만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이 오래가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자신만을 위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어찌 읽으시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2: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0: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3: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금방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0: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2: 화이팅!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말의 특징과 어원 탐구의 기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한국어는 과학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성적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주변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변화에 관심이 많은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고맥락 문화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성어와 의태어입니다. 우리는 소리의 변화, 모습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변화들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에는 일반적으로 의태어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태어를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의 의태어가 얼마나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걸음걸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걷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성큼성큼의 느낌과 터벅터벅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과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느낌과 뒤뚱뒤뚱 거리면서 가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한국어에는 걸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한국어 표현이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의태어는 모두 사용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 느낌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언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요. 표현보다는 이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표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의성어의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의성어가 있는 언어들은 많습니다만은 우리 말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웃음소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하, 허허, 호호, 후후, 흐흐, 히히, 헤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보통 허허라는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중년의 남성이거나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호호라는 웃음소리는 여성의 웃음소리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면 헤헤라는 웃음소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흐흐나 후후는 왠지 음흉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태어나 의성어는 우리말에 우리 감정을 잘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의 주요 특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형용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말은 무슨 모습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우리의 감정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한국어에서는 감정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감각을 표현하는 말이 발달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맛에 해당되는 말을 하나를 볼까요? 달다라는 말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싫은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달아요. 이 말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맛있게 단 경우에는 표현을 바꿉니다. 대표적으로는 달콤하다가 있습니다. 뒤에 콤이 붙으면 맛있게 달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우면 매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 것도 맛있게 시면은 새콤하다고 얘기합니다. 달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 맛있는 느낌이 더해집니다. 달달하다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달하다와 비슷하게 쓴 것도 사실은 좋은 맛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면 좋은 맛이 됩니다. 쌉쌀하다라는 말은 쓴 데 좋은 느낌입니다. 짠맛도 두 번 반복하면 좋은 느낌이 됩니다. 짭짤하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약간 단 경우에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달짝지근하다나 들쩍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이 달다라는 말인데 달콤하다, 달달하다, 달짝지근하다, 들쩍지근하다는 조금씩 조금씩 다른 우리의 감각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말도 맛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어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의 뿌리를 찾는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한국인의 사고,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낫게 만드는 데도 어원 연구가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의 어원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음 교체입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한국어는 모음 조화가 발달한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모음의 글자의 밝고 어두운 느낌을 담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어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어의 모음 교체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뜻이라도 아로 쓰느냐 어로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래 의미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를 고민하라는 의도의 속담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말에는 그야말로 말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음의 느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탄사입니다. 우리 말의 뿌리로 올라간다면 아마 모음 조화의 시작은 감탄사였을 것입니다. 아 라는 말의 느낌과 어 라는 말의 느낌은 전혀 다르죠. 감탄사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한국어 모음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의성어나 의태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의성어는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밝고 어둡고 가볍고 무거운 느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태어는 반대로 내 느낌을 모음의 느낌으로 표현해서 담게 되는 거죠. 밝고 가벼운 느낌을 표현할 때는 양성 모음을,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표현할 때는 음성 모음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박다와 어둡다를 보면 박다에 밝은 모음 아가 들어가 있죠. 어둡다에는 어두운 모음 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가볍다와 무겁다도 마찬가지죠. 가볍다에는 아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무겁다는 우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다와 크다, 얕다와 깊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말에 밝은 느낌, 어두운 느낌, 가볍고 무거운 느낌들이 모음에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단어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원으로 좀 들어가면 아 다르고 어 다르는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나와 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 모음의 대표고 너는 어 모음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는 밖으로 나가는 소리이고 어는 내게 들어오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속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와 어는 다를 뿐이죠.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단어가 많습니다. 막다와 묵다가 그렇습니다. 맑은 것과 묽은 것은 같은 어원의 단어인데 느낌을 달리 해준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의 경우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와 말이도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설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의 어원은 살과 같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 것을 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한 살, 두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옛말로 보자면 설을 한번 지나간 것입니다. 한 설, 두 설이 살이 된 것입니다. 모음이 교체하는 것이 같은 어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원에 관한 원리에서는 체언과 용언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용언의 어간은 어원 연구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용언, 체언, 어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예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몸에 해당되는 말들을 한번 볼까요? 신다라는 단어가 있죠. 신발을 신다. 신다라는 말의 어원이 뭘까? 어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다의 어간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어간은 기본형에서 다를 뺀 부분이 어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이 신다의 어원과 관련이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밝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밝다의 어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겠지만 밝다의 경우는 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다입니다. 달리다는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다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안는 걸 품다라고 얘기하면 새끼를 품다, 아이를 품다라고 얘기하죠. 품, 품다입니다. 비추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비추다 또는 빛이 비치다 그래서 비추다나 비치다의 어원은 빛입니다. 그런데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르다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때 어가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풀색입니다. 그러면 붉다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과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색을 붉다라고 했고 풀색을 푸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용언을 볼 때 어감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원을 쫓아 올라가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국인의 사고를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말이 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의성어나 의태어나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양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어원탐구의 실마리로서 모음의 변화나 아니면 용언의 어간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우리말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2: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3: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2: 힙본, 쏜타, 엘트라, 압대, 산페, 숙프, 엑스, 1톤 트럭 포.
3: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2: 500억.
3: 500억이요?
2: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3: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2: 그리고 뭐, 그냥.
1: 차를 매번 준다든지.
2: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디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0: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퍼지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화재 진압

소화기능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랜덤한 영어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1: 오.
0: 자, 제목이 저번에 우리 MBTI 관련돼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죠.
0: 네.
1: 그 P를 개수했잖아요.
0: 맞아요. 네. 절대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P였는데
1: 너무 동질감 느꼈었어요, 제가.
0: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또 P쪽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자, 그래서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Part 2를 한번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내가 맞춰봤으니까 이제 너의 차례다.
1: 이제 요즘에는 이 MBTI로
0: 네.
1: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한 이걸로 한 30분 토크 가능해요.
0: 충분히 될것
1: 네,
0: 같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외국 사람들도요, 처음 만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1: 맞아요.
0: 주제 삼으면 진짜 좋겠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1: No.
0: 자, 보통 MBTI 하면 어느 정도
1: 네.
0: 좀 정해진 답이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그리고 딱 사람의 그런 어떤 특정 행동만 봐도, 아, 이구나, 아이구나.
0: 보여요.
1: 이런 게딱 느껴지니까.
0: 그럼요. 그래서
1: 네.
0: 이거 영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좋습니다.
0: Alright.
1: 그럼 MBTI를 영어로 한번 맞춰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0: I didn't understand, sorry.
1: 아, yes, English.
0: Yes, please.
1: Okay. 그, guess what?
0: Guess what?
1: My MBTI.
0: Oh,
1: Guess.
0: guess your MBTI. I bet you're a textbook J.
1: Textbook?
0: Yeah, I bet you're a textbook J.
1: J.
0: Textbook J, yeah.
1: Textbook J.
0: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Go anyway?
0: You never go anywhere
1: Hmm?
0: without a plan. You need a
1: without,
0: plan all the time. So textbook J, yeah, real J, yeah.
1: J.
0: J, yeah.
1: 맞아. 그건 내가 반박을 못 하겠다.
0: You don't think so? No,
1: No.
0: no.
1: 반박을 못 하겠다. 그, J, right.
0: Oh,
1: Yeah, you're right. 잘
0: I knew it.
1: 맞추네.
0: 아, I knew it.
1: 오케이.
0: 예,
1: 잘 맞추네.
0: textbook J. 네, 오늘은 진짜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1: 그러게요.
0: 저는 그 확실한
1: 파워
0: J거든요. 저 완전
1: J잖아요.
0: 파워예요.
1: 네.
0: 저는 누가 봐도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1: 근데 또이 선생님들 가운데 J가 되게
0: 네.
1: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1: 네.
0: 제가 뭐 완전히 공개를 하자면 뭐 무슨 비밀도 아니지만 ENFJ거든요. 근데
1: 아.
0: 전형적인 좀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1: 그렇죠.
0: 스타일이라고
1: 아, 그러네요. 진짜 지금까지 만나봤던 선생님들
0: 하더라고요.
1: 보면은
0: 아하.
1: 거의 다 그런 성향의 선생님이 많이
0: 아마
1: 계셨던 것
0: 그럴
1: 같아요.
0: 겁니다. 대부분. 오케이. 자, 아무튼 여봐요. 벌써 이런 할 얘기가
1: 너무
0: 많잖아요.
1: 많아요.

0: 제 아이는.
1: 아, 오늘은 안 끝나요.
0: 그렇죠. 자, 우리는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Can you guess mine then?
3: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2: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럼 내 것도 맞춰 볼래?
1: Can you guess? 나, 내 거,
0: 내
1: 이건데요.
0: 거.
1: 그러면은 나를 맞춰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can you guess me then?
0: 오케이.
1: 사이즈도 딱 맞아요.
0: 아, 이제 사이즈 그
1: 네.
0: 이걸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can you guess me then? 정답은요?
1: 어?
0: 아니죠.
1: 아!
0: 한번 보시는 분들도 아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내
0: 하는데
1: 거구나.
0: mine이라고 하는 거 그죠? 내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소유격 대명사가 돼야 되는데요. 자, 우리 내 것, 뭐 너의 것, 뭐 그들의 것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오케이.
0: So 여기선 사실 어떻게 보면 can you guess my MBTI를
1: 그쵸.
0: 이렇게
1: 줄여서.
0: 줄여서 한 건데 자. 요렇게 세개 정도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건 그래도 솔직히 여기로 제가
1: 네.
0: 가져다 드릴게요.
1: 그 요거는 yours.
0: 오케이.
1: 그죠?
0: 자, 그러면 그들의 것.
1: 그들의 것?
0: 네.
1: 그들의 거는 their 아닐까요? 니네 거? 너네 거?
0: 오.
1: 그리고 우리 거는 our.
0: Our? 우리의
1: 그죠?
0: 것? 오케이.
1: 예. Our.
0: 자, 조금씩 아깝습니다. 자,
1: 그래요?
0: 일단은 yours 이거는 맞췄어요. s를 했잖아요. 왜냐면
1: 네.
0: your 이러면 너의 여기까지만 아니고
1: 네.
0: yours s가 붙으면 너의 것이 되는
1: 아,
0: 겁니다.
1: 그랬죠?
0: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1: 그럼
0: there
1: 만약에
0: 하면 이러기 있습니까? 네.
1: 되었어.
0: so there까지만 하면 그들의가 되기 때문에
1: 네.
0: 것이 있어야 되고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1: 그렇구나.
0: S가
1: 네.
0: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제가 오 했던 거는 사실 there's를 원어민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1: 오.
0: 황당하겠지만 거기에라고 할때 우리 there 있죠.
1: 네.
0: there 거기에 S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1: 아,
0: 농담 아닙니다,
1: 그래요?
0: 진짜로. 근데
1: 오.
0: 우리는 워낙 또 어떻게 보면 문법에 입각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장점이에요, 그렇죠?
1: 근데 사실 우리도 한글 맞춤법 많이
0: 그럴 때
1: 틀리잖아요.
0: 많죠.
1: 예.
0: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Right.
1: 그쵸.
0: 자,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1: 네.
0: 동사로 너내거뭐 맞춰볼래 이렇게 했는데 맞춰보다에 해당하는 동사 뭘까요?
1: 맞춰보다. 게스.
0: Guess.
1: 네.
0: 그렇죠. 자, guess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다, 맞춰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you가 묵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에 이렇게 가지가 않죠. 무조건 guess.
1: Yes.
0: guess가 맞는 발음이고요. 자, 그러면은 너뭐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라고
1: 네.
0: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뭐게, 뭐뭐뭐게 이런 거 많잖아요. 네,
1: 네.
0: 그런 것처럼 우리가 can you guess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오호.
0: Can you guess 하고 명사를 계속 바꾸면은 이거 뭔지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는 게 되겠죠.
1: 예.
0: Right.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있잖아. 옷을 새로 샀는데,
1: 네.
0: 아, 진짜 예쁜 옷을 샀거든. 근데 너그 색을 맞춰볼 수 있겠어? 색깔 맞춰볼 수 있어? 그 색이에요.
1: Can you guess the color?
0: 그렇죠. Hey, can you guess the color?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너내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성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너내 성을 맞춰볼 수 있어. 혹시
1: 예,
0: 아세요?
1: 성.
0: 성, 영어로 무슨 네임인지.
1: First name. First name이죠.
0: 이거는
1: 박세기의
0: 항상
1: 박은
0: 틀려요.
1: first잖아요.
0: 아, 그렇지만 저희 슬기 파크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영어에선 뒤집어지죠. 네,
1: 또
0: 그래서
1: 이게 또 함정이에요.
0: last name.
1: Last
0: last name이
1: name이
0: 성이고 그리고
1: 성이죠.
0: first name이 성을
1: 맞아, 맞아,
0: 제외한
1: 맞아.
0: 이름인 겁니다.
1: 그래서 우리 맨날 영어 무슨 입국
0: 맞아.
1: 신고서나 그거 할때 항상 last name 거꾸로 쓴적 많아요.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1: 아,
0: 사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1: 맞아요.
0: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아,
1: 예.
0: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너내성 맞춰볼 수 있어?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그렇죠. Can you guess my last name?
1: Yeah.
0: 이렇게 해서 guess 뒤에 명사만 해주면 된다. 너무 심플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0: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the color?
1: Can you guess the color?
0: Can you guess my last name?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then?
1: Can you guess mine then?
0: 네, 자 MBTI 자기 거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넌 분명 전형적인 J일 거야.
1: 오.
0: 친해서 좀 아는 느낌인가 봐요.
1: 전형적인.
0: 아, 전형적이야 너는.
1: 그러니까 I bet. 나는 배트할 수 있어. 나는 내기를 걸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0: 오케이.
1: 여기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0: 어.
1: You are a 전형적 J.
0: 맞아요.
1: 어. 전형적인 J는 완전 J라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You are a perfect J.
0: 어.
1: Perfect J.
0: 어허.
1: 완전한 J.
0: 오케이. Well, perfect 맞는지 보겠습니다. I bet you're a
1: 에?
0: textbook.
1: 아, 네. 그때 교재 했을 때 이거 배웠잖아요.
0: 맞아요. 교재로, 아. 진짜 교과서 교재로 배웠는데, 자, 이 textbook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 할까, 아주, 그죠. 변화가 많이는 없죠. 그쵸?
1: 그쵸.
0: 그래서 뭔가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좀 전형적인이라는 느낌으로 쓸 때 좀 회화체로 textbook 무엇이라고 많이 써요.
1: 어, 우리도 그래요. 너무 막 이렇게 틀에 딱딱 맞춰서 사는 사람한테 너 완전 교과서다.
0: 아,
1: 너 진짜 무슨 교과서 같다.
0: 딱
1: 이런
0: 그런
1: 얘기.
0: 느낌이에요.
1: 오.
0: 이거는 그러니까 왜 요즘에는 J 중에서도 뭐 네. P 중에서도 약간 성향이 반대랑 비슷하기도 했다가 아니었다가 애매한 경우 있거든요.
1: 약간 물반 고깃반처럼 아. J 반 P 반이 있어요.
0: 아, 그렇죠. J 반 P 반.
1: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0: 아, 예. 너무 찰진데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너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1: 아, 그걸 textbook이라고
0: textbook,
1: 하거든요.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1: 네.
0: 전형적인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T로 시작하는데요.
1: 예.
0: 제가 발음 한번 드리면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1: 어, 그래 주는 게 고마울 것
0: 같아요. 말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typical.
1: 아, typical?
0: typical.
1: typical 많이 들어봤는데 T, T, 어, 이거 왠지 막
0: 왠지 트로피컬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가고요.
1: 오, 트로피컬이랑 헷갈렸구나 내가.
0: 아, 그랬나요?
1: 상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0: 아, 상큼하네요? 자, 전형적인 게 상큼하진 않지만
1: 주스 먹고 싶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1: 아
0: Y입니다.
1: 아 Y구나.
0: 테페커.
1: 아.
0: 이게 진짜 그 생각하세요. 우리가 타입 치는 거 타입.
1: 네.
0: T-Y-P-E, right?
1: 에, 에, 에.
0: 그거는 글씨체가 바뀌지 않죠? 아,
1: 그쵸.
0: 우리가 핸드라이팅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타입할 때 치는 거니까 글씨체가 똑같으니까 좀 전형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암기가 편하지 않을까.
1: 아, 그 타입에서 나온 거군요.
0: Right. So, 근데 typica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줄 때도 많아요. 네, 이거는 문맥에 따라.
1: 네.
0: 자, 여기에 슬기 씨가 아까 전에 직역을 해줘서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 오.
0: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죠? 배트 하는 거?
1: 우리 막 배팅 뭐 이런 얘기
0: 맞아요.
1: 많이 들어봤어요?
0: 배팅을 하는 거. 뭔가를 건다. 뭐 돈을 걸든 물건을 걸든 이런 네. 것을 바로 배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배팅을 한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 확신 너무 있는 거죠.
0: 있으니까 네. 제가 배트를 하겠죠.
1: 그쵸.
0: 그래서 I bet 하고 문장, 평소문을 쫙 써버리면 분명히 이거일 거야. 이거 다 확실해.
1: 아.
0: 분명히 그러겠구만. 이런
1: 아,
0: 느낌을
1: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0: 그렇죠. So 너 있잖아 안 봐도 뻔해. 어, textbook J일 거야 너. 이런 느낌.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슬기 씨가 항상 옷에 보면 막 꽃이 그려져 있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1: 네네.
0: 분명히 그녀는 꽃들을 좋아할 거야.
1: 아, 아. I bet she likes flowers.
0: 오, 그렇죠. I bet she likes flowers.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아, 분명히 내 느낌 확 오는데 분명히 그는 한국인일 거야.
1: I bet he's Korean.
0: 그치? I bet he's Korean. 외국에 갔는데 막 한국 사람들끼리 놀고 있는데 느낌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1: 그 느낌 있죠.
0: 그게 있어요. 그래서 oh, I bet he's Korean.
1: 예. 이렇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저 사람에겐 한국의 피가 흘러. 약간
0: 느낌
1: 이런
0: 옵니다.
1: 느낌.
0: 예. 예. 자, 그래서 아, 좀 알겠어 라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et she likes flowers.
1: I bet she likes flowers.
0: I bet he is Korean.
1: I bet he is Korean.
0: All right. 본문도 갈게요. I bet you are a textbook J.
1: I bet you are a textbook J.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0: You're a textbook J.
1: 자, 다음 문장 볼게요. 계획 없이는 절대 아무 데도 안 가잖아요. 저는요,
2: 오.
1: 그 계획에서 행복을 느껴요. 정확하게 몇 시에 몇
2: 아.
1: 도착해서 그럼 미리 몇시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이 흔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2: 예.
1: 즉흥 여행 가는 분들 있죠.
2: 저요.
1: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2: 저 떠나볼까? 오늘
1: 그냥
2: 가죠.
1: 바로.
2: 바다 봐요. 가을
1: 와.
2: 바다 좋잖아요. 가요.
1: 사업하셔야 돼요.
2: 아, 또 그렇게 가나요? You never go anywhere. 너 아무데도 결코 가지 않잖아. 왜요?
1: 뭐 없이요?
2: Without a, 이거 없이는.
1: 그렇죠.
2: 근데 이거 없이가 계획 없이겠네요.
1: 계획.
2: 그러면 여기가 계획은 우리 너무 많이
1: Sure?
2: 배웠어서 plan.
1: Sure?
2: Yeah, without a plan.
1: Right. So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없이는 perfect.
2: 오랜만에
1: Right?
2: 맞았네요. 네.
1: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주의하셔야 될게 제가 go to anywhere이라고 했나요?
2: 아니요, go anywhere였네요.
1: That's right. Go anywhere. Anywhere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to를 두지 않아요. 어디로라고 얘기를 할 때.
2: 네.
1: 그리고 somewhere, no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 오.
1: we can go anywhere이라고 하지, we can go to anywhere이라고 하지 않아요.
2: 아,
1: 오케이?
2: 예.
1: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넌 절대 아무 데도 안 가라고 했는데 without a plan이라고 했죠. without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2: 뭐뭐 없이.
1: 그렇죠. with는 뭐와 함께니까 같이 간다는 느낌.
2: 네.
1: without, 얘는 out 됐어요. 그러면 그거
2: 아하.
1: 없이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목적어 모양을 좀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김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2: 오,
1: 김치 없이 살수
2: I
1: 없다.
2: can't live without kimchi.
1: There you go. I can't live without kimchi, right?
2: 다 그래요.
1: 아, 그러니까.
2: 저도요.
1: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2: 예.
1: 자, 그녀는 그냥 떠났대요. 우리 없이. 아, 자기만 갔어요.
2: 아.
1: 그래서 just를 넣어서 그녀는 뭐 방금 떠났다 해도 되고 그냥 떠났다 해도 되고.
2: She just leaves.
1: 아, 과거형이죠.
2: She just left
1: 우리 없이
2: without us.
1: us, without us입니다.
2: 예.
1: Okay? without us.
2: 목적어
1: 네.
2: 모양.
1: 근데 이런 문장도 좋지만요. 당신 없인 살수 없어. 아, 이런 거 한번
2: 오,
1: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딱이네. I can't live without you.
1: 오, beautiful.
2: 와우.
1: 자, 그 느낌 살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kimchi.
2: I can't live without kimchi.
1: She just left without us.
2: She just left without us.
1: 본문도 읽어볼게요.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2: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는데요.
2: 네.
1: 그건 반박 못 하겠네. 그래서
2: 그렇죠.
1: 왜, 아, 아니야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거 아니야.
2: 애지간히 계획 짜시는 분이에요.
1: 접니다 그냥.
2: 예,
1: 네.
2: 말씀 얘기네요.
1: Yeah.
2: Well, I can't with that. 나는 할수 없네. 반박을 못해. 그거에 대해. 그거에. 그죠? 그러면은 반박하다.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할 때 우리 못
1: 그렇죠.
2: 써요?
1: 뭔가 해명을 하기도 해보고 뭐
2: 나는
1: 의견
2: 그거를
1: 내고
2: 거부 못해. 반대 못해.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1: 자, 이거요.
2: 네.
1: 사실
2: 거부.
1: 거의 관용적인 표현 수준이어서
2: 반대.
1: 단어 하나도
2: 반박.
1: 틀림없이 다 똑같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2: 아, 그래요?
1: 자, 힌트 드리면
2: 네.
1: 제 생각에는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2: I can't.
1: 말싸움하는 겁니다.
2: 아!
1: 말싸움하다.
2: I can't fight. I can't fight with that. 나는 싸울 수 없어.
1: 오케이, 자.
2: 이거 말싸움도 되는 거였는데요?
1: Well, 그것도, well, that's true,
2: 예.
1: but let's see. Well, I can't fight with that. 자, 정답은 제가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2: 네.
1: 이거.
2: 아,
1: Do you guys remember this?
2: 알큐가 생각이 갑자기 안날때 있잖아요.
1: 아, 그럴
2: 아,
1: 때 있죠?
2: 있어요.
1: 이거 근데 기억은 나시죠? 우리
2: 기억나요.
1: 했던 거.
2: 이게 fight은 말싸움이나 이렇게
1: 주먹 싸움 뭐다
2: 주먹
1: 되고.
2: 다짐도 다 되는데 얘는 말싸움만
1: That's
2: 한정.
1: right.
2: 아, 기억나요.
1: 아, 그래도 기억하십니다. 좋아요.
2: 예.
1: So argue, A-R-G-U-E는 논쟁하다, 뭐 말싸움하다, 그리고 반박하다 이런 느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흥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2: 네네.
1: argue, 동사가 되겠고요. 아, 참고로 이거
2: 네.
1: 뉴스에서도 명사형은 알아야 되거든요.
2: 음?
1: 그래서 논쟁이라는 명사를 하나만 필기를 해놓을게요.
2: 아, 이거는 제가 느낌이 오네요. 잠깐만요. Argument. 예, argument.
1: 오케이. 뒤에 ment, ment를 넣는데 지금 argue는 그대로 썼네요. 그렇죠?
2: 네, 네.
1: 오케이. 자, 여기서는요.
2: 아유.
1: 이가 빠집니다.
2: 죄다 틀리네 오늘.
1: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명사인데 얘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2: 예.
1: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can't argue with that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논쟁할 수가 없다. 반박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는 그냥 아예 암기를 해도 아깝지 않다.
2: 네.
1: I can't argue with that. 아. I can't argue with that. 이거는 억양마저도 거의 정해져 있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와 이거는 반박 불가.
2: 아~
1: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 어, 너무 많이 써요. 우리도.
1: 인정, 인정, 예. 인정 할 때, 그렇죠? 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뒤 이거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는 아니니까.
2: 그렇죠? argue가
1: argue.
2: 동사.
1: So right, can't 동사 원형 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못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나 네. argue 못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명장 아직도. 쉽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2: 그럼요.
1: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이 안 가. 와. 네.
2: 와, I can't imagine.
1: 그렇죠. I can't imagine. So how about this? 그녀는 고음을 못 쳐. 이거는 그러면 높게 노래하지 못해인데요. 높게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부사로?
2: Highly. 높게.
1: Highly?
2: 예.
1: Highly가 높... 아닙니다.
2: 뭐죠?
1: 실제로 높이가 높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high라고 써요.
2: 그냥 high예요?
1: 그것도 그게 이제 부사로 높게예요.
2: 그 높은도 되죠?
1: 그렇죠.
2: 아 그렇구나. She?
1: 아 she. 그녀는 she, 높게 노래를 못한다.
2: She can't sing high.
1: 그렇죠. She can't sing high. 여러분들도 써도 돼요. 만약 고음이 안 된다 내가. 네. 그러면, I can't sing high. You know?
2: 저는 그 말은 못하겠어요. 저는 sing high가 되기 때문에.
1: 아, 되군요. 아, 저는 진짜 그 성대가 부러워요.
2: 네. 네.
1: 어, I love your 성대 right there. Yeah. Yeah. Okay. So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읽을 때도요. 입 모양을 약간 벌리면서 이, 이 이런
2: can't.
1: 느낌. 그리고 표정 뭐 손짓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란 느낌으로. 오케이? 자, 해볼게요. I can't imagine.
2: I can't imagine.
1: She can't sing high.
2: She can't sing high.
1: 본문도 갈게요. Well, I can't argue with that.
2: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0: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2: 네.
1: 그럼 내 것도 맞춰 볼래?
2: Can you guess mine then?
1: 자, 두 번째는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2: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Alright,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1: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0: I bet you're a textbook J.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Well, I can't argue with that. Well, I can't argue with that.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Can you guess 명사? 인데 이거는 진짜 명사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거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2: 명사만 알고 있으면, 명사 뭐 몇 단어 알고 있으면 거의 뭐
1: 그럼요.
2: 10개, 20개 다 만들 수 있어요.
1: 기억이 안 나면
2: 예.
1: 그 우리말 단어를 써도 돼요. 그 부분만. 괜찮습니다. 오케이?
2: 예.
1: 자, 가볼게요. 어, 내 것도 맞춰볼래? 너 내 거 맞춰볼 수 있어?
2: Can you guess mine then?
1: 어허, 그죠? Can you guess mine then? 어, 그거는 then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2: 그러네요.
1: Right. 이런 식으로.
2: 네.
1: 자, how about this? 그 색 맞춰볼 수 있어? 뭐 내가 뭐 바지를 샀어, 치마를 샀어, 양말을 샀어. 근데 색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2: Can you guess the color?
1: 그렇죠. Can you guess the color?
2: Mm-hmm.
1: 하나 더. 제 성을 맞춰보실래요? 맞힐 수 있어요?
2: Can you guess my last name?
1: Alright, can you guess my last name? 요거 이제부터 암기하는 걸로.
2: First 아니고 last.
1: Okay. 네. 자,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Can you guess the color? Can you guess my last name? Alright, 다음은요. Can't. 자, 이거 할 때 입모양 좀 벌리면서 입영작 해주세요. 아시겠죠?
2: 네.
1: 와, 나는, 난 상상할 수가 없어.
2: I can't imagine.
1: I can't imagine.
2: Mm-hmm.
1: 걔는, 그녀는 높은 음 노래 못해. 높게 노래 못한다.
2: 아, she can't sing high.
1: 오, she can't sing high. 하나 더요. 반박하는 건 argue였죠, 그쵸?
2: 네.
1: Argue with something. Alright. 아, 내가 그건 반박 못하겠네. 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
2: I can't argue with that.
1: I can't argue with that.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I can't imagine. She can't sing high. I can't argue with that.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you guess mine then?
4: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3: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Oh, can you guess mine then?
0: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2: Oh,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That's true. Definitely a J.
2: Yeah.
1: Yes. Oh, 잘해주셨습니다.
2: 네.
1: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is shirt is so last year.
1: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2: 네.
1: Can you guess? 명사? 아,
2: 요거는
1: 사실 명사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2: 그러게요.
1: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2: 어, 너무 쉬운데 오늘.
1: 어, 요거 네. 이거는 해줘야죠. 네.
2: 네, 자,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Right. 자, 단어 하나를 익히려고 해도 아시죠?
2: 네.
1: 완전한 센텐스로 만드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2: 오늘 can you guess 뒤에 계속 다른 명사 넣어보면은
1: yes.
2: 완전 can you guess는 내 것이 되고야 네. 말겠는데요.
1: 내 겁니다.
2: 네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2: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1: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2: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3: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4: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5: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4: 기본, 쏘나타, 엘트라, 압대, 산테, 수프, 엑스, 1톤 트럭 보트.

0: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1: 500억.
0: 500억이요?
2: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0: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1: 그리고 뭐, 그냥.
3: 차를 매번 준다든지.
1: 아닙니다.
2: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원을 통해서 치유의 한국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사고이고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어는 한국인의 사고이고 한국인의 삶이죠. 저는 한국어를 살펴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치유의 기쁨을 주었던 어휘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휘는 반갑다입니다. 반갑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나라에는 반갑다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언어에서 반갑다라는 말을 하나의 어휘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에서도 nice to meet you라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반갑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도 반갑다라는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반갑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반갑다라는 말은 다른 언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귀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갑다의 반은 빛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짝이나 반딧불이라는 말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짝도 반딧불이도 빛의 모습이죠. 우리가 모음 교체도 배웠습니다만은 모음을 바꾸면 번이 됩니다. 번쩍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에도 빛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반갑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밝아진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래서 표정이 밝아져야 됩니다. 서로 반갑다라는 말을 하면서 밝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죠. 사랑이라는 말은 어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정의도 정말로 넘칩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은 좀 복잡합니다. 한자 사량에서 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각할 상과 양이죠. 보통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이 생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끼리 하는 게 사랑이니까 그렇겠죠. 둘 다 무엇이 확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은 옛말에서 생각한다라는 뜻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즉, 사랑하다라는 말이 중세 국어에서는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love의 의미로 바뀌어진 거죠.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보고 싶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따뜻한 그리움이라는 뜻이고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보고 싶어하는 세상, 즉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아름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아름이라고 할 때 아름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아름의 아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한아름의 아름은 원래 안음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활음조라고 하는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안음을 한 아름 이렇게 발음한 것이죠.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답다라는 말 앞에는 주로 사람이 옵니다. 학생답다, 남자답다, 뭐 선생답다, 뭐 어른답다, 아이답다 이런 말이 오죠. 앞에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주로 온다는 점에서 아름도 혹시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 즉 개인이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한 표기는 름의 아래 아가 찍혀 있는 모습으로 아람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름과 아람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가장 자신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게 아름다운 거죠. 나는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다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말도 너무 재밌는 말이죠.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집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표현한다고 얘기도 하죠. 그러나 제 생각에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옅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 말에선 대부분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라는 말은 자기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라는 말은 누구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꼭 내 것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붙어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 말에서는 그런 경우에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라는 말을 할 때 혼동되는 말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면 저희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와 저희를 어떻게 구별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낮추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저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상대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상대방이 포함이 되지만

저희라는 말에는 듣는 사람은 청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라는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듣는 사람은 우리 학교 사람이 아니란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라는 표현도 그래서 사실은 틀리는 표현입니다. 다음 단어는 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람이라는 단어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약간 드러나 보이는 표적이라는 뜻이 나타납니다. 다른 물건과 구별하거나 잊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해둔 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어떨 때 주로 쓰는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 가방에 표시를 해놓는 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보람을 했다고 합니다. 보람을 했다라는 말은 작은 표시란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보람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말에서 왔다 생각합니다. 보람은 원래 의미 있는 일들의 표시라는 겁니다. 보람은 아주 크고 위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작은 표시입니다. 어제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의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보람은 급하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와 다른 어떤 보람이 있는, 즉 작은 표시를 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가? 떨어져 있는 작은 휴지를 주었는가? 내가 머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였는가? 아니, 어떤 경우에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일도 보람이죠. 보람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표시라는 것을 안다면 보람 있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곱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일도 모두 다 보람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보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오랫동안 내 삶을 바꿔가면서 보람을 만드시는 것이 보람의 참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마지막 단어는 짜증과 궁금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 증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로 병에 해당되는 예들이 많죠.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순 우리말에도 증이 붙는 예들이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짜증과 실증이 있습니다. 짜증은 짜다와 증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을 짜다라든지 행주를 짜다라든지 할 때 쓰는 짜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짜증은 자신을 쥐어짜는, 물기 없이 만드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짜증을 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지고 얼굴에도 인상을 쓰게 됩니다. 목소리에도 말소리에도 행동에도 짜증이 묻어나게 되죠. 짜증이 병이라면 저는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마음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썼던 인상을 펴는 겁니다. 인상을 피는 것만으로도, 밝은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내 몸속에 있는 짜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를 쥐어짜지 않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편 실증은 싫어하는 증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싫어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싫어하게 되는 증상을 우리가 실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증에도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싫어하는 일들이 사실은 처음 했을 때는 설레는 일이었기도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과 사람은 오랫동안 만나면서 실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의 마음이나 설렘을 기억한다면 그 실증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실증이 난다면 원래의 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이 들어가는 말 중에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이라고 얘기하는 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궁금증입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나의 궁금증은 무엇인가? 제가 언어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궁금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은 저에겐 부끄러움이 됩니다. 궁금증이 많아지는 세상을 산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 강의들을 통해서 한글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사고까지 많은 점들에서 궁금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셨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글날 한글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사랑하고 또 언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0: 저는 40년 직장 다니고 명퇴를 작년 2월 달에 했어요.
1: 아내하고 얘기를 했지. 내려가 볼까? 닭 한번 키워봐.
0: 자다가도 달걀. 꿈에서도 달걀.
2: 그렇게 은퇴 후 닭과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0: 많이 친해진 거예요. 얘랑 붙어가지고.
3: 자, 나가서 놀자.
2: 지수상 만난 듯 활개치고 사는 녀석들.
4: 아니, 닭하고 같이 사니까 항상 이뻐해야지.
2: 아름다운 공생이 따로 없죠?
0: 이게 다 내 보물이구나.
2: 금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부부의 노란 황금알. 황금알 만나러 특별한 동물 농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 백제 왕궁 정원으로 알려진 궁남지엔 고운 연꽃이 자리 잡았습니다. 너른 들녘이 안온하게 펼쳐진 그곳에 최정수 김군자 부부의 농장이 있습니다. 밤새 닫혔던 문이 열리면 아내 김군자 씨의 인사와 함께 닭들의 아침 식사가 시작되는 거죠.
5: 닭이 총 몇 마리 있어?
0: 닭이요? 거의 한 2,000마리? 1,800마리, 9,0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닭이 무서워요. 이봐, 얘를 써.
5: 아이고, 아이고.
0: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5: 무서워요?
0: 네. 근데 지금 예전에는 처음 할 때는 닭 못 만졌는데 지금은 만져요. 이 정도 저 많이 친해진 거예요. 얘랑 붙어가지고.
2: 아내와는 달리 남편 최정수 씨 주변으로는 끊임없이 닭들이 모여듭니다.
4: 보세요. 딱 일자로 쫙 서서 먹는 거 보면은 예쁘잖아요. 애들이 양쪽으로 딱 서서 군무 같잖아요, 군무. 잘 먹고 건강해라. 건강이 최고다.
2: 정말이지 군무를 추는 듯 정수 씨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녀석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0: 아이들 밥 먹을 때 수탉 애들은 뒤로 물러서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2: 그러게요. 수탉들은 밥도 먹지 않고 대체 뭘 하는 거죠?
5: 왜요?
0: 남자의 보호는 여자. 여자 암탉들 다 먹은 다음에 이 남자들이 그 나머지를 먹는데요.
2: 녀석들이 본능 거스르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농장. 그게 부부가 꿈꾸는 농장이랍니다.
6: 먹고 가세요?
0: 네. 들어갈게요.
2: 닭이 알을 낳는 산란장인데요. 이곳에서 부부는 정중하게 노크한 후에 문을 엽니다.
6: 왜 하시는 거예요?
1: 놀래지 말라고.
0: 얘네들이 여기서 알 낳고 있는데 갑자기 뭐 확 열어봐. 얼마나 놀라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0: 나타난 녀석들. 녀석들에게만큼은 자유를 맛보게 하리라 부부는 그렇게 마음먹었다죠. 하지만 아내와는 가깝고도 먼 사이.
1: 얘들은 나보다 여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0: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우렁차게 꼭 깨워를 외치더니 남편 주위로 모여듭니다.
2: 허닥거리지 덜컥 잡냐네. 그지? 응? 날라갈까?
0: 온 마음을 다해 녀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유. 바로 이 달걀 때문이죠.
1: 우리의 정성이 다 들어간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니까 예뻐요. 황금이잖아요, 황금알.
0: 황금알 구경 좀 할까요?
2: 3층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신선한 계란이에요. 이 높이를 호우유닛이라 그러는데 높이가 높을수록 신선도가 좋은 거예요.
0: 탱글탱글한 게 보기에도 신선하게 보이죠?
3: 이게 왜 안 터져요?
2: 네? 그만큼 신선하고 이 막을 싸고 있는 게 신선하니까 안 터지는 거죠.
0: 건강한 달기 낳은 건강한 달걀. 먹는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게 부부의 믿음입니다.
1: 쫀득쫀득 짭조름. 얼마나 맛있게요. 본인이 키우고 본인이 먹으니까 어때요?
2: 기분이 묘하지.
0: 그렇게 부부의 손을 거친 달걀은 당일 소비자들에게 배송된답니다. 건강한 닭을 키우기 위해서 부부가 신경 쓰는 게 또 있다죠.
1: 얘네가 먹는 이게 다 밥 재료예요.
2: 이거는 이제 미각하고 향토하고 그 발효시킨 거. 성취라는 거예요. 쌀 덜 익은 거. 이거는 하나 이렇게 해서 먹어도 돼요. 한번 먹어보세요. 쌀이니까. 쌀을 풀 대신에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0: 영양소가 듬뿍 담긴 유기농 식재료들을 아낌없이 투하, 직접 배합해 사료를 만든다죠.
2: 이게 밥으로 말하면 요구르트.
1: 요구르트 사첩반사. 아침에 계란 후라이, 김치, 미역국, 밥 이렇게 먹고요. 닭은요 16가지, 15가지 먹어요. 닭이 0순위, 저는 1순위.
2: 영순이가 아내가 맞지. 근데 이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1: 성격이 안 좋아요. 네. 자기 영역을 침범하고 막 이러는 건 별로 없고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강해. 우리 닭들도 힘들지도 몰라요.
0: 은퇴 후 처음 닭을 키우면서 위기도 있었죠. 그때 얻은 답은 하나, 나에게 좋은 건 닭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녀석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중이랍니다. 요 녀석들은 또 누구죠?
1: 근데 왜 나왔지?
2: 이거 귀하서 나왔어.
1: 야, 니네 왜 나왔어?
0: 천방지축 자유롭게 뛰노는 염소들은 군자씨 오빠가 키우는 염소들.
1: 오메, 내놓은 거야?
4: 아니요, 지들이 나왔어.
1: 네, 오빠예요, 우리 오빠.
5: 안녕하세요.
4: 예. 아니, 얼른 나오나 모르겠어.
1: 쟤네 또 새끼 낳았어? 저 검정 거?
4: 맞지. 새끼는 잘 낳아.

0: 이따 저녁 드시러 오셔.
1: 그래, 몇 시에?
0: 6시.
1: 알았어.
2: 사실 부여는 아내 군자 씨의 고향이랍니다.
0: 우리 둘째 언니.
3: 응? 둘째 언니.
0: 이사온 언니.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두 달 됐어요, 이사온 지.
4: 아, 한 말씀 해보시오.
3: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하세요?
0: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60 넘어서, 제가 60 넘었고 여기는 70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같이 한 마을에 모여 살게 되더라고요.
2: 배서 농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엔 늘 언니 오빠를 마주한답니다. 은퇴 후 가족들과 이웃해 살다 보니 외로울 틈도 없었다죠. 저녁이면 촛불에 고기 굽는 것쯤은 흔한 일.
3: 이게 기농에서 사는 맛이 이 정도는 돼요.
2: 그때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나타난 이들이 있었으니.
5: 다 왔어요?
2: 바로 군자 씨 오빠 부부.
3: 진짜 키우시는 거예요?
1: 예.
3: 왜 말을 키우세요?
1: 운동하려고. 저게 시골에는 예. 저런 게 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
5: 의자 없이 탈 수 있어. 아, 나는 혼자 내리죠. 달리기도 하는 거.
3: 말을 잘 타시네요.
5: 예, 전 달리기 잘해요.
2: 정수 씨도 말 타고 달려 봅니다.
6: 가자, 가자. 재밌죠? 아니 갑자기 고기 굽다가 말이야.
2: 조금은 산뚱맞아 보이지만 정수 씨에게는 종종 있는 일상. 신나게 달리고 나면 밥도 더 맛있겠어요.
1: 이거 이게 발품은
3: 청풍이는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1: 한 6년 됐어요.
3: 이야, 오래됐나요?
1: 예. 저 굉장히 늙어서 순해요. 여기 도망 난가? 아침 일어나면 막 구르르 막 나한테 인사한다니까?
3: 똑똑하네요.
1: IQ가 뭐 이거 한 개 정도는 되네, 뭐 개. 내 차도 알아봐. 내 차. 이게 돈도 안 들어가 하나도.
3: 왜요?
1: 이거 풀 같은 거만 뜯어먹은 게.
2: 동물도 사람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고향 마을. 정수 씨 부부를 이곳으로 이끈 것도 바로 오빠였답니다.
0: 망설이고 알면 못 내려오는데 우대포로 그냥 아예 내려와서 저질러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한 달 만에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멍멍지겠어.
6: 속아서 내려와가지고.
3: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들었다고.
1: 말을 안 들은 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이 근방에서는 성공했다고 봐야 돼. 그 들었다 한 3년 살고 다 도망가고 막 그랬어. 여기 다 많아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뿌리 완전히 내렸어.
2: 그렇게 부부의 은퇴 후 일상이 저녁 노을처럼 마을에 곱게 내려앉습니다. 다음 날, 부부가 아침부터 풀 베느라 분주합니다.
0: 부추꽃 보셨어요?
3: 처음 봤어요.
0: 저도. 이게 길가에 폈을 때 부추꽃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키우고 보니까 이게 부추꽃이더라고. 이게 누가 먹는 거게요?
3: 누구 줄 거예요?
0: 우리 꼬꼬들 먹을 채소 간식이에요. 부추, 사람도 좋으니까 닭들도 좋겠죠, 채소 간식으로. 막 비타민도 많고 한다니까.
3: 이게 또 이제 유기농이다 보니까 집에 손님들 오면 이제 만들어 뜯어가도 되고. 그렇게 맛있대, 이게 또 같이.

0: 가져갈 사람들.
1: 이런 지극정성이 또 어디 있을까요?
2: 간식 먹자, 간식. 간식이 오늘.
1: 정성을 다한다는 건 녀석들의 바라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살뜰하게 챙깁니다.
0: 진짜 잘 먹네요.
2: 네, 금세 없어졌죠. 네. 다 먹어. 예. 피곤하고 그러면 하루 건너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몸이 아파도 막 주고 싶고. 이게 엄마 마음 아닌가요?
1: 녀석들과 울고 웃은 세월이 어느덧 9년. 서로 맞잡은 손이 있었기에 아홉 번의 기절을 잘 건너왔습니다. 하루의
3: 끝에서 두 분은 지금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4: 그때 당시에 선택을 했던 게 참 지금의 우리의 복이 아닐까. 그때 선택을 안 했으면
2: 안 살았죠.
4: 손 놔? 고생했네.
1: 가을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듯이 부부의 인생 2막은 오늘도 알차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0: 공개 소문이 다 났어.
1: 속자가 일냈다고.
2: 어떤 잡힌 거
3: 쫄깃하고 향도 좋고.
4: 상담원료시 360도 회전날개가 자동으로 섞고 고르게 익혀 음식을 맛있게 이제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리하세요. 자동 회전 롤팬 무료 증정.
5: 설마 했는데 진짜 보험료가 줄었어요.
6: 보험료 줄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진작 AS 받을 걸 그랬어요.
7: 여러분도 보험료 줄일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8: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보험도 AS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달 4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던 분이 보험 AS를 받고 사망보험금 등 일부 보장 내용은 줄이면서 보험료를 월 22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전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도 말이죠. 어때요? 보험 AS 받을만 하죠?
7: 간병인 보장 금액을 20만 원으로 보장 기간도 365일로 늘릴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9: 당연히 받아야죠.
7: 비싸서 부담되는 1인실 입원비를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9: 당연히 받죠.
8: 그래서 보험 AS가 필요합니다.
10: 보험 AS 받으면서 간병비를 하루 2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골절로 입원한 지 3주 지났는데 간병비만 벌써 400만 원 넘게 나온다네요.
11: 인공관절 수술 받고 3달 입원했는데 간병인 비용에 입원비, 수술비 다 해서 900만 원이나 나온다네요. 보험 AS 안 받았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보험 AS 받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8: 가장 중요한 건 AS 비용이 공짜. 보험 AS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1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4: 힘닿는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5: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6: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5: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0: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마침내 도착한 산티아고. 술래의 길은 축제로 이어집니다. 와, 바다가 아닌 숲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대형 문어축제. 와, 대서양이 키워낸 해산물 만찬까지. 산티아고, 술래의 끝에서 시작되는 축제를 따라갑니다. 10년 전 플라멩코에 빠져 스페인 남부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술래길을 따라 스페인 북부를 걸어보려 합니다. 오랜 역사를 품은 레온에서 산티아고까지 길 위의 사람들과 축제를 따라 제가 몰랐던 스페인을 만나러 갑니다. 스페인 북서부 레온은 산티아고 술래길의 시작점입니다. 대성당을 품은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레온이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로마 군단을 뜻합니다. 레온의 오래된 거리를 걷다 보면 만나는 까사 보티네스. 스페인 여행에서 지나치면 섭섭한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가우디에게 건축을 의뢰한 사람들은 옷감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직물상점, 창고와 주택을 한 건물 안에 담아야 했던 가우디는 중세의 성을 닮은 집을 지었죠. 130년 전 상인들의 꿈을 담았던 건물은 이제 레온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2: I'm traveling around the world with this unicycle.
0: Ah, unicycle.
2: Yeah, it's locked up there, the big mountain unicycle.
0: 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갑자기 가우디 건물 앞에서 서커스가 벌어진 것 같아요.
1: 바퀴 하나로 균형을 잡으며 세상을 다니는 삶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0: 와! Good job! Wow. Thank you so much.
1: 헤어질 때의 스페인어 인사는 부엔 까미노, 좋은 길 되라는 뜻이랍니다. 레온의 오랜 중심, 마요르 광장.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이면 이곳에 장이 섭니다. 17세기에 지어진 회랑 아래 제철 과일과 치즈가 가득합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온 시장이죠. 시장에 오면 이 도시가 무엇을 나누며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0: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라고 데리고 가고 싶다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Hola.
3: Para.
0: 아, 비노.
3: 비노.
0: 와, 와인인데. ¿Puedo beber?
3: Sí, pueden beber todos.
1: 병이 특이하다 싶었는데 마시는 법이 따로 있답니다.
4: Gracias.
3: Muy bueno, muy bueno. Y hay queso también. Tenemos queso.
0: Sí, muy bueno. Wow. 진짜 맛있어요.
3: Para probar el vino de León.
0: Ah.
3: Muy bueno. Se hace el León. El
0: vino del León. Ah. ¿Tú hace lo?
3: Mi padre.
0: Ah.
1: 바로 이분이 아버지인데요. 직접 만든 치즈까지 내주더라고요.
0: 이 가게는 치즈를 주로 파는 가게인 것 같아요. 지금 파시는 치즈가 어떤 건지 한번 먹어봤어요. Gracias.
3: Muy bueno.
0: 아,
3: bueno.
0: 여기 시장 사람들은 다 자기가 파는 음식을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줘요. 이게 문화인가 봐요. 여기저기 가도 다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시네요. 아마 자기가 파는 물건에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Muy bueno.
1: 말이 필요 없죠?
0: 여기 보니까 플라멩코 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숄 같은 거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그걸 망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1: 플라멩코의 꽃, 망돈. 중국에서 짠 비단쇼리 스페인으로 건너와 플라멩코 무대에 올랐습니다.
5: 아벨 토카 투 플라멩코 그때
0: 아, 기레 베르.
5: 아벨 코모 토카스.
0: 아, 담비에.
1: 스페인에서 기타를 꺼내는 이유는 연주를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죠?
0: 올라.
3: 올라.
0: 마드레, 파드레. 아.
3: 네, no te ve nadie toca, cariño.
1: 10년 전 스페인에서 배운 플라멩코. 오늘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저를 이어줍니다.

0: 이 친구도 이제 플라멘코 기타를 치고 친구 아버지도 플라멘코 기타를 친다고 하네요.
1: 플라멘코의 고향은 남쪽 안달루시아지만 북쪽 레온에서도 한 다리만 건너면 플라멘코입니다. 플라멘코의 인연을 뒤로하고 이제 레온을 맛볼 차례입니다. 일부러 골목으로 들어가 작은 레스토랑의 문을 엽니다.
2: Hola. ¿Puedo comer ahora?
3: Sí, claro. Voy a recomendar algo de aquí, de la tierra, muy rico, de aquí del bar. Una cecina premium de bata, ¿vale? Jamón ibérico, cortado a cuchillo, muy rico.
1: 벽을 채운 와인과 메뉴판, 그리고 분위기에서 레온의 오래된 맛이 느껴집니다. 차고 건조한 레온의 공기는 고기를 오래 두고 먹는 법을 만들어냈죠. 처음엔 당연히 함흥인 줄 알았습니다.
4: 와,
3: 진짜 Quantos meses de curación tiene esto, Manu?
5: Año y medio, dos años.
3: Año y medio, dos años.
4: 와.
1: 짙은 붉은색 살코기에 가느다란 지방결이 번진 세시나는 소고기 뒷다리로 만듭니다.
4: 와, qué bueno. 지금 보시면 세시나를 썰어가지고 꽃 모양처럼 이렇게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1: 접시 위로 세시나 꽃이 피었습니다. 이번에는 함흥 맞습니다. 같은 소금과 시간을 거쳐도 소고기는 단단하고 깊은 맛을, 돼지고기는 부드러운 지방의 풍미를 남깁니다.
4: 와, 지금 함흥을 썰어주셨는데요. 마치 진짜 무슨 작품 같지 않나요? 윤기가 아주 잘 자란 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1: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죠?
6: 냉과 de vaca.
4: 아,
6: lengua, puedes cogerla si quieres.
4: No
6: cógela, sin miedo, que no muerda.
4: 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의 혀입니다. 와.
1: 레온에서는 버리는 부위가 없습니다.
6: La lengua es curada, primero se cura y después se cuece.
4: 아.
6: Y después se cuelga a secar.
4: Sí.
6: Entonces luego ya se lonchea y se hace con vinagre. Lo típico de Módena y un poco de aceite de oliva.
4: Sí.
1: 긴 겨울을 나야 했던 스페인 북부의 사람들은 소의 혀도 귀한 저장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7: 올리브 오일. 토마토, 비네거.
1: 절이고 삶고 말리고 참 손이 많이 가는 요리. 그런데 먹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6: Así es como se come la lengua aquí en León.
3: Pues agarré con la mano.
6: Sí. Con la mano.
3: Sí.
6: Sí. Pruébala. Ah. Come.
1: 저도 레온 사람들처럼 손으로 한 점 집어봅니다. 상상은 하지 마세요.
4: 무이 bueno.
6: Está bueno. Te gusta. Muy bien.
4: Sí.
1: 차갑고 메마른 계절을 견디기 위해 만든 음식이 이제는 여행자들을 레온으로 불러들이는 맛이 됐습니다. My lover
4: stands on golden sand. 세시나랑 함흥이랑 두 개를 같이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함흥이 세시나보다 훨씬 기름지고, 그리고 세시나가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소 혀 요리까지 먹고 나니 레온의 코스 요리를 맛본 것 같습니다.
0: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맛인데 좀 단맛이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레온에서 잘 놀고 잘 먹었으니 이제 순례의 길 마지막 도시로 향합니다. 천년 넘게 사람들이 걸어온 길의 끝,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입니다.
0: 제가 산티아고에 오면 꼭 이곳에서 산티아고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적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했던 기쁨의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1: 대성당을 5km 앞둔 언덕, 몬테도 고소. 12세기 순례 안내서에도 기쁨의 산으로 기록된 곳입니다. 몇 주, 몇 달을 걸어온 이들이 처음 대성당의 탑을 마주하던 곳. 이름이 왜 기쁨인지 알 것 같습니다.
0: How many days did you work?
8: 34.
0: 34 days. How many kilometers?
8: About 800. I feel excited. I feel like yeah. I can see Santiago.
0: Yeah.
8: Almost there. Almost there. Thank you.
1: Thank you. 800km를 걸어온 이들에게 이제 남은 길은 5km. 저도 그 마지막 길을 걷습니다.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산티아고 대성당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출발한 길이 모두 이곳 오브라도이로 광장에서 끝납니다. 걷는 내내 그렸을 풍경을 마침내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표현은 달라도 몸이 먼저 아는 감정은 같은가 봅니다.
0: And you? Why did you guys start to work?
9: Because we are together like the couple, so we want to be closer.
0: For like, relationship.
9: Yeah.
0: So you guys have more relationship?
1: 말 대신 입맞춤으로 대신합니다.
0: 저도 저도 그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1: 제게 부러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0: Congratulations. Bye. Bye.
1: 광장을 벗어나 대성당 뒤편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산티아고 대성당 옆에는 순례의 시작부터 함께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1499년부터 베네딕토의 수녀들이 봉쇄 생활을 이어오고 있죠. 이곳에서도 바깥과 만나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0: 이곳은 봉쇄 수녀원인데요. 이곳에 사는 수녀님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작은 창이 유일하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이라고 하네요.
1: 벽 안쪽과 바깥쪽을 잇는 회전 창구, 토르노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도 돈과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죠. 창구를 나서는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18세기부터 수녀님들이 구워온 아몬드 케이크와 쿠키 덕분이죠.
10: Nada, venimos de Valencia expresamente para cogerla.
11: Para, vinieron de Valencia para comer.
10: De Valencia.
12: De Valencia.
10: Valencia, España. Tiene calorías.
11: Tiene calorías.
10: Sí, pero está exquisita.
12: Cuatro años venimos siempre a comprar la
10: cosa. Cuatro. Sí. Ya cuatro años.
11: ¿Por qué cuatro meses?
10: ¿Por qué? Porque nos gusta Galicia y nos gusta la
12: gastronomía que tiene. Siempre venimos a probar esto.
10: Y esta torta de las hermanas de este monasterio.
11: Vale la pena probarlo cuatro veces y más.
10: Sí, sí. Y más. Ya el año que viene a lo mejor también.
11: ¿El próximo año también?
10: Puede que sí.
0: Hola.
13: Hola. ¿Qué querías?
0: Almendra dos, doce y tarta pequeña, por favor. Gracias.
13: Ah. Esto para ti.
0: Ah. Gracias.
13: 25,
0: Gracias.
1: 수녀님들이 18세기부터 구워왔다는 아몬드 케이크 언박싱.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됩니다.
0: 와, 야, 여기 보시면 아주 바삭하고 촉촉한 케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1: 달콤한 아몬드 향 뒤에 은은한 레몬 향이 느껴집니다.
0: 식감은 쫀득쫀득하고 안에 아몬드가 가득 들어가 있어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1: 매년 발렌시아에서 온다던 이유 알 것 같습니다.

0: 광장에 머무는 사이 어느새 날이 저뭅니다.
1: 산티아고 대성당에는 밤이 되고 어두워져야지만 만날 수 있는 순례자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 순례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산자의 광장과 죽은 자의 광장, 과거 묘지였던 광장에 밤이면 또 한 명의 순례자가 나타납니다.
1: 지금 제가 기다리던 그 순례자가 여기 오셨습니다.
0: 챙 넓은 모자와 망토, 지팡이를 든 순례자의 그림자. 그런데 사실은 베렌겔라 탑에서 내려온 피레침 선을 감싼 돌기둥의 그림자입니다. 광장 건너편 수녀원의 연인을 기다렸다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전설도 있죠.
2: At first I didn't see it. Somebody told me, look for the hidden pilgrim. So I looked everywhere. Mm-hmm. And then they told me it was a shadow. I was very surprised. This is a very clever design. Mm.
0: 정체를 알고 봐도 신기함은 그대로. 천년의 길을 품은 도시는 그림자 하나에도 이야기를 남깁니다. 순례의 끝에서 여행은 다시 시작됩니다. 산티아고에서 남동쪽. 오카르발리뇨로 향합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오세이라 수도원. 갈리시아의 엘 에스코리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갈리시아 최고의 문어축제를 나왔습니다.
3: 올라. 아, encantado. Qué relación tiene con la fiesta del pulpo.
4: El pulpo, porque, bueno, el pulpo, el señor de Marín, se hizo monje aquí en el siglo XII. Le dio al monasterio su señorío de Marín. Y entonces con todo, con el puerto, con los colonos y con todo. Porque, claro, el pulpo, cuando llegó un momento en que tenía, ya saben ustedes, que la Edad Media había el derecho de portazgo. Cuando se pasaba por una ciudad importante o por un pueblo importante, tenían que pagar en especia, tenían que hacer un pago de, en parte con la mercancía, que era en parte el pulpo.
0: 마을을 지날 때 통행세로 낸 문어가 이제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됐다니 재미있는 역사입니다.
1: 지금 축제가 열리는 숲속에 도착했는데요. 와, 숲 입구부터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고 큰 시장이 열려있어요.
0: 문어를 싣고 온 사람들이 지나던 길. 그렇게 문어는 이 내륙 장터의 음식이 됐습니다. 축제의 마스코트, 문어 옥타비오를 소개합니다.
5: Pues yo me llamo Octavio. El pulpo de Carvalho.
6: ¿Podría explicarme qué esta fiesta?
5: Pues aquí la gente viene básicamente a comer pulpo. Se comen a toda mi familia. Toda mi familia se la come enterita. A mí me respetan. De momento no me han querido comer. Pero me tengo que ir rápido. No vaya a ser que me metan a hervir también.
6: Gracias.
0: 문어의 수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스코트도 발이 빨라야 합니다.

0: 연주가 시작되자 구경꾼과 무대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까르발리뇨는 작은 참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1: 와라.
0: 숲 한가운데 커다란 숲마다 문어가 익어갑니다.
2: Quanto tiempo cuece del pulpo?
3: Eso es secreto de profesionalidad. Eso es lo que tenemos nosotros. Un poquito de secretillo.

0: 단순한데 이 맛이 정말 대단합니다.
1: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주셨거든요. 그 올리브 오일이 그 맛의 풍미를 확 올려줍니다. 야,
0: 문어의 짝꿍은 이 지역의 빵, 빤데세아. 문어를 얹어 함께 먹습니다.
1: 진짜 탱글탱글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숲속에서 문어를 먹는 기분이 색달라요.
0: 오래전 숲속 장터에서 문어를 나눠 먹던 풍경이 오늘도 긴 식탁 위에 이어집니다.
2: 비바 코레아!
3: 비바! Es el pulpo de los mejores alimentos que hay, porque no tiene grasa, tiene tres corazones. Tres corazones tiene el pulpo. ¿No lo sabíais? Pues es verdad.
4: Así que hay que,
3: hay que venir a esta fiesta todos los años a comer pulpo y a beber vino.
0: 이 틈에 저도 한 자리 끼어봅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봐라 사양할 틈이 없습니다.
1: Gracias. Gracias. Gracias. 먹을 거 왕창 주셨습니다. 와,
0: 아! 모르는 사람과 긴 식탁에 나란히 앉아 음식과 와인을 나누는 것. 스페인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1: 와, 여기 분들 흥과 정이 넘쳐나요. 와, 한국 사람들이 정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여기 갈리시아 사람들 못지 않습니다. 와.
0: 문어향 가득했던 참나무 숲,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어가 건너온 바다, 리아스 바이샤스의 아로우사 섬으로 갑니다. 1985년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 배로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짙은 사각형은 홍합을 양식하는 뗏목, 바테아입니다. 뗏목에 밧줄을 길게 들이우면 그 밧줄에 홍합이 자랍니다. 축제장에 닿기도 전에 이미 축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1: 올라! 올라! 올라!
5: 예, 맛있는 걸 먹네. 축제가 열린다고.
0: 기타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노래에 기타를 얹으니 어느 때보다 연주가 즐겁습니다.
1: ¿Qué está haciendo aquí?
6: Es la fiesta de comer marisco.
0: 아로우사만에서 난 해산물을 한 자리에서 맛보는 바다의 축제. 마을 사람들이 직접 요리하고 여행자들은 그 음식을 티켓과 교환합니다.
1: 우선 티켓을 사서 음식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아, hola.
7: Hola, buenas.
1: ¿Qué se vende más?
7: Más.
1: Mejillo. Okay.
7: Albacore. Lo que más sale será arroz con mariscos.
1: Una pan, dos sardinas, dos paella, una navaja. Sí.
0: 아로우사만의 대표 선수들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강력 추천하는 것이 있는데요.
8: Mejillones al vapor.
1: Sí, mejillón de
8: al vapor.
1: Al vapor.
8: Muy bien.
0: 제일 많이 나간다는 홍합집입니다. 양념 없이 쪄도 짭조름한 바다 맛이 그대로 나네요.
1: 아, 와, 이거 좀 보세요. 홍합, 씨알이 엄청 굵어요.
0: 껍데기마다 꽉 들어찬 살. 다음 접시도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길고 납작한 맛조개입니다.
4: 나바하.
9: 나바하.
4: 나바하.
9: 아, 어, 네, 아끼.
4: 네, 네.
9: 아,
4: 네.
9: 네, 와.
0: 철판 위에서 조개 껍데기가 벌어지고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껍데기 사이로 드러난 뽀얀 속살.
9: Gracias.
0: 멀리서 실어온 특산품이 아니라 눈앞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해산물들입니다.
9: 와, 갑자기 엄청 맛있는 훈연향이 나고 있어요. 와.
0: 연기를 따라가니 해변가 불판 위에서 생선이 익고 있습니다.
4: 사르디나.
9: 사르디나.
4: 사르디나.
9: 아, 사르디나 이 아끼.
4: 아끼,
9: 네.
0: 여름은 정어리에 살이 오르고 기름이 차는 계절이라네요. 굵은 소금만 뿌려 통째로 구우면 불향과 기름진 맛이 살아납니다.
9: 와, 진짜 푸짐하게 한 살 차려봤습니다. 와.
0: 홍합과 맛조개, 정어리까지 아로우사 섬의 바다가 한상에 올랐습니다.
1: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와.
0: 해산물 곁에 빠지지 않는 것, 갈리시아의 와인입니다.
1: 와.
9: 비노. Gracias.
10: Mira qué bueno es.
9: Ah.
10: Esto te da vida.
9: ¿Por qué beben el vino en taza?
10: Sí, el tinto
9: sí.
10: Se debe beber en taza.
9: Ah, sí.
10: Cunca. Ah. El blanco es de base.
9: Cunca.
10: Sí.
9: Ah, y es típico de aquí.
10: Sí. Sí.
0: 도자기 사발 쿤카는

0: 이 지역에서 와인을 마시는 전통 잔입니다.
1: 포도 향이 엄청 좋고 산미가 확 올라와요.
2: 진짜 이분들은 이거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무이부에노. 그라시아. 와. 보드리아 explicarme cómo se comer.
3: Eso lo pones encima. Lo normal es que lo pones encima de un trozo de pan. Está el pan acá. El pan es.
2: Pan.
3: ¿Qué digo yo?
0: 정어리를 먹는 법에도 이곳만의 방식이 있답니다.
2: 아저씨가 즉석에서 정어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3: Mira.
2: 진짜 그 훈연 맛이 정어리에 쏙 배어가지고 아주 맛이 일품입니다. 와. 할아버지가 살 발라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뼈가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그냥 씹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0: 마치 손자를 대하듯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결국 가시까지 통째로 먹었습니다.
2: 진짜 맛있어.
3: Este es uno de los pescados que más vitamina tiene de la mar. Es uno de los más. El mejillón y el acerco.
0: 해산물의 맛에 취하고 정에 또 취합니다.
2: 가시면서 이거 그냥 저 하라고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와, 너무 감동인데요. 와, 한국에 가면 여기에다가 막걸리 한번 담아서 먹어보고 싶어요. 와.
0: 처음 만난 사람의 접시를 채워주고 자신의 잔까지 내어주는 마음. 바다의 맛보다 사람의 정이 더 진하게 남은 하루였습니다.

0: 바다가 맞닿은 스페인 북부. 사람들은 이곳을 초록의 스페인이라 부릅니다. 도심을 따라 휘어진 산 로렌소 해변.
1: 와, 기온은 햇볕은 정말 뜨겁지만 탁 트인 대서양의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0: 도시 바로 앞에 해변. 히온 사람들에게 바다는 멀리 떠나야 닿는 곳이 아니라 매일의 풍경입니다.
2: 아,
3: y la comida.
2: Y la comida.
3: La gastronomía.
4: In Gijón, you should take sidra.
5: Yeah.
4: It's a drinking.
5: Sidra, yeah.
4: Very famous. Fish.
5: Sí.
4: Like seafood.
5: Yeah.
4: And spend time in the street, and yeah. walking around the night and the beach.
5: Yeah.
4: Fantastic, really.
0: Las ilusiones de la ayer. Es así. Con lujurios su amor. 만든 거대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버려진 시드라병 3,200여 개로 만든 조형물이죠.

0: 시드라는 아스투리아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술입니다. 거리의 테이블마다 초록색 시드라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와. 병을 높이 들고 잔은 허리 아래까지 내립니다. 술 한 잔 따르는데도 예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1: 저기 저분들이 시드라를 마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Hola. Buenas. ¿Qué es esto?
2: Esto es sidra.
1: Sidra.
2: La mejor bebida del mundo.
1: ¿Podría explicarme qué es sidra?
2: Esto, la sidra se tiene que escanciar. ¿Sí? Escanciar se puede hacer así o se puede hacer así.
3: ¿Así?
1: Sí.
2: Y te lo tienes que beber todo.
1: Sí.
2: Yo te lo enseño.
1: ¡Wow!
0: 높은 곳에서 잠 벽에 부딪히게 따라야 향과 기포가 산다고 하네요.
1: 이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2: Así, más abajo, más.
1: Sí.
2: Así, así.
1: Sí,
2: sí, sí. sí. Tú echa, echa.
1: 와.
0: 병과 잔을 잇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1: 와. 이렇게 높이에서 따라서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신 다음에.
0: 첫 잔은 시드라의 승리입니다.
1: 다 마시는 게 아니고 마신 다음에 조금 남겨서 제가 마신 쪽을 이렇게 씻어주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2: 시?
1: 시? 아, 시, 시. 방금은 너무 많이 했고 조금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2: Porque al chocar con el vaso rompe la sidra, se mezcla con el oxígeno y sabe mejor. Esta es la definición básica. Ahora levántate y arriba.
0: 따르고 단숨에 마시고 남은 한 모금은 바닥에.
1: 아호. 아키 오 아키. 네?
2: 네. 네.
1: 안 될 것 같은데.
0: 두 번째 잔에 도전합니다.
1: 아, 하는 법 알려주셨는데 똑같이 따라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아.
0: 사과를 기르고 술을 만들고 함께 따라 마시는 히온의 시드라 문화는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올랐습니다.
4: La sidra es patrimonio de la humanidad. En Asturias se bebe un millón de botellas al año. Solo en Asturias.
5: La sidra es el orgullo de Asturias y es lo que más amamos aquí.
0: 시드라를 마시는 곳에는 아스투리아스의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1: Gracias.
6: De la zona.
1: Ah.
6: Un poquito de salsa.
1: Sí.

0: 한 접시로 두세 명이 나눠 먹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1: 그냥 치즈 돈가스라고 해서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사이에 치즈랑 하몽이 들어가 있어요. 하몽이 들어가서 조금 더 그 감칠맛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여행은 끝나도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은 오래 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웃는 순간 진짜 축제가 완성됩니다.
1: 지금 계기 일식이 시작돼서 와 너무 신기해. 와.
2: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2: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가,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0: 몽박사. 아가리오!
1: 들어와.
2: 걘 뭐야?
1: 아기 오리야.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
2: 집 앞에?
1: 길을 잃었나 봐. 오늘 호수에 데려다 줄 거야.
3: 다녀올게. 어? 자.
4: 뭐냐?
5: 뭐냐? 일어났군요.
4: 여긴 어디냐? 내가 왜 여기?
5: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구해서 데려온 거예요.
4: 뭐? 생각났다. 감히 날 납치한 거냐?
5: 구해줬더니 납치했다고 하면 섭섭하지.
4: 그런가?
5: 뭐냐? 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요. 흥이 많고 춤솜씨도 뛰어나고 그보다 마법도 훌륭하던데.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보겠소?
4: 일? 무슨 일? 뭐 거리 공연 같은가?
5: 그런 건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4: 세상을 정복하자고?
5: 그렇지.
4: 싫어.
5: 어, 왜?
4: 대기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냐?
5: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도와달란 얘긴데.
4: 그쪽이? 혼자 잘해보셔. 이게 뭐냐?
5: 그냥 도와주면 좋겠는데.
4: 일일이야? 저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0: 어차피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1: 잘 해봐요. 바이바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냐? 응?
2: 꽉꽉. 얘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엄마 몰라? 잘 봐봐.
3: 정말 모르나 봐.
4: 이제 근처 오리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2: 다른 데로 가보자.
5: 여기도 안 보이네.
6: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7: 얘들아.
8: 두목님.
7: 여기 있었구나.
5: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7: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
5: 다 모였으니 한 건 해야죠.
6: 한 건?
8: 두목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7: 뭘 해야 하냐? 뭘 하든 해초와 녀석들이 나타날 텐데.
0: 아니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저질러. 도전!
7: 갑자기 힘이 솟는데? 힘을 써봐야겠어. 저건?
6: 맛있겠다.
7: 그럼 먹어봐야지. 릴릴리리야.
9: 뭐야? 이게 어떻게?
7: 릴리리야.
9: 뭐야? 야, 너 어디 가? 잡았다. 어떻게 된 거야?
0: 또 포기한다. 할 수 있어. 도전.
8: 두목님 얼굴이.

0: 참, 핫도그가 날아다니다니. 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1: 올라타?
2: 네!
1: 가자!
2: 오, 예!
0: 안 돼! 거기서!
1: 잡아보셔!
2: 맛있다!
3: 안 돼! 어? 나타났어!

0: 뭐가 이렇게 맛있냐?
1: 이걸 먹지.
2: 어? 어? 저거
3: UFO다!
4: 자동차 같은데?
5: 마법 반응이야. 걸레리오!
6: 걸레리오!
3: 어? 문양이다!
5: 안 되겠어! 아라리오! 가자! 아라리오! 문양! 엄살 떨지 말고 나와!
4: 이반!
7: 또 마음 약해진다. 그럼 안 돼. 도전! 무조건 도전이야!
5: 릴리리야!
3: 어?
5: 공격이다! 알아요! 차! 포기해! 아차!
6: 걸레리오! 걸레리오! 예! 삐요삐요!
2: 육교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6: 뭐가? 좀 피하자. 같이 가.
5: 자, 위험했는데 잘 와줬어.
6: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4: 이 녀석들까지 나타나다니.
7: 겁먹지 마, 모냥. 예전에 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
5: 어? 뭔가 전과 다른 기운이야. 아라리오!
8: 방어막이!
5: 막아봐! 미르리디야! 얼레리요!
6: 고지레리요! 오래 못 버티겠어!
5: 아리아리 하라리요.
4: 뭐냐?
6: 했지?
8: 변했어.
5: 그래 봤자다. 밀리야.
7: 하라리요.
2: 저게 뭐야?
3: 아휴, 뭐야?
6: 제법이잖아?
5: 또 놓쳤네.
7: 생각보다 굉장하잖아. 해볼만 하군.

0: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씨.
3: 이게 무슨 소리지?
4: 이때만을 기다렸다. 대형캠 위에 밥을 넉넉히 깔고 맛 좋은 채소들을 깔아주기만 하면 냠냠의 초대형 김밥 완성이요.
5: 우와, 맛있겠다.
4: 우릴 걸 노려라 이 녀석아. 이 초대형 김밥은 오늘 열리는 큰 김밥 축제의 하이라이트야.
5: 큰 김밥 축제요?
4: 그래, 지난번처럼 또 음식이 사라졌다가는. 안 돼, 안 돼. 이번엔 절대 사라지면 안 돼. 아무튼 너희들 잘 지키고 있다가 시간 되면 축제장으로 가져와라. 알겠지?
3: 네, 냠냠 요리사님.
5: 탄탄, 너 58분 32초 동안 눈을 한 번도 안 감았어.
3: 냠냠 요리사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없어.
6: 슈퍼제 메카탄탄 긴급 상황입니다. 레시피스턴 반응이 있는 도시 외곽에서 빅빅이 접근 중입니다. 냠냠시티에 혼란이 생기기 전에 빅빅을 막으세요.
5: 빅빅이? 어서 출동하자.

0: 퀴즈 슈퍼잭! 어? 탄탄, 출동 안 할 거야?
1: 김밥이 나보고 지켜달래.
2: 일단 먼저 출동해야겠는데, 슈퍼잭?
0: 할 수 없죠. 부르면 꼭 와야 해, 탄탄!
1: 그야말로 창조적인 생각이야. 이대로 빅빅인 냠냠시티에 도착해 말썽을 부리면 도시가 아수라장이 돼서 히어로들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그 혼란을 틈탈 레시피스톤을 손에 넣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라고. 어이 뚱뚱 치킨 더 빠르게 밟으라고.
0: 예우 박사.
1: 깜짝이야. 뭐야. 슈퍼지. 그만 포기해 슈퍼지.
0: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이 사악한 계획을 모를 것 같아.

0: 시금치 빅빅 대형 단무지 빅빅 대형 우와 빅빅 아, 아, 이럴 수가
1: 아이고 배야 그런 풀 종류들을 누가 먹냐 후추추 빅빅 이리오리엄 맛있는 안동구가 여기 있어요
2: 빅빅 빅빅 빅빅
0: 지금 빅빅이 도시로 이동 중이야. 나 혼자 맡기엔 역부족이라고. 빨리 와서 도와줘.
2: 하지만 롬롬 요리사님이 김밥 혼자 놔두지 말랬는데.
0: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빨리 와줘. 부탁할게.
2: 어떡하지? 아,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김밥을 혼자 두고 오지 않아도 되는걸. 용념 요리사님 부탁도 지키고 슈퍼잭 부탁도 지키고.
0: 내가 탄탄! 그렇다고 그 김밥을 여기로 가져오면 어떡해!
2: 빅빅! 빅빅!
1: 또 어디 가는 거야?
0: 바로 그거야! 내가 탄탄! 김밥으로 빅빅을 유인하자!
2: 좋은 생각이야, 슈퍼잭!
1: 풍선을 더 키워 빨리
2: 빅빅 빅빅 빅빅
1: 옳지 빅빅 이쪽으로 와
0: 안돼 내가 타단 냄새로 유혹해보자
2: 좋아 자 빅빅 이 고소한 냄새를 맡아봐 맛있겠지 맛있겠지 빅빅
1: 아우 저 녀석들이 뚱뚱치킨 얼른 풍선을 더 크게 불어
3: 넷

0: 야, 이리 오지 못해!
1: 박사님, 일어나면 다 떨어져요!
0: 빅시 뭐, 빅빅 착하지? 조금만 떨어져 줄래? 이제 된 건가?
2: 슈퍼제, 저기 빅빅을 좀 봐. 빅빅.
3: 슈퍼제, 래시 피스톤이야.
0: 래시 피스톤? 좋아, 이것만 줘.
2: 빅빅.
0: 슈퍼젯, 어서 빅빅을 막아야 해. 좋아, 건강한 맛으로 파워.

0: 슈퍼제이 자이언트 레벨업! 빅빅 마구쳐! 도시로 가면!
1: 빅빅!
0: 내가 질 것 같냐? 왜 이렇게 세? 메카탄탄! 도와줘!
2: 어떡하지? 이걸 먹여야 해. 하지만 염염 요리사님이 그래도 먹여야 해. 아니, 먹여도 괜찮을까?
0: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양념치치를 지키는 게 먼저야. 빅빅 이거 봐라. 이거 좋아하는.

그래! 아, 해!

0: 어? 뭔 일 나는 줄 알았네. 오늘도 사건 해결이다.
1: 우와, 요로 포인트다.
0: 근데 뭔가 까먹고 있는 느낌인데.
2: 너희들 잘 지키고 있다가 시간 되면 축제장으로 가져와라. 알겠지?
1: 네, 염염요리사님.
0: 김밥! 어떡하지? 어?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메카탄탄.
2: 이 녀석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3: 곧 시작인데 진짜.
0: 염염요리사님!
2: 왜 이렇게 늦었어? 초대형 김밥은 제대로 준비돼 있겠지?
0: 그럼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3: 뭔가 수상한데.
2: 잭, 탄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0: 어쨌든 사건 해결이다.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2: 11.
0: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 앤 원.
3: 사건 발생, 연신 경찰차 출동, 주차 불러.

0: 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간시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블록 변신 경찰차.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사라진 전설의 무기.
5: 폴라, 나도 과자 좀 줘봐. 어? 예. 아, 뭐야? 혼자서 한 봉지 다 먹으면 어떡해?
6: 지난번에 너도 혼자서 다 먹었잖아.
5: 어?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욕심쟁이.
7: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일거리 찾는 중이잖아. 에다는 연락도 없고 우린 지금 빈털털이라고.
5: 죄송해요, 대장. 아!
7: 넌 누구야?
5: 에이, 말해. 대장이 묻잖아.
7: 공격해, 어서! 진정하시고 살려주세요. 우린 착하고 정직한 밀렵꾼들이에요.
8: 짐승에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7: 에다님? 근데 왜 그런 차림으로 다이노스터가 된 거예요?
8: 의뢰를 하지. 산사우리오 박물관에 가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무기를 가져와. 기한은 내일까지다.
7: 맡겨만 주세요.
9: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이곳에서는 고대 공룡 화석들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사우리오의 친한 역사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설의 다이노스터 기념관에서는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사용했던 진짜 무기도 볼 수 있어요. 점심 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세요.
10: 나 어제도 여기 혼자 와서 그 무기를 보고 갔는데 그래도 또 보고 싶어.
11: 하여간 오즈도 특이하다니까.
10: 얘들아, 빨리 가보자. 저기 브라케어 화석이 있어.
9: 뛰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10: 우와, 이 브라키오 엄청나게 크다. 저번에 터널에서 튀어나왔던 녀석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렇지, 제나?
11: 그래. 어떤 사진이 더 나아? 첫 번째, 두 번째?
10: 둘 다 똑같아 보이는데?
11: 무슨 소리야, 완전 다르잖아.
10: 셀카 좀 그만 찍고 어서 가자. 전설의 다이노스터 특별전을 빨리 보고 싶다고.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나보다 강할까?
12: 당연하지.
11: 루시오, 감히 누구랑 비교한 거야? 상대는 이 도시를 구한 영웅이라고.
10: 여기 트리케라톱스도 있어. 와, 뿔이 정말 무시무시하네. 얘들아, 저기 봐. 전설의 다이노스터 동상이야. 이 사람이 에단의 형이구나. 에단이랑 좀 닮았네.
13: 전설의 다이노스터 정말 멋있다. 그 사건만 없었다면 우리랑 같이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어째서 사라진 걸까?
10: 그 사건이라는 게 거대한 퀀텀 터널에서 공룡들이 잔뜩 나왔던 일 말하는 거지? 어떻게 된 걸까? 제이미는 좀 알지도 몰라. 제이민!
11: 루시오, 하지마.
10: 제이민, 그때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왜 사라진 거야?
14: 뭐?
10: 그렇게 강한 다이노스터가 갑자기 사라진 게 좀 이상.
11: 루시오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14: 말 조심해, 루시오. 물어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10: 겨우 숨 좀 쉬겠네. 제이미는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물어봤어?
11: 오빠는 원래도 예민하지만 그 사건 얘기만 나오면 100배는 더 날카롭고 무서워져.
13: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제이민의 동료나 마찬가지였잖아.

0: 가볍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
1: 그러네. 맞는 말이야. 제이맨한테 가서 사과해야겠다.
2: 잘 생각했어.
3: 이건 에릭 형의...
4: 어때? 멋지지? 형의 퀀텀 세이버야. 전설의 다이노스터한테 어울리는 무기지.
3: 에단, 정말 오랜만이네. 전시 잘 보고 가.
4: 왜 항상 도망치기만 해?
3: 뭐?
4: 넌 변한 게 없네. 그때도 같이 싸우기는커녕 겁먹고 도망쳐버렸잖아. 그래서 형 혼자 퀀텀 터널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사라졌고.
3: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4: 내가 우연히 다 봤거든. 걱정하지 마. 소문은 안 낼 테니까. 어차피 넌 이제 다이노스터도 아니고 말이야.
1: 제이민이 혼자 도망쳤다고? 너도 알고 있었어?
5: 아니,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6: 그럼 나만 알고 있었던 건가?
7: 스티븐?
6: 내가 제이민 다음으로 합류한 다이노스터잖아. 전시엔 안 남았지만 나도 수년간 다이노스터로 활약했다고. 내가 맡은 임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임무였어.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일이었거든.
5: 잠깐! 이러다 들키겠어.
3: 거기서 뭐 하는 거야?
1: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렇지?
6: 제이민? 너도 그때 일 기억나지? 그때 내가...
1: 맞아!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5: 어? 무슨 소리지? 우리야! 불이 났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8: 출구는 저쪽입니다. 서둘러요!
1: 얘들아, 서둘러!
5: 어?
3: 제나!
1: 그쪽이 아니야!
3: 뭐 하는 거야? 피해야 해.
6: 쉿!
8: 준비됐지? 하나, 둘, 셋!
5: 대장, 이거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데요?
8: 불평할 시간 없어! 어서 튀어라!
5: 너희 밀렵꾼들이지?
1: 밀렵꾼들?
8: 내 발!
5: 어쩌죠? 다 들통났어요!
8: 짜증나!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작전 B로 간다!
1: 다이너시트! 다이너시트!
8: 당장 처리 비켜! 혼나고 싶지 않으면!
6: 받아라!
8: 이런!
5: 대장! 저 무기를 써요!
3: 안 돼!
1: 제민!
6: 지금 뭐 하는 거야?
1: 제민은 어때?
5: 잠깐 기절한 것 같아. 용서 못해. 오빠를 때릴 수 있는 건 나뿐이거든. 바로 가라!
1: 제나, 멈춰! 스킬을 함부로 썼다가 박물관이 무너질 수도 있어!
5: 그럼 저 녀석들을 어떻게 막아? 작전 C로 가죠, 대장.
8: 이제 어쩔 수 없지. 죽어봐! 복수할 테니까!
6: 거기서! 내부터 스피드! 내부터 킥! 그게 다야?
8: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1: 안 돼!
5: 거기서! 스킬을 쓸 수가 없잖아. 좋아, 간다! 히야!
8: 이걸로 날 잡겠다고? 어림도 없지!
5: 루시오! 도와줘!
1: 조금만 더 버텨!
8: 뭐야! 제발 그만 좀 해! 그만!

0: 안 돼!
1: 소용없어. 날 붙잡을 기운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0: 멈춰! 왜 그걸 가져가는 거야?
1: 기다려봐. 곧 알게 될 테니까.
0: 제이민! 검은 다이노스터가 여기 있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사라진 거야? 안 돼! 형의 검이 왜 막지 않은 거야, 제이민?
1: 여기! 가져왔어요.
2: 아주 좋아. 임무를 완수해.
3: 아우, 세상에. 너무 더워서 사우나 하는 줄 알았네요.
4: 잘했어. 웬일로 제대로 해냈냐?
3: 이번 보수는 톡톡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4: 좋아. 이제 최강 다이노스터는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2: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3: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4: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5: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6: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7: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8: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9: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0: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1: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2: 촉법소년인데요.

0: SWAT! 성공이다!
1: 착공 발생!
0: 도망쳐! 나 잡아봐라!
2: 모두로 확인! SWAT 출동! 지동 전투차 진입! 공장마! 사건 종료! SWAT 옥스포드!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자,

0: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어까지 하면
2: 플러스
1: 물론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3: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자꾸 감겨요.
6: 안 돼요, 다람쥐님. 눈 뜨세요. 무슨 뱀에 물리셨죠? 무슨 뱀인지 알아야 해독제를 구한다고요. 사람? 살아간다는 건 뭐야?
5: 살무사가 잘 물었어요.
7: 오늘의 환자, 다람쥐. 살무사가 다람쥐를 물었어요.
8: 힘내세요. 곧 살무사 독해독제가 올 거예요.

0: 왔어. 잠시만요. 따끔. 효과가 좋아서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1: 이제 안정된 것 같아요.
0: 다행이다. 타라님, 어쩌다 살모사에 물리신 거예요?
2: 그 살모사 작정하고 절 노린 게 분명해요.
0: 네?
2: 얼마 전부터
3: 살모사 하나가 계속 절 따라다녔어요.
4: 뭐지? 이 위험한 느낌은?
5: 받아라!
1: 우무야!

0: 그 살모사 그 후로도 틈만 나면 절 공격했죠. 왜 자꾸 날 공격하지? 엄마야!
1: 받아라!
0: 나 물린 거야? 하늘이 노랗다.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실려왔어요.
2: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3: 근데 그 살무사 왜 다람님을 공격하는 거야?
2: 그니까! 살무사 나빠!
3: 일단 고비는 넘겼으니까 푹 쉬고 계세요.
2: 네. 다행이다. 가시죠.
1: 다람이님, 진정제 맞을 시간입니다.
0: 에? 금방 해독제 맞았는데 또요?
1: 아, 네. 아주 금방 지옥으로 보내줘. 금방 놔드리겠습니다.
3: 누구세요?
0: 살무사!
1: 참, 다 들키고 말았군. 쨍, 도망가자.
2: 어떻게 의사인 척 이런 짓까지!
0: 날 공격하려고 병원까지 찾아온 중이야. 어떻게 병원까지?
1: 어떻게 병원까지? 라는 말을 들으니 문제가 생각나는군.
4: 응? 문제?
1: 우리 팬들은 항상 혀를 날름거리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는 1번 화가 나서, 2번 냄새를 맡으려고.
2: 화가 엄청 나 보이긴 하는데 그게 상관이 있나?
3: 그럼 정답은 2번 냄새를 맡으려고.
1: 정답 날름날름. 뱀이 적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냄새. 우린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아 적을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이 비트기관. 비트기관으로는 적에게서 나오는 열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우린 적을 잘 찾지.
2: 혀와
3: 비트기관을 이용해 다람님을

0: 역시 기억도 못하는군. 우리 형의 원수.
1: 원수? 원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네 형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2: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3: 쉿, 일단 들어보자.
0: 그 일이 일어난 건 2년 전 내가 태어날 때쯤이었지.
2: 어? 아, 그럼 3살이신 거예요?
3: 어서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0: 그 전에 또 문제. 아! 뱀은 보통 알과 새끼 중에 알을...
2: 정답! 뱀은 알을 낳아요. 오, 예! 내가 정답!
0: 알을 낳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문제.
2: 아, 뭐야?
3: 좀 듣고 말해.
0: 살모사는 과연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3: 살모사도 뱀이니까 알을 낳을 것 같은데.
2: 이번에 진짜 정답! 알을 낳는다!
0: 오, 땡!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다. 보통 뱀들은 이렇게 알을 낳지. 하지만 살모사는 엄마 뱃속에서 알을 키우다 이렇게 새끼를 낳아. 갓 태어났을 때 우린 겨우 15cm. 우리 엄마는 10남매를 낳았는데 난 막내로 태어났지.
1: 엄마!
2: 어? 근데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 설마 돌아가신 거?
3: 막내 맞아! 살모사는 죽일 살! 어미모! 뱀사! 엄마를 죽이는 뱀이란 뜻이야!
2: 새끼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나도 들었어!
0: 아니야! 그건 오해라고!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한동안 지쳐서 움직이질 못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은 줄 알고 오해한 거라고! 아... 우린 몸이 마를 때까지 엄마 곁에서 기다렸지.
1: 세상은 이렇게 축축하고 어두운 건가?
4: 아니야, 여기서 나가면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어.
1: 정말?
4: 몸 다 마르면 형하고 같이 동굴 밖에 나가자.
1: 신난다! 형 최고!
0: 난 몸이 마르자 형과 함께 동굴 밖으로 나갔어. 세상은 정말 눈부셨지. 그렇게 난 신나게 형과 세상 구경을 했어.
4: 막내야, 빨리 와!
0: 그런데 다람이가 나타난 거야.
2: 어? 새끼 뱀이잖아? 겨울잠 자기 전에 영양 보충해야 하는데. 먹어볼까? 얍얍! 얍얍!
4: 뭐야?
2: 잡았다!
4: 왜 이래? 이건 와! 저리 가! 저리 가!
1: 형! 형!
4: 막내야, 여기 오지 마. 위험...

0: 맛있다.
1: 우리 형을 죽인 원수. 저 다람쥐의 냄새. 그리고 체온 전부 다 기억할 거야.
2: 그렇게 전 제 몸이 자라기만 기다렸던 형의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3: 우리 형을 죽인 원수 복수할 거야. 받아라! 예아싸!
0: 뭐야?
3: 야! 야!
0: 그래서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한 거였어.
4: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3: 우리 형을 죽인 원스.
0: 미안해. 아니 다람쥐도 겨울잠을 자기 전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본능적으로 잡아먹은 건데.
3: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거야. 나 살모사 다람쥐에게 복수하고 죄값은 당당히 받겠습니다. 우리 형의 원수 받아라.
5: 진정하세요.
4: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좀 참으세요.
3: 참기는 뭘 참아. 나 한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가. 너 단백질을 먹어야 했으면 다른 걸 먹었어야지. 북도 가장 강하고 뱀 중에 최고의 뱀 우리 살모사를 잘못 건드린 거야.
4: 잠깐, 살모사가 뱀 중에 최고라고?
3: 당연하지.
5: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 본 다른 뱀 환자들이 항의할 것 같아서요.
3: 다른 뱀? 어떤 뱀?
6: 파르나, 스피팅 코브라. 난 이렇게 몸을 세워 3-4미터 앞까지 동료 독을 발사할 수 있지. 내 독에 맞으면 시력을 잃게 되니까 조심해. 어때? 최고의 뱀은 바로 나, 스피팅 코브라라고.
4: 멋지다!
7: 최고의 뱀은 바로 나, 파라다이스 날뱀이라고. 내가 왜 최고냐고? 난 이렇게 꼬리를 나뭇가지에 걸고 있다가 점프!
4: 뱀이 하늘을 날다니.
5: 그래서 이름이 날뱀이구나.
3: 아, 아이 저게 무슨 나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야?
7: 무슨 소리? 난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바람을 타고 100미터까지 날 수 있다고. 어때? 내가 최고지?
3: 그 최고의 뱀이라는 건 그럼 취소.
4: 네.
3: 근데 최고의 뱀은 아니지만 복수는 해도 되겠지. 사람이나.
0: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뱀들 때문에 가족을 많이 잃었다고.
3: 뭐? 가족을 잃어?
7: 내 할아버지도! 엄마도! 동생도! 다 살모사가 잡아먹었다고! 너희 뱀들은 내 친구 쥐도 잡아먹고
0: 물같이 아주머니 내 새끼들도 잡아먹었어.
3: 아니, 우리 뱀들이 너희 가족을 그렇게나 많이 해쳤다고?

0: 어릴 적에는 못 모르고 새끼 뱀을 잡아먹었지만 커서는 뱀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매일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며 산다고.
1: 하긴 나도 다람쥐를 많이 사냥하니까.
0: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네 형을 잡아먹은 건 정말 미안해.
1: 너도 나처럼 가족을 잃은 거였어.
0: 그래. 생각해보면 다람쥐는 새끼 뱀을 먹고?
1: 어른이 된 뱀은 다람쥐를 잡아먹고 다 살기 위해서.
2: 맞아요. 안타깝지만 그게 자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잖아요.
3: 누구 하나 탓하긴 어렵긴 하죠.
1: 내가 우리 형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람이나. 형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지만 너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으마. 대신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절대 내 눈앞에 뛰지 마라. 제이 살못살

0: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1: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5: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6: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상동다
5: 사건 발생.
6: 도망쳐. 나 잡아봐라.
7: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포드!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12: 용서할 수 없어.
11: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13: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12: 사랑이 이 녀석.
14: 공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마요.

0: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조장 두 개 찍어주세요.
1: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2: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2: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0: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2: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1: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3: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4: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0: 얍얍.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4: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0: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4: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0: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4: 그래, 이마가.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0: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5: 와! 손이 왜 이렇게 커?

0: 오, 대박. 오.
1: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2: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어른들만 마신다는 커피?
3: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4: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2: 어? 이 소리는... 어, 오동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0: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3: 대신?

0: 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1: 당연하죠.
2: 조그마왕님.
3: 야.
1: 조그마왕님. 저입니다. 알지?
4: 뭘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0: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1: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0: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5: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0: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6: 사랑이 언니 빠르다.
7: 정리했으면 잡히겠어.
4: 안돼, 잡힐 수 없어.
7: 이게 바로 어둠 노사랑이다!
1: 잡았다! 번개팀 수리!
8: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 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6: 좋아요!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7: 우와, 맞아요.
9: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0: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8: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11: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너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2: 어머니!
3: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0: 이런 거 모르거든요.
1: 거기 사람!
0: 사람!

0: 저기 있다.
1: 당장 잡아.
2: 이젠 다 끝났어.
3: 그만해.
2: 봉개맨,
1: 우린 악당이 아니다.
0: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3: 야옹.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0: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3: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들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4: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4: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쯔.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 키트갈 코드갈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로일 가이즈
2: 레오미
3: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3: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4: 11.
3: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로.

0: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2: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3: 잘 먹겠습니다.
2: 많이 먹어.
3: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4: 얘는 그럼
3: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5: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늙는 거 보여? 안 보여?
3: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4: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3: 흥!
5: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진짜 잠깐만.
3: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0: 아이고, 사랑이 가방을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나?
1: 뭐긴, 내가 치운다 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늙으라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0: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네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4: 사랑인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4: 어, 사랑친구 안녕? 저, 있잖아.
1: 네?
4: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3: 설마, 암호보석 얘기?
5: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어.
4: 지구하늘이 안녕?
5: 한몽겼음. 오늘 간식 키위예요?
4: 키위? 오, 아닌데?
5: 키위를 먹어요. 키 위로 끊는데.
4: 오?
1: 어, 얘들아, 같이 가!
4: 어, 사랑!
5: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희로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로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뭐야? 질투나게?
1: 하늘아, 키위.
2: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0: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1: 고마워.
0: 먹어, 먹어.
2: 오, 맛있겠다.
0: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3: 없어서 못 먹지.

0: 끼는 짜잔!
1: 우와!
2: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0: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2: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3: 나도
0: 사랑해!
1: 사랑해!
4: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5: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해?
6: 번개맨 잡아왔습니다!
7: 응? 바로 여기!
8: 그게 모루지를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거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5: 굶어? 내가 왜 굶어? 안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8: 야,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5: 아니
9: 머리 만지지 마.
0: 니들은 AI도 모르냐?
8: 에이.
5: 에라이요?
0: 에이, 아이!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10: 또 배 아파. 나도.
11: 뭘 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2: 피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3: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12: 가짜요?
14: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13: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2: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13: 왜? 왜 달라져? 냄새.
12: 괜히 키위 만들어줬나.
5: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12: 네? 무슨 얘기요?
5: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12: 저 몰라!
5: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12: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5: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12: 왜요?
5: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12: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5: 그게 넌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15: 나 어떡해.
5: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12: 쉬어요.
5: 너...
12: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5: 사랑아, 너 아니야?
12: 얍!

0: 아버지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암흑보석 어서 줘.
1: 번개낼 것도 아니면서.
0: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1: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0: 이제 그만해.
1: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럽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0: 사람아, 사람아, 아, 얘 괜찮나? 너 사람,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0: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1: 에이,

0: 머리? 무슨
1: 어머나 이게 뭐야?
0: 사랑 너 정말 봐, 암흑에너지를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1: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0: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 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2: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3: 아이고 이뻐 우리 딸.
2: 나도 사랑해.
4: 사랑해.
2: 사랑해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아무 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2: 아니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범계민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 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3: 아유, 막 가려워 이제.
2: 마법 풀리면 암흑 보석 번개면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5: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번개맨이랑 핑키?
6: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5: 뭐야?
6: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0: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1: 공개는 나쁜 거짓말쟁이.
2: 주구박.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3: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4: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5: 또 이상해가 나빠지면 아무 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
6: 이어서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보 Z가 방송됩니다.
7: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8: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9: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인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기트갈, 코드갈,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로일 가이즈.
1: 그리스계들의 습격!

0: 네가 친척집에서 잠깐 맡겼다는 버튼이구나.
1: 맞아. 그리고 잘 봐. 버튼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엔 왼쪽으로 빙글빙글.
2: 오, 방향을 알아? 이 녀석 정말 굉장한데?
1: 버튼아, 사랑해.
0: 버튼아, 나도 사랑해.
3: 우와, 나도, 나도. 응? 응? 나도 해주세요.
1: 버튼아, 사랑해.
3: 이리 와, 버튼아. 버튼! 뭐 하는 거야?
2: 너는 마음에 안 드나 본데?
3: 버튼이 너!

0: 뭐야? 목줄도 안 하고?
1: 에? 저러면 안 되지. 버틀아, 위험해. 이게 정말 왜 이래?
2: 내가 받았어.
3: 이래도 덤빌 거야?
4: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해.
5: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때려? 어?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야. 알아? 동물학대.
0: 동물학대요?
4: 그래, 우리 아기한테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야.
0: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라우마요?
2: 트라우마는 저희가 생길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 개가 먼저 우리 버튼이를 물려고 했다고요.
5: 버튼이? 하,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손에서 절대 안 물어.
4: 애초에 저런 애를 뭐가 좋다고 물겠어. 더러워.
1: 더럽다뇨. 못 참아.
5: 못 참으면 뭐?
1: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누군가를 물 수 있다고요. 뉴스에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모두 자기들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해요.
5: 아, 시리우스는 다르다고? 우리 애는?
1: 그리고 목줄도 없이 풀어놨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처벌 대상이에요.
4: 목줄은 당연히 하고 나왔지. 애기가 갑갑해서 잠깐 풀어놓은 것 뿐이야.
1: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목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4: 아니 그럼 우리 애기가 답답해하는데 어떡해?
5: 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마음을 알아줘야지. 안 그래? 응.
1: 뭐라고요?
0: 아, 말이 안 통하네.
2: 버튼아, 왜 그래? 버튼아!
5: 여보! 여보, 위험해!
2: 갔지?
1: 버튼이 말고도 개들이 많은 것 같아.
0: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1: 일단 출동 요청을 할게. 마리 팀장님!
6: 이안아, 무슨 일이니?
1: 공원에 개들이 모두 어딘가로 몰려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6: 그 많은 개들이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지?
7: 바로 타이탄을 보낼 테니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타이탄 액션! 자, 버튼아! 시리우스! 대체 어디 있는... 버튼아!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버튼아? 이리 와.